0: 애기가 탁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1: 그런
0: 오늘
1: 느낌으로
0: 한번
1: 뭐
0: 접근을 해볼게요.
1: 낭독도 하고 뭐
0: 네.
1: 표현도 알아가고 다 하는 거죠.
0: 사실 영어도 그렇고
1: 네.
0: 기세고
1: 아,
0: 연기입니다. 네.
1: 그렇습니까?
0: 자, 다래끼, 아, 나서 아픈 그런 연기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1: Alright.
0: 슬기롭게 도전!
1: 도전! I'm going to drain your sty. I'm going to drain your sty.
0: Drain? 이거?
1: Like take out the liquid. Okay, drain your sty.
0: 뭐, 테이크아웃 한다고, 이거를? 진짜, 커피만 테이크아웃 해봤지. 이거, 이렇게,
1: I'm going to drain it.
0: 이걸 짜서 터트린다고요? 이렇게?
1: Do you speak English, ma'am?
0: Yep. 봄.
1: 아,
0: You did,
1: I might pop it, yes, maybe.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It'll be over
0: Over
1: before you
0: before
1: know
0: you
1: it.
0: know. 내가 알기 전에 끝난다는
1: It'll be
0: 건가?
1: very quick, okay?
0: 잠깐만. 저 준비 안 됐어요. 잠깐만요.
1: Is there a problem? Is there a problem?
0: 네, yes. I'm not ready. No,
1: Oh.
0: no, no, no, no, no.
1: It's okay, ma'am. Don't worry, don't worry. 아이고, 다래끼 짰던 그날의 악몽이 밀려옵니다.
0: 네.
1: 아, 아픈 것 같은데요.
0: 아, 선생님,
1: 네,
0: 정말.
1: 오늘, 자, 단어 위주로 배우시겠어요? 아니면 덩어리 표현 위주로 배우시겠어요?
0: 저는 원래 꿩 먹고 알 먹고를 좋아해요.
1: 네.
0: 둘다 갈게요.
1: 알겠습니다. 다 알려드리도록
0: 네.
1: 할게요. 트레이닝 같이 볼게요.
0: 네.
1: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I'm going to drain your sty.
3: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2: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3: Wait, I'm not ready.
1: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1: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래끼 짜내겠습니다. 와, 이 목소리 알죠?
0: 네.
1: 빛 비치고 있고요.
0: 누워 있을 거
1: 네.
0: 아니에요, 또.
1: 그럼요.
0: 아이고. 자, I'm going to, your style.
1: 네.
0: 아, 이거는 또 어제 배웠던 거랑 연결을 해가지고 또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요.
1: Right.
0: 이제 당신의 다래끼를 터뜨리겠습니다. 그래서
1: 와.
0: 여기에 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1: 자.
0: I'm going to pop your style.
1: 맞아요. 우리가 꼭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배우고 나서 금방 또 써먹으면
0: 네.
1: 이게 금방 굳어서 들어가 있게 돼요, 머리에.
0: 그거를 그래서 몇번더 반복하면 내게 되는
1: 아하.
0: 건데,
1: 오케이.
0: 그게 참 어려워요.
1: Okay. Alright. 자, 일단 오늘은요. 죄송하지만
0: 네.
1: 또 다른 단어를
0: 왜
1: 가져왔습니다.
0: 그러세요?
1: 그런데요. 그런데
0: 예.
1: 팝도 돼요. 왜? 우리 어제 뭔가를 터뜨린다라고 할때팝 쓴다고 했었잖아요. So I'm
0: 네네.
1: going to pop your style 라고 해도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팝을 쓰면 환자가 무섭지 않을까요?
0: 아,
1: 아,
0: 그러네요.
1: 잠시만요. 터뜨릴게요. 이러면은 무섭단 말이에요.
0: 그쵸.
1: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느낌이나 조금
0: 아.
1: 부드러운 느낌의 동사를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0: 맞아요. 선생님, 만약에
1: 네.
0: 팝하셨으면은 팝콘 생각 많이 났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상상을 할 거잖아요. 자,
0: 그쵸.
1: 그래서 이거 좋은데 오늘은요. 드레인을
0: 어머!
1: 써봤습니다. 자,
0: 오!
1: 전문용어로 조금 이렇게 더 많이 쓰는 편이인데요. 이 드레인이라고 하는 거, 물을 드레인한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0: 아!
1: Right.
0: 네네네.
1: 물이 빠지는 것을 사실 드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0: 아!
1: 물이, 물 같은 액체가 어디 이렇게 배수구 같은 데로 빠지다도 되고요.
0: 예.
1: 그쪽으로 빼내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안에 있는 액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고름이 있던가.
0: 있죠.
1: 그런 것을 이렇게 빼낸다, 고갈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0: 아.
1: drain을 써봤습니다. 네, 왜냐면 현실적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0: 그쵸.
1: Okay, so drain이라는 단어, 뭐물 등등을 빼내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자기가 뭐할 거라고 할때 이것을 썼죠.
0: 네.
1: I'm going to do something 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자, be going to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전에 계획을 했고 그걸 이룰 것이다 라고 해서 계획을 이룬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be going to 동사 원형으로 입영자를 하고 나서 조금 더 extra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0: 네.
1: So I'm going to do something. We are going to do something. 원래 사전 계획 있었고 그리고 이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짜낼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은.
0: 네.
1: Alright. So 예를 들어서 청혼하다가 뭘까요?
0: Propose.
1: 그렇죠.
0: 네.
1: Propose to someone이에요. 자, 그러면 나 있잖아. 그녀에게 청혼할 거야.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걸 할 거라고.

0: I'm going to propose to her.
1: 그렇죠. propose도 to를 빼먹는 실수가 엄청 많아요.
0: 그러게요.
1: 주의하셔야 돼요.
0: 우리 그냥 항상 propose라고만 쓰니까.
1: 맞아요. 그냥 네. propose her 쓰는데 그러면 안 돼요.
0: 네.
1: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주어를 우리로 잡아볼게요.
0: Yep.
1: 자, 파티를 연다라고 할 때 그 열다, 개최하다, 이거 뭐 쓰는 지 혹시 아세요?
0: 열다?
1: 네, 이거는 덩어리로 오늘 몰라도 오늘부터 알면 돼요.
0: behold, beheld.
1: 자, throw라는 게 있어요.
0: 아, 틀렸네요.
1: 희한하게 던진다라는 표현을 같이 써서
0: throw a party. Party.
1: 이 표현 알아두면 나중에 진짜 후회 없습니다.
0: 네.
1: So, throw a party라고 하는 게 파티를 연다. Party. 자, 그러면은 우리 있잖아, 파티 열 거야. 우리 파티 열 거야.
0: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1: There you go.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이거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우리 뭐 다음 달쯤에 그럴 것이다.
0: 네.
1: 라고 계획을 상대방한테 전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Mm-hmm.
1: You got it, right? Okay, so 이왕이면 이 패턴 안에서도 propose to 그리고 throw a party라는 표현까지 알아두면
0: 너무 최고, 좋은데요.
1: 최고입니다.
0: 네, 기억하겠습니다.
1: 자, all right,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I'm going to propose to her.
0: I'm going to propose to her.
1: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0: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1: 네. 자, 그리고 이쯤 돼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0: 네.
1: 이거는 제가 사실 나올 때마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익숙해질 수 있게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그런데 혹시 will 들어봤나요? Will?
0: 그럼요.
1: 우리 항상 쓰잖아요. 그렇죠?
0: 네.
1: 이것도 우리말로 하면 뭐뭐 할 것이다.
0: 것이다.
1: 아, 그러면 똑같네 라고 생각하실까 봐
0: 예.
1: 걱정이 돼서 제가 잠깐 조금 얘기를 더 하면 be going to는 내가 하려고 이미 계획했고 그거 진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0: 그쵸.
1: 하지만 will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계획성이 떨어져요. 하지만 의지는 강해요. 그래서 순간적인 의지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계획성은 떨어지지만 의지는 불타있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0: 네네.
1: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I will drain 이걸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의사선생님이 딱 원래 딱 다른 치료를 하려다가 아, 요 짜야겠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의지를 확 보여주고 싶을 때는 I will drain. 이것도 괜찮습니다.
0: 예, 예.
1: Okay? So, 대표적인 케이스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레스토랑 같은 데서,
0: 네.
1: 스푼이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걸 딱 보고, 웨이터 분이,
0: 예.
1: 가져다 드릴게요.
0: 어?
1: 이건 순간적으로 의지를 얘기를 한 거죠.
0: 그쵸.
1: 이미, 아, 저 사람 떨어뜨릴 거니까, 떨어뜨릴 거야. 그러니까 계획하에서 이렇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보통, I'll get you a new spoon. 그때는 will 보통 많이 쓰는 거죠.
0: 네.
1: So again, 얘는 미리 계획한 걸 이룰 거다. 그리고 얘는 순간적으로 좀 정한 느낌.
0: 네.
1: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going to drain your sty.
0: I'm going to drain your sty.
1: 자, 이랬을 때 이 얘기를 듣고 완전 기절하겠죠, 그렇죠?
0: 오,
1: 자, 그래서
0: 떨려요.
1: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이러면서
0: Are you saying? 여기서 왠지 끊어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1: Mm-hmm.
0: You are going to eat and pop it?
1: Yes.
0: 그걸 짜서
1: 뭐뭐 하고 터뜨린다고요. 이거는 그래도 우리 했었죠. 방금 얘기도 했지만.
0: 네네네. Pop it.
1: 아하.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얘기했었어요.
0: 아,
1: 쥐어짜는 거.
0: Squeeze가 되겠네요, 요번이. 네, 이제 또 스펠링이.
1: 그럼 같이 교재에 써주세요.
0: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1: 오케이.
0: Okay.
1: Squeeze.
0: S-Q-U-E-E-Z-E.
1: Is that right?
0: 예.
1: Okay. So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정답? 맞습니다.
0: 어색다.
1: 쥐어 짜다
0: 네.
1: 라고 하는 것을 squeeze라고 씁니다.
0: 음?
1: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요 그걸 squeeze 한 다음에 pop it 할 겁니다.
0: 너무 뭔가 잔인하게 들릴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패닉하죠, 그렇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그거를 빼낸다라는 느낌으로 drain을 쓴 거고요.
0: 다른 단어가 이렇게 그 당사자에게는
1: 맞아요.
0: 뭔가 안도감도 줄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근데 이게 본인 얘기면 당황을 해버리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1: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뭐 squeeze, 뭐 pop, drain
0: 예.
1: 다 나왔네요. 그렇죠?
0: 와우.
1: 오케이. 그리고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스퀴가 아니라 쿠이로 다 나눠서 하셔야 돼요. 스퀴즈 아니라 squeeze.
0: squeeze.
1: 대신에 좀 빠르게 부드럽게 연결한다는 느낌이에요.
0: 네.
1: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queeze, squeeze.
0: Squeeze,
1: uh-huh.
0: squeeze.
1: 좋아요.

0: 자, 비슷하게 이런 것도 같이 연습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음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아, 우이니까 위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1: 아,
0: 퀸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1: 따로따로.
0: 퀸, 퀸.
1: 코인.
0: 대신에 그걸 빠르게
1: 코인.
0: 하는 것뿐이죠. 한번 해보실래요?
1: 코인.
0: 한번 더?
1: 퀸.
0: 어우,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이것도 question, I have a question 이렇게 하지 마시고, 퀘가
1: 네네.
0: 아니라 question. 하지만 빠르고 부드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1: question.
0: yes, question 훨씬
1: question.
0: 좋아요. 이것도 quick 아니라 quick, quick.
1: quick. quick.
0: 오, 훨씬 좋습니다. 오케이?
1: 예.
0: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1: 어렵긴 하네요.
0: Right.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짠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느낌 주려고 어떻게 했어요?
1: Are
0: Are
1: you
0: you saying?
1: saying?
0: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말하고 있나요?
1: 응?
0: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뭔가 믿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는 느낌이 있죠?
1: 네.
0: 그래서 Are you saying? 하고 나서 뒤에도 질문형으로 가면 안 돼요.
1: 어허.
0: 평소문일 거라고 이렇게 만들면 이 행동을 할 거라고 당신 말하고 있는 건가요? 나 진짜 못 믿겠어요.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So, 예를 들어서 너 내가 싫다는 거야? 이거 쓸수 있단 말이에요. 너는 말하고 있니? 그럼 어떻게 해요?
1: Are you saying
0: 넌날 싫어한다. 평소문으로.
1: you don't like me?
0: 오, 그것도 좋아요. Or you
1: 응.
0: hate me.
1: You
0: 더
1: hate me?
0: 과하게. 그러면 Are you saying you hate me? 이렇게. 그럼 상대방
1: 어.
0: No, no, no. I'm not saying that. 이런
1: 에.
0: 식으로 될수 있겠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예쁜 건 pretty인데 더 예쁜 건 뭐예요?
1: Prettier?
0: Prettier. 오케이.
1: Yes.
0: 자기 지금 그녀가 더 예쁘다는 거야? 이거 한번
1: 와.
0: 해볼게요. 지금 화가 났어요. 자.
1: Are you saying you
0: She.
1: she is prettier than me?
0: 오, than me까지. 오케이. 저는
1: 어.
0: 그냥 prettier까지 기대했는데 더 좋아요,
1: 아,
0: 더 좋아요. 근데
1: 예.
0: 이게 약간 화난 느낌으로 가는 거죠.
1: 그렇죠.
0: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이렇게
1: 아하.
0: 쓸수 있겠습니다.
1: 네.
0: 여기서 핵심은 이 뒤에, Are you saying 뒤에 질문형을 또 쓰지 말라는 거예요.
1: 평소문으로.
0: That's right. 읽어보겠습니다. Are you saying you hate me?
1: Are you saying you hate me?
0: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1: Are you saying she's prettier?
0: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1: Are you saying you we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going to drain your sty. I'm going to drain your sty.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0: 네, 자, 의사 선생님이 네, 순식간에 끝날 겁니다. 참고로
1: 오.
0: 저는 순식간이 아니었어요, 느낌이.
1: 아, 그쵸. Yes, it'll be before you know it.
0: 자, 어순대로 한번 가볼게요.
1: 네,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그거는 뭐할 거가 나와야
1: 끝날
0: 됐어요?
1: 겁니다.
0: 끝날 거다. 그 뒤에는 뭐인 거예요?
1: 당신이
0: 그걸?
1: 알기 전에,
0: 오케이.
1: 그걸 알기도 전에.
0: 직역으로 일단은 갈게요.
1: 예, 그게 이제 뭐 굉장히 알아채기도 전에 뭐 끝난다. 순식간에 그런 의미인가
0: 오케이.
1: 봐요. 그러면 it will be, 저는
0: 끝나는 게
1: be
0: 뭐죠?
1: over.
0: Over. 오, 오케이.
1: 끝난다.
0: Alright,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오, 깔끔한데요?
1: 네?
0: 정답? 맞습니다.
1: 오.
0: Over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특히나 완전히 끝났다는 거를 또 강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1: 아.
0: So it'll be over. 끝나버릴 것이다. Before you know it. 여기서 지금 아주 좋은 게스였어요.
1: 예.
0: 아마 많은 분들도 아, 그 정도 추측이 되는데 생각하실 건데요.
1: 네.
0: Before you know it은 뗄수 없는,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거의 관용적인 덩어리 되는
1: 아,
0: 거예요. So
1: 네네.
0: 당신이 그걸 알기 전에라고 하는 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그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갑자기 띵!
1: 후다닥.
0: 끝나버린 거예요.
1: 아.
0: Okay? So, 순식간에 정도로 쓸수 있는 덩어리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
0: 이게 좀 길어서 그렇지, 사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거 쓰는 거좀
1: 그쵸,
0: 별로거든요.
1: 그쵸.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응?
0: 여름이 순식간에 여기에 올 거야. 이거는
1: 아,
0: 진짜 여름이 금방 찾아올 거다라는
1: 그쵸.
0: 얘기인데요. 일단은 will be를 드릴게요. will be
1: 예.
0: 힌트. 여름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해야겠죠?
1: Summer will be here
0: 오케이. 순식간에.
1: before you know it.
0: 그렇죠. 당신이 그거 알기도 전에 이거예요. 자, how about this? surgery가 그 수술이죠.
1: 네.
0: 오케이. 그 수술은 끝날 겁니다. 순식간에 말이죠.
1: The surgery will

0: be over.
1: Over.
0: Before you know it.
1: 좋아요. Before you know it.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0: Yes.
1: 이거는 문장이 엄청 길어 보이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before이라고 하는 거는 확장형 패턴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 문장이 더 이상 짧을 수가 없어요. 두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라도 before 뭐뭐 이거를 연습을 좀 해두는 게 좋아요. 미리미리.
0: 네네.
1: Okay? So 여러분 낭독 한번 해볼게요. Summer will be here before you know it.
0: Summer will be here before you know it.
1: The surgery wi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0: The surgery wi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1: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in no time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0: 오.
1: 네, 그래서 시간이 정말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0: 그러네요.
1: Right? 원래 in 하고 어떤 기간을 쓰면 얼마 있다가잖아요.
0: 네네.
1: 근데 no time이니까 아예 그런 기간조차 없는 거예요.
0: 그러네요.
1: Right? 그래서 in no time. 얘도 굉장히 간편하게 또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0: 오케이.
1: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있죠?
0: 네.
1: 이거 뭘 줄인 거죠?
0: It will.
1: It will. 이거 이렇게 줄여서 되어 있을 때 제가 추천하는 거는
0: 네.
1: 이 T 사운드가 약간 flat이 나요. 그러니까 near 비슷하게 발음이 돼요.
0: 네.
1: 그래서 저는 it will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it'll.
0: It'll.
1: It'll be over. 이런 식으로 이럴 수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읽어달라는 거예요.
0: 예.
1: It'll be.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0: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1: Alright, 자, 이랬을 때 마지막
0: 네.
1: 눈물의 문장.
0: 어떻게?
1: 잠깐, 저 준비 안 됐어요. 아빠 이미 시작됐어요?
0: 제 생각엔 아직 찌르기 전인 것 같은데.
1: 아, 그럴 수도 아직 시작 안 했어요.
0: 예, 설레발이 좀 많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1: Okay.
0: 예. Wait, I'm not, 아, that hurts. 아파요. 까지. 그럼 여기 준비가 안 됐다니까, I'm not ready겠네요.
1: Okay.
0: 준비를 뜻하는 ready.
1: Okay.
0: 네.
1: Alright, so, wait, I'm not ready. 아, that hurts.
0: 어이구.
1: 가보겠습니다. That's right.
0: Yes.
1: 얘는 비교적 그래도 쉬운 단어죠.
0: 네네.
1: 준비된이라는 형용사 썼고요. 아! 그러면서 that hurts라고 했습니다. 이 hurt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동사일까요? 뭐 형용사일까요? 명사일까요? 뭘까요?
0: 동사인데요?
1: 그게 아프다.
0: 그쵸?
1: 동사. Right?
0: 네.
1: 자, 맞습니다. H-U-R-T는 정말 아프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0: 음흠.
1: 이거 사실 왜 주의하셔야 되냐면요.
0: 예.
1: 이 sick 있죠, sick.
0: 예.
1: 아픈 거. 그거는 예. 형용사이고 의미도 사실은 달라요. 자, 일단은 hold on. hurt. 아픈 것을 활용을 해서 그냥 동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목이 아픈 거예요.
0: 오.
1: 나의 목이 아프다.
0: 오.
1: 현재형으로 어떻게
0: 해요? My neck hurts.
1: 그렇죠. My neck은 3인칭 단수니까 my
0: 네.
1: neck hurts.
0: hurts.
1: 자, 그리고 나의 손가락들이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해요?
0: My fingers hurt.
1: My fingers hurt. Fingers는 복수니까요.
0: 네.
1: 혹은 이 hurt는 과거도 hurt이기 때문에 아팠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0: 네.
1: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y neck hurts.
0: My neck hurts.
1: My fingers hurt.
0: My fingers hurt.
1: Alright. 자, 그렇게 해서 주의해야 되는 거. hurt라는 동사를 아는 건 너무나 좋은데
0: 네.
1: 제가 이거 두 번째 거는 과거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현재 hurt고 과거형 뭐라고요?
0: hurt.
1: 그리고 PP 형태도
0: 예 힌트를 큰 힌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도구라고 했군요.
0: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1: 알겠습니다.
0: 예.
1: 맞아요.
0: 예.
1: Okay. hurt, hurt, hurt. 아프다, 아팠다, 그리고 PP 형태.
0: 네.
1: 같이 세트로 알아두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헷갈려요. 말을 할 때.
0: 맞아요.
1: 오케이. 자, 마무리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거는 that hurts라고 했죠?
0: 네.
1: 제가 아까 sick이랑 좀 다르다고 하지 않았나요?
0: 그렇죠.
1: 물론 hurt는 아프다라는 동사고
0: 네.
1: sick은 뭐예요?
0: sick도 아프단데.
1: 아프다. I sick 이러나요?
0: I'm sick.
1: 그러면은
0: 아픈.
1: 아픈.
0: 예.
1: 얘는 형용사예요.
0: 아, 그러네.
1: 그런 차이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품사의 차이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hurt는 통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예.
1: 누가 여기를 딱 때렸어요. 아! hurt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sick은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를 강조를 해주는
0: 컨디션이.
1: 거예요.
0: 컨디션이.
1: Exactly. 오케이. 누가 여기를 딱 때렸는데 I'm sick! 이거 이상하죠?
0: 이상하네.
1: 네, 그런 차이가
0: 그렇군요.
1: 있습니다.
0: 네네.
1: Right? 그래서 여기서는 갑자기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hurt는 통증이 있다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게 생각하면 좀더쓸때 편하겠다.
1: 그럼요,
0: 그죠?
1: right? 자, 읽어볼게요.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0: Wait, I'm not ready.
1: 좋아요.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워 트레이닝 할게요.
2: Yes.

0: Ah, that hurts.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2: Are you saying you a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1: Alright, 두 번째. 잠깐, 저 준비 안 됐어요. 아, 아파요.
2: Wait, I'm not ready. 아, it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3: I'm going to drain your sty. I'm going to drain your sty.
4: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3: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4: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1: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 지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도부터 이제 벌써 연기가 좀 필요한데요.
2: 그쵸.
1: Are you saying? 하고 평소문을 써서
2: 예.
1: 이렇다라는 말이야? 이렇다라는 거야?
2: 오케이.
1: 네.
2: 나는 배우다.
1: 들어가세요.
2: 나는 여배우다.
1: 오케이. 내가 싫다는 거야? 자, 넌 말하고 있니?
2: Are you saying?
1: 네가, 아, 내가 날 싫어한다고?
2: You hate me?
1: 합쳐서 어떻게 해요?
2: Are you saying you hate me?
1: 그렇죠. 와, 듣는 사람이 엄청 무서울
2: 네.
1: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걔가, 그녀가 더 예쁘다는 거야?
2: Hi.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1: 오케이. 오, 이런 말
2: 네.
1: 듣지 않게 해야 됩니다.
2: 그렇죠, 그렇죠.
1: 자, 세 번째는요. 좀 길어요.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이거 나눠드릴 거예요. 당신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2: Are you saying?
1: 당신이 그걸 이렇게 쥐어 짤 거라고.
2: You are going to squeeze it?
1: 그리고 그걸 터뜨릴 거라고.
2: And pop it?
1: Yes. 엄청 길긴 한데
2: 네.
1: 괜찮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Are you saying you hate me?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Are you saying you a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Alright, 자 다음은요. Hurt,
2: mm-hmm.
1: 아프다. 중요한 거, 동사고 3단이 완전히 다 똑같죠. Hurt, hurt, hurt.
2: 네.
1: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 아파요. 자, that을 주어로 잡아서 아, 그거 아파요.
2: That hurts.
1: That hurts. That은 3인칭 단수니까요. 자, 아, 목이 아파. 내 목이 아, 아파.
2: My neck hurts.
1: My neck hurts. 세 번째. 손가락이 아파요. 내 손가락들이라고 해볼게요. 내 손가락들이 아파요.
2: My fingers hurt.
1: 그쵸? My fingers hurt. 복수니까요.
2: Mm-hmm.
1: 읽어볼게요. That hurts. My neck hurts. My fingers hurt.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네.
1: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5: I'm going to drain your sty.
6: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5: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6: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1: 네, 어제 오늘 어휘를 많이 배웠는데요.
2: 맞아요.
1: 이거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2: 네.
1: 문장에 넣어서 꼭 복습하셔야 돼요.
2: Sty, eyelid. 생각 막 나는데요.
1: So many, so many.
2: 네, 네.
1: Alright. 자,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I'm going to drain your sty.
2: Are you saying you a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4: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2: Wait. I'm not ready. Ah, it hurts.
4: I didn't touch you yet.
2: Ah, 아파. Oh, no, hurts.
4: Just calm down.
1: 아,
2: 와.
1: Great job, you guys.
2: 항상 감동입니다.
1: 아, 여기가 좀 시원해요, 이제. 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내 아들이 달에 끼가 났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son has a star. 네,
0: 그렇습니다. 지금 있으면 has가 되는 거고요. 그냥 네. 과거 얘기를 하고 싶었다 나는. 그러면 had로 쓰시면 되겠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Are you saying? 하고 뒤에 평소문 넣는 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어? 지금... 내가 귀엽다는 거야? 친구가 갑자기 아니 뭐 나 있잖아 인기도 많고 막 이러면서 귀여운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귀엽다는 거니?
1: 오,
0: 이거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많이 들어봤어요 저. 예.
0: 확실해요. 예. 네.
1: 영어 문장 여러분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불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Thursday.
1: 네.
0: 오늘입니다. 그쵸? 자, 오늘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베프가 왜 그랬을까라는 제목으로 Part 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만히 있어봐요. 베프는 왜 그렇지 않은데요. 아. 예, 이 두 가지의 말이 공존하는 게 조금 의미심장한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베프인데 어떤 좀 섭섭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런가 봐요.
0: 그러면 이 친구가 이럴 친구가 아닌데 그쵸. 라고 하면서 뭐 오해가 벌어질 수도 있고 친구끼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러운 네.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애니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1: 네.
0: 애니가 내돈 빌려서 빌려가서 안 갚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1: 아이고.
0: 제 3자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 상담 할수
0: 그것도
1: 있거든요.
0: 있고 또 그럴 애가 아닌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아, 그쵸,
0: 그렇죠?
1: 그쵸.
0: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그랬지.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1: 아이고.
0: 오해가 벌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
1: 이래서 진짜 친한 사이는 돈 관계에 맺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이.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말하는 게 낫긴 하거든요.
1: 차라리.
0: Right.
1: 네, 맞아요, 오케이. 맞아요.
0: 자, 하지만 현실적인 내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것을 다 영어로 우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솔직히 얼마나 빌려가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0: 오케이.
1: 자,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상황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보도록
0: Alright.
1: 하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2: 아, 애니가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3: 응?
2: 애니, do you know 애니?
3: 애니? 응. What about 애니?
2: 애니, 애니가 애니, 마이 머니. 마이 머니, 그 바로 마이 머니.
3: She borrowed your money.
2: Yeah, yeah, yeah. And, uh-huh. but she doesn't refund.
3: Refund?
2: Yeah, return.
3: Oh, she didn't?
2: Yeah.
3: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2: 어?
3: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2: Yeah, Annie is my best friend.
3: Yeah.
2: 어, 그랬지, 그랬지.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3: So she's your best friend, right?
2: Yeah, but I disappointed.
3: Ah, because she didn't give you...
2: Yeah, yeah, yeah.
3: Wow.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2: Call?
3: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2: 아, 말이 쉽지 그거. It's too hard for me.
3: Just say, please.
2: Please, my money.
3: Give me my money.
2: Come back my
3: yeah,
2: money.
3: Yeah, she's your friend.
2: Oh, but she, no, I, 대신 좀 해줄래?
3: Sorry?
2: You call her.
3: Me?
2: Yeah, yeah, yeah, Annie. Yes, please, please.
3: What?
2: Oh, I didn't.
0: 아... 이번 에피소드가
1: 예.
0: 그러니까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1: 그쵸.
0: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드라마 보듯이 즐기시면 돼요.
1: 알겠습니다.
0: Alright.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5: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4: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5: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지금 뭔가 속상한 마음에 다른 제3자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그렇죠.
0: 애니가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아유,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 이게 진짜 또 돈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0: mm-hmm.
1: 그러면 또 주변에 빌려줬던 친구들 생각이 이렇게 나요.
0: That's right.
2: Annie,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0: 자, 이거는 너무 길어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1: 무조건 나눠야 되겠네요. 이게 어차피 and로 연결된 두 문장인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자, Annie가 내 돈을 빌려갔어.
0: Uh-huh.
1: 예, 빌려간 거잖아요, 이미. Uh-huh. 그러면 여기가 그거겠네요. 그 빌리다. 를 과거로 borrowed예요.
0: 와 보통 이거 동사 엄청 실수 많이 나오거든요.
1: 그죠 뭐 랜드 렌트 빌리는 거 엄청 많잖아요.
0: 오호 그럼요. 저 대신에 대신 티칭 가능합니다.
1: 거의
0: 자, 여기는 and로 나누긴 했는데 완전한 문장이라기보다는요 주어를 any를 share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그런 거군요.
0: 오케이 그래서 거의 완성된 문장이죠 거의.
1: 네.
0: 자 그래서 애니가 뭔가 아무튼 빌렸다 나의 네. 돈을 그리고 절대 페이하지 않았다는 느낌 같은데
1: 오 그러네
0: 자 일단은 빌렸다라고 하는 동사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1: 네.
0: 정답 perfect
1: okay
0: yes. so borrow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빌리다 borrow가 아닙니다
1: 네.
0: borrow 빌리다가 borrow. 되겠는데 이거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특히 사실은 뭐 rent 이런 단어랑 헷갈리는 건 그렇다 쳐도
1: 네.
0: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1: 랜드,
0: 많아요.
1: 맞아요.
0: 네, borrow와 lend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예 다른 겁니다. borrow는 뭐라고요?
1: 빌리다.
0: lend는 뭐예요?
1: 빌려주다.
0: 맞아요.
1: 아.
0: 이게 헷갈리죠, 그렇죠?
1: 예, 예,
0: 그래서
1: 예.
0: 이거를 뒤집어서 잘못 반대로 쓰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1: 네네네.
0: So 조심하셔야 돼요. Okay, so Annie가 my money를 borrow 했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갚았대요, 안 갚았대요?
1: No, never.
0: No, never, right? 절대 갚은 적이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돈을 갚는다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일단 돈이 나오니까 머니가 나와야 될 것 같고.
1: 그쵸.
0: 자, 갚는다라는 동사가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1: 돌려줘야 되니까 리펀드 아니에요?
0: 아, 그럼 환불 맞는데.
1: 아, 환불이구나.
0: 그건 뭐 어디서 뭘 사가지고 물건 네. 한 것도 아니고요.
1: 에, 다르네요.
0: 그 친구가 무슨 뭐, 내가 본인이 무슨 상점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1: 그건 아니죠.
0: 네. 그래서 무슨 돈. 이런 단어 아예 안 들어가요. 오히려 더 편합니다. 바로 뭐냐면 pay someone back. 끝이에요.
1: 돌려주는 거니까.
0: 머니 같은 거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 네.
0: Bag이라

0: 하는 건 도로죠.
1: 네.
0: So, 도로 페이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페이 했다기보다는 돈을 빌려준 거니까
1: 네.
0: 그다음에 내가 다시 페이를 하는 거죠. Okay? So, pay someone back. 그리고 목적어 모양으로 써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에게 돈을 갚아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money 이런 단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에게 도로 지불해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1: Pay him back.
0: That's it. Pay him back.
1: 목적어니까.
0: Right.
1: 네.
0: 자,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Pay의 과거가 뭐죠?
1: Paid.
0: Paid. 나는 이미 그들에게 돈을 갚았어. 나는 이미 그들에게 돈 갚았어.
1: I already paid them back.
0: 오, 그죠? I already paid them back. 나 그 사람들한테 벌써 돈 갚았어요. Money란 단어 굳이 안 들어가죠?
1: 그러네요.
0: 훨씬 편합니다. Just like this.
1: Yes.
0: 그리고 pay 과거형도 여러분 스펠링도 그렇고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죠?
1: 네.
0: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Pay him back.
1: Pay him back.
0: I already paid them back.
1: I already paid them back.
0: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repay라고 하는 단어를 또 나중에는 볼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이거는 사람에게 갚는다는 느낌보다는 repay 한 다음에 뭐를 repay 하는지 뭐 나의 뭐 빚을 졌을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repay라는 동사가 우리 다이얼로그 어딘가에 나오면 제가 꼭 짚고 넘어갈게요.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1: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0: 자, 그랬을 때 다른 친구가 듣고 근데 그 아이는 너의 베프 중 한 명 아니야? 근데 그럴 리가 있을까? 이러면서 친구가 좀 놀라는 거예요.
1: 그쵸. 네. 근데 이렇게 뒤에서 얘기할 친구가 아닌데 의아했던 거죠.
0: 그쵸.
1: Isn't she one of your, 그녀는
0: 뭐예요?
1: 한 명이야.
0: 한 명이 아니니? 이랬죠.
1: 한 명 아니니?
0: 왜냐면, isn't she? 이랬기
1: 그쵸?
0: 때문에.
1: 한 명이 아니니? 너의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한 명 아니니? 그럼 여기에 베스트 프렌드가 나와야겠네요. 베스트 FRIEND.
0: 오케이.
1: 그러면 근데 베스트 프렌드가 여러 명이니까.
0: 오, 에이.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웃긴 게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면 한 명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1: 맞아요.
0: Right? 근데 그런 친구 여기 가선 너가 베프야. 여기 가선 너가 베프야.
1: 때에 따라 다른가요?
0: 그렇죠.
1: 예.
0: So 너의 best friends 중에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 하나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정답. That's right. Okay. So best friends. 뭐 기본적으로는 가장 친한 친구. 줄여서 우리 그냥 사실 베프라고 베프. 많이 쓰게 되죠.
1: 네.
0: 자, 근데 이 best friend라고 하는 거가요. Bestie라고도 많이 해요.
1: 아, 네네.
0: 이거는 더 줄여서 하는 비격식 표현이고요. 실제로 완전 약자처럼 쓰는 거 있거든요.
1: 아,
0: 혹시 아세요?
1: 알죠. BF.
0: 오.
1: 예.
0: 틀렸습니다.
1: 어? BF. 언제 바뀌었죠?
0: 한 3월 며칠부터 바뀐 게
1: 그래요?
0: 아니라 원래 BFF입니다.
1: 아, 그래요?
0: 이거는요. BFF는 Best Friends Forever.
1: 아.
0: 살짝 오그라드는 네네. 그런 표현이고요.
1: 아.
0: BF는 Boyfriend. 줄인 거기 때문에
1: 아, 그렇군요.
0: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1: 네네.
0: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거 좀 오그라들어요.
1: 에이.
0: 그래서 그냥 best friend가 최고입니다. 이거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요.
1: 네.
0: Alright.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단어도 있지만 패턴이에요. 지금 one of your best friend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of가 있잖아요. 무엇에 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 소유권을 느끼게 해주는
1: 네.
0: 그것도 있지만 뭐뭐 중에 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of 자체가. 그래서 Isn't she 한 명 아니야? 누구 중에? 중에 your best friends. 이렇게 the of를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중요한 거는 여러 중에 하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단수 명사가 아니라 복수 명사를 쓰는 건
1: 그쵸.
0: 당연한 겁니다.
1: 그러네요.
0: Right.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 직장 동료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그분 뭐라 그래야 돼요?
1: Co-worker.
0: 왜냐하면 여러 명이니까.
1: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니까.
0: 다시 한번. 나의 co-workers 중에 하나. 그러면은?
1: One of my co-workers.
0: 이렇게 돼야 돼요.
1: 아하.
0: 자, 그들 중에 한 명.
1: 네.
0: 그들 중에 한 명.
1: 그들 중에, one of them.
0: That's it. 자, 이것으로 문장 만들면 방금 그것들을 주어로 쓰면 돼요.
1: 네네.
0: 내 직장 동료들 중에 한 명은 한국인이야.
1: 오. 그, my, 아니죠. One of my co-workers is Korea.
0: 그렇죠.

0: 지금 왜 있었어요? are 안 쓰고.
1: 왜냐면 원이잖아요.
0: 맞아요. 중요한 건한 명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1: 아,
0: 뒤에 뭐
1: 그러네요.
0: my Korean, my, my, my friends, my coworkers 상관없습니다.
1: 그 is all Korean 해야 되나요?
0: Korean은 형용사로 쓴 케이스입니다.
1: 아,
0: 지금.
1: 그러네요.
0: Okay? 어. So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자, 이거 해볼게요. 그들 중에 한 명은 가수야.
1: 아, 그쵸.
0: 일단 그들 중 한 명이
1: one of them. One of them is a singer.
0: 얘는 singer. 어가 들어가야 되죠. 명사니까.
1: 네.
0: Just like this. So 여기서 너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얘 복수로 써주는 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단수 동사로 받는 거 하나.
1: 네.
0: 이거는 엄청 문법 책의 느낌 갖고 딱딱할 수도 있지만요. 원어민들은 이거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 오.
0: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케이?
0: 물론 뭐 조금씩 실수하는 거는 괜찮은데 실수하면서 점점 나아질 수 있게 practice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1: 네.
0: 오케이. 읽어볼게요.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1: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0: One of them is a singer.
1: One of them is a singer.
0: 자, 그리고 본문 가볼게요. 약간 의아한 느낌으로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1: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0: 자, 이랬을 때 아주 씁쓸한 말을 해요.
1: 네.
0: 그렇지가 아니에요.
1: 어?
0: 그랬지.
1: 그랬지.
0: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1: 어.
0: 과거로 쓴 이유 알겠어요.
1: 그러네,
0: 지금.
1: 그러네.
0: 이미 뭔가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베프였다.
1: 그렇게 됐네?
0: 과거 동사.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She was.
0: 약간 she, 이런 느낌이죠. She was. 이런 느낌.
1: She was my best friend.
0: Yes,
1: 이런 느낌.
0: Yes.
1: I am really in her.
0: 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하지만 네. 스펠링이 헷갈리는 그 단어를 넣으셔야 되는데
1: 그렇죠.
0: 자, 걔한테 나는 정말 뭐 했다고요?
1: 실망했어.
0: 그걸 써야겠네요.
1: 실망, disappointed인데요. disappointment인가요? 아,
0: appointment도 아니고요.
1: disappointment.
0: disappointment 이거는 그 명사가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1: I am really disappointed. 네, in her.
0: 아마도 그 문법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1: 네.
0: 이거 좀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So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정답 볼게요. 스펠링까지 let me check. Okay.
1: Oh, yes.
0: 아, 좋습니다. Okay. P가 두 개예요. 그리고 S가 하나인데 어떤 분들은 S 두 개 쓰시고 P 하나 쓰는 케이스 제가
1: 너무
0: 많이 봤거든요.
1: 맞아요.
0: 자, 그리고 disappointed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형용사로 실망한. 이런 형용사인데 발음할 때 NT가 모음 사이에 붙어 있죠, 지금.
1: 네.
0: I와 E 사이에. 이런 경우에는 모음 사이에 N하고 T가 붙어 있으면 T가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isappointed 이렇게도 되지만 아예 소리 안 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So disappointed 이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한번 try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Disappointed. Disappointed.
1: Disappointed. Disappointed.
0: Okay. 그거는 option일 뿐이다.
1: 네.
0: 라는 것이고요. 자, 덩어리 표현 아마 그냥, 계속 암기만 해왔다면 오늘 이제 쓸 수 있는 기회가 나왔는데, 바로 be disappointed 쓰고, 그 다음에 전체사 뭐 썼어요?
1: In
0: someone.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실망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1: 네.
0: 겁니다. Okay. So, 나 있잖아. 정말 그녀에게 실망한 상태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진짜 I hate you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데요.
1: 그래요.
0: 나 너한테 실망이야. 와. I mean it hurts so much more.
1: 진짜 듣기 싫은 말인데요, 근데. I am disappointed in you.
0: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죠. I am disappointed. 근데 어디에?
1: In you.
0: 자, how about this? 질문형도 가능하겠죠? 너 우리에게 실망했니? 너 우리한테 실망했어?
1: 그러면 Are you disappointed in us?
0: 그렇죠. us가 돼야 되겠죠. 우리니까. 그리고 you are가 아니라 Are you? That's right. So, just like that. In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0: Alright, 읽어보도록 할게요. I am disappointed in you.
1: I am disappointed in you.
0: Are you disappointed in us?
1: Are you disappointed in us?
0: 네. 자, 여기서 뭐 하나 참고로 드릴 게 있는데요.
1: 네.
0: 주의하셔야 되는 게 read가 나올 때도 있어요.
1: 어, 네.
0: 네. 인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한테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 사람

0: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한테. 오케이? 그런데 with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 어떤 결과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1: 아.
0: 오케이? 그래서, I'm disappointed with the results.
1: 열 결과가
0: 네, 뭔가 아니면은 무슨 뭐 어떤 grades
1: 성적
0: 같은 성적 이런 거예요.
1: 그쵸, 그쵸.
0: 그러니까 그 너 성적 너 실망이야 그거 자체에 본질적으로 실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에 그쵸. 의해서 실망이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실망이 들어갔다. 그래서 사람한테 보통 이렇게 어떤 결과에는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좋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미 언급하긴 했지만 여기서 she was는 she was.
1: My best friend네요.
0: She was my best friend.
1: Yes.
0: 그래서 여기서는 그 동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1: 네네.
0: Well, she was 이렇게 쓴 거죠. Or she used to be 뭐뭐 하곤 했다. 이거 써도 되고요.
1: 네.
0: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1: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자, 이랬을 때, 자, 보세요. 진짜 좋은 친구는 이런 것 같아요. 딱 듣고서, 아, 야, 말했지? 야, 별로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 맞아요.
0: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Right? So, 그냥 전화해서 물어봐.
1: 그치.
0: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1: 양쪽 그래서. 입장을 다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쵸.
1: 혹시나 기억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Just give her a call. 여기서 또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그, 좀 전화를 그녀에게 해봐. And, 물어봐. 물어보는 거는 ask겠네요.
0: 오케이.
1: Yep.
0: 굉장히 심플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1: 네.
0: So just give her a call and what? And ask.
1: 아하.
0: 정답.
1: Yes.
0: 맞습니다. 물어보다. 물론 이제 ask는 뭐 맥락에 따라서 부탁하는 게 될 수도 있지만
1: 네.
0: 여기서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죠. Why didn't you pay me back?
1: 오,
0: 이렇게 물어보라.
1: 그렇죠.
0: 그리고 ask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발음할 때 실수하시는 분은 많은데요. Ask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스크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으 소리가 나는 순간 아 내가 강세 어딘가 잘못 줬구나.
1: 그렇죠.
0: 이 생각하셔야 돼요.
1: 네네.
0: 아 강세는 자음이 아니라 무조건 모음에 두셔야 돼요. So A S K 중에
1: A
0: 그렇죠. 거기에 강세를 꽝 주면 스크 이게 굉장히 짧게 들어오기 때문에. Ask 이렇게 안 됩니다.
1: 그러네요.
0: Ask, ask. So, sk, sk. 짧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Right. 한번 해볼게요.
1: 네.
0: Okay. Ask, ask,
1: ask, ask.
0: 좋아요. 자, 누구에게 전화한다라고 할 때 call someone이라고 해도 되는데 오늘 못 썼죠?
1: Give her a call.
0: 그렇죠. 이거는 뭐 예전에 노래도 있었지만.
1: Give me a call.
0: Give someone a call. 이거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다, 걸다가 예. 되겠습니다. 오케이? So, 목적어를 중간에 넣는 거예요. Her, him 이런 식으로 중간에 들어가 주면 되겠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유경자 갑니다. 나한테 오늘 밤에 전화해. 나한테 전화를 한 통 넣어라. 오늘 밤에.
1: Give me a call tonight.
0: 그렇죠. Give me a call tonight.
1: Yeah.
0: 뭐, right? 자, 두 번째. 그에게 연락하자, 전화하자, 하자를 넣어서.
1: Let's give him a call.
0: 그렇죠. Let's give him a call. Let's call him.
1: Yes.
0: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1: 네.
0: 계속 쓰면 쓸수록 give가 들어간다라는 게 들어갈 겁니다.
1: 어.
0: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Give me a call tonight.
1: Give me a call tonight.
0: Hey, let's give him a call.
1: Let's give him a call.
0: 네. 자, 참고로요. Give someone a call 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1: 네.
0: 조금 더 비격식으로요. 이런 것도 많이 써요. Give someone a ring,
1: 응?
0: buzz.
1: 와우.
0: 이런 것들도 씁니다. Ring이라고 하는 게 진짜 띠링띠링띠링 울리는 거잖아요.
1: 전화 벨이죠?
0: 그걸 준다라는 느낌. Buzz도, buzz라고 하는 게 zzz 이렇게
1: 진동인가요?
0: 울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1: 아.
0: 그래서 이것도 조금 비격식으로 캐주얼하게 쓰실 수 있어요.
1: Yes. Okay.
0: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1: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뒤에서 너무 얘기가 많이 오가면은 서로 오해 있을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깔끔하게 정리되는 말인 것 같아요.
0: 오히려 좋습니다.
1: 네네.
0: Alright.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네, 다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미션은

0: 애니가 내돈 빌려가서 안
1: Oh,
0: 갚았어.
1: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0: 그렇죠. 두 번째 미션은요? 그랬지.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1: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Okay,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2: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0: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2: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역공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누구에게 돈을 갚는다라고 할때 money라는 단어 굳이
1: 안
0: 안
1: 쓴다.
0: 쓴다.
1: 네.
0: Pay someone back. 이거 해주시면 되고요. 틀려도 됩니다.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1: 좋습니다.
0: Okay? 걔한테 돈 갚아. 자, 그에게 돈을 갚아라. 명령어로요.
1: Pay him back.
0: Pay him back. 이런 느낌.
1: 네.
0: 두 번째는 과거형으로 가볼게요. 나 벌써 걔네한테 그들에게 돈 갚았어.
1: I already paid them back.
0: 그렇죠. 댐으로도 바꿔야 되고 paid 과거형이 돼야 되겠죠.
1: 네.
0: 자, 이번에 애니 갈게요. 애니가 내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제가 나누겠습니다. 애니는 내 돈을 빌렸다.
1: Annie borrowed my money
0: 그리고 절대 나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
1: and never paid me back.
0: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결까지 해봤습니다.
1: 끊어서 하니까 훨씬 수월하네요.
0: 훨씬 나아요. 네, 그리고
1: 네.
0: 입영작은요, 한 번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트레이닝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1: Yes.
0: 괜찮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ay him back. I already paid them back.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오케이. 자, 다음은요. 아, 이거는 항상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표현이라면
1: 네.
0: 입영작으로 가야죠. So be disappointed in someone. 본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실망을 했다라는 느낌.
1: 네.
0: 그리고 이거 저는 실망을 했는데 나 실망했다? 이거 아니죠?
1: 연기해야 돼요.
0: 아, 이거 연기 들어가야 돼요.
1: 네.
0: 그래야 뇌에서 아, 이게 어떤 느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네.
1: 맞습니다.
0: 자, 갑니다. 나 너에게 실망했어. 이거 현재형으로 상대방한테 한다는 느낌으로 나 너에게 실망한 상태다.
1: 신기한 게 지금 시작 전부터 한숨이 나와요. 이 연기 들어간 거거든요. I am disappointed in you.
0: 오, 강력해요. I
1: 예.
0: am disappointed in you.
1: 진짜 I hate you보다 더 무서운
0: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요.
1: 말이에요. 예.
0: 네. 자, 다음은요. 걔한테 그녀에게 진짜 실망했어. 이것도 지금 실망한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네.
0: 난 정말로 그녀에게 실망한 상태다.
1: I a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그렇죠.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1: Yes.
0: 오케이? 자, 세 번째. 너 우리한테 실망했어? 현재형으로. 너 우리한테 실망한 상태야?
1: Are you disappointed in us?
0: In us?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I am disappointed in you.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Are you disappointed in us? Alright,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3: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4: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3: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0: disappointed in her.
1: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2: All right,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5: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4: Mm-mm,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5: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Go on, it's okay.
2: Oh, great job, you guys. 오늘도 성공입니다.
3: 네.
2: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내가 귀엽다는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you saying you are cute?
2: 그렇죠.
3: 예.
2: Are you saying you are cute?
3: 약간 비아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2: 살짝 들어갔을 예. 수 있습니다. 자, 뒤에가 are you cute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었죠.
3: 네.
2: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Pay someone back. Pay someone back. 이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나 너한테 돈 못 갚아.
3: 아이고.
2: 나 너한테 돈 못 갚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네,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3: 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그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야, 한 주 동안 또 정말 열심히 네. 달려온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0: 벌써 박수입니다.
1: 대단해요. 네네네.
0: 자, 마무리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1: 그럼요.
0: 자, 오늘 여행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자, 호텔에서 휠체어 빌리기라고 해서 같이 호텔에 간 뭐 가족, 뭐 친구, 아, 누가 됐든 간에 뭐 휠체어라든가 뭐 기타 등등.
1: 필요한 상황이죠.
0: 게, 그렇죠. 네, 그런 네, 게 네. 있을 때 가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1: 그렇죠? 멋있다.
0: Alright. 네. 그런 상황을 우리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아, 이 문장을 써야 되겠죠. 특히 뭐
1: 네네.
0: 할아버지, 할머니 필요할 수 있겠죠.
1: 그쵸,
0: 그렇죠?
1: 그쵸.
0: 그래서 뭔가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를 빌릴 수 있을까? 자, 두
1: 네.
0: 번째 미션은요.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1: 오,
0: 어디에 있는지.
1: 네.
0: 왜냐면 거기서 그냥 갖다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그쵸,
0: 요거를
1: 그쵸.
0: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묵고 있는 숙소 룸 넘버를 꼭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왜냐면 투숙객 이미 확인이 되어야지 대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0: That's
1: 해서.
0: correct.
1: 아하, 어쨌든 간에 오늘
0: 네.
1: 휠체어를 영어로 한번 빌리는 것도 도전 가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네. 자,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할아버지가 쓰실 그 휠체어를 빌릴 수 있을까요?
2: Can I help you, ma'am?
1: Yes,
2: Yes.
1: I need your help.
2: How can I help?

0: My grandfather walk very uncomfortable, so he needs a wheelchair.
1: A wheelchair?
0: Yeah, do you have?
1: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Definitely, we have a wheelchair. I can bring it to his room.
0: 우리 룸으로?
1: Yes. To the
0: Okay.
1: room. Okay?
0: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Grandfather and
1: Yep.
0: me is in the 800, 821
1: Oh, room
0: room.
1: number.
0: Yeah.
1: Room number.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0: Walker?
1: Yeah, do you need a walker?
0: Walker?
1: Yeah, do you need
0: Walker?
1: one as well?
0: Walker, who is
1: It's
0: it?
1: like, not a person, the
0: Person?
1: frame,
0: Frame!
1: the walker. Do you know?
0: Okay.
1: Let's get one too.
0: Thank you.
1: 오케이, okay, just
2: Alright, 잘 봤습니다.
0: 예.
2: 이거는 사실 좀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쵸?
0: 그쵸.
2: Right,
0: 우리가 왜냐면
2: right.
0: 여행 중에 항상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2: 그럼요, 그럼요.
0: 예.
2: 그리고 어디를 갔을 때꼭 그게 호텔이 아니어도요.
0: 네.
2: 이런 경우 같은 경우 휠체어를 빌려주는 곳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That's
0: 백화점이나,
2: right.
0: 네,
2: 그럴 때
0: 맞아요.
2: 꼭 물어볼 수 있어야겠죠.
0: 그리고 뭐 휠체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아기들이 있으니까 유모차.
2: 그런 것도 다
0: 예.
2: 포함이 되는 겁니다.
0: 맞아요.
2: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4: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3: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4: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2: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Yeah.
2: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Mm-hmm.
2: 자, 호텔에 가서
0: 네.
2: 1층에 내려가서 이제 물어봐야겠죠.
0: 그쵸.
2: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Can I get a, for my grandfather?
2: 앞에서부터 가보겠습니다.
0: 여기서 그냥 for로 하는군요.
2: 단순하죠, 그쵸?
0: 내가 개탈수 있을까요?
2: Yes.
0: 휠체어를? 내 할아버지를 위한.
2: Yes.
0: 네. 그럼 여기 wheelchair가 들어가야겠네요. wheel은 그거예요. 바퀴.
2: 오.
0: wheelchair. wheelchair인가 이거? 왜냐면 바퀴가 두 개잖아요.
2: 또 점점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0: 그렇죠. 근데 그냥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2: 알겠습니다.
0: wheelchair.
2: 자, wheelchair라고 했는데 one word로 썼네요. 그렇죠?
0: 네.
2: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이라고 했는데요. 정답 맞습니다.
0: 오.
2: 자, 일단은 one word라는 게 중요해요.
0: 네.
2: 한 단어로 써 주시고요. 오케이? 발음할 때 휠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0: 아, wheel.
2: wheel, right? 우리가 흰색도 white라고 안 하죠?
0: white.
2: white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h가 없는 느낌으로 발음할 때 wheel chair. 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0: Wheelchair. 근데 그 있잖아요. W-H-O-L-E. 홀. 그건 홀이죠.
2: 그때그때 달라요.
0: 정말
2: 네.
0: 까다로워요.
2: 영어 발음. 그래서 그거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런
0: 네.
2: 재밌는 영상이 많이 돌더라고요. 아니,
0: 어.
2: 왜 이거는 똑같은 패턴인데 이 발음이고 이건
0: 맞아요.
2: 다르냐. 이럴 수가 있어요.
0: 근데 뭐 우리나라 말도 비슷할
2: 그쵸?
0: 거예요.
2: 예. 예외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너무 헷갈리죠.
0: 그쵸?
2: 그래서 wheelchair가 맞겠고요. 자, 참고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랑 같이 묶어두면 좋다. 아니면 적어도 덩어리로 묶어두면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wheelchair 앞에 in이라는 전치사만 또 추가적으로 알아둘게요.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In a wheelchair. 이렇게 쓰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0: 아.
2: 오케이. 뭐 내가 몸이 좀안 좋아서 나는 휠체어를 지금 타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원래 휠체어를 탑니다라고 할 때도 이걸 쓰시면 돼요.
0: 아, 그렇군요.
2: 그래서 비동사랑 왜냐면 있는이라는 느낌을 줬죠. 그래서
0: 네.
2: 비동사랑 같이 나중에 문장에 넣으실 때는 쓰시면 굉장히 편해져요, right? So, yeah, he is in a wheelchair.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okay? 자, 그리고 또 참고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얘도 비동사랑 같이 섞어 쓰시는데
0: 예.
2: 목발 있죠?
0: 예.
2: 목발을 짚고 있다라고 할 때 이런 상태를 강조하는 것을 써주시면 돼요. 이 crutch 자체가 목발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0: 네.
2: 양쪽을 얘기한다. 그러면 he is on crutches.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0: 네.
2: You got it, right?
0: Mm-hmm.
2: Okay. 자, 여기서 보세요. 할아버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이랬잖아요.
0: 네.
2: 근데 저번에 빌리다라는 동사로 못 썼죠?
0: Borrow.
2: Borrow, right? 여기서 can I borrow

0: 괜찮아요. 완전히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치 음식 주문하듯이 예. 달라고 하는 느낌으로 조금 더 강조해 준 것뿐이고요. 아. 여기서 get을 써도 되고 borrow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can I get 명사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죠? can I get 직역을 하면 제가 명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역을 하면 결국에는 뭐 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 그걸 줄 수 있나요?
1: 네네.
0: 이건 사실 음식,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 주문할 때도 엄청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right? so, can I get something?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혹시 그거 아세요? 그 wheelchair 말고 예. 걸을 때 좀 걸음 보조해주는 게 있어요.
1: 아, 우리 어르신들 많이,
0: 특히 예, 많이 쓰시죠. 거, 그거를 a walker이라고 합니다.
1: A walker.
0: Walker. Okay. So a walker. So 제 아내를 위한 혹은 예? 제 아내가 쓸 walker를 빌릴 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0: 그렇죠.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죠?
1: 네.
0: 자, how about this? 슬기 씨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뭐 유아차 이런 예? 거 빌리는 것도 쓸 수 있어야 된다.
1: 그렇죠.
0: 뭐죠? 스트 뭐죠?
1: Stroller.
0: Stroller, right? 그러면 저 stroller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아기를 위한 어떻게 할 거예요?
1: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0: 그렇죠.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1: 맞아요.
0: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get, Can I get을 알게 되면 빌릴 수 있는 거를 계속 바꿀 수도 있고요.
1: 계속 쓸 수가 있네.
0: 도대체 누가 쓸지도 뒤에 for someone.
1: 아하.
0: Right? So 누가 쓸지를 쓸 때 for이라는 전치사 너무 편하지 않아요?
1: 그러네요.
0: 너무 편하죠, 그렇죠?
1: 내 아내를 위한, 내 아기를 위한 그냥 이렇게 직역해도
0: That's
1: 편한
0: it.
1: 것 같아요.
0: So simple, right? Okay, so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1: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0: All right.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1: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0: All right, 자. 이거 읽어볼게요.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1: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0: Okay, very, very nice. 자, 이랬을 때, 오, 거기서 이제 얘기합니다.
1: 네.
0: 아, 물론이죠. 할아버님 방으로 가져다 드릴 수 있어요.
1: 네. 일단 뒷문장부터 볼까요?
0: Okay.
1: I can bring it.
0: 뭐예요, 그게?
1: 여기서 끊어볼까요?
0: 내가 그것을?
1: 나는 그거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네. 어디로? To his room. 그의 방으로.
0: 그쵸?
1: 예.
0: 그러니까 결국 그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1: 네. 그럼 물론이죠니까 또.
0: 이거는
1: 왠지...
0: 뭐 그냥.
1: 그죠.
0: 사실 뭐, 물론이죠. 그럼요라는 건 많이 알고 있는 게 있지만.
1: 또
0: D로
1: 다른
0: 시작하는
1: 걸...
0: 거 있습니다.
1: D. D. 아!
0: 확실히 그렇다.
1: D로 가는 거면은 이거 definitely 인데요.
0: 얘 D 맞죠?
1: 얘 D예요. 왜냐면 나 오브콜스 하려고 했어요.
0: 알겠습니다.
1: 예. Definitely.
0: 틀려도 돼요?
1: Definitely.
0: Okay.
1: Definitely.
0: Alright.
1: Yes.
0: 자, 틀려도 된다고 했더니 바로 틀렸습니다.
1: 그래요?
0: 자, 그렇지만 스펠링 거의 맞아요.
1: 그래요? 아, 이게 헷갈리네요.
0: Definitely.
1: 아, I군요.
0: 네, 여기 A 아니고 I입니다.
1: Definitely.
0: 자,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물론이죠 하면 of course, sure. 한 1억 번 들어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새로운 걸 해보는 거죠.
1: 네.
0: Definitely. 이거는 원어민들이 거의 습관 수준이죠. 그래서 확실히, 물론, 당연히 라고 할 때 그것만 단독으로 definitely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자, definitely 앞쪽에 이거를 청취로 알아들으려면 강세를 알아야겠죠?
1: 예.
0: 바로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 이렇게 안 되게 빠르게 가야 되는 거죠. 약간 definitely, right? 자, 해보겠습니다. Definitely, definitely.
1: Definitely. Definitely.
0: 네, 이렇게 발음 연습을 하면 이게 소리가 들리네? 이거
1: 예.
0: 경험하실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Alright, so definitely. 그러면서 I can bring it to his room 이라고 했어요. 자, br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요거 나온 김에 오랜만에 한번 여러분 필기해 놓겠습니다. bring의 과거형 PP 형태.
1: 자, bring의 과거는 brought이에요. brought. brought. brought. 그리고 얘는? 얘도 똑같은 것 같은데.
0: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똑같이 쓰더라고요.
1: 예, brought는 아닌 것 같아요. Bring, brought, brought.
0: Okay.
1: Yes.
0: 자, 정답. 맞습니다.
1: B-R-O-U-G-H-T.
0: Bring, brought, brought. 대신에 얘는 발음할 때 brought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마를 조금만 더 벌려주세요.
1: Brought.
0: 이런 느낌으로.
1: 예.
0: 자, 여기서는 I can bring it 이렇게 썼는데 잠깐만 봐주세요, 이거. 그것을, 이게 wheelchair가 되겠죠? The wheelchair, right? 네. 그것을 bring 하겠다. 그의 room으로.
1: 예.
0: 그러면 그쪽으로 가까이 가져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는 얘기예요?

0: 가져가는 거죠?
1: 그렇죠. 네. 이 휠체어를 딱 집어서 그의 룸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0: 네.
1: 그렇게 가까이 가져가게 만든다라고 할 때 우리가 bring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딱 가져오다 이렇게 픽스를 해놓을 수가 없어요.
0: 아, 그래요?
1: 고정이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어쩔 때는 누구 기준이냐에 따라 가져오다가 될 수도 있고 가져가다가 될 수도 있거든요.
0: 아.
1: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가져다 드릴게요라고 하지 가져올게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0: 예.
1: Right?
0: 예.
1: 하지만 내가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좀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0: 예.
1: 그래서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한국어로는 가져가다가 될 수도 있고 가져오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근데 영어에서는 단순하게 bring은 뭔가와 뭔가가 가까이 간다. 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두 개 다 써놓은 겁니다.
0: 네.
1: Alright. So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의 룸과 wheelchair가,
0: 예.
1: right?
0: 예.
1: Okay.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걸 나에게 가져와. 그러면 그거를 나에게 bring 해라. 영영어로 어떻게 해요?
0: Bring it to me.
1: 그렇죠. Bring it to me.
0: 응.
1: 가져가다, 오다. 우리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워진다는 거. 자, how about this? 저는 will 써볼게요. Will.
0: 네.
1: 수건이 영어로 뭐예요? 수건.
0: Towel.
1: Towel, right?
0: 응.
1: 저는 그 수건들을 당신의 방으로 가져다 드릴 겁니다.
0: 아.
1: 그러면은 수건들하고 당신의 방이 가까워질 거다,
0: 네.
1: right? So 나는 그 수건들을 가져갈게요. I will.
0: I will bring the towels.
1: Towels. 자, 당신 방으로.
0: To your room.
1: To your room.
0: 예.
1: You got it.
0: 아.
1: 너무 심플하죠, 그렇죠?
0: 그러면 좀 멀어질 겁니다. 때는 bring 말고 뭘 써요?
1: Take를 하죠.
0: 아, take.
1: I'll take it from you.
0: 아.
1: 너로부터 멀리 가져갈 거야.
0: 네네네.
1: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Bring it to me.
0: Bring it to me.
1: I will bring the towels to your room.
0: I will bring the towels to your room.
1: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Oh,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0: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1: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1: 네. 자, 지금 호텔 측에서는 아, 할아버지가 다른 방에 묵으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놓은 거예요.
0: 네.
1: 알고 보니까 같이 계신 거죠.
0: 그렇죠.
1: 아,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라고 했습니다.
0: 아하. Actually he's with me. 여기까지 해 볼까요?
1: 오케이. 그리고 뭐 몇 번 방에 있다.
0: In room 821.
1: Alright.
0: 자,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계신다. 저는 왠지 이걸 쓸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이게 staying.
1: 오, 왜 stay라고 안 하고 staying이라고 했어요?
0: 왜 그랬을까요?
1: 왜 그랬을까요?
0: 아, 왜냐면 여기 지금 비동사가 있잖아요.
1: 오.
0: 비동사가 있어서 왠지 같이 있어요. 진행형으로
1: 오.
0: 느낌이 왔어요.
1: 저기 자신감 가지세요. 맞아요.
0: 오!
1: 맞습니다.
0: Yes.
1: 자, so actually he is staying with me in room
0: 821.
1: 맞습니다.
0: 오.
1: staying이라고 했고요. 자, staying은 머물다, 뭐 지내다, 뭐 있다.
0: 네.
1: 이거는 계속 있다라는 느낌이란 말이죠.
0: 음흠.
1: 그렇죠? 그런데 발음할 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게 stay보다는
0: 네.
1: ST 뒤에 이렇게 모음이 나오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으로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된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stay가 아니라 stay처럼 가까이 사시는 나요.
0: 아.
1: Again, 이거는 의식하고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stay, 이게 아니라 stay.
0: Stay.
1: Stay. 이런 느낌.
0: 아.
1: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얼마 전에 했었죠?
0: 아, 네네.
1: 이거 뭐였죠?
0: 다래끼.
1: 다래끼. 이거 stay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읽어보세요.
0: Style.
1: 그게 더 편해요.
0: 그러네요.
1: 이게 왜 자동이라고 하냐면 이걸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혀가 입이 실제로 편해서 내는 거거든요. So style, style. 스토리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0: Story.
1: Story.
0: Story.
1: Right? 훔치다 뭐 이거 할 때 steal이 아니라
0: steal.
1: Steal.
0: 아.
1: 자기도 모르게 된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0: 네네.
1: 또 같이 연습해 주시고요. 그래서 staying with me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몇 호실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방에 안에 들어가요? 아니면 그냥 바깥쪽에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0: 방에 안에 들어가야죠.
1: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몇 호실에 있어요. 머물러요.

0: 할 때는 전치사 in을 써주시는 거예요. So in room 하고 나서 여기 호실을 몇 호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몇 호실이었죠?
1: 821호실이요.
0: 그렇죠. 821호실이라고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1: 네.
0: 하나는 room 821. 하나하나 읽는 것.
1: 네.
0: 또 하나는 뒤에 두 개를 묶는 경우가 많아요.
1: 오.
0: 앞에 따로 읽고. 그래서
1: 821.
0: 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4호예요. 그러면 1004 이런 경우도 있지만
1: 네.
0: 어떤 경우는 104이라고 읽는 사람도 오.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뒤에를 두 개를 묶어버린 케이스가 흔합니다.
1: 근데 104 하면 혹시 104호로 생각하진 않을까요?
0: 104?
1: 네.
0: 아, 아니면 1004?
1: 1004.
0: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고
1: 예,
0: 싶다면.
1: 예, 예. 아.
0: 자, 그런데 이렇게는 안 해요.
1: 821. 그렇게 나네요.
0: 1,300 이거는 너무 수학적인 느낌이고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1: 오.
0: 룸 넘버를 읽을 때 누가 어렵게 하려고 하겠어요.
1: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읽잖아요. 821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국말로는.
0: 821호라고
1: 네,
0: 하잖아요.
1: 네, 네.
0: 근데 영어에서는 보통 그렇습니다.
1: 아, 그렇게
0: 하나,
1: 하거든요.
0: 하나, 하나 해서 각 디짓을 821 or 821. 네, 둘 다 가능합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10호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Room?
1: Room? 310.
0: 오, 자연스러워요. 310 or 310. 이런 식으로. 그리고 1943호요. 만약에 19층에 43호일 수도 있잖아요.
1: 그쵸, 그쵸.
0: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1943도 가능하지만
1: 네.
0: 1943호
1: 43.
0: 그렇게도
1: 아하,
0: 부릅니다.
1: 네네.
0: 사실 이거는 개인 차이기 때문에 뭐가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저는 room 310에 있어요. 310에 있어요. 그러면
1: I'm staying in room 310.
0: Alright, I'm staying in room 310. Or 그냥 I am in 이라고 해도 돼요.
1: I'm in.
0: I'm in. Right? 자, 그럼 이번에는 stay 써볼게요.
1: 네.
0: 저희는 우리는 머물렀어. room 1943호에.
1: We stayed in room.
0: 1943 or 1943
1: yes.
0: is fine. Okay? 중요한 거 저는 사실은 이거라고 봐요.
1: 예.
0: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1: 네, 이 호텔은 객실이 너무 많네요.
0: 아, 굉장히 많아요.
1: 예, 너무 많아 가지고
0: 네. 아직 올라가지도 않은 거예요.
1: 그러게요.
0: Okay. 자, 그리고 우리 본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 네.
0: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0: All right. 자, 마지막입니다. 알겠어요. 보행 보조기도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1: 네. 네. 자, let me know.
0: 이게 뭘까요?
1: Okay,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줘요.
0: Okay.
1: 예.
0: 뭐 하면요?
1: 그, if you need a to.
0: 이거 아까 했었죠?
1: 아, a worker.
0: That's what it is.
1: A worker. 자, a worker to. 보행 보조기도 필요하시다면 let me know.
0: Okay. 맞습니다.
1: 그래도
0: 한번 워크를 바로 전에 봤다고 조금 더 나아졌죠.
1: 그죠.
0: 아, 이거 뭐 한 10번 문장에 쓰면요. 확 들어와요.
1: 정말.
0: Okay. So, if you need a walker too.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걸을 때 보행, 보조를 해주는 기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여기 지금 let me know 뭐뭐 하다면 이런 거는 회화에서 기본 자세예요. 그죠? 뭐 하시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Tell me라고 하는 건 너무 직접적인 느낌이 들어요.
1: 네.
0: 그래서 let me know라고 하는 거 좀 부드럽고 예의 있는 느낌으로 바꿔버립니다. So, let me know는 사실 직역하면 제가 알게 해주세요. 이거든요.
1: 네.
0: So, 알려주세요. If는 여기서 if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라기보다는 뭐뭐 하다면 뭐 이런 식으로. Okay? So, so, 평소 문의면 저에게 알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you need a walker 하다면
1: 네.
0: okay. 이것도 sort of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 예, 예.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당신이 그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알려주세요인데요. 그
1: 아하.
0: 어떤 도움은 any help입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1: Let me know.
0: 당신이 그 어떤 help라도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1: If you need any help.
0: 그렇죠.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Right? 두 번째.
1: 네.
0: 당신이
1: 예.
0: 얘기하고 싶다면 알려주세요. 이건 친구들끼리도요. 너 얘기하고 싶으면, 토크하고 싶으면 알려줘.
1: 네.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0: 그렇죠.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1: Yes.
0: 지금 너 약간 말할 상대가 필요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캐주얼하게도 쓸 수 있습니다.
1: Yes.
0: 자, 읽어볼게요.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1: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0: All right, let me

0: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1: Right,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2: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1: 그렇죠. 두 번째는요.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2: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3: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0: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3: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0: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1: Alright,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1: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굉장히 심플하죠. Can I get 뭐뭐뭐? 물론 borrow도 가능합니다.
2: 네.
1: 자, 아내가 쓸 보행 보조기 빌릴 수 있을까요? 제가요, 제 아내를 위한 워커를 빌릴 수 있을까요?
2: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1: 오, 좋아요. for까지 써서.
2: 네.
1: 자, 다음은요. 아기가 쓸 유모차 빌릴 수 있을까요?
2: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1: For my baby. 이런 식으로 세 번째입니다. 할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2: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1: For my grandfather. 읽어보겠습니다.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네, 다음은요. 아, in room 하고 몇 호실 이렇게 네. 숫자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310호실에 있어요. 그냥 비동사만 쓰시면 돼요. 나는 어디 안에 있다. 그래서 저는 310호실 안에 있다.
2: I'm in room 310.
1: Alright. Very nice.
2: Mm-hmm.
1: 저희 1943호에서 묵었어요. 아. stayed 써서 과거형으로 갈게요. 자, 일단은 저희는 머물렀다.
2: We stayed.
1: 자, 1943호에서.
2: In room 1943.
1: Okay. 자, 다음은요.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자, 사실은요.
2: Actually.
1: 그는 저와 머물고 있어요.
2: He's staying with me.
1: 네, 821호에.
2: In room 821.
1: Alright. You got i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am in room 310. We stayed in room 1943.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Okay, 아유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5: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4: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5: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Oh, yes.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0: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2: Oh,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0: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Okay?
2: Yeah.
0: Sure.
2: Thank you.
1: 아, 마무리 깔끔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영작 퀴즈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 너한테 돈 못 갚아라는 문장이었는데요.
0: Yes.
1: I can't pay you back.
0: 누구에게 갚는다라고 할 때 굳이 money 안 써도 된다고 했었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인데요. Can I get 명사 그렇죠? 이거 사용해서 다음 명작해 주세요. 저희 할머니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냐라는 건데요. 저희 할머니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오케이,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동시에 약간의 리뷰 필요합니다.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너 하나도 안 변했네 라고 말하려면 You didn't change. You're the same. 카튼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크리스틴! Over here! Long time no see!
2: Oh, Kevin! How long has it been? Oh, I missed you!
1: I think it's been about 10 years. You haven't changed a bit! You haven't changed a bit! You haven't changed a bit!
2: Aww! Don't be funny.
1: Mm-mm, I'm serious. You look exactly the same. Let's take a selfie to celebrate.
2: You mean selfie?
1: Right. I forgot. It's a selfie.
2: Yeah. You used to say such funny things 10 years ago. Ah, nothing has changed.
1: I know. You always showed me around, but now that you're here, it's my turn to take you around.
2: Woohoo! Sounds good. Lead the way.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영어, 카툰 English 1.0의 니콜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나는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카툰에서 케빈과 크리스틴이 무려 10년 만에 다시 만나는 날이기도 해요. 오랜만에 재회하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정말 많겠죠. 그만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어 표현들도 아주 많다는 거. 그럼 우리 카툰 한 장면씩 다시 살펴보면서 생생한 영어의 묘미 느껴볼게요. 자, 크리스틴이 드디어 공항에 도착을 했네요. 친구인 케빈부터 찾습니다. 케빈 어디 있을까요? 크리스틴! Over here! 여기야, 여기! Long time no see! 오랜만이야!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났어요. 이게 얼마만이야? I missed you! I missed you! 보고 싶었어! 라고 크리스틴이 인사를 하네요. miss라는 것은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그리워하다, 보고 싶어하다 라는 뜻이에요. I missed you 라고 했으니까 나 너 보고 싶었어 라는 뜻이 되겠죠. 두 사람이 10년 만에 만났거든요. 어머, 그런데도 너 하나도 안 변했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하나도 안 변했네. 바로 오늘의 한 문장이죠. 기억하시나요? Yes, you haven't changed a bit. You haven't changed a bit. 너 하나도 안 변했구나. 우리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한테 이런 인사 하잖아요. 그쵸? You, 너는 haven't changed. 이 부분 잘 봐주세요. Haven't changed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이런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Haven't changed, 안 변했다, a bit, 조금도 다 합치면 You haven't changed a bit, 너 하나도 안 변했구나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의 한 문장 듣고 따라해 볼게요. 처음에는 천천히 조금씩 빠르게 연습해 봅니다. You haven't changed a bit 묶어서 좋아요. 노란 부분은요,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 강조해 주면 리듬이 생겨요. 이번에는 리듬 살려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You haven't changed a bit. You haven't changed a bit. 한 번 더. You haven't changed a bit. You haven't changed a bit. Very good. 박서로 안 변했다고 하면서 Let's take a selfie to celebrate 이라고 하네요. 잠깐만요. 기념으로 셀카 찍자라고 할 때는 맞아요. 크리스틴의 말처럼 selfie라고 표현합니다. 셀카, selfie. 그래서 셀카를 찍자라는 표현도 Let's take a selfie 하지 않고요. Let's take a selfie 라고 해요. 오늘부터는 발음 표현 써보는 거예요. 찰칵찰칵 사진을 찍고 나서 케빈이 예전에 크리스틴의 나라에 있을 때는 크리스틴이 케빈을 구경시켜주고 돌봐줬을 거잖아요. 자, 이제는 네가 왔으니까 Now you're here, it's my turn to take you around. 이제는 내가 너를 구경시켜줄 차례야 라고 얘기를 하네요. It's my turn. 에 turn 잘 보세요. turn이라는 것은 차례 순서를 뜻하거든요. It's my turn 이라고 했으니까 내 차례야. to 동작 넣어서 뭐뭐 할 차례다가 되겠죠. take 누구누구 around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안내해주는 거, 구경시켜주는 걸 말합니다. It's my turn to take you around. 이제는 내가 너를 구경시켜줄 차례야. 아, 크리스틴이 좋아하죠. Sounds good. Lead the way. 그럼 네가 앞장서 하고 둘이 공항을 나서네요. 자, 10년 만에 만난 케빈과 크리스틴 너무 반갑고 즐거워 보이죠? 오늘의 한 문장 You haven't changed a bit 가지고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다시 한번 가져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너 하나도 안 변했네. You haven't changed a bit. 이 문장과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A bit 대신에 at all, 전혀 사용해서 You haven't changed at all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You haven't changed at all. You haven't changed at all. 그럼 이 비슷한 표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말해보세요. 친구의 결혼식에 갔어요. 와, 10년 만에 만나는 동창인데요. 학교 때랑 모습이 똑같아요.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어떻게? You haven't changed at all. 한 번 더. You haven't changed at all. Very good. 이번에는 반대 표현 알아봅니다. 반대로요,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다른 사람인 것처럼 못 알아볼 때 있죠. 나 너 못 알아볼 뻔 했잖아.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Almost는 거의 라는 뜻이고요. Didn't, 안 했다. Recognize는 누군가를 알아보다 라는 뜻이에요.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못 알아볼 뻔했잖아 가 되겠네요. I almost didn't.

0: recognize you. 한 번 더.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자, 그럼 이 문장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말해볼게요. 다시 결혼식입니다. 이번에는요, 오랜만에 만난 한 친구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는지 아주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지 뭐예요? 야, 나 너 못 알아볼 뻔했잖아. 어떻게?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한 번 더.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Excellent.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카툰 잉글리시 첫 시간 함께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생활 속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번씩 써보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카툰으로 함께해요. Bye!
1: ...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음식 한번 했다면 10인분은 기본인 우리 엄마. 아, 우리 엄마 참 손 커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She has a big hand. Her hands are huge. 아니에요. 오늘의 카툰에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Welcome to my home. What do you think?
2: Oh, I love your place. Oh, thanks for letting me stay here.
1: It's my pleasure. You're always welcome. Come and meet my mom.
2: Oh, hello, Miss Kim.
3: Welcome to Korea, Kristen. It's so nice to see you again. Make yourself at home. Why don't you unpack and have dinner?
2: Oh, thank you so much.
3: It's not much, but I hope you like it.
2: Wow, this is a feast. Everything looks so good.
1: My mother is a wonderful cook. You wanted Korean food, right? Well, enjoy.
2: Wow, thank you again. Oh, it tastes delicious.
3: I made enough food for 10 people, so there's plenty of food.
1: That's my mom. She has a big heart. She has a big heart. She has a big heart.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영어, 카툰 잉글리시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카툰에서는요, 케빈의 집에서 머무르게 된 크리스틴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케빈의 어머니 등장했습니다. 맛있는 한국 음식을 한상 가득 차려주시는 모습에서 정말 따뜻한 우리 엄마 생각나죠? 오늘 카툰 속에서도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아까운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한 장면씩 다시 살펴보면서 생생한 영화의 묘미 느껴볼게요. 따라라란딴. 드디어 케빈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크리스틴이 케빈의 집에 머무르기로 했거든요. 짜잔, 집을 보면서 하는 말이 I love your place. 네요. 감탄 하트 뿅뿅. I love your place. 무슨 뜻? 그래요. 집 너무 좋다.

0: 라는 칭찬이에요. love 사용한 거 보이죠? love가 사랑하다 말고요.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아주 좋아하는 거. 마음에 쏙 든다 이런 표현으로 정말 많이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꼭 사용을 해 보시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나의 집, 너의 집할때 집을 house로만 표현하지 않고 장소라는 말 place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라고 하면 my place, 너희 집이라고 하면 your place 할수 있겠죠. 그래서 크리스틴도 너희 집 진짜 좋다, 마음에 든다, I love your place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지내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감사 인사 표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케빈의 답이요, It's my pleasure 이네요. It's my pleasure. 나도 기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thank you라고 감사 인사를 했을 때 you're welcome만 해오셨나요? 오늘 새로운 대답도 배워보세요. 첫 번째, anytime. 언제든지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 해줄 수 있다. 그리고 of course도 있네요. Of course, 당연하지. 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이 말의 속뜻은 아유, 우리 사이에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지라는 뜻이에요. Of course. 또 누군가가 thank you라고 했을 때 no problem이라고 할수 있어요. 말 그대로 에이, 별거 아니야. 천만에라는 인사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케빈의 어머니가 등장하셨습니다. 아유, 오랜만이에요. 편하게 지내다 가요. Make yourself at home. Make yourself at home이라고 말씀하셨네요. Make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는 뜻이 있거든요. Yourself, 너 자신을 at home, 집에 있는 것처럼 해라. 무슨 뜻?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다 가세요가 되겠네요. 그리고는 맛있는 음식을 한가득 차려주셨어요. 세 사람이 먹을 건데 거의 10인분 느낌이죠. 와, 너무 맛있겠어요. 고맙습니다. 케빈이 엄마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My mother is a wonderful cook. My mother is a wonderful cook. 무슨 뜻? 우리 엄마 요리 진짜 잘하셔. 라는 뜻이네요. 이상하다. 잘하다라고 하면 동작 뒤에다가 well 붙이는 거 아닌가요?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할순 없지만 조금 어색해요. 이럴 때는 케빈이 말한 것처럼 누구누구 is a good Great, wonderful. 칭찬하는 말 넣고요.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명사를 넣어주면 됩니다. 요리하다는 cook이잖아요. 요리하는 사람, cook입니다. 노래하다는 sing이잖아요. 노래하는 사람은 singer. 아셨죠? 그래서 요리를 잘한다고 할 때는 she's a wonderful cook. 노래를 잘한다라고 할 때는 sing well 쓰지 않고 she is a great sing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엄마가 이어서요. 아유, 10인분밖에 못했네. 많이 먹어요라고 또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을 받아서 또 케빈이요. 야, 역시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는 손이 참 크단 말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는 손이 커가 맞아요. 오늘의 표현이죠. She has a big heart. 마음이 너그럽고 관대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그녀는 has, 가졌어. A big, 큰 heart.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가졌다가 되겠네요. 같이 얘기해 볼게요. She has a big heart.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She has a big heart. She has a big heart. Very good. 그럼 이 오늘의 한 문장 우리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우리 엄마는 손이 커. She has a big heart.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그녀는 손이 커. Open-handed, 손이 쫙 벌어져 있는, 펼쳐져 있는 모습 상상하면 되죠. She is open-handed. 한번 더. She is open-handed.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직접 말해 볼게요. 아, 우리 선배는요, 만나기만 하면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마음이 정말 너그러워요. 그녀는 손이 커, 관대해. 어떻게? She's open-handed. She's open-handed. 좋아요. 이제는 반대 표현입니다. 반대로 돈을 절대 안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쟤는 돈을 안 써. 아주 인색해. 는 She's tight-fisted. She's tight-fisted. Tight-fisted는 주먹을 꽉 쥐고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표현도 우리 상황에서 사용해 볼게요. 아, 내 동생 말이야. 아주 짠순이야. 돈을 안 써. 어떡해요? She's tight-fisted. She's tight-fisted. Well done. 오늘의 카툰도 재미있었죠?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카툰 속에서 엄마 음식이 맛있다, 우리 엄마는 요리를 참 잘하신다 같이 우리가 매일 쓸 수 있는 생활 영어 표현들도 쏙쏙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 놓치지 마시고 잘 기억하셨다가요.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내 입으로 한번 말해보는 노력 중요하겠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카툰으로 만나요. 안녕!
1: Donkey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오늘은 특별한 날. 데이트? 파티? 쇼핑? 기다리던 새 영화 개봉? 너무 기대된다! 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m hoping? I'm waiting?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Kevin, where are you taking me today?
2: We're going to Dongdaemun. It's a big shopping district. Think of it as a fashion center.
1: Fashion? Shopping? I love it!

0: I thought so. You came such a long way, so I want to buy you something.
1: Really? Aw, that's so sweet. Do you go to this place often?
0: Yep. I like to look around when I'm alone.
1: Oh, you're into window shopping. So am I.
2: This stop is Dongdaemun. Dongdaemun. You may exit on the right.
0: This is our stop. Are you ready to have some fun? Hey, are you coming or not?
1: Whoops. Wait for me.
3: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영어, 카툰 잉글리시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요, 케빈이 크리스틴을 데리고 동대문에 쇼핑을 가고 있어요. 전철 타고 가고 있고요. 이 쇼핑의 현장에서도 아이 쇼핑하다, 둘러보다 재미난 영어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도 놓치면 안 되겠죠? 카툰 한 장면씩 보면서 오늘도 생생한 영어의 묘미 느껴볼게요. 이곳은 전철 아닙니다. 둘이 동대문에 가고 있죠. 동대문 하면 쇼핑! 크리스틴이 쇼핑을 좋아하나 봐요. 패션? 쇼핑? I love it! 너무 기대된다! 너무 기대된다가 바로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기억하시나요? Yes! I can't wait! I can't wait!

오늘의 한 문자. I, 나는 can't, 못해, wait, 기다리다 네요. 말 그대로 하면 나는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속뜻은 너무나 설레서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정말 기대된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I can't wait. 노란 부분 강조해서 감정을 실어서 한 번 더 말해 보겠습니다. I can't wait. 손을 모으고 I can't wait. Very good. 너무너무 설레는 이유가요. 크리스틴이 쇼핑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내가 뭐 하나 사주고 싶어서 데리고 가는 거야. 이 말을 들은 크리스틴이 또 감동을 하죠. Really? That's so sweet. That's so sweet. Sweet가 좀 낯서신가요? 우리 sweet는요, 고맙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어요. 어떻게요? 맛으로는 달콤한이지만 사람을 표현할 때는 다정한, 친절한, 상냥한 등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at's so sweet 또는 정말 친절하시네요. You're so swee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케빈이 뭔가를 사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틴이 고마움을 표현했고요. 그런데 너는 이 동대문이라는 데를 자주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혼자 와서 돌아보는 걸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네요. I like to look around when I'm alone. 나는 혼자 구경하는 거 좋아해. 아, 너 아이 쇼핑 좋아하는구나. 나도 그런데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You're into window shopping. You're into window shopping. 잘못 들었나? 아이 쇼핑이라고 했는데 왜 윈도우 쇼핑일까? 궁금하시죠? 우리말로는 눈으로만 물건을 보기 때문에 아이 쇼핑이라고 하지만 영어 표현으로는요. 쇼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걸 둘러보는 게 아이 쇼핑이잖아요. 윈도우 쇼핑. 윈도우 쇼핑이라고 표현합니다. Oh, you're into window shopping. 너 아이 쇼핑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자, 이제는 내릴 때가 되었네요. This stop is 동대문. 익숙하시죠? 이제 내려야 되는데요. 우리 크리스틴이 막 쇼핑할 생각에 너무 설레가지고 공상을 하느라고 내릴 걸 깜빡했어요. 그죠? 그래서 케빈이 내릴 거야 말 거야 했더니 Oops! Wait for me! 아,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줘! 라고 얘기를 했네요. Wait for me, 같이 가. Wait가요. 우리 오늘의 문장에도 있잖아요. I can't wait. 여기서의 wait는요. Wait, 기다려줘. For me, 나를 위해서. 즉, 나 기다려. 먼저 가 있는 친구에게 같이 가자라고 얘기할 때 쓰는 말이 wait for me입니다. Oops, wait for me. 아, 잠깐만. 같이 가. 둘은 즐겁게 쇼핑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한 장면씩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I can't wait를 한 번 더 씹고 듣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요. 너무 기대된다. I can't wait.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말 있는데요. 바로 많이 알고 있는 excited를 사용하는 겁니다. excited는 설레고 흥분되고 신나는 감정이죠. 너무 신나, 설레. I'm so excited. 같이 말해볼까요? I'm so excited. 한 번 더. I'm so excited. 자, 그럼 여러분 상황을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말씀해 보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해외여행 가는 날이에요. 너무 신나고 설레겠죠? 첫 해외여행?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so excited. I'm so excited. Very good. 이번에는 조금 새로운 표현 배워볼게요. 누군가가 이렇게 설레고 기대할 때 아, 너무 기대하지 마 라고 조언해줄 수도 있잖아요. Don't get your hopes too high. Don't get your hopes too high 입니다. Hope는 희망이고요. Too high는 너무 높이 잡아놓는 거. 내가 기대하는 바를 너무 높이 잡아놓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말해볼게요. Don't get your hopes too high. Don't get your hopes too high. 자, 이 문장.

0: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내일은 여사친이랑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너무 설레겠죠? 우리 이러다가 사귀는 거 아닐까? 이럴 때 친구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말. 야, 너무 기대하지 마. 어떻게? Don't get your hopes too high. Don't get your hopes too high. Excellent. So, how did you like it today? 오늘 카툰도 재미있었죠?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쇼핑에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도 배울 수 있어서 더욱 유용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표현을 배우더라도 내가 써보지 않으면 휘리릭 날아가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배웠던 표현 꼭 내 입으로 말해보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생생한 카툰으로 또 영어 표현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Don't get your hopes too high. Don't get your hopes too high.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0: 쇼핑은 사는 재미도 있지만 입어보는 재미도 만만치 않죠. 마음에 드는 옷을 딱 입어보고 친구에게 잘 어울려? 어떻게 물어볼까요? Does it match well? Is it good with me?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We're here! This is Dongdaemun, the fashion capital of Korea.
2: Wow! Look at these cool buildings! Is this tall building a shopping mall?
1: Yep. Everyone comes here to shop. Let's go in!
2: Woohoo! Woo-hoo! What do you think? Do I look good? Do I look good? Do I look good?
1: Wow, you look great in these clothes.
2: I love this dress. I want to buy it.
1: Let me get it for you. Excuse me, sir. We'd like to get this dress.
3: Well, that will be 50,000 won.
1: Could I get a DC?
2: What's a DC?
1: You know, a lower price.
2: Oh, you mean a discount? So DC is a discount?
1: Right. That's what we say in Korea.
3: Since you're a visitor, I'll give you a special deal.
4: Oh, thank you so much!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영어, 카툰 English 1.0의 니콜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요, 케빈이랑 크리스틴이 동대문에 지금 쇼핑을 갔잖아요. 옷을 막 입어보고 잘 어울려? 물어보기도 하고 와, 잘 어울린다, 깎아주세요. 쇼핑에 관련된 또 다양한 표현들이 숨어 있거든요.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카툰 한 장면씩 다시 보면서 유용한 표현들, 또 생생한 영어의 묘미 느껴볼게요. 전철에서 내려서 조금 걸어가니 짜잔! 동대문 쇼핑센터에 도착을 했네요. 자, 다 왔다! We're here! We're here! 짜잔! 다 왔어! 도착했어! 라고 케빈이 보여줍니다. 도착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이요. 재밌게 We're here 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말을 순서를 바꿔서 Here we are 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 있다, 도착했다가 될 수 있겠죠. 짜잔 하고 들어가서요. 가게에서 옷을 입어봅니다. 쇼핑을 좋아하니까 막 여러 옷들을 입어보죠. 그리고는 What do you think? 잘 어울려? 물어보는 크리스틴입니다. 잘 어울려? 오늘의 한 문장이죠. 기억하시나요? That's right. Do I look good? Do I look good? 이 문장은요. Do, 물어보는 말이에요. 하니, I, 나, look, 보이다, 그리고 good, 좋은, 멋진, 나, 좋아 보여, 멋져 보여, 말 그대로 어때, 잘 어울려, 가 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Do I look good? 이제는 노란 부분이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좀 더 강조해서 자연스럽게 말해볼게요. Do I look good? 한 번 더. Do I look good? Yes, 잘 어울려? 그랬더니 와, 정말 멋지다. 입어보는 것마다 다 잘 어울려. You look great in these clothes. You look great in these clothes. 잘 봐주세요. 이 옷들 다 잘 어울려. 어울리다라고 할 때요. Look good에다가요. In 그리고 옷을 넣어주면 돼요. You look good. 너 되게 잘 어울리고 멋져. In 그 옷에서. 또는 반대로 옷이요, 우리 몸에 걸쳐져 있을 때 잘 어울린다, 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on을 사용합니다. You look good in these clothes. 반대로 these clothes look good on you. 이렇게 양쪽으로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 I love this dress. I want to buy it.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다 라고 했더니요. 케빈이 아, 내가 사줄게. 한국에 왔는데 내가 사줘야지. Let me get it for you. Let me get it for you.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가 이거 사줄게. 뭐뭐 해줄게 하면 우리 또 자동적으로 I'll, I will 하고 동작 생각하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세요. Let me, 내가 뭐뭐 하게 해줘, 허락해줘. 그 다음에 동작을 넣으면 내가 이렇게 하게 해줘, 즉 내가 할게 가 되는 거예요. Let me get it for you. Let me help you. 아셨죠? 자, 이제 계산을 하려고 가격을 물어봤더니 5만 원이네요. 케빈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비싼 것 같죠? 그랬더니 could I get a DC? 어? 이게 무슨 뜻이죠? Could I get a discount?를 잘못 말했네요. 할인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할인이라고 했을 때 DC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바른 표현 아니고요. 원래는 영어 표현이 discount. discount입니다. 여기서 D랑 C만 쏙 뺐나 봐요. 해서 할인을 받다라고 할 때도 get a discount. get a discount. DC 쓰지 않고 full word를 다 써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5: 외국인이시니까요. 방문하셨으니까 좀 깎아드릴게요.
0: 그래서 좋은 가격에 옷을 사게 되었습니다. Oh, thank you so much. 정말 기분 좋은 쇼핑이네요. 자, 오늘의 카툰 어떠셨나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Do I look good?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잘 어울려? Do I look good? 과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입어보고서는요, 나 어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How do I look? 같이 말해볼게요. How do I look? How do I look? 자, 이 표현 상황에 맞게 여러분 직접 말해보세요. 인생 다이어트 후에 친구와 함께 크롭티 사러 갔어요. 자신 있게 딱 입고 물어봅니다. 나 어때? Yes. How do I look? How do I look? Very good. 자, 이번에는요. 점원께서 이런 옷을 추천해 주시고는요. 입어보면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꼭 이렇게

해보신단 말이에요. 이 표현 배워볼게요. 만약에 입었던 아이템이 하나짜리라면 How do you like it? 구두나 장갑처럼 두 개가 한 쌍이 되는 거라면 How do you like them?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각 한 번씩 말해볼게요. How do you like it? How do you like them? Very good. 마찬가지로 상황에서 살펴볼게요. 구두를 사러 갔어요. 추천해준 구두를 딱 신었어요. 점원분이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물어보시는데요. 어떻게 물어볼까요? That's right. How do you like them? How do you like them? You did it! So, how did you like it? 오늘의 카툰과 카툰 잉글리시 어떠셨나요? I hope you liked it. 오늘은 쇼핑에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 함께 배워봤어요. 진짜 놓치기엔 아까운 거 너무 많죠? 생활영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카툰 통해서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생생한 표현들 배워보기로 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생생하고 재밌는 카툰으로 또 만나요. 안녕!

0: 친구가 자꾸만 나한테 뭘 사줘요.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아, 오늘은 내가 한번 사고 싶다. 이제 내가 살 차례야.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t's my order to buy. I'll buy you. 정답 카툰으로 확인해 볼게요.
1: Kevin.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2: Oh, I appreciate the thought, but it's okay.
1: Well, I hate to say this, but you have a hole in your pants.
2: What? Oh, no. Oh, this is my favorite training.
1: Huh? Training? A train? What's that?
2: I'm wearing... Training. You don't know training?
1: Oh, you mean sweatpants?
2: Oh, I can't patch it up.
1: Don't be silly. Excuse me, sir. How much are these? Kevin, for you.
2: Oh, wow. Thanks, Kristen. You're the real angel.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카툰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이제 옷을 케빈에게서 선물 받은 크리스틴이요, 가게를 나오다가 케빈 바지에 난 구멍을 발견을 합니다. 그죠? 그걸 보면서, 아, 마침 나도 너 뭐 좀 사주고 싶었는데 하면서 가게로 케빈을 이끌고 들어가서 새 바지를 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쇼핑 관련돼서 유용한 표현들, 또 재미난 표현들 많이 있거든요. 같은 한 장면씩 보면서 생생한 영어 느껴볼게요. 케빈에게 멋진 드레스를 선물받은 크리스틴. 자기도 케빈한테 뭐 하나 사주고 싶대요. 이제 내가 살 차례야. 기억하시나요? Yes,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이제 내가 좀 살게 라는 표현입니다. It's는요,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문장을 열어주고요. My, 내. Turn, 차례죠. 무엇을 할 차례인지 to buy, 살 차례래요. You, 너에게 something, 무엇.

0: 그런가? 아,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너한테 뭐 하나 사주고 싶어. 그럴 차례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turn이라는 것이 차례 또는 순서를 뜻하는 말이고요. It's my turn to 라고 하면 기억나시죠? 내가 뭐뭐 할 차례야. 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되었네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한 문장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먼저 천천히.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자, 조금 긴 문장인데요. 이럴수록 리듬을 살려줘야 편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노란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이니까 노란 부분 강조하면서 함께 말해 볼게요.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Very good. 자, 이제 사줄게, 사줄게 했더니, Aw, appreciate the thought. Thought는 생각이고요. Appreciate은 고맙게 여긴다란 뜻입니다. 아이, 생각해줘서 고마운데 라는 뜻이네요. 한번 더, appreciate. Appreciate가 고맙게 여긴다. Thank you와는 조금 다르니까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I appreciate the thought. 나 생각해주는 거는 고마운데, but it's okay. 아이, 괜찮아. 그랬더니, 그게,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I hate to say this, but you have a hole in your pants. 라고 했네요.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가, I hate to say this 입니다. 말하기 꺼려지는 말을 열어주는 좋은 문장이죠. I hate to say this. 이런 말이 좀 그런데, but you have a hole in your pants. 바지에 구멍이 났거든. 네 바지에 구멍이 났거든. 그랬더니, What? Oh no! This is my favorite training! 이라고 했어요. This is my favorite training. 내가 제일 아끼는 training인데, 아, 추리닝,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운동할 때 입는 옷을 흔히 추리닝이라고 하는데요. 트레이닝. 영어로 팬시하게 말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팬츠도 안 돼요. 운동할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땀을 흡수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추리닝 바지, 운동복 바지는 스웨트팬츠입니다. 스웨트가 땀이에요. 스웨트팬츠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 기회에 우리 다른 표현들도 알아볼게요. 운동복 상의, 보통 우리 맨투맨티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건 스웨트셔츠. 운동복 하의는 스웨트팬츠. S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위아래 한벌 있잖아요. 추리닝 한벌은 sweatsuit, suit라고 표현합니다. 아, this is my favorite 추리닝 아니고 내가 제일 아끼는 바지인데, 아이 그냥 꿰매서 입을게. 사주긴 뭘 사죠? 그랬더니, 아이 무슨 말이야? 내가 사줄게. How much are these? 이거 얼마예요? 하고 다시 가게로 들어가서 바지를 사주려는 크리스틴인데요. 얼마예요? 좀 낯설지 않으신가요? How much is it? 인줄 알았는데, How much are these? 라고 물어보죠. 사려는 물건이 하나짜리, 단수일 때는 How much is it?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만, 바지라든지 양말, 구두, 뭐 선글라스, 장갑처럼 두 개가 붙어서 하나가 되거나 두 개가 한 쌍이 되는 물건은 복수로 물어봅니다. How much are these? How much are these? 이렇게요. 그리고는 척 사서 케빈에게 선물을 하네요. Kevin, for you. Wow, thanks, Christine. You're the real angel. 너 정말 천사 같아. 자, 오늘의 카툰 재밌으셨나요? 그러면 오늘의 핵심 표현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살 차례야.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저도 선물 하나 하고 싶어요. 뭐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Let me 사용할 수 있죠. Let me get you something. 나도 당신에게 뭐 하나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Let me get you something. Let me get you something. 자, 그럼 상황 보면서 여러분 직접 말해 보세요. 늘 나한테 주기만 하는 선배. 이번에는 저도 선물 하나 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Let me get you something. Let me get you something. Good. 자, 이번에는 또 비슷한 표현 하나 더 알아볼게요. 조금 더 기분 나는 표현인데요. 나 시험에 패스했어. 나 승진했어. 나 대학에 합격했어.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영어로는 It's on me 입니다. It's on me. It's on me. 그럼 상황 보면서 여러분 직접 말해 보세요. 야, 나 가고 싶던 학교에 합격했어. 기분 좋아서 내가 쏜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It's on me. It's on me. Well done. 오늘도 카툰 잉글리시 즐거웠죠? 배웠던 표현들 복습해보시고 또 나의 생활에서 사용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표현으로 만나기로 약속.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오케이. 자, 곤충들이 계속 나오네요. Alright, 여기에서 보면은 Pirate Owl, 다른 해적이 또 이제 버터를 꺼내는데 버터 안에 뭐가 있어요? There are beetles in the butter. 오케이, 딱정벌레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 요리사가 그러죠. They will make the pie nice and crunchy. 아, 더

0: added the water and gave the stuff a good stir. 친구들, this is our first word of the day. To stir. 아까 네, verb로 동사로 젓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to give a good stir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e scooped up some of the mixture on her spoon and tasted it. 자, 한번 맛을 봐야 되지, 돼야 되겠죠? 한번 이제 맛을 봤는데 이런 말을 해요. It doesn't taste piratey enough. 친구들, 여기에서 봤을 때 아, piratey가 뭐지? Pirate는 해적인데 왜 거기 y가 붙이지? 네. 이 원어민들이요. 가끔가다 y를 그냥 새로 단어를 만들어요. piratey라는 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고 여기에서는 좀 뭔가 부족하다. pirate pie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pirate pie답지가 않다. 이런 뜻이에요. So it doesn't taste piratey enough. 뭔가 더 들어가야 돼.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Go and catch me some fish, she ordered. Bring me some cannonballs. Bring me some rope. Bring me a skull and crossbones. Bring me an old pair of pirate socks. The pirates ran to fetch the things.
1: 네, 친구들, 아까 그랬죠? It doesn't taste piratey enough. 뭔가 부족해. 근데 이런 게 좀 필요한가 봐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좀 황당해요. 여기에서 네, 자, fish는 네, 물고기죠. 네, 물고기를 좀 좀 잡아와.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cannonballs, 자, 포탄을 갖고 와. 그리고 rope. 밧줄을 갖고 와. 그리고 skull and crossbones 이 말을 하는데 skull는 해골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히 뭐냐면요. 여기 12페이지 보면은 이 요리사 요 팔에 뭔가 이렇게 그림 있죠. 네, 그게 바로 a skull and crossbones. 그래서 해골이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뼈가 두 개 이렇게 있죠. 그게 A skull and crossbones이에요. 네, 그것도 갖고래요. Okay. And bring me an old pair of socks. 아주 오래된 양말 한 컬레 갖고 와. 너무 이상해요. 이게 파이에 들어갈까요?
0: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They threw the fish into the bowl. They grated the cannonballs. They shredded the socks. They chopped up the rope. The cook mixed it all together with a big bone.
1: 자, 물고기, 네, 그거는 생선은 들어가는 거는 맛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they grated the cannonballs. 포탄을 grate를 했다. 네, grate는 갈다예요. 뭐 어쨌든 강판에도 갈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감자나 뭐 당근이나 보통 grate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포탄은 갈아 넣고 있어요. 아, 이거는 좀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더 황당한 거. They shredded the socks. 네, our third word for today. To shred. 채를 썰다. 네, 네, 채를 썼는데 네, 양말을 채를 쓰는 거예요. 네, 써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y chopped up the rope. 네, 밧줄을 여기서 그림 보면 어떻게 해요? 가위를 탁탁탁 자르고 있죠. 썰고 있죠. 네, 가위를 쓸던 아니면 뭐 칼을 쓸던 뭐 아무튼 네 거기 들어가고 그래서 요리사가 이제 뼈를 갖고 이렇게 이제 다 섞었어요 이 재료를. 네, 아주 맛이 있을까요, 친구들? Alright, 저는 먹고 싶지 않습니다.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0: The pirates looked at the mixture in the bowl and shook their heads.
2: You didn't follow the recipe, Cook.
3: I don't think the captain will like your pie, Cook.
4: It will be fine, said Cook.
0: She poured the mixture into a dish and put it in the oven. The pie cooked all night. Okay.
1: 자, 이제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
0: the pirates looked at the mixture and shook their heads.
1: 다들 해적들이 다들 다, 이게 뭐지?
2: 이 요리법을 따르지 않았는데요.
1: 이제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 한 해적은 아마 이 파이를 우리 캡틴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살짝 말을 하는데, 우리 요리사는 여전히

It will be fine. 네, 아주 뭐 괜찮아. 좋아할 거야. 아주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오븐에다 넣고 밤새도록 이 파이를 이제 요리를 이제 익히는데, 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재밌네요. 이 파이가 되게 특이한 아주 스페셜한 파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단어들, 네, 네, 뭐, to stir, to grate, to shred 이런 요리에 쓰는 단어들을 많이 배웠죠? Alright, 친구들, I hope you enjoyed today's reading and come back next time. We'll see you soon. Bye!

0: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네, 친구들 너무 반가워요. Always, always, 항상. Okay.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story, Pirate Party. 네, 저번에 우리 요리사가 많은 거를, 아주 이상한 거를 추가를 했죠. 이 Pirate Pie를. 네, 과연 맛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우리 Pirate Captain이 이 파이를 먹을까요? 궁금하네요. All right, so we're going to read, continue the story today. But before we begin reading, we need to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he day. So let's take a look. Okay, so the first word is to not. 자, not가 명사로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동사, to not, 매듭을 묶다. 그러니까 make a knot, okay? And the second word is peer, to peer into. 자, peer is to look. Okay. To peer into. 자세히 들여다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쫙 자세히 보는 거예요. All right. And the last word is to fish. 자, fish. 친구들, fish. 물고기 아시죠? 근데 동사로도 씁니다. 자, 낚시하다. To fish. So those are the three words for today. Let's begin reading. Okay, so I'm very curious about this pirate pie. 이 pirate pie가 과연 우리 캡틴이 드실 건지 아니면은 이럴지 네, 참 궁금합니다. Let's begin reading. Chapter 2. The next day, the crew went to find Captain Codspawn.
1: Captain, we have a birthday surprise for you, they said.
0: The captain smiled a big smile. The crew sat him down at the table. They knotted his napkin around his neck. They handed him a knife and fork. 네, 친구들, 처음에 우리 책을 읽었을 때 우리 캡틴이 굉장히 좀 우울했죠? 근데 여기서는 되게 기뻐 보이네요. Why? Because, Captain, we have a birthday surprise for you. 네, 어떤 특별한 이제 surprise, 네, 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네, 여기에서 그래서 they knotted his napkin around his neck. 자,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to knot, 네, 매듭을 묶다.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냅킨을 딱 여기다 묶었어요. 이제 뭐를 먹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기뻐 보여요. Alright, he looks very happy.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Cabin boy Ben was sent to get Cook.
2: We're ready,
0: Ben told Cook. Cook opened the oven and lifted out the pie. She carried it slowly down the deck toward the captain's cabin.
3: 아유, 네. 드디어 네, 파이가 완성이

0: 됐습니다. 네, 우리 요리사가 이렇게 갖고 나오는데 자, 여기 그림을 보면요, 친구들. 우리 요리사 얼굴 표정을 한번 봐요. 너무 자신감이 너무 넘치죠. 오케이. 아주 she's very proud. 네. She carried it slowly down the deck toward the captain's cabin. 네, 여기 captain's cabin은 선장의 방이에요. cabin이 바로 room보다는 cabin이라고 하죠. All right. 자, 어떤 반응이 우리 캡틴이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하죠? All right. Let's continue. Then something awful happened. Cook tripped over the ship's cat. The pie flew up into the sky. It flew over the side of the ship. Oh no! It fell into the sea with a loud splash. 어떡해요? All right. 네, 파이가 날아갔습니다. 네, 어디로요? 바다로요. 풍덩, splash. Okay, so something awful happened. 네, the cook tripped over the ship's cat. Oh no! 네, 고양이한테 발이 걸려서 넘어졌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확 이제 풍덩 바다로 들어갔어요. 아, 어떻게 하나? 네, 계속 let's continue reading. Cook went to the side of the ship and peered into the water. Oh, I think I can see it. The pirates' fishing poles were nearby. Cook grabbed a pole and fished for the pie. Okay, 자, 바다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막 찾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Cook went to the side of the ship and peered into the water. 자, 옆으로 가서 peered into the water. That is our second vocabulary word, to peer into the water. 네, peer into는 자세히 들여다 보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look는 그냥 보다. Peer into는 아주 자세히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아, 보인다. 네, 그래서 이 파이가 보이는데 어떻게 이거를 갖고 갈 수 있나요? 그래서 여기 아이디어가 이 낚싯대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Cook grabbed a pole and fished for the pie. 네, 아이디어는 참 좋네요. 네, 왜냐면은 저 밑에 있으니까 뭐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여기에서 이 낚싯대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자, and fished for the pie. And here is our last word for today. 자, fish 친구들, 생선이고 to fish는 동사로 네, 낚시를 하다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낚시를 pie, she's fishing for the pie. 네, 물고기를 저기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파이를 낚시를 하는 거예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I've got it hooked, she cried. Cook and Ben pulled and pulled. It seemed very heavy.
1: Well, that's not the pie, said Ben when he saw what was on the end of the line.
2: No, it's something even better, yelled Cook.
3: Come on, the captain is waiting.
0: 네, 낚시를 했는데 친구들, 이 파이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게 걸렸어요. 아, 참 궁금하네요. 자, 뭔가 딱 걸렸어요. 네, 그래서 근데 걸렸는데 되게 무거워요. It seemed very heavy. They pulled, 막 당기고 당겼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벤이 이거 파이가 아닌데. 근데 자 우리 요리사가 그러는데 No, it's something even better. 아, 파이보다 더 좋은 거야. 네, 더 좋은 게 뭘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우리 뭐를 잡았는지 네, 알게 될 거예요. We're going to finish the book next time and see what did they catch. Okay,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lways and I'll see you next time. Take care. 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란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21강인데요. 오늘부터는 우리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특성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절하고 다정해요. 또 어떤 사람은 늘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반면 매사에 용감하게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네, 오늘은 다양한 성격을 표현하는 영단어를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자, 어떤 성격들이 있는지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말해 볼까요? 자, 먼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친절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지 않게 늘 조심하고 주의하는 성격도 있어요. 그리고 이 소방관처럼 용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성격들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우리 오늘 강의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그럼 첫 번째 성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friendly. friendly. 자,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 friend, friend가 숨어 있죠. 친구예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친절하고 다정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바로 friendly입니다. 우리 이 단어를 오른쪽에 정확하게 한번 써볼 건데요. 나중에 외워야지, 스펠링은 나중에 봐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스펠링을 기억해서 오른쪽에 써보는 거예요. 쌤이랑 같이 한번 써봐요. friendly, friendly 하면 friendly, 친절한, 다정한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반대말도 알아둘게요. 불친절한 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friendly의 앞에 반대말을 나타내는 un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unfriendly 하면 불친절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Sam is friendly to everyone 이라고 했어요. Sam은 모든 사람에게 friendly하다. friendly가 뭐죠? 친절한 거예요. Sam is friendly to everyone. Sam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다. 하나 더 볼게요. She has a warm and friendly smile. 그녀는 미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미소를 가지고 있어요? Warm and friendly니까 따뜻하고 친절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She has a warm and friendly smile. 그녀는 따뜻하고 친절한 미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다음 성격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단어는 careful. careful. 자, 여러분, careful은 이렇게 앞에 강세가 들어갑니다. 앞에 들어가서 careful 이렇게 발음을 해요. 우리 care이라고 하는 것은 케어하다 라고 하잖아요. 뭔가 돌보고 조심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럼 full은 뭘까요? 이 full이라는 건 뭐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성이 많은, 조심하는, 주의 깊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 careful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오른쪽에 한번 써볼게요. careful. C-A-R-E-F-U-L 읽을 때는 careful. 자, 그러면 반대말도 알아둘게요. 우리 이 단어를 반대말이랑 같이 알아두면 한 번에 두 개 단어를 외울 수가 있잖아요. careless. careless 하면 부주의한이에요. 우리 careful은 조심성이 많은 거죠. careless 하면 조심성이 없는 이라는 뜻이 돼서
부주의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careful의 예문 살펴볼게요. Be careful. The soup is very hot. Be careful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표현 알아둘게요. Be careful. 언제 쓰는 표현일까요? 조심해 라고 주의를 줄 때 쓰는 표현입니다. Be careful 무슨 뜻이라고요? 조심해 라는 뜻입니다. 수프가 너무 뜨거우니까 조심해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You need to be careful with your things. You need to be careful with your things. 먼저 You need to be careful 볼게요. 무슨 뜻이에요? 너는 조심 좀 해야 돼. 무엇을 가지고? With your things. 너의 물건들을 가지고. 즉, 너의 물건을 조심히 다룰 필요가 있어. 너의 물건 그렇게 막 던지고 그러면 안 돼. 좀 조심히 다룰 필요가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와 같이 careful이라는 건 뭔가 조심하고 주의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셨죠?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brave. brave. 용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바로 한번 써볼까요? brave. B-R-A-V-E. brave. 쌤은 brave라고 하면 용감한 소방관이 생각이 납니다. 소방관은 불길과 싸우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잖아요. 자, 우리 예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The firefighter is very brave 라고 했어요. 그 소방관은 매우 brave하다. 매우 어떤 거예요? 용감한 거예요. 그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You are strong and brave. strong과 brave는 좀 비슷한데요. strong이라는 건 강한 겁니다. 너는 강하고 brave하다라는 건 강하고 용감한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반대의 느낌을 갖는 단어들도 좀 살펴볼게요. 용감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이라는 단어들도 교과서에 나옵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두려워하는 afraid, afraid. 예를 들어서 I am afraid of spiders 하면 나 거미를 너무 무서워해. 거미가 두려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scared, scared도 무서워하는 겁먹은 이라는 afraid와

비슷한 단어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내용 그림과 함께 복습해 볼까요? 먼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친절한 사람, 친절한을 명단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Friendly, friendly라고 말하고요. 또 위험하지 않게 늘 조심하고 주의하는 성격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Careful, careful이라고 합니다. 또 소방관처럼 용감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Brave, brave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의 단어들과 또 반대되는 단어들까지 여러분이 같이 챙겨서 기억해 두시면 영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2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외우러 바로 같이 가볼게요. 우리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친절한 사람도 있고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도 있어요. 소파에 누워 뒹굴뒹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오늘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의 성격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성격들이 있는지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말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는 친절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쵸? 또 오른쪽에는 소파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게으른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말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never lie,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한 성격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성격들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kind, kind. kind는 누군가를 잘 도와주는 친절한 성격을 의미해요. 친절한이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명사로 종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은 종류라는 뜻까지 같이 기억해 둘게요.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 오른쪽에 한번 써볼 건데요. 이 스펠링을 바로 외워서 같이 써봅시다. kind, K-I-N-D, kind, you are so kind 하면 너 정말 친절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 나온 예문 볼게요. She is a kind person. 그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친절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kind는 종류라는 뜻도 되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이때는 친절한 음식 아니겠죠? 어떤 종류의 음식을 너는 좋아하니? 라는 의미입니다. What kind of food 하면 어떤 종류의 음식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kind는 친절한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반대말이 있는데요. 우리 반대말을 나타낼 때는 kind 앞에 on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unkind 하면 불친절한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kind의 두 가지 의미를 다 기억하셨나요?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azy, lazy, 게으른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lazy, L-A-Z-Y로 쓰시면 돼요. L-A-Z-Y. 읽을 때는 lazy가 됩니다. lazy는 게으른이라는 뜻으로 쌤은 lazy 하면 뭔가 소파나 침대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반대되는 의미를 갖는 단어들도 좀 살펴볼까요? 먼저, diligent 하면 부지런한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diligent. 그리고 active. active 하면 활발하고 활동적인 겁니다. 움직이는 걸좀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럴 때 액티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lazy, 게으른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He is lazy. He doesn't like to move 라고 했습니다. 자, 그는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doesn't like니까 안 좋아해요. 움직이는 걸안 좋아하는 레이지한 사람이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이겠죠. He is lazy 하면 그는 게으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lazy까지 살펴보았고요.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honest. honest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얘를 읽을 때는 honest라고 읽지 않아요. 맨 앞에 있는 이 h가 소리 나지 않는 글자라서 마치 h가 없는 것처럼 honest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honest 오른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honest는 h o n e s t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honest, honest 이렇게 읽어요. honest는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성격을 말해요. 그래서 be honest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솔직해져 봐 이런 말입니다. be honest, 솔직하게, 정직하게 좀 행동해 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정직한의 반대말은 정직하지 않은 거겠죠? 이때는 앞에 this를 붙여줍니다. this를 붙이면 반대말이 되거든요. dishonest 하면 정직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쵸? 거짓말이나 거짓말하다 라는 단어로 이 lie도 같이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정직한이라는 단어는 honest, 정직하지 않은 dishonest,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단어는요, lie니까 다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럼 예문 보겠습니다. I like honest people. I like honest people. 나는 어떤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정직한 사람들을 좋아하겠죠? honest people이니까 나는 정직한 사람들을 좋아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볼게요. He doesn't tell a lie. He is honest라고 했네요. 자, 그는 tell a lie 하지 않는데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He is honest. 그는 정직한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성격을 나타내주는 영단어들을 공부했는데요. 한번 복습해 볼게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친절한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친절한 kind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뒹굴뒹굴 하는 걸 좋아하고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게으른 성격은 뭐라고 할까요? lazy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는 정직한 성격은 우리 honest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배운 중요한 영단어들 여러분도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요리파파 성경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책 읽으면서 영어에 푹 빠질 준비 되셨나요? 저와 함께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Elves and the Shoemaker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이 신발들을 물론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요정들이 만들었겠죠. 아, 그런데 언제 나타나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오늘의 펀리딩 그래머는 바로 수동태가 아닌데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좀 특이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한번 정리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새롭게 한번 접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그러면 글에 들어가서 막 여러 가지를 보기 전에 일단은 그림을 보면서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추측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오, 지금 손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손님이 와서 신발을 신어보고 야호, 사가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그 신발이 팔렸으니까 이제 또 다른 신발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두 켤레가 됐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한 켤레를 팔았는데 이제 두 켤레가 됐습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또 잘 팔리려나요? 마지막 그림으로 가니까 와, 가게 앞에 보이십니까? 지금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소문이 났나 봅니다.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Tips for students. 매일매일 한 가지씩 공유해보는 영어 학습 팁 코너입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단어의 의미와 쓰임은 모두 외워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들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어서 아, 나는 어휘력이 약해 라고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단어장입니다. 단어장은 필요에 따라서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제가 예전 강의에서 제대로 된 단어장, 나에게 맞는 단어장을 고르는 두 가지 방법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 단어장에만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진다? 이런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다? 혹은 아,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는 이런 단어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단어장이나 사전이나 그거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외워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더 또 다른 큰 부분이 뭐냐 하면은 바로 글 속에서 영어의 글 속에서 혹은 우리가 듣는 음성 속에서 영어 자극들 속에서 아,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이 단어는 이런 의미일까? 라고 추측을 해보고 아, 이게 맞구나. 어떨 때는 사전을 찾아서 확인해 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take나 have 같은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에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그 단어의 의미가 수십 개씩 있습니다. 저도 그걸 다 못 외우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단어를 진정으로 알려면은 아, 단어장 같은 거 활용해봐도 좋으나 그러나 아주 큰 부분이 뭐냐 하면은 모두 외워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글이나 문맥 속에서 단어를 많이 접하고 의미도 한

0: 한번 추측해보고, 아, 그렇게 해서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글 기억한 채로 오늘 글을 한번 만나보기로 하고, 글을 읽어보기 전에 우리 음원을 먼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 The shoemaker put the shoes in the window and opened up. He didn't have long to wait before a customer came in to try the shoes on. The woman bought the shoes for a good price. The shoemaker couldn't believe his luck. Now he had the money to buy enough leather for two more pairs of shoes. That night, the shoemaker cut out the leather, ready to sew in the morning. But the next day, there were two pairs of shoes already made. They were every bit as fine as the pair before. There were customers waiting outside too. News had spread about the first beautiful pair of shoes. The two new pairs sold in seconds.
0: The Elves and the Shoemaker. 지난 강의 기억하십니까? 이 신발장이의 그 가죽들을 모아서 신발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오늘 밝혀질까요? 한번 볼까요? The shoemaker put the shoes in the window and opened up. The shoemaker, 그 신발장이는 put the shoes. 아, 갑자기 딱 아침에 일어나서 만들어진 그 신발들을 창문에 전시해 두고는 and opened up 가게를 열었습니다. He didn't have long to wait before a customer came in to try the shoes on. 그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뭐 하기 전까지 오래 기다리지 않았냐 하면은 before a customer. customer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customer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 손님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아 손님이 앉아 있고요. 옆에서 누군가 주문을 받고 있는 것 같죠. 아 customer이라고 하면 손님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들어와서 to try the shoes on. 그 신발을 한번 신어보겠다고 하기 전까지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손님이 들어와서 그 신발을 한번 신어봤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넘어갈까요? The woman. 그 여자는 아 손님이 여자였나 봐요. 그 여성은 bought the shoes for a good price. 아주 좋은 가격에 그 신발을 사갔습니다. 오 성공했네요. The shoemaker couldn't believe his luck. 이 신발장인은 couldn't believe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믿을 수가 없었냐면 his luck. 우리 lucky, lucky라는 거에서 y를 떼면은 운이 됩니다. 운. lucky 하면 운이 좋은이고요. 그래서 그의 운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와, 이 신발이 그걸 누가 만들었지? 근데 이게 또 팔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Now he had the money to buy enough leather for two more pairs of shoes. 이제 이 신발장인은 돈을 가지고 있었겠죠. 왜? 그 한 켤레를 팔았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이 얼마만큼의 돈이냐면 to buy enough leather. 충분한 가죽을 살 만한 돈이었는데 뭐 할 만큼 충분한 양의 돈이냐면은 그 가죽이냐면 for two more pairs of shoes 두 켤레를 더 만들 수 있는 신발 두 켤레를 더 만들 수 있는 가죽을 살 만한 돈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돈으로 과연 또 신발이 새롭게 또 생겨날까요? 아니면은 과거처럼 그 유행 지난 신발을 계속해서 만들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는 2분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본 것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1: The shoemaker put the shoes in the window and opened up. He didn't have long to wait before a customer came in to try the shoes on. The woman bought the shoes for a good price. The shoemaker couldn't believe his luck. Now he had the money to buy enough leather for two more pairs of shoes.
0: 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That night, 그날 밤에, the shoemaker, 그 신발장인은 cut out the leather, 가죽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신발 모양으로 잘라가는 거겠죠. Ready to sew in the morning. 지난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Sew, 우리 자세하게 다뤄보았습니다. 중간에 E이니까 거기에 바늘이 있는 것 같으니까 바느질하다라는 의미라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바느질할 준비를 맞춰두었습니다. 신발을 다 만든 게 아니고 가죽만 딱 잘라둔 상태인 거예요. But 그런데 the next day, 그 다음날 아침에 There were two pairs of shoes already made.

indeed there were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두 켤레의 신발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They were every bit as fine as the pair before. 자, 요거 이 표현 사실은 이거를 every bit as라고 해서 막 외우기도 하는데 이게 왜 외울 필요가 없는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지 제가 그 원리부터 가르쳐 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런 의미가 형성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they라는 것은 그 신발들이겠죠. 신발들은 every 모든 bit이라고 하면은 부분 조금입니다. 모든 부분들이 as fine as the pair before. As fine as. 우리 as 설명하는 거 제가 한두 번 정도 중점적으로 다룬 것 같은데요. as는 뒤에 거, 뒤에 있는 as, 그 뒤에 거만큼이나 중간에 거 한,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걸 영어로 그대로 넣어보면은 the pair before 만큼이나 fine 한, 요렇게 되겠죠. 의미가.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싹 의미를 만들어 볼까요? Every bit, 모든 부분들이 the pair before, 이전에 만들었던 그 신발만큼이나 fine, 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지금 새롭게 두 켤레가 더 생겼는데, 자신이, 신발장이가 본인이 만들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두 켤레, 새롭게 생긴 이두 켤레의 신발은 the pair before, 처음에 만들어진 그 신발만큼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만큼이나, 첫 신발만큼이나 질이 좋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뒤에 것만큼이나 중간에 거 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every bit as를 뭐라고 외우냐 하면은, 한 치도 틀림없이 같은. 으로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모든 부분들이 뒤에 것만큼이나 중간에 것 한.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똑같다는 거겠죠. 그 비교 대상과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랍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There were customers waiting outside too. 이제 변화가 일어나네요. 신발을 너무 잘 만들다 보니, 혹은 이 사람이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누군가가 계속 신발을 만들어 주다 보니, 근데 그게 너무나 세련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파리가 날렸었는데 장사가 잘안 됐었는데 이제 손님이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이 있었냐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News has spread about the first beautiful pair of shoes. 뉴스가 퍼졌습니다. 여기서 뉴스라는 게 원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텔레비전에서 방송이 되는 그런 뉴스, 인터넷에 있는 그런 뉴스, 이런 뉴스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뉴스가 아니라 소식도 되거든요. 뉴스의 의미가. 그래서 소식이 퍼졌습니다. 뭐에 대한 소식이 퍼졌냐면 about 뭐에 대한 the first beautiful pair of shoes. 첫 번째 아름다운 한 켤레의 신발에 대한 소식이 퍼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앞에 There were customers. 자, 그냥 과거 시제죠. 손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The news had spread. Had spread 돼 있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기다리는 게 먼저예요? 뉴스가 퍼진 게 먼저예요? 여기 보니까, had spread라는 과거 완료가 있잖아요. 과거 완료 시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여러 가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이벤트나 사건들이 있다면, 그 과거의 이벤트나 사건들의 순서가 있다면은, 그거를 과거 완료 시제, 혹은 과거 시제를 통해서 그 순서를 잡아준다라고 했었습니다. 과거 완료는 과거 이전에 일어난 일을 가리킬 때 과거 완료를 쓰거든요. 자, 그러면 손님이 기다리기 이전에 뭐가 퍼졌냐면, 이집 정말 그 신발 잘 만들던데 이런 소식이 퍼져서 그래서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제를 통해서 이런 관계까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The two new pairs sold in seconds. 한번 보도록 할까요? 두 새로운 두 켤레의 신발이 팔았습니다. 몇초 안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발이 뭔가를 팔았다? 이상하죠? 이게, 수동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sold라는 게 사전을 찾아보면요. 팔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팔리다. 자, 그래서 제가 Tips for Students에서도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단어들은 우리가 사전을 찾아서 외워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전을 찾아서 어떤 영어 단어의 의미를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전을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의미들인데, 그 중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외워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글을 읽다 보니까, 이 단어는 원래는 팔다라는 의미인데, 팔리다라는 뜻도 있구나. 이렇게 글 속에서 알게 되는 부분이 아주 크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sell 같은 경우는 왜 팔리다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그, fun reading, grammar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grammar는 바로 수동태가 아닌데
보통 우리가 수동태는 BPP라고 하잖아요. 그 수동태가 아닌데 의미가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입니다. 그런 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0: 예를 들자면은 sell, read, peel, write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sell은 원래는 팔다인데 팔다가 아니라 팔리다. read는 읽다가 아니라 읽히다. peel은 벗기다가 아니라 벗겨지다. write은 쓰다가 아니라 써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 원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is pen writes well. 이 펜은 잘 쓴다. 이 펜이 막 살아가지고 막 이렇게 잘 쓴다. 이게 아니라 이 펜은 잘 써진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예문 한번 볼까요? The book reads well. The book이라는 게 막 살아가지고 책이라는 게 막 살아가지고 어떤 또 다른 책을 막 읽고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은 뭔가 쉽게 써져 있겠죠. 그러니까 잘 읽힌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도 있구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글 속에 등장하면 아 이런 것들이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 이 두 새로운 두 켤레는 두 켤레의 신발이 순식간에, in seconds니까 몇 초 안에, 그래서 순식간에 팔렸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방금 읽어보았던 것을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 That night, the shoemaker cut out the leather, ready to sew in the morning. But the next day, there were two pairs of shoes already made. They were every bit as fine as the pair before. There were customers waiting outside too. News had spread about the first beautiful pair of shoes. The two new pairs sold in seconds.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서 복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2: Customer Customer A customer came in to try the shoes on. Luck Luck The shoemaker couldn't believe his luck. Bit. Bit. Rome is every bit as beautiful as Paris. Fine. Fine. They were every bit as fine as the pair before. Sell. Sell. The two new pairs sold in seconds.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단어를 제대로 학습하려면 이것 속에서 단어를 접하자라는 것입니다. 단어를 제대로 학습하려면 무엇 속에서 단어를 접해야 될까요? 단어장 속에서 단어를 접해야 될까요? 사전 속에서 단어를 접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단어를 제대로 알려면은 글 속에서 단어를 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어라는 게 항상 사전을 찾고 누가 가르쳐줘서 알게 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어떤 수준 있는 단어들 우리가 중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진학을 하게 되면 조금 이제 점점 더 수준 있는 단어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땐 좀 찾아야 되겠죠. 사전 속에서 단어를 또 접하겠죠. 하지만 단어라는 것은 영어라는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작은 부속들, 블럭들일 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단어들이 그 글, 전체 그림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느낌이나 뉘앙스, 어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쓰임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글 속에서, 문맥 속에서, 맥락 속에서 접해야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단어를 매일매일 단어를 외워야 돼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항상 잊지 마시고 그 글 속에서 접하는 그런 습관 그렇게 한번 글 속에서 접해보는 것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이렇게 단어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이 되는구나 이 글이 이런 단어가 이런 느낌이 있구나 글 속에서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자, 아쉽지만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혹시나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여우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롤린 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우리 요정들과 신발장이 아저씨와 함께 신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재밌는 영어책 속으로 저와 함께 가시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Elves and the Shoemaker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접속사 that. 접속사 that이 있는데 눈에 잘 안 보일 때도 있나 봐요. 누가 가리고 있나요? 자, 언제 눈에 보이지 않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바로 읽어보기 전에 항상 그러하듯 우리 그림을 보고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우리 친구들도 한번 추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와, 이 신발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막 북적북적거리네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오, 이제 이 누가 신발을 만들어주는지 지금 이 신발장 부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주인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그 다음 그림으로 가니까 짜잔! 아하, 이렇게 요정들이 나타났네요. 아주 작죠. 요정들이 나타나서 뚝딱뚝딱 이렇게 막 바느질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네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았나요? Tips for students. 우리 친구들에게 공유해보는 영어 학습 팁 한 가지. 오늘의 팁은 바로 아무도 친절하게 영어를 또박또박 읽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어민을 만나거나 혹은 학교에서 영어 듣기를 하거나 거기에서 또박또박 천천히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후루룩 다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주지 않아요. The shoemaker had to take on an assistant.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냐 하면 The shoemaker had to take on an assistant. 이렇게 뭔가 줄줄줄줄줄줄 막 연음도 있는 거고 take on도 take on 이게 아니라 take on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had to도 had to 이렇게 had to 이렇게 붙여서 읽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읽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걸 듣기로 듣든 글을 읽을 때든 참 어려워집니다. 이 유창성, 이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잘 이해하는 것들이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유창하게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는 방법,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음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음원을 들어보고 그대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음원이라고 가정하고요. 그거를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The shoemaker had to take on an assistant. 그렇게 이렇게 똑같이 한번 따라해보는 연습. 내가 할 수 있을까? 똑같이 그 소리를 따라하면 됩니다. 소리를 따라해서 읽어보면 다음에 이 문장을 들으면 들립니다. 예전에는 안 들렸지만요. 그래서 입을 익숙하게 해두면 귀가 익숙해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입을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활용하기 쉬운 거 음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펼쳐질 이야기들을 음원을 들으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e shoemaker was able to buy more leather, and every day more shoes were made. Never had the shop been so busy. People came from far and wide.

0: At midnight, two tiny elves crept into the workshop. They wore ragged clothes and caps. They sat at the workbench and began to stitch, sew and hammer. They were so skillful and quick.
1: The Elves and the Shoemaker의 바로 세 번째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The Shoemaker was able to buy more leather.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신발 장인은 was able to. Was able to 라고 하면 원래는 be able to죠. 뭐뭐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can이랑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발 장인은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었냐 하면은 살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가죽을 살 수 있었습니다. And every day more shoes were made. 그리고 매일매일 더 많은 신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이 신발 장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과정들을 쭉 보니까 아, 신발 장이는 매일 밤에 그 가죽만 계속 잘라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뿅! 뿅! 이 신발들이 막 생겨나는 것이죠. 와, 저도 이런 신발 가게를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드는데요. 그 다음 계속 볼까요? Never had the shop been so busy. 한 번도, 이때까지 한 번도 이 샵이, 이 가게가 이렇게 바빠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People came from far and wide. 멀리서도 오고 아주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넓은 지역에 걸쳐서 사람들이 왔다. 그 동네 사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소문이 나는 거겠죠. 그래서 아,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The shoemaker had to take on an assistant to help serve customers. 자, 이 문장 한번 볼까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 take on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의미를 그냥 적어두려고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충분히 이 의미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동안 이 문맥 속에서 take on의 의미를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퀴즈입니다. The shoemaker, 신발 장인은 had to, 해야만 했습니다. take on 해야만 했습니다. an assistant, 조수를 take on 해야만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한, 뭐 하는 조수냐면 to help serve customers. 자, assistant는 조수이고요. serve는 손님을 응대하다. 아, 손님을 맞이하고 이렇게 아,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뭐 사이즈는 얼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손님을 응대하는 것을 도와줄 조수를 take on 해야 됐습니다. 어? 앞에 글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신발이 막 만들어지면서 어땠습니까? 지금 너무 바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수를 take on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고용하다가 됩니다. 아, 조수를 고용해야만 됐습니다. 혹시 맞추셨나요? 자, 그 다음 계속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이랍니다. Soon! When he and his wife were rich. 그와 그의 아내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와. 그 다음 넘어갑니다. One evening, 어느 날 저녁에 the shoemaker said to his wife, 이 신발 장이가 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Why don't we? Why don't we? 라고 하면 뭐뭐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는 의미입니다. Why don't we stay up? Stay up 이라고 하면 평소에 예를 들어서 10시에 취침을 한다면 아, 오늘은 평소에 자는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늦게까지 밤을 새거나 혹은 훨씬 더 늦게까지 stay up. up은 일어나 있는 것이고요. 뭔가 똑바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stay, 유지하는 것이니까 아, 누워있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에요. 평상시보다 더 늦게까지 깨어있다라는 것이 stay up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평소보다 훨씬 더 늦게까지 깨어있어 보는 건 어때? and see if, see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확인하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보자. 뭐인지 아닌지 we can spot, 우리가 볼 수 있는지 못 보는지 who makes the shoes, 누가 신발을 만드는지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신발을 만드는지 오늘 밤에 우리가 늦게까지 깨어있으면서 한번 확인해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자,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2분 후에 공개합니다. 자, 그러면 2분 동안 우리 이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누가 이 신발을 만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The shoemaker was able to buy more leather and every day more shoes were made. Never had the shop been so busy. People came from far and wide. The shoemaker had to take on an assistant to help serve customers. Soon, he and his wife were rich.

0: One evening, the shoemaker said to his wife, "Why don't we stay up and see if we can spot who makes the shoes?"
1: 자, 계속해서 이어서 가볼까요? The shoemaker's wife thought it was a great idea. 한번 누가 신발을 만드는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발장의 아내가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어는 한 문장에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The shoemaker's wife. 주어가 있죠? thought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it이라는 주어와 was라는 동사가 또 나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하나의 문장에 또 들어가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문장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비밀을 여기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눈에 보이지 않는 접속사 that이라는 거예요. 접속사 that이 사실은 앞에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즉 생략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종종 생략을 하는지, 어떨 때는 또 생략을 안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예문, I didn't know that she was ill. 자, 여기 있는 that은 생략할 수가 있어요. 왜 생략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I didn't know, 주어 동사 있죠. She was라는 주어와 she라는 주어와 was라는 동사가 있죠.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의 문장 안에, 하나의 마침표 안에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I didn't know, 나는 무엇을 모르냐면 모르는 그 대상, 알고 있지 않은 그 대상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리모컨의 가격이라고 하면 가격 한 단어만 딱 적으면 되겠죠. 그런데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녀가 아팠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모른다. 몰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그 모르는 대상, 즉 목적어에 들어갈 때, 목적어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될 때, 그럴 때는 이 that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that 없이도요, 이 문장 구조가 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죠. I didn't know, 나는 몰랐다. 무엇을 몰랐냐면 그 뒤에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르는 내용이다라는 걸 that이 없더라도 우리가 흔히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that을 생략하고요. 그러면 어떨 때 생략을 할 수가 없냐 하면 이런 경우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Kelly won the first prize, made her friends surprised. 켈리는 1등상을 탔다, 1등 했다라는 것은 만들었다, 그녀의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이상하네. 켈리, 주어, won, 동사, made, 동사, 주어는 뭐지? 이 made의 주어는 뭐죠?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문장은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지? 주어, 동사, 켈리, 원까지 찾겠는데 그 뒤에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궁금증을 자아낸다? 생략을 함으로써 뭔가 불투명하게 만든다, 문장 구조가 딱 눈에 들어오지 않게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앞에 that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that을 넣어줌으로써 이 밑줄 친 문장이 주어라는 것,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세요라는 그 신호가 바로 저기에 that을 적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That Kelly won the first prize. That은 뭐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켈리가 1등상을 탔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전체가 주어가 되겠죠. 메이드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냐면 그녀의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적어 안에, 그 안에 that이 들어있다면 목적어 그 덩어리를 이끄는 that이라면 생략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that을 생략하면 뭔가 의미가 불투명해질 때, 그 문장 구조를 잘 알기가 힘들 때는 적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아까 전에 사실은 이 빈 공간에 that이 있었던 거예요. The shoemaker's wife thought, 그 신발장의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뭐뭐 하는 것, 여기 있는 것이죠. It was a great idea,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랄 때 여기에 that이 있는 건데, 생각하는 그 대상을 이야기할 때 여기 있는 목적어 제일 앞에 있는 that은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They left the light on. 자, 이제 깨 있어야 돼요. 깨서 그 누가 우리 집에 와서 그 신발장의 집에 가서 신발을 만드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불을 켜놨습니다. In the workshop. 작업실에 있는 불을 켜놓고 and hid behind the curtain. 커튼 뒤에 숨었습니다. At midnight. Night이 밤이잖아요. 밤의 mid, 중간이라는 거예요. 밤의 중간은 바로 자정이겠죠. 자정에 two tiny elves. 두 명의 작은 elves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요정입니다. 보통 이렇게 귀가 뾰족한, 지금 여기 밑에도 사진이 살짝 가려 있는데요. 이렇게 귀가 뾰족한 이런 elf, elf가 되겠죠. elf라고 하면은 요정이고,

0: 그게 복수가 되면 elves가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작은 요정이 crept into는 기어들어오는 거죠. creep의 과거형이죠. 기어들어왔습니다. into the workshop, 작업실로 기어들어왔어요. They wore, 그들은 입고 있었습니다. ragged clothes and caps. ragged라고 하면은 다 해진, 뭔가 옷이 해진, 다 낡은이라는 뜻이에요. 해진 옷과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신발을 만들어 주는데. They sat at the workbench. 작업대에 그들은 앉아서 and began to stitch. stitch는 바느질하다. sew도 바느질하다. and hammer, 망치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느질하고 바느질하고 망치질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차이를 혹시나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stitch는 말 그대로 바느질하는 것이고요. sew는 바느질하다인데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바느질입니다. 바느질하고 단추도 붙이고 지퍼도 달고 어떤 뭐 풀을 풀로 장식품도 붙이고 이렇게 어떤 옷이라든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그 전체 과정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바느질하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바늘로 바늘에 실을 끼워서 어떤 것을 바느질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They were so skillful and quick. 그들 그 요정들은 너무나 skillful 숙련되었고 quick 재빨랐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 이제 비밀이 풀렸네요. 요정들이 만들어주고 있었네요.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우리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e shoemaker's wife thought it was a great idea. They left the light on in the workshop and hid behind a curtain. At midnight, two tiny elves crept into the workshop. They wore ragged clothes and caps. They sat at the workbench and began to stitch, sew, and hammer. They were so skillful and quick.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한번 정리하면 좋은 것들,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복습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2: Be able to. Be able to. The shoemaker was able to buy more leather. Assistant. Assistant. The shoemaker had to take on an assistant to help serve customers. Serve. Serve. How many customers do you serve a day? Stay up. Stay up. Why don't we stay up and see if we can spot who makes the shoes? Elf. Elf. At midnight, two tiny elves crept into the workshop.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잘 듣고 잘 읽고 잘 말하려면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요. 사실 영어라는 것이 혹은 언어라는 것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아, 너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혹은 책이나 영화도 똑같잖아요. 영화에 막 대사가 나오는데 아, 영화의 대사를 너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영상에서 아주 천천히 막 말을 해주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정상 속도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발음도 아, 또박또박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아요. 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실제로 잘 듣고 잘 읽고 잘 말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그렇게 영어권 국가에서 현지에서 혹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뭐 영어 듣기라든가 모든 그런 음원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한번 말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영어 책의 음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원을 우리 지금 책이 있잖아요. EBS의 펀리딩 탭에 가면 이 책이 다 있어요. 그럼 그 책에 보면은 음원이 있잖아요. 그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거를 똑같이 한번 흉내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아, 이게 이런 발음이 나는구나. 아, 그래서 이 억양은 이렇게 되고 이 문장에서 강세는 여기에 있구나. 이거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듣고 잘 읽기 위해서 또박또박 누군가가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들려주지 않고 그런 속도로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 음원을 듣고요. 책이 있으면 그 음원을 들어보고 그거를 책을 읽으면서 소리 내서 그대로 한번 모방해 보려고 하는 연습. 이걸 하면 많이 유창해집니다.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아쉽지만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혹시나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혹은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365 영어 다이어리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은 용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여러분의 용돈을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 오늘은요,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돈을 사용하는 기부, donation에 관해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우리 헬렌도 자신의 용돈으로 아주 기특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헬렌의 다이어리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1: 나는 오랫동안 매주 받은 용돈의 일부를 저축해왔다. 새 청바지를 사려고 계획 중이었다. 하지만 필리핀에 닥친 태풍에 대해 듣고는 생각을 바꾸었다. 새 청바지를 사는 대신 태풍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를 할 것이다. 내 돈이 더 좋은 일을 위해 사용된다니 기쁘다.
0: 네, 재밌게 보셨습니까? 우리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헬렌이 기꺼이 자신의 용돈을 내어놓는 이런 아주 마음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요. 함께 영어로 옮겨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용돈의 일부를 저축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렇게 무언가를 따로 떼어놓는 거, 저축하는 것을 영어로는요. put aside. put aside 라고 표현하고요. 자, 용돈이란 단어 영어로는 allowance, allowance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표현을 모두 쏙쏙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자면요. 저는 저축해 왔습니다. I've put aside. I've put aside. 제 용돈의 일부를 말이에요. Some of my allowance. Some of my allowance. 오랜 기간 동안이요.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오랫동안 제 용돈의 일부를요, 저축해 왔습니다.
2: I've put aside some of my allowance for a long time.
0: 자, 이렇게 용돈을 차곡차곡 모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헬렌은 새 청바지를 사야지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대요. 자, 우리 이렇게 무엇무엇 하려고 계획하다 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plan to, plan to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청바지 한 벌이 사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청바지 한 벌이라고 할 때에는 a pair of jeans, a pair of jean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영어로 옮겨보니까 저는요, 사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I was planning to buy. I was planning to buy. 새 청바지 한 벌을 말이에요. A new pair of jeans. A new pair of jeans.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겠죠? 저는 새 청바지를 한 벌 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2: I was planning to buy a new pair of jeans.
0: 자,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온 용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필리핀에 닥친 태풍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0: 자, 우리 태풍이라고 할때 영어로는요, typhoon, typhoon이라고 표현하고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다, 마음을 바꾸었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요, change one's mind, change one's mind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영어로 같이 옮겨보니까, 그런데요, 제가 들었을 때예요. But when I heard, but when I heard, 필리핀에 있었던 그 태풍에 대해서요. About the typhoon in the Philippines. About the typhoon in the Philippines. 제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바꾸었어요. I changed my mind. I changed my mind.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필리핀에 닥친 태풍에 대해서 듣고는 제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1: But when I heard about the typhoon in the Philippines, I changed my mind.
0: 자, 어떤 식으로 생각을 바꾸었나요? 새 청바지를 사는 대신에 내가 그 태풍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겠다라는 아주 기특한 생각을 했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기부하다라고 할때 영어로는 make a donation, make a donation 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고요. 우리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자를 영어로는 victim, victim 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두 표현을 모두 다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저는요, 새 청바지 사는 대신에요. Instead of buying new jeans, instead of buying new jeans, 저는 기부할 거예요. I'll make a donation. I'll make a donation. 그 피해자들, 태풍의 피해자들을 위해서요. For the victims. For the victims.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그냥 victim, 피해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내용상 당연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가리키는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청바지, 새 청바지를 구입하는 대신에 이 태풍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부를 할 겁니다.
1: Instead of buying new jeans, I will make a donation for the victims.
0: 자, 그러면서 어떻게 다이어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제돈 아까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돈이요, 이렇게 좋은 일을 위해서 쓰일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기쁨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형용사 중에서 오늘은 glad, 기쁜 이란 표현을 같이 한번 사용해 볼 거고요. 자, 자신의 돈이 어떻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기쁘대요. 네, 좋은 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대요. 자, 이렇게 좋은 일을 위해서,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고 할때 영어로는요, for a good cause, for a good caus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만들어 보니까요, 저는 기뻐요. I'm glad. I'm glad. 제 돈이 쓰일 거라서요. That my money will be used. That my money will be used. 좋은 일을 위해서요. For a good cause. For a good cause.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요, 제 돈이 좋은 일에 쓰이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1: I'm glad that my money will be used for a good cause.
0: 네,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위해 돈을 기부하고 아주 뿌듯해하는 헬렌의 다이어리 함께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내용이요. 헬렌의 다이어리 다시 보면서 한번 떠올려 볼까요?
1: 'I've put aside some of my allowance for a long time.' Planning to buy a new pair of jeans. But when I heard about the typhoon in the Philippines, I changed my mind. 'Instead of buying new jeans, I will make a donation for the victims. 'I'm glad that my

0: money will be used for a good cause.
1: 네, 열심히 집중해서 잘 보셨죠? 이번에는 우리 잭의 다이어리 함께 할 텐데 잭도 아주 용돈을 기특한 일에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잭은 용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잭의 다이어리 바로 만나볼게요.
2: "나는 오랫동안 매주 받는 용돈의 일부를 저축해왔다. 새 헤드폰을 사려고 생각 중이었다. 하지만 콜로라도에 발생한 홍수에 대해 읽고는 생각을 바꾸었다. 새 헤드폰을 사는 대신 홍수 피해자들을 위해 저축한 돈을 모두 기부할 것이다. 내 돈이 더 좋은 일을 위해 사용된다니 기쁘다."
1: 네, 잘 보셨나요? 우리 잭은 홍수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용돈을 기꺼이 기부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문장부터요. 같이 영어로 도전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매주 받는 용돈의 일부를 저축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앞서서 저축하다 put aside라는 표현을 공부했잖아요. 조금 더 쉬운 표현 이번엔 한번 사용해 볼까요? save, save 라고 하셔도 역시 저축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용돈 allowance 라고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우리 매주마다 받는 용돈이요. 자, 영어로는 weekly allowance, weekly allowanc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만들어 보니까 저는요, 제 매주마다 받는 용돈의 일부를요, 저축해 왔습니다. I've saved some of my weekly allowance. I've saved some of my weekly allowance. 아주 오랫동안이요.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오랫동안 매주 받는 제 용돈의 일부를 저축해 왔습니다.
3: I've saved some of my weekly allowance for a long time.
1: 자, 무엇이 갖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저축을 했다라고 하나요? 네, 새 헤드폰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저축을 열심히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무엇무엇을 하려고 생각 중이다. 역시 계획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영어로는 be thinking of, be thinking of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문장 만들어 보자면 저는요, 살까 생각 중이었어요. I was thinking of buying. I was thinking of buying. 새 헤드폰을 말이에요. A new headphone. A new headphone.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새 핸드폰을 살까 생각 중이었습니다.
3: I was thinking of buying a new headphone.
1: 자, 그런데 이렇게 새 헤드폰에 대한 생각으로 부풀어 있던 우리 잭이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있었죠. 미국 콜로라도 지역에 있었던 그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무엇무엇 했을 때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려면 뭐뭐 했을 때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을 알아야 되겠죠. 바로 when. When이 되겠어요. 여러분, when이라고 하면 언제라는 의미로만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뭐뭐 할 때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생기는 홍수, 우리 영어로는 flood, flood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영어로 옮겨 보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읽었을 때예요. But when I read, but when I read. 콜로라도 지역에 있었던 홍수에 대해서요. About the flood in Colorado. About the flood in Colorado.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I changed my mind. I changed my mind.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콜로라도 지역에 있었던 그 홍수에 대해 읽고 나서요. 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3: But when I read about the flood in Colorado, I changed my mind.
1: 자, 어떻게 생각을 바꾸었답니까? 아, 이렇게 새 헤드폰 사고 하는 대신에 그 홍수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0: 내가 그동안 모은 돈 전부를 다 기부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앞선 헬렌의 다이어리에서 기부하다, make a donation 이란 표현 배웠는데, 우리 한 단어로는요, donate 하셔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부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무엇을 기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이 저축한 돈을 기부하겠다라고 했죠. 저축한 돈, 영어로는 saving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save 저축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조금 더 기억이 쉽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니까요. 그새 헤드폰을 사는 대신에요. Instead of buying a new headphone, instead of buying a new headphone, 저는요, 제 모든 저축한 돈을 다 기부할 거예요. I'll donate all my savings. I'll donate all my savings. 그 홍수의 피해자들을 위해서요. For the victims. For the victims.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새 헤드폰 사는 대신에요. 홍수 피해자들을 위해서 제 저축한 돈을 다 기부할 겁니다.
1: Instead of buying a new headphone, I will donate all my savings for the victims.
0: 자, 그러면서 우리 잭이 그 돈을 언제 다시 모으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돈이 더큰 뜻을 위해 사용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더큰 뜻을 위해서 영어로는요. For a greater cause. For a greater cause.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자면, 저는 기뻐요. I am glad. I am glad. 제 돈이 쓰이게 돼서요. That my money will be spent. That my money will be spent. 더큰 뜻을 위해서요. For a greater cause. For a greater cause.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겠죠? 저는요, 제 돈이 더큰 뜻을 위해 쓰이게 되어서 기쁩니다.
1: I'm glad that my money will be spent for a greater cause.
0: 네, 이렇게 해서 홍수 피해자들을 생각하는 우리 잭의 기특한 마음까지 함께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잭의 다이어리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1: I've saved some of my weekly allowance for a long time. I was thinking of buying a new headphone. But when I read about the flood in Colorado, I changed my mind. Instead of buying a new headphone, I will donate all my savings for the victims. 'm glad that my money will be spent for a greater cause.
0: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요, donation, 기부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핵심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I will donate A for B. 저는 B를 위해서 A를 기부할 것입니다. 라는 구문인데요. 제가 제시어드리면 여러분이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저는요,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을 기부할 겁니다. 장난감 toys, 그리고 아이들 children 이란 표현만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I will donate toys for children. I will donate toys for children. 하면 간단하게 한 문장이 됐고요. 자, 아니면 이런 문장도 가능하겠네요. 저는 학생들을 위해서요, 책을 기부할 거예요. 책, books. 학생들 students만 사용해 주시면 I will donate books for students. I will donate books for students 하는 문장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우리 다이어리의 문장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요, 저축한 돈 모두를 기부할 것입니다. 저축한 돈 모두, all my savings 였고, 피해자는 victim 이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어떤 문장이 되겠습니까? I will donate all my savings for the victims. I will donate all my savings for the victims. 해주시면 되겠죠.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배운 표현들 충분히 활용하셔서요. 이제는 여러분의 다이어리를 완성하는 시간이죠. My own diary 함께 해볼게요. 네,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용돈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세요. 저희 365 영어 다이어리 게시판은 항상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I'll see you next tim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우리 가족에는 엄마 아빠도 있고 뭐 동생, 누나, 형 여러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 구성원들을 영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7. Introducing my family. I can introduce my family.
0: All right, let's start with warm-up. Oh, look at this picture. 그림을 봐봐요. 결혼식 사진이네요, 그쵸? 보니까 이 아이의 삼촌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숙모와 함께 신랑 신부 컷이네요, 그쵸? They just got married. Congratulations. Oh, but lots of family are here. 자, 여기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모여있네요, 그쵸?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그리고 또 나도 보이고, 사촌 누나도 있고, 보니까 또 동생도 있고, 여러 명이 있어요. Then how would you call these people in English? 영어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를까요? Wanna find out?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2: Who is this?
1: This is my dad.
2: Is this your mom?
1: Yes, she's my mom.
0: 자, 대화 잘 듣고 오셨죠? 대화 내용도 보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타이틀,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Who is this? Who is this? 일단 who로 물어보면 누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who로 질문이 시작합니다. Who is this? 라고 했으니까 이거 누구야? 라는 뜻이죠. 자,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는 이 사람은 우리 아빠야 라는 뜻이죠. 자, this is my 누구누구라고 하면 이건 저의 누구누구예요 라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을 알면 요 뒤에 넣어도 되고 또 그 다음에 물건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 거야 라는 의미로. 그래서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건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할 때는 this is my friend 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 친구가 friend인 거 다 알고 있죠? 자, 그럼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This is my friend. This is my friend. Good job. 자, 제가 아까 사물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내 뭐뭐야, 요렇게. Textbook은 교과서라는 뜻이죠. 이건 내 교과서야 라고 할 때는 This is my textbook. This is my textbook.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은 누구누구야. 사물이 들어올 때는 이건 내 뭐뭐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자, this is my dad 라고 했더니 다른 여성분을 보면서 Is this your mom? 이건 너의 어머니니?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쵸? 자, is this your 뭐뭐? 이 질문은 이 사람은 너의 뭐뭐야? 라는 질문이 되겠죠. 아까 this is my dad의 질문 형식이라고 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is this your sister? 라고 물어보면 이건 너의 여동생이야? 이 사람은 너의 누나야? 언니야? 요 표현이 다 됩니다. 영어로는 sister 하나로 돼요. 요건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s this your sister? Is this your sister? 자, 이 경우도 사물이 올 수 있어요. 이거 네 거야? 너의 뭐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요. Pencil case는 그 여러 연필이나 이런 걸 넣는 연필통을 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필통입니다. Is this your pencil case?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Is this your pencil case? Good job.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사물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Yes, she's my mom. 그녀는 나의 엄마야.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렇죠? She가 그녀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녀는 나의 엄마야. This is my mom. She's my mom. 뭐 다 같은 의미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가족 구성원을 다용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했던 거, dad, 누구였어요? 아빠죠. 자, 근데 dad, 조금 더 귀엽게 얘기하면 daddy. 그리고 우리도 아빠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father는 아버지의 의미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엄마도 똑같아요. mom이라고 부르지만 mommy라고 좀 더 귀엽게 부를 수 있고 mother라고 하면 어머니라는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할아버지는 이 아빠라는 아버지란 뜻의 father를 가져와서 grandfather, 뭐 큰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grandfather를 줄여서 grandpa라고도 해요. 어머니라는 mother를 가져와서 grandmother라고 하면 할머니란 뜻인데 줄여서 grandma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죠. 언니, 누나, 여동생 다 sister라고 부른다고. 네, 영어는 누가 더 나이가 많고 적은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sister를 다 통일이 되고요. 그리고 남자, 형제, 오빠, 형, 남동생 다 brother 이렇게 불러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리고 aunt는 이모, 고모, 숙모 다 되고 uncle은 삼촌, 뭐 큰아빠, 작은아빠 다 돼요. 이모부, 고모부도 다 uncle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간단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촌은 cousin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뭐 cousin, aunt, uncle, sister, brother는 통일되지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빨갛게 된 거를 가장 많이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Dad, Mom, Grandpa, Grandma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족 구성원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Who is this?
1: This is my dad.
2: Is this your mom?
1: Yes, she's my mom.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죠.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A wedding photo. 맞아요. 결혼식이었죠. 자, 일단 남자아이가 자기 가족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건 우리 가족이에요 라는 말부터 시작해 볼까요? This is my family 라고 하면 되겠죠. This is my 누구? 기억나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분은 우리 할아버지야 라고 할 때는 This is my grandfather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도 어렵지 않네요. 하지만 grandfather도 되지만 grandpa로 줄일 수도 있다 그랬죠?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This is my grandpa. Good job. 그러면 할머니는요? This is my grandmother. 그런데 이것보다는 grandma가 더 많이 쓰인다고 했죠? This is my grandma. 네, 좀더 친근한 표현이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건 우리 삼촌이야. 우리 결혼한 신랑인데 This is my uncle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 남자는 우리의 삼촌이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This man is my uncle.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This man is my uncle. Good job. 그러면 우리 앙크라고 결혼한 숙모는 aunt라고 표현하면 되죠. man이 아니라 woman, 여자라는 말로 바꿔야 되겠네요. This woman is my aunt. 잘했어요. 자, 그리고 man, woman 대신에 그냥 person을 쓰면 남녀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겠죠. This person is my uncle. 혹은 This person is my aunt.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내 사촌이야. This is my cousin. 커즌이 사촌이었죠. 자, 그런데 여자 사촌은 사촌 누나예요. 그럼 나보다 나이가 많죠. 근데 커즌으로는 사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알수 없어요. 그럴 때는 She is older than me.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겠네요. She is older than me. Good job.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촌도 있어요. This is also my cousin. 이 사람도 역시 내 사촌이야. Also를 넣어줬죠. 자, 그런데 이 사촌은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럴 때는 남자니까 He is younger than m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He is younger than me. 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가족을 소개하는 이런 표현들을 같이 연습을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가족 사진 펴놓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우후! Let's start the chant. Grandpa, Grandpa. This is my grandpa. Grandma, Grandma. This is my grandma. Aunt, Aunt. This is my aunt. Uncle, uncle. This is my uncle. Cousin, cousin. This is my cousin. Family, family. This is my family.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introduce my family. 내 가족을 소개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할 수 있겠죠? Check! 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삼촌, 이모, 혹은 뭐 외숙모라는 그런 표현들, 또 사촌까지 배웠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가족 사진 보면서 그 표현들 많이 써보세요. 자, 제가 퀴즈 내볼까요? 삼촌은? 오, 잘 외웠네요. Uncle.

맞습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다 많이 응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많이 써봐야 기억에 남으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한테 영어로 한번 불러보는 연습해 보세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가족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오늘은 엄마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 보는 건 어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7. Introducing my family. I can tell you what my parents do.
0: All right, let's start with warm-up. 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직종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쪽 끝에 보니까 아빠는 소방관이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엄마는 간호사신 것 같아요. Yeah, so we have the dad's job and the mom's job here as well. How would you introduce these jobs? 자, 이 직업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일단 여러분, 소방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오, 많이들 알고 있네요. Firefighter. 그리고 간호사는 nurse. 맞아요. 자, 여기서 소방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것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But first, why don't we go ahead and listen to today's dialogue?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hat's your dad's job?
2: He's a teacher.
1: What about your mom?
2: She works for a fashion company. She makes pretty clothes.
0: All right, it's catch-up time. 대화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What's your dad's job? 아빠의 직업은 뭐야? 라고 했는데 dad's job이 바로 아빠의 직업이란 뜻이죠. 이렇게 누구누구의 job이라고 하면 누구누구의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job이 직업이라는 뜻이죠. 자, 예를 들어서 my job이라고 하면 나의 직업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his job은 그의 직업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자의 경우는 her job, 그녀의 직업이라는 뜻이 되고요. their job이라고 하면 그들의 직업이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아까 dad's job처럼 어떤 사람의 이름이 오면 Caitlin's job처럼 Caitlin의 직업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 오거나 그 사람의 호칭이 오거나 누구누구의 job, someone's jo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아빠는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He's a teacher. 이렇게 얘기를 했죠. Teacher는 선생님이니까 그는 선생님이에요 라는 뜻이고요. What about your mom?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너의 어머니는 어떤 일 하시는데? 라는 질문이 돼요. 자, what about 누구누구? What about 뭐뭐? 라는 표현은 뭐뭐는 그러면? 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미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래 그럼 A는 뭔지 알겠어. 그럼 B는?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자, what about 뒤에는 뭐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동물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올 수도 있거든요. What about his dad? 그의 아빠는 그러면 뭐 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의 표현인 거죠.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What about his dad? What about his dad? What about Caitlin's dog? 아니, 너네 집 개는 거기 갔어? 그러면 Caitlin의 집 개는? What about Caitlin's dog?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What about your homework? 저 놀래요. 논다고? 그러면 숙제는 어떡하고? 숙제는 어떻게 할 건데? What about your homework?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이거 마지막 거 연습해볼까요? What about your homework? What about your homework? 그쵸, 잘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발음 팁 하나 줄게요. What about 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음이 되면서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What about 이렇게 변하거든요. 물 있잖아요, 물. Water라고 많이 발음 안 하죠.

0: T가 모음 소리 사이에 껴가지고 water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what의 마지막 T가 그 다음에 오는 소리도 모음 소리라서 what about 이렇게 발음이 돼요. 네, 모음 소리고 뭐고, 나 몰라. 괜찮아요. 그냥 what about 이렇게 연습해 주면 돼요. What about? What about? 자, 엄마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데? What about your mom? 이라고 물어봤었잖아요. She works for a fashion company.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자, she works for a fashion company는 그녀는 패션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 요런 말이죠. 자, 요 work라는 단어가 앞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영어는 단수, 복수에 따라서 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또 변합니다. 그래서 she의 경우는 works, s가 붙지만 I나 you의 경우는 work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I work for 혹은 you work for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 he나 she가 와요. she 여기 있었죠. 그럴 때는 works가 되겠죠. 사람 이름이 올 때도 Kaylin works for 이렇게 s를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y는 그들이잖아요. 이 경우는 다시 s가 빠지고 work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를 그냥 인지하고 있고 그때그때 그때 연습을 많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 fashion company를 빈칸에 다 채워 넣어서 연습하면 I work for a fashion company. You work for a fashion company. He works for a fashion company. She는 했으니까 they로 가면 they work for a fashion company. 이런 식으로 많이 연습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어서 She makes pretty clothes라고도 이제 설명을 해줬네요. 그쵸? She makes pretty clothes는 예쁜 옷들을 그녀가 만들어요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makes가 앞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아까처럼 바뀌겠네요. 그쵸? 자, I나 you가 오면 make가 되고요. She나 he가 오면 makes가 되고요. 여기도 역시 they가 오면 다시 make s가 빠집니다. 요것도 많이 연습해 줘야 되겠죠? Pretty clothes 넣어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I make pretty clothes. You make pretty clothes. He makes pretty clothes. She makes pretty clothes. They make pretty clothes. 네, 요거 많이 많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What's your dad's job?
2: He's a teacher.
1: What about your mom?
2: She works for a fashion company. She makes pretty clothes.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 업 시간입니다.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여기서 아빠하고 엄마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죠. 자, 일단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겠네요. 그쵸? What does your dad do? 아까는 What's your dad's job?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르게는 What does your dad do?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경우는 What does your mom do?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mom하고 dad를 합쳐서 부모님은 뭐 하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What does가 아니라 Do your parents do?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두 번 오는 거 맞아요. 네, What do your parents do?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요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What do your parents do? What do your parents do? Good job. 자, 일단 우리 아빠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우리 아빠야. This is my dad.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표현이죠. This is my dad. 자, 아빠는 소방관이야. 아까 소방관 firefighter 많은 친구들 기억했었는데 He is a firefighter.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대화에서도 He is a teacher. A teacher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역시 a firefighter라고 했는데 선생님이든 뭐 소방관이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다라는 의미로 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요건 빠지면 안 됩니다. 연습해 볼게요. He is a firefighter. Good job. 자, 그러면 소방관은 어떤 일을 하죠? He puts out fire. 불을 끄죠. 그래서 불을 끕니다 라는 표현을 He puts out fir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아빠가 소방관이면 굉장히 자랑스럽겠죠? I'm proud of my dad.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 큰 목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I'm proud of my dad. 잘했어요. 자, 요 문장은 오늘 아빠에게 한번 말해주는 것도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엄마의 직업을 알아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우리 엄마야. This is my mom. 잘했어요. 자, 엄마는 간호사죠. She is a nurse. Nurse가 바로 간호사네요. 자,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She is a nurse. Good job. 자, 엄마는 아픈 사람들을 도와줘. She helps sick peop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She helps sick people. Good job. 우리 친구들, 엄마도 자랑스럽죠? I'm proud of my mom.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I'm proud of my mom. 네, 엄마에게도 이렇게 엄마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오늘 한번 해주는 것도 너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엄마와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right, let's start the chant. What's your dad's job? What's your dad's job? He's a firefighter. He's a firefighter. What about your mom? What about your mom? She is a nurse. She is a nurse. I'm proud of my dad. I'm proud of my dad. I'm proud of my mom. I'm proud of my mom.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you what my parents do.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말해줄 수 있다인데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Check! 자, 어떤 직업을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지 물론 firefighter, nurse, teacher 일단은 요 직업들만 오늘 배웠잖아요. 한번 찾아보고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또 부모님에 대해서 말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직업은 제가 또 다음에 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표현들 잘 익숙하게 많이 연습해 주시고 복습 많이 해줘야 이 표현들을 아주 확실하게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뵐게요. Bye bye everyone!
3: "기다려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3: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4: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친척들하고 자주 만나나요? 자, 오늘은 친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또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7. Introducing my family. I can tell you about my relatives.
0: 자, 본격적으로 영어 표현 배우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It's Grandpa Bear and Grandma Bear. 할아버지, 할머니 곰이 맛있게 커피를 드시고 계시네요. Oh, but I think they miss their grandson. 아기 곰이 보고 싶은가 봐요, 그쵸? 그런데 look closely. 자세히 봐봐요. 동굴 뒤에 아기 곰이 빼꼼하고 있는데 surprise!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곰을 놀래켜주러 왔나 봐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친척들,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 또 뭐 사촌들 만나러 갈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My cousins live in Busan.
1: Really?
2: They like to swim in the ocean.
1: Do you visit them often?
2: Yes, every summer.
0: 자, 대화 내용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My cousins live in Busan. My cousins라고 했는데 이 cousin 뭐였나요? 우리 배웠었는데 바로 사촌이라는 뜻이죠. 그쵸? 그리고 누구누구 live in 어디어디라고 하면 누구누구가 어디어디에 살아요. 뭐 이런 말이겠죠. in 부산이니까 부산에 라는 말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 문장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누구누구가 live in 혹은 이 누구누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lives in이 될 수도 있고요. 도시나 국가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나는 서울에 살아 라고 하면 I live in Seoul 이라고 하면 되겠죠? I live in Seoul. 여러분이 실제로 살고 있는 도시를 서울 대신에 한번 넣어보세요. 자, 그리고 My grandparents. Grandparents는 조부모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하나로 표현할 때 grandparents라고 해요. 자, grandparents는 live in 이렇게 오고요. 청주. 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청주에 살고 계세요 라는 말이겠죠. My grandparents live in 청주. 나의 제일 친한 친구, my best friend는 자, 요때는 lives in, S를 붙여줘야 합니다. Italy, Italy는 어디예요? 바로 이탈리아죠. 영어로는 Italy라고 하고요. My best friend lives in Italy.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나의 친척들은 자, 여기도 친척들이죠. live in Argentina. Argentina는 어디일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입니다. 영어로는 Argentina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래서 my cousins live in Argentin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 국가 앞에는 in이 붙는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Really? 정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They like to swim in the ocean 이라고 대답을 했죠. 아무래도 부산에 사니까 수영하는 걸 좋아할 수 있겠죠. 자, swim이 바로 수영하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in the ocean은 바다에서 라는 뜻입니다. They like to swim in the ocean. 그들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해 라는 의미겠죠. 자, 누구누구 like to 혹은 likes to 어떤 행동이나 활동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하는 걸 좋아해. I like to study 라고 하면 되겠죠.

0: 자, 우리 공부하는 거 좋아하죠, 친구들? 자, 그럼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 like to study. Good job. 그는 달리는 걸 좋아해요. He, 그쵸, likes to run. likes가 됩니다. He likes to run.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잘했어요. 자, 그들은 게임하는 거를 좋아해요. They like to play games. 자, 게임을 하다라고 할 때는 play games라고 하죠. They like to play games. Good job. 그래서 like to와 likes to 요거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do you visit them often?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그들을 자주 방문하니? 자주 찾아가니? 이런 질문이에요. 자, visit이라는 표현이 방문하다라는 뜻이지만 그냥 가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좀 고급스럽게 저는 내일 당신의 집에 방문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말로는 조금 어색하죠. 네, 그냥 가다라고 할 때 visit도 쓰지만 고급스럽게 방문하다도 visit을 쓰니까 다 사용해 보시면 돼요. 자, do you visit them often이라고 했는데 이 often은 자주라는 뜻이에요. 어, 근데 왜 T를 발음 안 할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often이라고 해도 되고요. often이라고 해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do you visit them often? Do you visit them often?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yes, every summer 라고 대답을 했죠. yes는 뭐 라는 뜻이고요. every summer는 매 여름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해 여름 내가 간다 라는 의미로 every summer 라는 표현을 썼죠. 매 겨울은 every winter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every 뒤에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오면 그때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My cousins live in Busan.
2: Really?
1: They like to swim in the ocean.
2: Do you visit them often?
1: Yes, every summer.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Oh,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곰이 있네요, 그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곰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산에 살고 있네요. My grandparents live in the mountain. 자, 우리는 아까 in 뒤에 도시나 국가를 넣었지만 이렇게 산에 라는 뜻도 in the mountain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My grandparents live in the mountain.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My grandparents live in the mountain. 네, 뭐 곰뿐만이 아니라 집이 산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산에 있는 집에 살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실 수 있죠. 그럴 때는 이 표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들은 산에 있는 동굴 안에서 살아라고 하는 표현은 They live inside a cave. 자, 동굴도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에 살기 때문에 inside a cave라고 꼭 넣어줘야 돼요. They live inside a cave.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They live inside a cave. 네, 저 어가 잘 안 들리죠? Inside a, 이렇게 연음이 되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발음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연습을 해주면 점차 잘 들리게 될 거예요. They live inside a cave. 자,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뭐 하고 계시죠? 커피를 드시고 계시네요, 그쵸? 그들은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해. They like to drink coffee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 like to 배웠었잖아요, 그쵸? They like to drink coffee. Good job.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 손자는 I like to visit them. 나는 그들을 방문하는 거, 그들에게 가는 거를 좋아해 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I like to visit them. 여기서 them은 my grandparents를 얘기하는 거고요. I like to visit them.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 like to visit them. Good job. 그런데 아직 우리 아기 곰이 온 줄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르세요. 뒤에서 surprise 깜짝 놀래키려고 하고 있죠. I like to surprise them.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I like to surprise them. Good job. 자, 그리고 우리 아기 곰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해요. I like to be with them.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 like to be with them. 자, 우리 친구들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는 거 좋아하죠? 그러면 I like to be with them. 이런 표현들 많이 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뭐 like to 뭐뭐라는 표현도 많이 연습해봤고 they like to drink coffee, I like to surprise them. 이렇게 앞에 누가 like를 하는지 이거 바꿔가면서 연습해봤죠?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It's time to chant. Follow me. My cousins live in Busan. My cousins live in Busan. Okay. They like to swim in the ocean. They like to swim in the ocean. Good job. My grandparents live in the mountain. My grandparents live in the mountain. Very good. They like to drink coffee. They like to drink coffee. Awesome. Do you visit them often? Do you visit them often? Next, I like to visit them. I like to visit them. What else do you like to do? I like to surprise them. I like to surprise them. What else? I like to be with them. I like to be with them. Me too.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you about my relatives. 내 친척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라는 말이었죠. 자, 요 학습 목표 여러분 다 했죠? 그러면 check. 자, 얼마만큼 기억나는지 제가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내 사촌들은 부산에 살아.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아요. My cousins live in Busan. 이렇게 부산처럼 도시도 in 뒤에 올 수 있고 Italy, 이탈리아처럼 국가도 in 뒤에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는 그들을 놀래키는 걸 좋아해. I like to surprise them. 이렇게 like도 응용을 해서 우리가 문장을 연습해봤죠. 다 잘 기억나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들 다 복습 잘해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Bye by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친척들이나 아니면 사촌들 자주 보나요? 자주 못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알아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7. Introducing my family. I can tell you about my cousin's visit.
0: All right, let's start with warm up. 여기 보니까 우리 친구 집에 삼촌이랑 숙모가 놀러 온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놀러 온 것 같은데 They came over since a long time ago. 자, 근데 아침이네요. 밤을 잤나 봐요, 이 집에서. Oh, but look! Our little girl is playing with a dog. 강아지랑 놀고 있는데 Oh, I think it's her uncle's dog. 네, 삼촌의 강아지인가 봐요. 자, 그러면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Let's listen to today's dialogue.
1: My cousins came to my house.
2: When?
1: Last weekend. They have a new baby.
2: Wow!
1: Now I'm an uncle.
0: 대화 잘 들었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My cousins came to my house. 자, 여러분, cousin은 사촌이죠. My cousins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가 봐요. 그렇죠? 도대체 누굴까? Came to my house라고 했는데 우리 집에 왔어요 라는 뜻이죠. 네, 여러분, cousin이라고 하면 나의 사촌이기도 하지만 정말 친한 경우 사촌이 결혼한 사람이 있죠. 내 사촌이 남잔데 여자랑 보통 결혼하잖아요. 그 사람도 cousin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부부를 cousins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누구누구 came to my house라는 표현은 누구누구가 우리 집에 왔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뭐 오랜만에 온 사람 아니면 뭐 어제 왔었던 사람 또 올 수도 있고 누가 왔는지 한번 표현해 볼까요? Kaylin came to my house. Kaylin이 우리 집에 왔어요. 이렇게 누군가의 사람 이름을 넣어도 되겠죠. Kaylin came to my house. My teacher came to my house. 선생님의 집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My teacher came to my house. Our neighbor, 우리의 이웃이 came to my house. 우리 집에 왔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넣을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요 came이라는 요 단어는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 형태니까요. 우리가 현재를 얘기할 때는 바뀔 수 있어요. 누가 앞에 오느냐에 따라서. 근데 과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came은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 너무 좋죠? 자, 이렇게 한번 연습해봤고요. When? 언제 사촌들이 놀러 왔는데? When? 이렇게 물어봤죠? Last weekend. They have a new baby. 라고 했어요. 일단 last weekend는 지난 주말이라는 뜻이에요. Last가 물론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난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last weekend는 지난 주말이 되겠죠. Weekend. Week가 주라는 뜻이고 end는 끝이잖아요. 한 주의 끝. 그러니까 주말. 오, 우리말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똑같이 weekend라고 부릅니다. They have a new baby는 새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라는 뜻이겠죠. 자, have a baby 전 자체가 아이를 갖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they have a new baby, 새로 아기를 가졌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런 의미인 거죠. 자, last 뒤에 어떤 시간이 오면 방금 말한 것처럼 지난 언제 라는 의미가 돼요. Last week.

0: weekend가 지난 주말인 것처럼 또 한번 연습해 볼게요. Last night는 지난밤, 그러니까 어젯밤을 얘기하는 거네요. Last night. Yesterday night라고는 잘하지 않아요. Last night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Last Monday. 이렇게 요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난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을 Last Monday, Last Tuesday, Last Wednesday 이렇게 다 쓸 수 있겠죠. Last week는 지난주죠. Last month는 지난 달. Last year라고 하면 지난해라는 의미가 되고요. Last summer, 요거는 뭘까요? 맞아요. 작년 여름이라는 뜻이에요. 지난 여름. 그래서 작년 여름은 last summer 이렇게 써서 뭐 last fall, last winter 이렇게 다른 계절도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뭐 밤, 요일, 주, 달, 해, 뭐 여름 이런 표현도 넣을 수 있지만 특정 시기 있잖아요. last Christmas, 특정 날 이런 것도 올 수 있습니다. last Christmas는 지난해 크리스마스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last 뒤에 어떤 시간 개념의 표현들이 온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와우! 아기가 새로 태어났다니까 와우! 하고 놀랐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는 어떻게 놀래요? 우와! 이렇게 놀래죠. 근데 영어는 반대예요. 와우! 네,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놀랐는데 더 놀랄 일 있죠. Now, I'm an uncle 이라고 했어요. 자, 사촌들이 아이를 가졌으니까 그 아이에게 나는 삼촌이 되겠네요. 그쵸? Now, I'm an uncle. 자, now는 이제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I'm an uncle 이라고 했는데 요 an은 어 대신에 an을 써줬어요. 왜냐면 그 뒤에 오는 uncle이 모음 소리로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aunt도 모음 소리로 시작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삼촌이야. 나는 이제 뭐 이모야, 고모야. 이렇게 말할 때꼭 an uncle, an aunt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1: My cousins came to my house.
2: When?
1: Last weekend. They have a new baby.
2: Wow.
1: Now I'm an uncl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우리 삼촌하고 숙모가 우리 집에 놀러 와서 하룻밤을 잔 상태네요. 그죠? My uncle and aunt came to my house. 자, 아까는 my cousins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uncle and aunt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My aunt and uncle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잠시만요. aunt는 이모 아닌가요? 이모, 고모, 숙모 다 되죠. 그래서 my uncle and aunt라고 하면 우리 삼촌하고 숙모가 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쓰였습니다. 그리고 uncle도 삼촌, 이모부, 고모부 다 돼요. 자, my uncle and aunt came to my house. 집으로 왔대요. They came over to my house. 요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came to도 되지만 좀 멀리서 왔다, 넘어왔다라는 의미로 they came over to my house. 요렇게도 쓸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they는 my uncle and aunt를 줄인 표현이죠. 자, 이 표현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They came over to my house. 잘했어요. 자, 그런데 언제 왔어요? 어제 왔어요. They came over yesterday.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They came over yesterday. 잘했어요. 자, 그런데 지난밤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젠데 지난밤. 그럴 때는 they came over last night. 어젯밤은 last night라고 했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틀 전에 왔다라고 할 때는 they came over 2 days ago.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They came over.

2 days ago, 3 days ago, 4 days ago 숫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aunt하고 uncle은 they have a new baby가 아니라 they have a new dog. 새로 강아지를 입양했나 봐요. 자, 이 표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They have a new dog. 잘했어요. 자, he is so cute. 강아지는 정말 귀엽죠. 근데 여러분, 강아지도 수컷이냐 암컷이냐에 따라서 의인화시켜서 사람처럼 he, she 이렇게 표현을 해요. it라고 하면은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아지도 우리 가족이니까, 그죠? 그래서 he is so cute, she is so cute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그런데 cute 대신에 adorable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He is so adorable.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나는 I have a new friend. 나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강아지한테 내가 사촌이 됐다. 이렇게 말은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가 새로 생겼다. I have a new friend.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삼촌하고 숙모가 우리 집에 어제 온 걸로 또 한번 level up 시켜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All right. Let's chant to the rhythm. My cousins came to my house. My cousins came to my house. One more time. My cousins came to my house. Good job. They came yesterday. When? They came yesterday. One more time. They came yesterday. Uh-huh. They came last night. They came last night. When? They came last night. They came last month. They came last month. One more time. They came last month. Good job. They have a new baby. They have a new baby. They have a new baby. Oh, so cute. Now I'm an uncle. Now I'm an uncle. What? Now I'm an uncle. Good for you. Now I'm an aunt. Now I'm an aunt. What? Now I'm an aunt.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you about my cousin's visit. 내 사촌이 놀러 온 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다 였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참 많았어요. 그쵸? I am an uncle. I am an aunt. 이 표현도 많이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럼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뵐게요. 그때까지 바이바이!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이윤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는 가족과 관련된 표현들 많이 배웠죠? 그 표현들을 복습하면서 나의 대가족을 소개하는 것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7. Introducing my family. I can tell you about my big family.
0: Alright then, let's start with warm up. Oh, this is a family picture. 가족 사진이 있네요, 그쵸? 근데 보니까 저 위에 따로 사진 하나 붙어 있죠? Aunt, 이모는 미국에 살고 있나 봐요. She's not in the big family picture. 자, 근데 보니까 family picture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쵸? Who are they? Mom? Dad 있고요. 나도 있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Grandpa, Grandma도 있고요. 소방관인 삼촌도 있네요. Oh, he's a firefighter. And Grandma is holding the little cute puppy. 정말 아름다운 한 가족이죠? 자, 우리가 이 표현들을 어떻게 이 가족들을 표현들 사용해서 소개할지 우리 한번 복습 시작해 볼게요. 그 전에 말하기 주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Today's topic. I can tell you about my big family.
0: 자, 그럼 이제 복습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I can tell you about my big family. 나의 대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인데 우리 친구들, 혹시 대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내 친척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Who is this? 이거 누구야? 라는 질문이었죠. This is my dad. 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내 아빠야 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This is my 누구누구라고 하면 이건 나의 누구누구야 라는 뜻이고 누구누구 대신에 물건이나 사물이 오면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라는 말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This is my friend. 이건 내 친구야 라는 뜻이고요. 이건 내 교과서야. This is my textbook. 이렇게도 우리가 연습해 봤어요. 자, This is my dad 이라고 했더니 그럼 이건 너의 어머니야? Is this your mom? 이렇게도 물어봤었죠. 자, Is this your 누구누구? 요 질문들이 연습해봤어요. Is this your sister? 라고 하면 이건 너의 누이니? 너의 뭐 언니니? 너의 여동생이니? 라는 질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물도 올 수 있죠. Is this your pencil case? 이거 네 필통이야? 요런 질문이 될 수 있었죠. Yes, she's my mom. 우리 엄마야. 이렇게 대답을 했었고요. 자, 가족 구성원 우리 영어로 다 알아봤었죠. Dad, Daddy, Father 다 아빠를 칭하는 말이었고 Mom, Mommy, Mother 엄마였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Grandfather, Grandpa 할머니는 Grandmother, Grandma 그리고 언니, 누나, 여동생은 다 Sister 오빠, 형, 그리고 남동생은 다 brother라고 하고요. 이모, 고모, 숙모 다 aunt, 삼촌, 이모부, 고모부 다 uncle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촌은 cousin이었죠. 다 기억나죠? 근데 여기서 특히 이제 옵션이 많은 애들 중엔 엄마, 아빠는 dad, mom,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grandpa, grandma 이게 가장 흔하게 불리는 그런 호칭이라고도 얘기했었죠. What's your dad's job? 이라고 물어보면 아빠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 라는 질문이었죠. He's a teacher. 아빠는 선생님이야 라는 말인데 선생님을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죠. 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He's a teacher 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What about your mom? 그러면 엄마는? 이라는 질문이었는데 이렇게 이미 뭔가를 얘기했는데

그럼 이거는 이라고 할 때는 What about 뭐뭐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What about his dad? 그의 아빠는 그러면? 이라는 질문이었고요. What about Kaylin's dog? Kaylin의 강아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말이었고 What about your homework? 그럼 네 숙제는? 이라는 질문이었죠. 다 잘 기억나죠? She works for a fashion company 라고 하면 그녀는 패션 회사에 근무해 라는 말이었습니다. She makes pretty clothes. 그녀는 아름다운 옷들을 만들어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make가 makes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My cousins live in Busan. 여기서도 역시 live가 live, lives가 될 수 있죠. 앞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자, my cousins live in Busan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누구누구 live in 혹은 lives in 다음에 도시나 국가가 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I live in Seoul. 나는 서울에 살아 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my grandparents live in 청주라고 하면 우리 조부모님은 청주에 사셔. 할머니, 할아버지가 청주에 살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My best friend. 오, 요 경우에는 lives로 바뀌죠. 그쵸? My best friend lives in Italy. 이탈리아에 살고 있다 라는 말이었고요. My cousins live in Argentina. Cousins 이렇게 복수가 돼서 live in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Argentina는 아르헨티나였고요. Really? 정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 They like to swim in the ocean. 이렇게 대답을 했죠. Like to는 뭐뭐 하는 걸 좋아하다인데 앞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like to가 될 수 있고 likes to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I like to study. 나는 공부하는 걸 좋아해 라는 말이었고요. He likes to run. 그는 달리는 걸 좋아해 라는 말이었죠. They like to play games. 그들은 게임하는 걸 좋아해 라는 말이었고요. 그래서 like, likes, like가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들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해 라는 말로 쓰였네요. Do you visit them often? 종종 가서 보러 가니? 뭐 이런 말이었는데 visit이 뭐 물론 방문하다 라는 좀 딱딱한 말도 되지만 그냥 가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often은 종종이라는 뜻이고 발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often, t 발음 없이 할 수도 있고 often, t를 발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Yes, every summer 라고 했는데 every summer가 바로 매여름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매여름 나는 그들을 방문해 라는 의미였습니다. My cousins came to my house. 내 사촌들이 집으로 놀러 왔어. 인데 cousin은 물론 내 사촌을 뜻하지만 사촌이 결혼한 사람도 많이 친해지면 내 사촌처럼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cousins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구누구 came to my house. 이 표현도 우리 연습을 했었죠. Kaylin came to my house. Kaylin이 우리 집에 왔어. My teacher came to my house. 내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왔어. Our neighbor came to my house. 내 이웃이 우리 집에 왔어 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came은 고정이죠.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소식이었죠. When, 언제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They have a new baby. 그들은 새로 아기를 가졌거든.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last 다음에 어떤 시간이 오면 지난 뭐뭐라는 또 말이었어요. Last night, 지난 밤은 어젯밤이란 말이고 Last Monday, 지난 월요일 Last week, 지난주 Last month, 지난달 Last year, 지난해라는 말이었죠. Last summer는 지난 여름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작년 여름을 뜻하고요. Last Christmas도 지난 크리스마스, 즉 작년 크리스마스를 뜻한다라고 했었죠. 와우! 놀랄 때 쓰는 감탄사죠. 그렇죠? 우리는 우와이지만 영어는 와우 반대입니다. Now I'm an uncle. 이제 나는 이모가 아니라 삼촌이네요. uncle. 삼촌이야. 이렇게 말을 했었죠. 자, 이제 우리 가족 사진을 보면서 가족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Where does aunt live? 우리 이모는 어디 살고 있죠?

0: She lives in the United States. 맞아요.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쵸? What about uncle? What is his job? 우리 엉클의 직업은 뭐죠? He is a firefighter. 맞아요. 소방관이 firefighter였죠.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요. This is my grandma. This is my grandpa. 이렇게도 소개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또 엄마, 아빠도 있네요. This is my mom. This is my dad. 이렇게도 소개할 수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강아지를 안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요. He is so cute, right? They have a new dog.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 가족이에요 라는 표현도 쓸수 있겠죠? This is my family.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표현들로 이렇게 대가족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습한 내용들 사용해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 가족들을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1: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grandfather, and this is my grandmother. They have a new dog. He is so cute. They are my parents. She is my aunt. She lives in the United States. He is my uncle. He is a firefighter. They are very happy.
0: Tamkan.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you about my big family. 나의 대가족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다였는데요. 여러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체크 할게요. 뭐 물론 대가족이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해외에 있는 혹은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우리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배운 표현들 많죠? 그래서 누구누구 lives in 어디어디 이런 표현들도 한번 응용해 보고요. They like to 뭐뭐라는 표현도 응용해 보고 또 엄마 아빠의 직업 얘기하는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정말 다양한 표현들로 가족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런 표현들 많이 많이 사용해서 직접 큰 소리로 복습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2: (목소리) 야외 활동 시 식중독 사고 예방법. 조리 전 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조리한 음식은 충분히 식힌 후 별도의 도시락 용기에 담습니다. 조리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5도 이하로 보관하고 가급적 빠르게 섭취하세요. 마실 물은 미리 준비하고 식수대를 이용할 경우 공인기관의 식수 수질 검사 성적서를 확인합니다. 남은 음식과 음료는 장시간 이동 중 상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하지 않습니다.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영어 공부하면서 더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 볼게요. 자,

0: How I spent my summer. Monday. How was your vacation? I can say how my vacation was.
1: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자,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쌤이랑 어서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보아하니 지금 the penguin and the cat. 펭귄이랑 고양이가 지금 학교를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쵸? 자, 우리 그러면은 나오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fun. One more time. fun. fun. 재미있는 이란 뜻입니다. 많이 들어봤지, 그리고 많이 사용해 봤을 거야, 우리 친구들이. 그쵸? fun, fun. 근데 fun이 아닙니다. fun이라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fun, fun. Alright? 자, 보니까 the cat, 고양이가 굉장히 재미있는 여름방학을 보낸 것 같지 않나요? 그쵸? I think the cat had a fun summer vacation, right? 좋습니다. fun, alright. 자, 그 다음에는요. Oh, great 나왔어요. One more time. great. great. great는 아주 좋은 이란 뜻입니다. fun은 신나는, 재미있는 이란 뜻이었고 great는 아주 좋은, okay? 자, okay. 선생님이 항상 우리 친구들한테도 great 이렇게 하잖아요. great이 아니라 great. Alright. 고양이가 아주 재미있는 vacation을 보낸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great vacation도 보낸 것 같습니다. 그쵸? Okay. 자, 고양이 옆에 있는 펭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짜잔. Oh, boring 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Boring, boring. 바로 지루한 이란 뜻인데요. 지금 펭귄의 표정을 보아하니 펭귄은 그렇게 좋은 방학을 보낸 것 같지 않아, 그치? I think the penguin had a boring vacation, a boring summer vacation. 왜 그랬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펭귄은 boring한 summer vacation을 보낸 것 같습니다. Boring,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단어예요. 마지막 단어는 exciting. exciting. 바로 신나는 이란 뜻입니다. 자, 지금 펭귄은 잘 모르겠지만 고양이는 the first day of school. 여름방학을 지내고 돌아간 학교 길이 굉장히 신나 보이죠? exciting 이란 단어도 소개합니다. Okay,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우리의 look and talk 였어요. 우리 한번 대화 들어보고 올게요.
0: How was your vacation?
2: It was great. How about you?
0: It was boring. I missed school.
1: 대화 잘 들어봤나요, 우리 친구들? 자,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금 들어본 대화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 선생님이랑 한번 볼게요. 빠밤! 자, 첫 번째 expression입니다. How was your vacation? One more time. How was your vacation? 얘들아, vacation, vacation 하면 방학이란 뜻이에요. 여름방학 하게 된다면 summer vacation 또는 겨울방학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 그쵸, winter vacation입니다. 자, vacation의 뜻은 방학이라는 거 기억하고 우리 한번 이 문장을 다시 해볼게요. How was your vacation? 하게 되면 너의 방학은 어땠니?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어요. 너 방학은 어땠어? 라고 할 때 How was your vacation? vacation이 아니라 vacation, vacation. Alright? 자, 우리 한 단어씩 해보자. 짜잔. 처음에 how 시작. how 그 다음 하나 더 추가해서 how was, 따라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how was your, 우리 친구들 잘해? how was your,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문장으로 how was your vacation? 자, 준비됐나요? 시작! How was your vacation? 좋아요. vacation, vacation. 부와 배 사이의 소리죠. vacation.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vocabulary. 선생님이 초반에 알려준 다섯 개 단어 다시 한번 짚어볼게. 자, 첫 번째 단어는

fun 나왔습니다. funny 무슨 뜻? 재미있는. fun. Okay? 자, 두 번째는요. great 였습니다. 아주 좋은이란 뜻이었죠? great.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짜잔. boring 나왔어요. boring. 이거는 지루한지란 뜻이었어요. boring. 하나 더. 자, exciting. 신나는이란 뜻이었죠? exciting. 오케이, 좋아요. 자, 이네개 단어 기억하고 우리 한번 또 시작해 볼게요. 짜잔. it was 패턴 나왔습니다. 자, 방금 우리 선생님이 알려줬던 네 개의 단어를 넣어서 이 패턴이랑 같이 학습해 볼게요. 자, it was. It was. 자, it was는 그건 뭐뭐 했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쓸수 있는 패턴이에요. It was. 넣어서 한번 선생님이랑 해보자. 짜잔. 단어를 넣었어요. fun. 무슨 뜻이었죠? 재밌는이라는 뜻이었어. 그래서 It was fun 하게 되면은 그거는 재밌었어. 재밌었어 라고 할때할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It was fun. 좋습니다. 자, 또 해볼게요. great는 무슨 뜻이었지? 아주 좋은. 맞죠? 그래서 it was great 하게 되면은 아주 좋았어 라는 뜻입니다. 해볼게요. It was great. 좋습니다. 또 볼게요. 이번에는요. boring 나왔어요. boring 무슨 뜻이지? 지루한이란 뜻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it was boring 하게 되면은 아, 지루했어라는 뜻이에요. One more time. It was boring. 우리 친구들 차례. It was boring.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It was exciting. Exciting은 신나는이란 뜻이었죠? 해볼게요. It was exciting.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은요. I missed 표현 나왔습니다. miss 하면 그리운이란 뜻인데요. I missed. 과거형으로 쓰였으니까 난 뭐뭐가 그리웠어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쓰였나 볼게요. 짜잔. I missed school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 school는 학교죠. 그래서 I missed school 하면은 나는 학교가 그리웠어라는 뜻입니다. I missed school. 시작. I missed school.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I missed my friends. 나왔어요. friends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나는 친구들이 그리웠어. 해볼게요. 시작. I missed my Friends, 좋아요. 자, 그 다음은 I missed you. 이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난 너가 그리웠어. 해볼게요. 시작. I missed you.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Q&A 시간 가져볼까요?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 짜잔. How was your vacation? 너의 방학은 어땠니?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떤 패턴을 쓸수 있을까요? 짜잔. It was 패턴 쓸수 있겠죠? Fun, great, boring, exciting. 네개 중에서 하나 골라서 우리 친구들이 문장 만들어 볼게요. 시작. It was.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최고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이얼로그 다시 볼게요. 짜자잔. How was your vacation? 너 방학이 어땠어? How was your vacation? 그랬더니, It was great. 아주 좋았어. It was great. How about you? 너는 어떻게 보냈어? 했더니 여자애가 It was boring. 지루했어. I missed school. 난 학교가 그리웠어라고 하네요. 선생님이랑 표현 익히고 대화 보니까는 머리에 쏙쏙 들어왔죠? 잘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chant and move time이에요. 쌤이랑 즐겁게 chant 해볼게요. Drop the beat. Was your vacation? How was your vacation? It was fun. Your turn. It was fun. Good job. It was great. Your turn. It was great. Good job. It was boring. It was boring.
very nice. It

was exciting. Your turn. It was exciting. Great job, everyone. Excellent. 자, 이번에는 우리 cartoon talk 시간이죠. 아까 선생님이랑 봤던 그림 안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Penguin이랑 cat이랑 they're on their way to school, right? After a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후에 지금 첫 등교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랑 대화 확인해 볼게요. 짜잔. Oh, cat. 고양이가 대화를 시작하죠. Hi, penguin. How was your vacation? 이라고 합니다. 펭귄 안녕. How was your vacation? Vacation? 무슨 뜻? 그렇지, 방학이란 뜻이었죠. 너 방학 어땠어? 라고 물어봅니다. How was your vacation? 좋아요. 그랬더니 펭귄이 It was boring. I missed my friends. 라고 합니다. 자, boring이 무슨 뜻이었어? Boring, boring. 맞습니다. 지루한이란 뜻이었죠. So it was boring 하면은 아우 지루했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지루했을까? 아, I missed my friends. I missed 하면 무슨 뜻이었지? 나는 뭐뭐가 그리웠어란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내 친구들이 그리웠어라고 하네요. 아, 친구들이 보고 싶었구나. I missed my friends. 그랬군요. 자, 그랬더니 또 펭귄이 말하죠. How about you? 너는? 넌 어떻게 지냈어? How about you? 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cat이 대답해요. It was fun. 이라고 합니다. Fun은 무슨 뜻? 재밌는 이란 뜻이었죠. 그쵸? Fun 아니야, 얘들아. Fun, no, no. Fun, okay? It was fun. 근데, but I missed school too. 라고 합니다. I missed는 난 뭐뭐가 그리웠어란 뜻이죠? 자, 우리 cat은 뭐가 또 그리웠대요? School, 학교가 그리웠다고 합니다. But I missed school too. 하지만 난 학교도, 나도 학교가 그리웠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랬군요. 이러한 내용이었군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 볼게요. I can say how my vacation was. 나는 내 방학이 어땠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It was fun. 할 수 있죠?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서 재미있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자, 쌤이랑 오늘 영어 공부 즐겁게 하면서 더 좋은 하루를 만들어보자, okay?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7. How I spent my summer.

0: Tuesday. What did you do in summer? I can say what I did in summer.
1: 우리의 첫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얼른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보니까는 남자아이랑 여자아이랑 지금 휴대폰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I think the boy and the girl are talking while they're looking at their phones, right? 근데 보니까는 여름방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 They're talking about their summer vacation. 방학용으로 vacation이었죠? I think they're talking about their summer vacation. 자, 그러면 우리 단어들을 보면서 선생님이랑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짜자잔! 첫 번째 단어는 swim입니다. swim. swim. 바로 수영하다죠. 자, 여름이 되면은 얘들아 수영은 필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남자애랑 여자애도 수영을 했나 봐요. 그쵸? 자, 수영하다는 영어로 swim. swim. Okay. 자, 그 다음 단어는 go입니다. 가다예요. go 많이 그러잖아. go, go, go, go, go 이러는데 우리 친구들은 go라고 안 하고 go라고 해볼게요. oh 소리를 선명하게 go. go. 그쵸? 남자애랑 여자애 둘 다 다 여름방학에 어디 즐거운 곳에 go 갔나 봐요. 간 것 같아요. 그쵸? Okay, 좋습니다. 짜잔! 그 다음은 beach 나왔어요. beach, beach. 길게 beach 발음해줄게요. 해변이라는 뜻입니다. 아, 여름에 해변 참 좋죠, 그쵸? 지금 보니까는 여자아이는 바다에 다녀온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에, 그쵸? I think the girl went to the beach over the summer vacation. Righ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valley 나왔어요. valley, valley. 바로 계곡이란 뜻 입니다. 계곡 많이 가죠, 그쵸? Valley, valley. 남자애는 지금 계곡에 간 것 같아요. The boy went to the valley over the summer vacation. 좋습니다. 아, 계곡에 가서 수박 먹으면 너무 좋죠, 그쵸?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의 look and talk였고요. 우리 친구들은 dialogue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2: What did you do in summer?
0: I swam at the beach. How about you?
2: I went to the valley.
1: 이번 코너는 read and speak time. 방금 들어본 대화에서 어떤 표현을 한번 골라볼지 쌤이랑 보겠습니다. 빠밤. 자, 첫 번째 expression은요. What did you do in summer? 입니다. 자, one more time. What did you do in summer? Summer. What's summer? 그렇죠. Summer는 여름이지요. 그래서 What did you do in summer? 하게 되면은 너는 여름에 뭘 했니?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문장이겠습니다. One more time. What did you do in summer? One more time. What did you do in summer? 여름에 뭐 했어?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한 단어씩 해볼게요. 선생님, 따라서 해줘야 돼. 시작! What? 시작! What? 좋아요. 자, 추가해서 What did you? What did you? 시작! What did you? 좋습니다. 자, 또 추가해서 What did you do? 시작! What did you do? 좋아요. 그 다음에 What did you do in summer? 자, 이것도 피아노라고 생각하고 따라라라라라라 이 음으로 시작! What did you do in summer? 좋습니다. 너 여름에 뭐 했어? What did you do in summer? 꼭 기억해서 한번 써보세요. 좋아요. 자, 그럼 vocabulary. 선생님이랑 그림 보면서 이야기했던 네 가지 단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swim이었죠? swim, swim. 수영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swim, swim. 오케이, 두 번째는요. go, go, go가 아니라 go, go, 가다라는 뜻이었죠? go, go, 좋아요. 자, 그 다음에 beach 나왔습니다. 이건 길게 발음해 줄 거예요. beach, beach.

끝에는 치치치 소리 나게 beach 해변입니다. Okay. 자, 그 다음은 valley. One more time. Valley. 그 발리가 아니라요. Valley. Valley. 계곡이란 뜻이에요. Okay. 좋아요. 이네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고 선생님이랑 바로 더 학습해 볼게요. 짜잔. 오케이. 자, 처음 우리 한번 선생님이 swim 단어 방금 알려줬죠? swim이 무슨 뜻이었지? 그치. 수영하다란 뜻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어제의 일 또는 지난주의 일 또는 방학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는 문장을 과거형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쵸? 선생님이 swim을 과거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나는 수영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swim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냐면 짜잔! swam으로 바뀝니다. swam, swam. 발음이 조금 특이하죠? swam.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요. One more time. swam, swam. 그쵸? 수영했다입니다. 어제의 일, 과거의 일을 말할 때는 꼭 단어도 과거형으로 바뀌어요. 오케이? swam이랑 swim 둘다꼭 기억해 줄게요. 자,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나 보자. 일단 swim은 짜잔. 자, 현재형으로 쓸 때는 I swim at the beach 하게 되면은 나는 해변에서 수영해요. 지금 현재형이지. 나는 해변에서 수영해요. I swim at the beach. 오케이. 자, 근데 과거형으로 바꿔 보자. 나는 해변에서 수영했어요라고 해 볼게요. I swam at the beach. One more time. I swam at the beach. 이렇게 되면은 무슨 뜻일까, 얘들아? 나는 해변에서 수영했어요가 되는 거겠죠? 했어요. 수영했어요니까 과거로 됐지, 그쵸? 자, 우리 친구들 swim, swam. 꼭 기억해 줄게요. Okay? Swim의 과거형은 swam. Alright. 자, 이런 단어 하나 더 해보자, 얘들아. 짜자잔. 자, go 나왔습니다. go는 무슨 뜻? go. 가다란 뜻이죠. go, go. 자, 근데 go의 과거형을 또 알아볼게요. 자, go의 과거형. 가다의 과거형이니까 갔다라는 뜻이 되겠죠. 갔다. Okay. 자, 갔다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 오케이. 자, W를 시작하는데요. 짜잔. went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went. went. want 아니야, 얘들아. want는 원하다란 뜻이에요. 오케이? 자, 갔다는 영어로 went. went. alright. 좋습니다. 우리 그럼 한번 문장에서 또 만나볼게요. 짜잔. 현재 문장을 먼저 보자. I go to the valley. One more time. I go to the valley.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일까? 일단 valley가 쌤이 뭐라 그랬지? 계곡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I go to the valley 하면은 나는 계곡에 가요. 지금 현재형이죠. 나는 계곡에 가요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과거형으로 만들어 보자. 짜잔. I went to the valley. 이렇게 되면은 무슨 뜻일까? 나는 계곡에 갔어요. 과거형으로 됐지요. I went to the valley 하면은 나는 계곡에 갔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go went도 기억할 수 있겠지, 우리 친구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Q&A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쌤이 한번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짜잔. What did you do in summer? 너 여름에 뭐 했어? 우리 친구들 여름에 뭐 했나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줄 거냐면, 짜잔. I went to the, 해줄게요. 자, 빈칸에는 선생님이랑 배운 단어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한번 읽어줘 볼게요. I went to the, 아, 거길 다녀왔구나. 우리 친구들은 엄청 재밌었겠어요. 좋습니다. 우리 그럼 한번 다이얼로그 다시 볼게요. What did you do in summer? 너 여름에 뭐 했어?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I swam at the beach. 나, 해변에서 수영했었어. 수영했어. 과거형이자 How about you? 너는? 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자아이는 I went to the valley 라고 하죠. Valley는 계곡이죠. 그래서 went가 쓰였어. 갔다라는 뜻이죠. 나는 계곡에 갔었어. 라고 하면서 대화가 끝나네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됐죠?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신나는 chant time 한번 가져볼게요. 쌤이랑 입을 크게 벌려서 재밌게 chant 해볼게요. Drop the beat! What did you do in summer? Your turn.

0: What did you do in summer? Good job! I swam at the beach. Your turn. I swam at the beach. Good job! What did you do in summer? Your turn. What did you do in summer? Good job! I went to the valley. Your turn. I went to the valley. Very nice. Excellent. Good job, everyone. 자, 우리 Cartoon Talk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Okay.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they're talking about their summer vacation, right? 자, 어떤 내용인지 쌤이랑 자세히 한번 볼게요. 짜잔! 자, 남자아이가 대화를 먼저 시작하네. What did you do in summer? 무슨 뜻일까? What did you do in summer? 자, summer는 여름이란 뜻이죠. 그래서 너 여름에 뭐 했어? 라는 뜻이죠. 쌤이랑 통문장으로 연습했잖아. 그쵸? What did you do in summer? 이랬더니 짜잔! 여자아이가 I swam at the beach라고 합니다. 얘들아, swam이 swim의 과거형이야. 그래서 수영했다라는 뜻이죠. 근데 beach에서 했대요. beach, 해변이죠. 나 해변에서 수영했어 라고 합니다. I swam at the beach. 그러고면서 how about you? 라고 합니다. 너는 뭐 했어? 라고 물어보는 것 같죠. How about you?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I went to the valley 라고 합니다. 어, went는 무슨 뜻이었더라? 그죠. go의 과거형이라서 갔다 라고 해석하게 됐었죠. went. 그래서 어디를 갔었대? valley를 다녀왔대요. valley는 계곡이죠. 그래서 나 계곡 갔다 왔어 라고 하는 거죠. I went to the valley. 좋아요. 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that sounds fun 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That sounds fun. 그거 재밌었겠다 라고 하죠. 아, 이런 내용이었군요. 둘 다 너무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냈네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I did in summer. 나는 내가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내일도 만나서 즐겁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1: (목소리)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보자.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7. How I spent my summer. Wednesday. I took a trip to Jeju. I can say where I went.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죠, 그쵸? 자, 쌤이랑 얼른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늘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사진을 보면서 방학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방학을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A boy and a girl are talking about their summer vacation, right? 자, 우리 그러면은 단어들을 보면서 사진은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빠밤. 짜잔! 첫 번째 단어는 trip입니다. One more time. Trip. Trip. 여행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 정말 재밌는 여행이었어 라고 한다면 It was a fun trip.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trip은 여행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지금 보아하니 남자아이, 여자아이 둘 다 다 trip,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아요. 그쵸? Trip, trip 꼭 기억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은요. 오, 비슷한 단어인데 동사 여행하다 라는 단어를 소개할게. 자, travel입니다. travel 많이 들어봤죠? 특히나 공항 쪽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쵸? travel, travel 여행하다예요. 그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제주도로 여행 가요 한다면 I travel to Jeju Island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travel는 바로 동사라는 걸 꼭 기억할게요. 여행하다 다로 끝나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짜잔. 세 번째는요. mountain 나왔어요. 산이네요. mountain, mountain. 이 단어도 꼭 기억할게요. 여름방학 때 산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쵸? 산으로 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럼 너무 즐겁잖아요. 자, mountain, mountain.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family 단어 나왔네요. family. family, 가족이에요. 지금 남자아이가 보여주는 그림을 보니까는 저기 그림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죠? 그래서 보니까 남자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family와 함께 다녀온 것 같습니다. That sounds fun and that seems fun, right?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우리 한번 dialogue 들어보고 올게요.
1: Where did you go in summer?
2: I took a trip to Jeju.
1: Sounds fun. Who did you go with?
2: I went with my grandparents.
0: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봤나요? 쌤이랑 read and speak time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표현은요. Where did you go in summer? 나왔습니다. One more time. Where did you go in summer? 자, 얘들아, go가 무슨 뜻이었죠? 그렇지, 가다라는 뜻이죠. summer는 여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뜻은 어떻게 되냐면 너 여름에 어디 다녀왔니? 라는 뜻이 완성이 돼요. where는 어디에란 뜻이고 바로 뒤에 있는 did 있죠. 그 did가 문장을 과거형으로 바꿔주거든. 그래서 너 여름에 어디 다녀왔어?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됩니다. Where did you go in summer? 좋습니다. did가 이미 과거형이기 때문에 go가 went, 과거형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go로 쓰였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한 단어씩 한번 학습해 볼게요. 짜잔. Where, where. 좋아요. Where did you? Where did you? 좋아요. 추가해서. Where did you go? Where did you go? 잘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통문장으로는 Where did you go in summer? 우리 해볼게요. 시작. Where did you go in summer? 좋습니다. 자, 이게 문장이 무슨 뜻이라고요? 너 여름에 어디 갔다 왔어? 라는 뜻이 됩니다. 오케이? 꼭 기억했다가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Vocabulary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사파 보면서 우리

가지 단어를 선생님이랑 이야기했죠. 첫 번째 뭐였지? 짜잔! trip이었습니다. 여행이라는 뜻이죠. trip, trip. 좋아요. 자, 두 번째는요. travel 나왔어요. 여행하다라고 동사로 쓰여졌네, 얘들아. 그쵸? 여행하다. travel, travel. 좋아요. 자, 세 번째는요. mountain 나왔어요. 산이란 뜻이죠. mountain, mountain. 좋아요. 마지막은 family, family. 우리가 잘 아는 가족이란 단어죠. family, family. 그럼 이네 가지 단어를 한번 기억하고 선생님이랑 또 패턴을 학습해보자. 자, 또 뭐가 나올지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 trip을 기억해보겠습니다. 여행. 오케이. 짜잔. Took a trip to 나왔어요. One more time. Took a trip to. 자, trip이 여행이라는 뜻이죠. 자, took a trip to 하게 되면은 어디 어디로 여행을 갔다라는 뜻이 돼요. 갔다네, 얘들아. 그러면은 과거형이네. 자, 이게 사실 현재형으로는 take a trip to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방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을 과거형으로 만들어줘 볼게. Took a trip to. 문장 보겠습니다. 짜잔. I took a trip to 제주. 하게 되면은 나는 제주로 여행을 갔다 왔어. 라는 뜻이 되겠죠. 과거형이지. took가 됐으니까. I took a trip to 제주. 좋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She took a trip to 부산 나왔어요. 부산이네요. 자, 그녀는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왔어입니다. She took a trip to 부산. 좋아요. 또 볼게요. My family took a trip to the beach. 나왔습니다. 자, 내 가족은 어디로 여행을 갔다 왔대요? Beach. 해변으로 여행을 다녀왔대요. 그쵸? Took a trip to 어디 어디로 여행을 갔다. 꼭 기억할게요. 오케이, 과거형이야 얘들아. 자, 또 보겠습니다. I went with my 나왔네요. 자, went가 무슨 뜻이었냐면 go 가다의 과거형이었어요. 그래서 갔다라는 뜻이죠. with는 누구와 함께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갔다. 그러니까 여행을 누구랑 갔는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이 패턴 쓰면 되겠죠. I went with my. 좋습니다. 자, 한번 문장에서 보자. I went with my grandparents. Grandparents는 조부모님들, 그쵸? 할아버지, 할머니를 뜻하는 거죠? 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갔다 왔어.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ent with my grandparents. Okay? 또 볼게요. I went with my family. 자, 나의 가족이죠. My family. 나는 나의 가족과 함께 다녀왔어.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또 볼게요. I went with my friends. 나왔어요. My friends 하면 나의 친구들이지. 그래서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갔다 왔어. 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I went with my. 꼭 기억했다가 한번 써보세요. Okay. 자, 좋습니다. 그럼 read it. 우리 한번 quiz time 가져볼게요. Q&A time. 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짜잔. Where did you go in summer? 자, 너 여름에 어디 갔다 왔어? 우리 친구들 여름에 어디 갔다 왔나요? 라고 물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면, 나 어디로 여행을 갔다 왔어?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 패턴 쓰면 될까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짜잔! I took a trip to 하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제주. 우리 아까 나온 단어였죠. 제주. 그 다음에 강릉, 부산.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I took a trip to 시작. I took a trip to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그러면 dialogue 다시 한번 볼게요. Where did you go in summer? 너 여름에 어디 갔다 왔어?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I took a trip to 제주. 나 제주도로 여행 갔다 왔어. 라고 하죠.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Sounds fun. Who did you go with? 재밌었겠다. 너 누구랑 다녀왔어? 라고 하죠.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I went with my
grandparents라고 합니다. I went with my. 자, 누구와 함께 다녀왔어죠?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다녀왔어라고 하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이해가 쏙쏙 잘 됐나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chant time 한번 가져볼까요? Drop the beat. Where did you go in summer? Your turn. Where did you go in summer? Good job. Now, this one. I took a trip to Jeju. I took a trip to Jeju. Good job. Who did you go with? Who did you go with? Good job. I went with my family. I went with my family. Excellent! Good job, everyone! 신나는 cartoon talk 시작해보겠습니다.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A girl and a boy.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지금 사진을 보면서 여름방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They're talking about their summer vacation. 자, 우리 한번 대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바밤. 자, 여자아이가 대화를 시작해주더라. Hi, where did you go in summer? 안녕, 너 여름방학에 여름에 어디 갔다 왔어? 여름에 어디 갔다 왔어? 라고 하네요. Where did you go in summer? 쌤이랑 배운 표현이죠, 그쵸? 배운 문장이야. 자, 남자아이가 말합니다. I took a trip to Jeju. 어? Took a trip to가 무슨 뜻이었지? 어디 어디로 여행을 갔다 라는 뜻이었죠? 과거형으로 쓰였죠? I took a trip to Jeju. 나 제주로 여행 갔다 왔어. How about you? 라고 합니다. 너는 어디 갔다 왔어? 라고 하자. 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I went to Busan 이라고 해요. 자, 얘들아, I took a trip to 라고도 말하면 좋지만 더 간단하게 말하고 싶다면 그냥 I went to, 나는 어디로 갔다 왔어 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이 여자아이는 I went to Busan, 나 부산 다녀왔어 라고 하네요. 아, 좋겠다, 그쵸? Who did you go with? 라고 또 아이가 물어봐요. 너 누구랑 다녀왔어? 라고 여자아이가 남자아이한테 물어보자. 자,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Oh, I went with my grandparents 라고 합니다. 자, went는 무슨 뜻? 그쵸, go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갔다 라는 뜻이죠. 자, 누구랑 갔다 왔대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다녀왔다고 하네요. 그쵸? 자, 이런 내용이었군요. 아,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ere I went. 나는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어디 다녀왔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좋은 하루 보내고요. 쌤이랑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서 즐겁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영어 공부하면서 더 좋은 날로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신나게 영어 공부할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7. How I spent my summer. Thursday. I hung out with my friends. I can say who I hung out with.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확인해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보아하니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어떤 사진들을 보고 있어요. 그쵸? A girl and a boy are looking at the photos, right? 그리고 지금 보아하니까 여름방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They're talking about their summer vacation, right? 좋습니다. 선생님이랑 단어들을 보면서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짜자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후입니다. 후후후. 네, 그렇다고 후 이러면 안 되고요. Who 해줄게요. 시작! Who. Who. 누구라는 뜻이에요. 누구야 너?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Who, who. 단어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Hang out with 나왔어요. One more time. Hang out with. 누구누구와 어울리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림에 보니까는 우리 여자애랑 남자애랑 둘 다 다 신나게 누군가와 hang out with 한 그림들을 보고 있죠. 그쵸? 여자애는 Oh, she hung out with her dog. 그리고 남자애는 Oh, it seems like he hung out with his little sister, right? So, hang out with 단어도 기억할게요. Okay? 자, 그 다음은요. Eat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단어죠? Eat, eat, 먹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많이 이야기한 단어죠? Eat, ea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rid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Ride는 타다예요, 타다. 자전거를 타다, 차를 타다, 버스를 타다 할 때 그 타다입니다. 지금 보아하니 남자아이가 가리키는 그림에 He's riding a bike with his little sister. 지금 여동생이랑 같이 자전거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럴 때 ride a bik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우리의 look and talk였고요. 우리 한번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2: Who did you hang out with in summer?
1: I hung out with Mina. We ate ice cream.
2: I hung out with Hamin. We rode bikes.
0: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짜자잔! 첫 번째 expression입니다. Who did you hang out with in summer? 좋아요. 얘들아, who가 무슨 뜻이라 그랬지? 누구라는 뜻이죠. Hang out with 하면은 누구와 어울리다라는 뜻이죠. Summer는 여름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방금 알려준 단어들을 한번 조합해 봅시다. Who did you hang out with in summer?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 너는 여름에 누구와 어울려 놀았니?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질문 형태죠. 물음표가 있으니까. 근데 did가 들어갔습니다. did가 들어가서 과거형 문장이 됐어요. 오케이? 자, who did you hang out with in summer? 너 여름에 누구랑 어울려 놀았어? 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문장이 기니까 한 단어씩 연습해 볼게요. 짜잔! Who?
3: Who?
0: Who did you? Who did you? Okay, 그 다음에 Who did you hang out with? 시작! Who did you hang out with?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문장 Who did you hang out with in summer? 시작! Who did you hang out with in summer? 무슨 뜻이라고? 너 여름에 누구랑 어울렸어? 라는 뜻입니다. 문장이 길지만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Vocabulary 나왔습니다. 선생님이랑 배웠던 네 가지 단어 기억하면서 한번 다시 집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Who 나왔어요. Who, 누구라는 뜻이죠? Who, who. 좋아요. 이번엔 hang out with. One more time. Hang out with. 누구와 어울리다. 라는 뜻입니다. 좋아요. 자, 3번은 eat. Eat. 먹다라는 단어 나왔죠? 4번은 타다입니다. 타다는 영어로 ride였죠? Ride, ride. 타다예요. 자, 이네 가지 단어 기억해 볼게요. 자,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잔. Hang out with. 자, 선생님 방금 알려줬죠? 누구와 놀다라는 뜻입니다.

있습니다. Hang out with. Hang out with.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자, 나는 내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요 라는 뜻이에요. I hang out with my friends. 너 누구랑 어울려 놀아? 나는 내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아요. I hang out with my friends.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Hang out with 하면 누구와 놀다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나는 누구와 함께 놀았어요?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싶은 친구들 혹시 있나요? 그거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Hang out with 누구와 놀다를 과거로 말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짜잔! hung out with가 됩니다. 헝헝헝. hung out with 하면은 누구와 놀았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과거형이니까. 자, hung out with. 자, 마찬가지로 with 다음에는 내가 함께 어울려 노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 이름을 넣거나 누구랑 놀았는지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단어를 넣어주면 돼. 자,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I hung out with my friends. 하게 되면은 나는 나의 친구들과 놀았어요. 나는 내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어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hang out with, hung out with. 꼭 기억하세요. Alright. 자, 그 다음은요. 먹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는 잘 알아요. eat라는 단어죠. eat, eat. 근데 혹시 우리 친구들 먹었 라고 혹시 말할 수 있을까요? 먹었다. 영어로 볼까요? eat의 과거형이 될 텐데 짜잔! ate입니다. ate 먹었다예요. eat, ate. 꼭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문장에서 볼까요? 짜잔! I eat breakfast every day.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자. every day 하면은 매일매일이란 뜻이죠. 그래서 내가 매일 반복되는 나의 일상을 이야기할 때는 현재형을 씁니다. I eat breakfast every day 하면은 나는 매일매일 breakfast, 아침 식사를 먹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I eat breakfast every day. 좋아요. 내가 반복되는 나의 일상에 대해서 말할 때는 현재형. 자, 그럼 우리 또 과거형을 써봅시다. 짜잔. I ate breakfast yesterday 나왔어요. 자, yesterday가 어제라는 뜻이야. 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과거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I ate breakfast yesterday 하게 되면은 나는 어제, yesterday, 아침 식사, breakfast를 먹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I ate breakfast yesterday 까지 기억할 수 있겠죠? Eat, ate, okay? 자, 하나 얘들아 또 보자. 뭐뭐? ride 나왔어. ride가 뜻이 타다죠. ride a bike, ride a car 이런 식으로. 그럼 타다의 과거형은 뭘까? 자, 뭘 것 같아요? 자, 정답은 rode입니다. 탔다예요. road, road, okay. 자, 타다의 과거형은 탔다, road. 기억할게요. 자, 우리 한번 문장에서 또 볼게요. 짜잔! I ride my bike to school. 나왔어요. 자, 이것도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 school은 학교지, 얘들아. 자, 그래서 I ride my bike to school. 나는 내 학교까지 뭘 타고 가요? 자전거를 타고 가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현재형 ride니까. 그럼 우리 이번에는 과거형 단어 rode를 써볼게요. 짜잔! I rode my bike yesterday.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yesterday 단어 나왔어요. 어제라는 단어죠? 과거형을 뜻하는, 과거를 뜻하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앞에도 과거형 단어가 나와야 돼. I rode my bike. 나는 자전거를 탔어요. 언제? Yesterday. 어제. Okay. Ride랑 rode 꼭 기억해 주세요. Okay. 자, 그럼 Q&A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얘들아? 짜자잔.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 Who did you hang out with in summer? 우리 친구들은 여름에 누구랑 어울려 놀았나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Hang out with의 과거형은? 짜잔. Hung out with 되겠죠? I hung out with. 자, 그럼 우리 여기다가 빈칸에 우리 친구들이 넣어서 누구랑 어울렸는지 넣어서 이야기를 해줘볼게요. My friends, 나의 친구들을 넣어도 좋고요. My cousins, 내 사촌들을 넣어도 좋아요. 한번 대답해볼게요. I hung out with my.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그러면은 다이얼로그 다시 볼게요. Who did you hang out with in summer? 너 여름에 누구랑 어울려 놀았어? I hung out with Mina. 나는 미나랑 어울려 놀았어. We ate ice

0: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I hung out with Hamin. We rode bikes. 나는 하민이랑 놀았어. 우리는 rode, 자전거를 탔어. 라고 합니다.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냈네요. 자,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자, 선생님, 이번에는 chant and move time 가져볼게요. Drop the beat! Hang out, hang out, hang out, hang out. Hung out, hung out, hung out, hung out. I hung out with Jimmy. I hung out with Jimmy. Good job. I hung out with Minu. I hung out with Minu. Good job.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We ate ice cream. We ate ice cream. We rode bikes. We rode bikes. Excellent! Good job, everyone! 자, 우리 cartoon talk 한번 시작해볼게요. 짜잔! Okay, 남자아이가 먼저 대화를 시작해요. Who did you hang out with in summer? 라고 합니다. 자, 너 여름에 누구랑 어울려 놀았어? 라고 하네요. 아,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I hung out with my dog 라고 합니다. 너는 나의 강아지와 놀았어 라고 하는 거죠. We swam in the pool. Swam은 수영했다라는 뜻이지 우리는 수영장, pool에서 수영했어 라고 하네요. 자,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Oh, I hung out with my little sister 라고 합니다. 어, 나는 나의 여동생과 어울려 놀았어 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러면서 We rode bikes and ate ice cream 이라고 하네요. 자, rode 탔다란 뜻이죠. 우리는 자전거를 함께 탔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라고 하네요. 아, 둘 다 너무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냈네요. 그쵸?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o I hung out with. 나는 누구와 어울려 놀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출력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내일도 우리 만나서 더 재밌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1: TV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신나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쵸? 자, 그 신나는 기분을 유지하고 우리 재밌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7. How I spent my summer. Friday. My summer vacation. I can write about my summer.
0: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글쓰기 하는 날이죠. 자, 오늘의 topic.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요. My summer vacation.

방학이었죠? 그래서 나의 여름 방학에 대해서 우리 한번 글을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준비됐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look and talk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볼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보아하니 여자아이가 여름방학에 뭘 했는지 우리한테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요. 그쵸? A girl is telling us what she did over the summer, right?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짜잔! Oh, my summer was... 자, 나의 여름방학은 나의 여름은 어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시작하네요. 그쵸? 자, 아주 좋은이라는 단어 기억할까요? 우리 친구들 G로 시작하는데 맞습니다. Great예요. 그래서 My summer was great 하게 되면은 나의 여름은 아주 좋았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 첫 줄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쵸? My summer was grea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라고 할까요? I took a to Jeju. 제주가 나왔어요. 자, 선생님이 우리 이번 주에 여행을 갔다, 어디 어디로 여행을 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표현을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했죠? I took a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 여행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T로 시작하는 trip이 들어갈게요. 자, I took a trip to 제주 하게 되면은 나는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I took a trip to 제주. 너무 재밌었겠다. 그쵸? 자, 그 다음은요. I at the beach 나왔어요. beach가 우리 해변이었죠. 해변 가면 우리 친구들 뭘 하나요? 그쵸? 수영을 하죠. 근데 나의 지난 방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과거형을 써줘야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swim의 과거형을 써줄게. swim의 과거형은 swam이었습니다. 그래서 I swam at the beach라고 할게요. I swam at the beach.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I, a bike 나왔어요. 자전거를 무엇을 할까? 탔겠죠. 자, 타다는 ride였는데 ride의 과거형은 그렇죠. rode가 되죠. 그래서 I rode a bike 라고도 적어보겠습니다. I rode a bike. 그 다음에 또 뭘 쓸까? 짜잔. I, strawberry ice cream. 아, 완벽하다, 그쵸? 자, 나는 딸기맛 아이스크림을 뭘 했을까요? 그쵸, 먹었겠죠? 먹다는 eat인데, eat의 과거는 ate입니다. 그쵸? 기억하지, 우리 친구들? 그래서 I ate strawberry ice cream까지 적어볼게요. I ate strawberry ice cream.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의 방학은 어땠습니다? 라고 해줄 텐데 어때 보여요? 굉장히 신나 보이죠? 그쵸? 그래서 신나는 이란 단어를 넣어줄게요. 기억할까? 이 단어? 맞습니다. 이로 시작하죠? 신나는 exciting 넣어줘 보겠습니다. It was exciting 까지 해볼게요. 정말 exciting 해보여요. 그쵸? 자, 우리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My Summer Vacation. 나의 여름방학. Okay. My summer was great. Great가 뜻이 뭐예요? 아주 좋은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해볼게요. My summer was great. 좋습니다. I took a trip to 제주. Took a trip to 어디 어디로 여행을 갔다 라는 뜻이었죠. 나는 제주도로 여행 갔었어요. I took a trip to 제주. 좋아요. I swam at the beach. 나는 해변에서 수영했어요. I swam at the beach. 좋습니다. 그 다음에 I rode a bike. 자, rode는 ride 타다의 과거형이죠. 자, 우리 친구들. I rode a bike.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ate strawberry ice cream. ate는 뭐의 과거야? 그렇지. eat, 먹다의 과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I ate strawberry ice cream.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0: It was exciting. exciting이 무슨 뜻이지? 그렇죠. 신나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해볼게요. It was exciting.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이게 나의 지난 방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다 과거형으로 쓰인 거꼭 우리 친구들이 알아줘야 돼요. Took a trip to 하면 어디로 여행을 다녀왔다. Swim 하면 수영했다. Rode 하면 탔다. Ate 하면 먹었다까지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줄게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원어민 음성을 듣고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1: My summer vacation. My summer was great. I took a trip to Jeju. I swam at the beach. I rode a bike. I ate strawberry ice cream. It was exciting.
2: Hello, world.
3: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folk songs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의 민요를 알아볼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에는 각 나라마다 고유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민요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민요를 알고 있나요? Do you know any folk songs? 이제 나라별로 어떤 민요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Let's start with Kenya. What is this song? It's Jambo from Kenya. 케냐의 잠보입니다. 잠보는 손님이나 친구가 찾아왔을 때 환영의 의미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What are some jambo features? 잠보는 따라 부르기가 쉽고 흥겨운 리듬이 특징입니다. It's easy to sing along to. It has an upbeat rhythm.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Are you happy?
4: Yes, I am. I'm happy.
3: Let's move on to the next country. Let's look at Scotland. What is this song? It's Auld Lang Syne from Scotland. 스코틀랜드의 올드 랭 사인입니다. 이 노래는 한국어로도 번역돼요. 한국에서도 널리 불린 노래인데요. What are some Auld Lang Syne features? 올드 랭 사인은 그리운 옛날이라는 의미로 멜로디는 구슬프지만 희망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Its melody is sad, but it has a hopeful message. Are you okay?
4: No, I'm not. I'm sad.
3: What's next? Let's look at Austria. What is this song? It's yodeling from Austria. 오스트리아의 요들성입니다. 요들은 스위스 알프스 지방과 오스트리아 지역의 민요인데요. What are some yodeling features? 요들은 가성을 섞어 특이한 소리를 내어 부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들의 발생은 알프스 뿔피리를 모방한 것이라고 하고 알프스 고원에서 목동들이 소르를 부를 때 쓰던 통신수단이었다고 하니 참 흥미롭네요. Yodeling is a form of singing. It features quick and repeated changes of pitch. Are you okay?
4: Yes, I am. I'm great.
3: Let's look at one more. Let's look at Korea. 한국에도 세계에 알려진 유명한 민요가 있죠. What is this song? It's Arirang from Korea. 한국의 아리랑입니다. What are some Arirang features?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는데요.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공동체 세대를 거쳐 재창조되어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다는 점을 주목했다고 하네요. Arirang is included on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Are you sad?
4: Yes, I am. I'm sad.
3: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민요들을 알아보았어요. We looked at folk songs around the world. 이 밖에도 나라마다 멋진 민요들이 있답니다.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my summer. 나는 나의 여름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check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어땠나요? 선생님이랑 여름방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여름방학에 무엇을 했는지 적어보는 표현까지 오늘 배웠습니다. 꼭 기억하고 사용해보세요. 그럼 주말 잘 보내고 쌤이랑 월요일날 더 행복한 모습을 볼게요. Bye bye, butterfly.
2: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뉴런 하은쌤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할 수 있다 하은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개의 강의에 걸쳐서 비동사 현재형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요. 비동사 현재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바로 am, are, is 세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동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부정문 만드는 거, 의문문 만드는 것도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유닛 1 현재 시제와 비동사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배운 비동사가 실제 문장 속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재밌는 글을 읽으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런 포인트입니다. 리딩 강의에서는요, 매 강의마다 이렇게 두 개의 지문을 읽어보면서 독해 연습 그리고 어휘력도 같이 쌓아볼 것이에요. 자, 우리 어떤 글들을 읽을 것이냐? 첫 번째 글 제목은요, Guess What입니다. 자, 여기서 guess 하면 이건 추측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guess what 하면 추측해봐라 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언제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면 친구한테 이제 선물 샀을 때 뒤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자, 한번 추측해봐. 맞춰봐. Guess what?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첫 번째 Guess what? 이라는 이 글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바로 Mystery Box가 등장합니다. Mystery 상자가 나오는데 이 안에,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에 설명만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 맞춰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첫 번째 글을 읽어볼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글은요. Twin Brothers입니다. Twin brothers 하면 이건 쌍둥이 형제를 의미하죠. Twin sisters 하면 쌍둥이 자매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쌍둥이 형제 얘기가 나온대요. 선생님이 올해 들어가는 반에도 쌍둥이 형제가 있어요. 각각 다른 반인데,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 둘이 쌍둥이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름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가명을 써보면 한 명은 지호. 한 명은 지후, 이런 식으로 한 글자만 다르고 생김새도 되게 비슷한 거죠. 그래서 처음엔 몰랐다가 어느 날은 지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호야, 너몇반 누구누구랑 되게 똑같이 생겼다. 했더니, 아, 그 친구가 저희 쌍둥이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쌍둥이는 생김새가 굉장히 비슷한데 또그 둘이서 굉장히 친하고 단짝 친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두 번째 글에서는 어떤 쌍둥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8페이지 1번에서 3번 문제에 해당하는 지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첫 번째 글을 쭉 한번 보니까 어떤 단어들이 굵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바로 여러분 교재에서도 볼수 있듯이 are, is 이런 식으로 우리 배웠던 비동사 현재형이 굵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비동사 현재형 문장에서 이렇게 쓰이는가구나라고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그럼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ere are two kinds of fruit in this mystery box 합니다. 자, 여기서 kind라는 이 말은 종류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과일이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 상자, 이 신비로운 상자예요. 자, 여기서 there are라는 이 표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There are 또 there is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there is, there are 하면 이건 무엇무엇이 있다라는 뜻의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there is There are라는 표현을 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is랑 are 있죠? 이 동사의 수를 뒤에 오는 것에 맞춰준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는 두 종류의 과일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어가요. There가 아니라 두 종류의 과일인 것이에요. 아, 그래서 수를 이렇게 뒤에다가 맞춰서 복수형으로. are로 써주었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 상자에는 두 종류의 과일이 있습니다. 아, 과일에 대해서 우리 추측 한번 해봅시다. Can you guess? 여기서 can 하면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너는 추측할 수 있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 읽어보면 the first fruit. 자, 일단 첫 번째 과일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is big and round. 크고 둥글다라고 해요. 크고 둥근 모양의 과일들 굉장히 많은데 어떤 과일일까요? 계속 읽어보면 It is usually 자, 여기서의 it은 앞에 나온 그첫 번째 과일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usually 하면 보통이란 뜻이죠. 그것은 보통 어떻다. Green on the outside 해서 outside 하면 바깥쪽을 의미하죠. 그래서 바깥쪽은 초록색이다. And red On the inside. 그리고 안쪽은 뭐다? 빨간색이다라고 해요. 바깥쪽은 초록색이고 안쪽은 빨간색인 과일. 아, 뭔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This fruit, 이 과일은 그 다음에 뭐뭐 sweet and deliciou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과일은 달고 맛있다라고 해요. 우리 A번에 빈칸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3번 문제에 빈칸 AB에 들어갈 알맞은 비동사를 쓰시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동사 찾으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일은이라고 했어요. 이 과일. 그럼 이거 몇 개죠? 한 개잖아요. 한 개. 그러면 그때 알맞은 비동사 현재형은 is를 써주어야 되겠습니다. This fruit, 다음에 is 써주고 sweet and delicious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 과일은 아주 달고 맛있고 다음 보면 it's perfect. 자, 이번엔 it is의 축약형 쓰였네요. 우리 배웠던 거요. it is를 줄여서 이렇게 it's로 줄여 쓰는 것이고 it's perfect. 그것은 완벽합니다. for 자, 무엇에 완벽하냐면 sharing. 아, 우리 share라는 이 동사는 나누다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누

대해 완벽합니다. 나누기에 완벽합니다. 라는 거예요. With friends and family.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나누기에 완벽해요. On a hot summer day. 더운 여름날에. 자, 우리 힌트가 또 나왔습니다. 이 과일은요, 더운 여름날에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나눠 먹기에 완벽한 과일입니다. 그러면 이 과일의 힌트들을 쭉 종합해보면 어떤 과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크고 둥글고, 겉에는 초록색, 안에는 빨간색, 그리고 나눠 먹기에 좋다라는 거 종합해봤을 때 정답은 아마, 수박일 것이다. 워터멜론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계속 읽어볼게요. The second fruit. 이번엔 두 번째 과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is not round. 둥글지 않습니다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운 비동사 현재형에 부정문 나왔네요.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건 둥글지 않은 과일이래요. 둥글지 않은 과일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슨 과일일까요? 계속 읽어보면 it's long and curv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은 길고 curved라는 건 이건 굽어 있는이란 뜻입니다. 우리 이제 curve라는 이말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이제 커브길을 돌다 그런 말 하죠. curve라는 이 말은 곡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curved 하면 굽어 있는 곡선에라는 거예요. 자, 이 과일은 길고 굽어 있습니다. 선생님 한번 그려볼까요? 자, 길고 굽어 있는 과일. 자, 대충 그렸는데 어떤 과일인지 알수 있나요? 자,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좀더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죠. It is yellow when ripe. 그것은 노란색입니다. When 하면 뭐뭐 할 때라는 것이고, ripe라는 이 단어는 익은이란 뜻입니다. 과일 같은 게 익은. 그래서 그것은 익었을 때 노란색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노란색 결정적인 힌트 나왔습니다. 자, 다음 보면 monkeys 원숭이들이요. 뭐뭐 crazy about this fruit. 이 과일에 대해서 crazy 합니다라는 것은 자, 아주 이 과일에 열광합니다. 이 과일을 아주 좋아합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 be 부분에도요, 우리가 알맞은 비동사 현재형을 넣어야 되는데 그 알맞은 비동사 현재형은 주어에 따라서 맞춰 쓴다. monkeys 하면 원숭이들 여러 말인 거죠. 그런 경우에 비동사 are를 써야 되겠습니다. monkeys are crazy about this fruit. 이렇게 써야 되겠지요. 자, 다음 볼게요. It is easy to peel. 자, 그것은 또뭐 하기에 쉽냐면, peel 하면 껍질을 벗기다라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기도 쉽습니다라고 해요. 자, 우리 사과 같은 거는 껍질 벗기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과일은 껍질을 벗기기도 쉽고요. 다음 보면, With all these hints, 이 힌트들과 함께, 자, with 하면 뭐뭐와 함께라는 것이고, 힌트들이라고 해서, 우리 이 경우에 this의 복수형으로 these가 쓰였습니다. 이러한 이 힌트들과 함께, can you guess now? 이제 추측할 수 있니? 라는 거예요. 자, 다음 보면은, what are the two fruits? 그두 개의 과일은 무엇인가? In the mystery box.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비동사 are가 사용이 된 의문문인데, 그 앞에 이렇게 what이라는 의문사가 나왔어요. 무엇이라는 뜻의 의문사인데, 이 의문사를 사용한 의문문은 우리 나중 강의에서 배워볼 것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의문사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배웠던 의문문 만드는 방법 똑같이 적용해주면 됩니다. 즉, 주어의 앞에 비동사를 써준다는 거예요. What are the two fruits라고 했을 때, 그두 개의 과일은 무엇이니? 지금 주어가 두 개, 복수형이니까 이렇게 비동사 are를 써주는 것입니다. What are the two fruits in the mystery box? 그 미스터리 상자의 과일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첫 번째 과일은 수박으로 추측해 보았고, 두 번째 과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자, 길고 굽어 있는 모양의 익으면 노란색 원숭이들이 아주 좋아하고, 또 껍질을 벗기기도 쉬운 이 과일은 아마 바나나일 것이라고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읽은 내용들 바탕으로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요. 미스터리 상자 속 과일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골라봅시다. 1번에 첫 번째 과일은 크고 둥글다. 우리 첫 번째 과일, 수박과 관련된. 자, 그 내용이었는데, big and round라는 표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1번은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첫 번째 과일의 바깥쪽은 되게 초록색이다. 자,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green on the outside. 바깥쪽은 초록색이다. 라고 했고요. 자, 다음 3번에.

두 번째 과일은 길고 약간 굽어 있다. 자, 요거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Long and curved라는 표현이 있었고, 다음 4번에 두 번째 과일은 익었을 때 빨갛다. 자, 두 번째 과일 익었을 때 빨간색이 아니라 노랗다라고 했죠. Yellow when ripe. 아, 익었을 때 노랗다라고 했으므로 4번이 바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요. 두 번째 과일은 껍질을 벗기기 쉽다. 그쵸? 이거 맞는 내용이죠. Peel. 껍질을 벗기기에 쉽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과일이요. 그래서 우리 1번 문제의 정답은요. 바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윗글에 나온 단어 두 개를 이용해서 다음 글쓴이의 말을 완성해 볼까요? Guess the 무엇. 자, 여기서 guess 하면 추측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동사로서 어떤 문장이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명령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측해라. 추측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추측해라. 자, 무엇을 추측해라? In the 뭐뭐 box. 어떤 상자에 무엇을 추측해라. 자, 우리 무엇을 추측하는 얘기였죠? 바로 상자 안에 과일들을 추측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guess the fruit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Guess the fruits. 그 다음에 미스테리 상자 안에라고 할때 in the mystery box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Guess the fruits in the mystery box가 되고요.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빈칸 A, B에 들어갈 알맞은 비동사 우리가 이미 글을 읽으면서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빈칸 A에는 뭐가 들어가야 했냐? This fruit is sweet and delicious. 아, this fruit가 한 개이므로 단수일 때 비동사 현재형 is를 써 주었고요. 자, 다음 B번 같은 경우엔 monkeys 이렇게 주어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때는 비동사 are를 써 주었다. 그래서 우리 3번의 정답은요. A번의 is 그리고 B번의 are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지문에서 나왔던 문장들 중에 두 개의 문장 살펴보면서 grammar 포인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밑부분에, 8페이지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보면 the first fruit, 첫 번째 과일은 is big and round, 크고 둥굽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과일이라는 이 주어는 3인칭 단수라는 거예요. 3인칭,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의 대상이고, 그리고 한 개니까 단수라는 거죠. 이렇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땐 비동사 현재형으로 뭐를 쓴다? is를 쓴다라는 거. The first fruit is 이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장이요. It's long and curved라고 했을 때, 아, 이때 it는 뭘 줄여서 쓴 것이다. 바로 it is를 줄여서 축약형으로 쓴 것이었죠. 비동사 현재형은 앞에 있는 인칭 대명사, 이때 is죠. 이 인칭 대명사와 함께 줄여서 간편하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 우리 이 문장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첫 번째 지문에서 나왔던 words and phrases, 주요 단어들도 같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어 보면 kind. 우리 kind라는 이 단어, 친절한이란 뜻으로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종류라는 뜻으로도 알아두세요. There are two kinds of fruit. 아, 두 종류의 과일이 있습니다. In this mystery box. 이 미스터리 상자예요. 라고 보면 되고. 자, 다음 두 번째요. Usually. 우리 usually 하면 보통, 되게 이런 뜻입니다. Chocolate is usually very sweet. 하면 초콜릿은 보통, 매우 답니다. 단맛이 납니다. 라고 할 때. 보통은 usually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요. ripe. 우리 ripe 하면 이제 뭐 과일 같은 것이 익은이란 뜻이에요. The banana is not ripe yet. 이라 했을 때, 자, yet은 아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나나는 아직 익지 않았어요. 라고 할 때. The banana is not ripe. 예, 이런 식으로 ripe라는 단어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지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페이지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Adam and Henry, 아담과 헨리는 are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Adam and Henry 이렇게 주어에 몇명 나왔어요? 두 명이 나왔네요. 이거 복수 주어이네요. 그래서 우리 비동사를 are로 복수 형태로 써줬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애덤과 헨리는요, in seventh grade of middle school in Canada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 seventh라는 이 단어는요, seventh라는 단어는 일곱 번째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7이라고 하려면 7 하잖아요. 거기다가 th를 붙여준 것인데, 자,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서

서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학년을 얘기할 때는 서수를 써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요, 1학년이라고 했을 때 1학년은 어떻게 나타낸다? 바로 first grade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중학교 1학년이에요라고 말하려면 I am in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헨리는요, 중학교 7학년이라고 해요. In 캐나다, 캐나다에서요. 이렇게 외국에서는 학년 체계가 우리나라랑 다른 경우가 많아요. 종종 있어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다음에 중학교 7학년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뭐 중학교 1학년 정도, 우리 여러분 나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They're twins. 자, 여기서 they are를 줄여서 이렇게 there로 써줬네요. 축약형 나왔습니다. 자, 그들은 twins 하면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쌍둥이입니다. But, 그러나, they are not the same.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라는 거죠. 뭐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비동사 뒤에 이렇게 not을 써주었습니다. 쌍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생김새도 조금은 다를 수 있고,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그들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다음 보면 Adam likes dogs. 아담은 dogs, 개를 좋아합니다. But 그러나 헨리는요, is not a dog person. dog person이 아니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강아지 사람이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아지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a dog person 이렇게 부릅니다. person의 앞에다가 이제 좋아하는 것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려면 I'm a cat person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I'm a book person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헨리는 dog person이 아니라는 것은 헨리는 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아, 이게 차이점입니다. 누구는 강아지를 좋아하고 아담은 좋아하고 헨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보면 헨리는요. is good at math. 자, 여기서 비동사 나오고 good at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이 표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비동사 쓰고 그다음에 good at 하면 무엇무엇을 잘하다라는 뜻이에요. Henry is good at math 하면 헨리는 수학을 잘합니다. But 그렇지만 하지만 Adam is very good at it. 그렇지만 아담은 그것을 매우 잘합니다. 뭔가 지금 문맥이 이상한 것 같아요. 자, 헨리는 수학을 잘합니다. 그러면 그러나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애담은 수학을 잘 하지 못합니다가 와야 될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6번 문제 보시면 밑줄 친 부분을 이렇게 부정문으로 바꿔 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밑줄 친 문장을 문맥에 알맞게 부정문으로 바꿔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밑줄 친 문장 한번 바꿔 보면 Adam is very good at it. 애담은 수학을 매우 잘합니다. 자, 수학을 매우 잘하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려면 is 뒤에 not 붙여주면 되겠네요. But Adam is not very good at i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았는데요. 어떤 내용 나왔나요? 일단 쌍둥이 형제 Adam과 Henry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들은 완전 똑같지는 않다라는 내용 나왔습니다. 그래서 Adam은 강아지를 좋아하고 Henry는 개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 차이점이었고 또 Henry는 수학을 잘하는데 Adam은 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부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However, 자, 이렇게 however라는 이 단어는 그러나란 뜻입니다. 이런 그러나라는 however가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그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부터 이제 어떤 글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However, 그러나 they have 그들은 갖고 있어요. One thing in common. 자, 여기서 in common 하면 공통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한 개를, 한 가지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라는 건 그들은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네요. They are 그들은 both 하면 둘 다라는 뜻이고 interested in hockey 이렇게 나왔네요. 자, interested 하면 무엇에 관심이 있는 이란 것이고 hockey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둘다 무엇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둘다 hockey에 관심이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그들의 공통점이 되겠네요. In fact, 사실은 Adam is 자, Adam은요. The captain of their school hockey team. 자,

여기까지가 우리 애담을 설명해 주는 보어 자리에 온 것인데, 애담은요, 캡틴이라고 해요. 그들의 학교 하키팀 있잖아요. 그 하키팀의 캡틴, 주장이라고 합니다. And, 그리고 헨리는요, is the goalkeeper라고 해서 헨리는 goalkeeper라고 합니다. 아, 같은 하키팀에서 애담 같은 경우는 캡틴, 주장이고, 그리고 헨리는 골키퍼로서 둘다 하키에 관심이 있다라는 공통점이 나왔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They are always together. 그들은 언제나 함께 합니다. At school and at home. 해서 학교에서 또 집에서 언제나 함께 합니다. 라는 거예요. They are. 그들은요. Not only brothers, but also best friends.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자, 우리 이 부분 표현 하나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not only A뿐만 아니라, but also B. B도. 라는 뜻 표현이 되겠습니다.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석해 보면 They are not only brothers. 그들은 형제일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다? But also best friends. 최고의 친구이다. 가장 친한 친구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애담과 헨리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나왔죠. 바로 하키에 관심이 있다라고 우리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 바탕으로 우리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4번에요. 윗글에 소개된 두 학생에 대해 언급되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볼까요? 자, 1번에 이름. 자, 이름은 언급되었습니다. Adam and Henry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언급된 것을 동그라미 표시로 구분해 볼게요.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2번에 학년. 자, 우리 학년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죠. 그들은요, in seventh grade, 7학년이다라고 나왔으니까 학년 언급됐고. 다음에 3번에 성격. 자, 우리 성격에 대해서 나왔나요? 성격이라는 건뭐 조용한 성격이다, 뭐 활발한 성격이다, 이런 게 성격인데, 아, 지금 애담과 해미가 어떤 성격인지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의 정답을 3번으로 고르면 되겠네요. 4번에요, 관계. 자, 그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나요? They are Twins. 그들은 쌍둥이 관계에 있었죠. 관계는 언급이 되었고. 다음 5번에 공통점. 자, 공통점 언급되었습니다. 바로 둘다 하키에 관심이 있다라는 게 공통점이었죠.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성격이었다. 정답 3번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완성해 볼게요. 자, 질문이 뭐냐면, What do Adam and Henry have in common 이란 건데, 자, 애담과 헨리가 무엇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나요? 즉,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they both, 그들은 둘 다, 자, 무엇을 좋아한다고 했나요? 둘다 하키를 좋아한다 했으니까 they both like hockey.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키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문장을 문맥에 알맞게 부정문으로 바꿔 쓰시오. 이거 우리가 이미 아까 바꿔 보았는데 다시 한번 써보면 Adam is very good at it. 아람은 그것을 매우 잘한다라고 할 때, 자, 이때 it은요 수학. 이었어요. 자, 근데 이거 애담은 그것을 매우 잘하지는 못한다, 매우 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부정문으로 바꿔야 문맥상 어울리는 말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 is가 들어간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부정문은 바로 be 뒤에 not을 붙인다 해서 Adam is 써주고 not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다음에 Adam is not very good at it. 하면 애담은 그것을 그렇게 잘하지는 않는다와 같이 부정문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지문에서도 grammar point 두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 문장이요. Adam and Henry는요, are in seventh grade, 7학년에 있어요. of middle school in Canada, 캐나다의 중학교에서요. 자, 여기서 Adam and Henry 이렇게 뭐뭐 and 뭐뭐가 나오면 이건 여러분 복수 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동사의 현재형은 are를 써준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앞에 이 Henry만 보고 우리 친구들이 Henry 나왔네? 그러면 3인칭 단수니까 is 써야 되나?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뭐 and 뭐뭐 이렇게 주어 통째로 잘 파악을 해줘야 된다.
아담과 헨리가 주어이니까 아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0: 자, 다음 두 번째 문장이요. Henry is not a dog person. 헨리는 dog person이 아니다. 즉,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아까 해석해 보았는데, 여기서 비동사의 부정문 있잖아요. 그건 비동사 뒤에 not을 써서 만든다. 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Henry is not a dog person과 같은 문장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지문에서 나왔던 단어 중에 주요 단어와 표현들 같이 정의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요. Twin. 자, 우리 트윈 하면 명사로 쌍둥이란 뜻도 있고 또 형용사로 쌍둥이의라는 뜻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쌍둥이가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쌍둥이들을 가리킬 때는 twins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쌍둥이에요라고 하려면 we are twins 이렇게 하고 그 쌍둥이 중한 명을 가리킬 때는 a twin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또 이제 이게 쌍둥이의라는 형용사로도 쓰여서 I have a twin brother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쌍둥이 형제를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twin이란 단어 알아두시고. 자, 다음 표현이요. be good at 하면 무엇무엇을 잘하다입니다. Henry is good at math 하면 헨리는 수학을 잘하다. 우리 여러분도 잘하는 거 넣어서 한번 문장 만들어 보세요. 나는 영어를 잘해요. I am good at English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not only A but also B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아주 좋겠어요.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건데 he is not only handsome but also smart 하게 되면 그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똑똑하기까지 하다.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뭐뭐 하다라고 할 때, not only A, but also B 표현을 사용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뉴런 퀴즈입니다. 자, 우리 오늘 공부 잘 했는지 퀴즈에 정답 남겨주시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인증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문제는 단어를 배열하는 건데, 괄호 안에 단어를 배열해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자, 어떤 문장이냐면, 그녀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다라는 문장 만들어 주세요. 자, 우리 문장 만들 때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로 시작합니다. 주어 다음엔 동사를 써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뭐 하다. 이렇게 이 표현 우리 오늘 배웠잖아요. 그 표현을 사용해서 단어를 배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 만들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여기까지 우리 3강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읽어봤던 지문들 여러분들이 찬찬히 한번 다시 읽으면서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서는 라이팅과 vocabulary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1회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4: Hello.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생생영어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요. 이번 시간은 to부 정사라고 하는 아주 정말 진짜 매우 중요한 친구를 공부할 텐 여러분들 딱 집중해서 30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생생영어 가보겠습니다. A가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B가 나는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 책을 읽을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책 읽는 것이라는 말과 배우기 위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할까? 오늘 배우는 to부 정사를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10쪽을 펴주시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to 부정사의 개념부터 그리고 명사적 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to 부정사라고 하는 건요, 마치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자유롭게 쓰이는 것을 말한다. 뿌리는 동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동사라고 하는 친구는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문장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사를 명사로도 써주고 싶고 형용사로 쓰고도 싶고 그리고 부사로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활용하는 게 바로 to 부정사이다. 그래서 형태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동사를 활용해 주기 위해서 그 앞에 to라고 하는 친구를 붙여줬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정형으로 쓸 때는 to 동사 원형 앞에 not이나 never와 같은 부정 표현을 써준다. 그래서 not to 부정사, 그리고 never to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동사가 있어요. 우리말에서 먹다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eat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말에서 먹는 것, 혹은 먹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to it, not to eat,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하, 우리말에서 먹는 것, 먹지 않는 것은 영어로는 to it, not to it이고 명사로 활용이 되는 거구나. 자, 이렇게 형용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먹을 빵. 근데 이 먹을을 우리가 영어로는 to it이라고 또 to 부정사를 활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먹을 빵. 명사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사는 happy to eat. 먹어서 행복하다. 왜 행복한지 감정의 원인, 이유를 얘기해 주고요. Go to eat bread. 가는데 먹기 위해서 간다. 이번에는 왜 가는지에 대한 이유, 목적을 또 얘기를 해 주고 있다. 그래서 to eat bread. 빵을 먹기 위해. 아, 명사로, 형용사로, 부사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게 바로 뭐다? to 부정사이다. 자, 그러면 to 부정사가 명사로 쓰이는 친구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따라서는 용법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쓰임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 핵심은 역시나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그 의미를 잘 파악해서 문제를 풀고 해석을 하면 된다. 자, to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일 때는요. 문장에 우리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로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명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주어 역할할 때를 보겠습니다. 주어 역할할 때는 하는 것은 하기는 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리고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 하기라고 해석을 해요.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필요한 말인 은과 는이라고 하는 조사를 붙여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3인칭 단수 취급을 한다. 볼게요. To play soccer is fine. 이만큼이 to 부정사 덩어리인 거죠. 축구를 하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이럴 때 축구를 하는 것, 영어로는 to play soccer라고 하고 to 부정사가 문장의 주인공으로 쓰였기 때문에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가 온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To take pictures. 사진을 찍는 것은요, is his hobby. 그의 취미입니다. 이제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는 것이라고 하는 게 문장의 주인공이라 is를 써주었다. 특히나 두 번째 문장은 중요한 게 동사와 가까운 친구, 명사가 복수형이에요. 아, 이러니까 are를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헷갈린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다. to 부정사구이기 때문에 단수를 써줘야 한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해석 이렇고요. 다음, grammar plus 바로 한번 넘어가고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과 보어 역할을 볼게요. 주어로 쓰인 to 부정사가 길어질 경우, 사실 영어에서는 to 부정사를 막 길게 나열해서 문장의 주어로 쓰는 걸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다시 한번. 동그라미입니다. 나름 원이에요. 자, 제 그림 실력은 어느 정도에 머무는 걸까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나름 머리이고요. 여기가 몸입니다. 영어 문장에서의 머리는 주어예요. 그리고, 요, 나 뒤에 나오는 건 동사, 그리고 뒤에 필요한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림도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항상 수업을 할 때, 요런 내용을 할 때, 요런 그림을 그리면 다들 웃곤 해요. 제가 선생님보다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아요. 라고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가요? 근데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머리가 너무 큰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어가 너무 길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to 부정사가 문장의 주어로 쓰일 때 너무나 길어질 경우에는 주어 자리가 없으면 안 돼서 주어 자리에 it을 쓰고 to 부정사를 뒤로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To play badminton with my little brother. 문장의 주어가 엄청 길어요. 배드민턴을 치는데 누구랑? 내 남동생과 치는 건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전혀 틀린 건 없지만 이렇게 말할 경우에 원어민들이 보기에는 문장이 조금 좋지 않은데 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주어 자리에 it을 써주고 진짜 주어에 해당하는 친구를 뒤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 용어로는 이슬

가주어라고요. 가짜 주어, 주어 자리를 차지했을 뿐이다. 그리고 진짜 주어는 투부 정사 뒤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투부 정사구를 진주어라고 하고, 그리고 이는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교재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영어를 잘 하지 않 못하는 친구들은 처음에 딱이 문장을 봤을 때 가주어 진주어네라고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이시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재미있어요. 뭐가요? 배드민턴 치는 걸요. 내 남동생과 함께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지장은 없겠죠. 어느 정도 그리고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쭉 연달아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 역할로 가볼게요. 자, 역시나 하는 것, 하기라고 해석을 하되, 목적어 자리니까, 을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So he wants to run a marathon. 그는 원합니다. 무엇을요? 마라톤 뛰기를 원합니다. 마라톤을 뛰는 것을요. 자, 이때, 투부정사구가 문장, 동사인 wants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이 쭈루룩 일단 등장이 나중에 할 텐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또 다른 교재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을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녀는요, 결심했습니다. Not to waste water. 물을 낭비하지 않을 것을요. 이때는 not이라고 하는 부정 표현이 와서 않을 것이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어입니다. 보어는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보어는 하는 거,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다 라고 해석을 덧붙여 준다. 그래서 내 직업은요, is to write stories.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것이다. 이럴 때 my job, 내 직업이라는 주어는 결국 이야기를 쓰는 것. 보어와 같은 거다. 이렇게 둘이 같다라고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문제 풀어볼게요. 111쪽으로 가주시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괄호 안의 단어를 to 부정사의 형태로 바꿔 문장을 완성하시오. to 부정사 형태는 뭐다? to가 나오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이다. 지금 먼저 첫 번째로 명사로 쓰이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1번, my goal. 내 목표는요, is a gold medal. 금메달을 win, 따는 것입니다. 얻는 거래요. 그럼 이때, 내 목표가 곧, 뭐 하는 것이다. 보호가 들어갈 자리죠. 그러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to win이라고 쓰면 돼요. 난 2번,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먹기를 원하니. 그럼 이번에는, want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to eat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Andrew는요, planned. 계획을 했습니다. His homework within an hour. 1시간 안에 그의 숙제를 finish. 끝내기를 계획했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계획을 많이 하죠. 난 1시간 안에 숙제를 끝내고 게임할 거야, 놀 거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게 잘안 되죠. 이때 planned 뒤에 목적어 역할하기 위해서 to finish라고 써주시면 된다. 우리 지금 열심히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 뒤에 형용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도 등장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딱 봤을 때 해석만 잘하고 말로 잘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명사적 용법을 쓸 거야. 형용사적 용법을 쓸 거야. 그 용법에 매몰되거나 집착할 필요는 없다. 어디까지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용법을 나눠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다음 2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투부정사 형태로 쓰시오. 뭐 어렵지 않겠죠? visit, 방문하다, learn, 배우다, become, 되다. 1번, her dream. 그녀의 꿈은 뭐냐면요. as a model.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돼야 하니까 to become.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다음 2번, it is not easy. is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게 뭔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쉽지 않은데요. 뭐가? A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To learn을 넣어주면 되겠죠. 가주어, 진주어 문장 구조가 쓰인 겁니다. 다음 3번, A history museum. 역사 박물관을 뭐 하는 것은? 방문하는 것은 to visit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 역할하고 있으니까 동사는 단수 동사를 써준다. Is my vacation plan? 내 방학 계획입니다. 방학 때 역사 박물관을 방문한다라고 하니 굉장히 대단한 친구이죠. 3번 그림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to 부정사를 써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우리 지금 쭉 to 부정사를 그대로 집어넣는 문제를 풀고 있는데 문제 난이도는

쉽지만 여러분들 해석을 꼼꼼히 해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fantasy novels,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것이 아이린의 취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읽는 것, to 동사 뭐 쓰면 될까요? 읽다, read 쓰면 되겠죠. So to read fantasy novels 이렇게. 동사 앞에 가까운 친구가 뭐 영사의 복수형일 때 고민할 필요 없다. 투부정사 구가 문장의 주어이기 때문에 is를 써줘야 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난 2번. 제이콥은요, 좋아합니다. To pop music. pop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좋아하다라고 할때 투부정사 쓰라고 했으니까 to listen이라고 쓰면 돼요. So to listen to pop music. 3번. 열심히 귀엽게 운동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it is good for your health. 그건요, 당신의 건강에 좋습니다. 자, 뭐 하는 게요? 어? 그게 뭘까?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뭐 하는 게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요. 운동하다 영어로 exercise. 잘했어요. 그래서 to exercise regularly. 이렇게 투부정사 구가 뒤에서 쓰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4번.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세요. 1번, to draw pictures. 자, 지금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을 땐 크게 두 가지 신경 써야 한다.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리고 시제, 현재인지 과거인지, 그런 시제를 신경 써야 한다. 근데 여기는 지금 투부정사 구가 쓰였으니까 문장의 주어로 단복수를 신경 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건요, are not easy. 쉽지 않습니다. are가 아니라 뭘로 써줘야 돼요? is를 바꿔주셔야겠죠. 왜? 투부정사 구가 문장의 주어이니까. 난 2번, I hope to sing you again. 나는 바랍니다. 당신을, 너를 다시 보기를요. 이때, to 동사 원형에 쓰여야지, hope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거니까, sing을 see로 바꿔준다. 3번, is it possible? 물어보고 있어요. 그 가능한가요? 뭐가요? To eat not junk food. junk food는 불량식품이에요. 불량식품을 먹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자, 이때. 부정의 의미인 요 not은요, 투부정사 앞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not to it. 4번, his dream. 그의 꿈은 뭐냐면요,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입니다. 아하, 이때 투부정사이니까 동사 원형 나와야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ed를 빼고 travel로 바꿔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명사조 용법 끝났으니까 이제 형용사조 용법과 부사조 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 112쪽이고요. 형용사조 용법 보겠습니다. 형용사. 우리 앞에서 했었는데. 뭐였죠? 누구를 좋아하는 친구이다. 명사를 좋아하는 친구이다. 그래서 명사와 짝꿍이 돼서 명사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 게 형용사였습니다. 그러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조 용법은 동일하게 명사를 도와주는 친구. 명사를 설명해 준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자, 해석에 밑줄 쳐야 합니다. 할. 해야 할의 뜻으로 쓰여 명사를 꾸며주면 이를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명사를 꾸며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짝꿍이 되는 명사가 앞에 있을 겁니다. It's time. 자, 어떤 시간이다? To do my homework. 내 숙제를 할 시간이다. 아, 할 시간이구나. 여기 아래 또 화살표 있죠? Time이라고 하는 명사와 짝꿍이 되면서 할 시간, 요렇게 명사와 짝꿍이 돼서 해석이 될 때는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아래도 I have a plan. 나는 계획이 있는데요. 어떤 계획? To travel to Europe. 유럽으로 여행 갈 계획. 자, 이때 plan이라는 명사를 설명해 주면서 여행 갈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형용사로 쓰인 거구나. 그리고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요. 우리 원래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죠. 그런데 투부정사는 명사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준다라는 것도 알아주셔야 합니다. 다음, grad plus.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요. 반드시 뒤에 전치사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자, 생생 포인트 나와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심화 내용으로 요까지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뒤에 전치사를 써야 한다? 전치사는 뭐라 그랬죠? 앞에 위치한 친구, 명사 앞에 위치한 친구. I don't have paper. 나는 종이가 없대요. 근데 to write. 그 뒤에 on까지 있습니다. 언은 위에라는 뜻이죠. 만약에 이 친구가 없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I don't have paper to write 이라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나는 쓸 종이가 없다.
이때 우리말로 쓸이라고 할때 use가 아니라 write입니다. write는 글을 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종이를 쓰는 게 아니라 종이 위에다가 글을 쓰는 거니까 뭐가 필요하다? on이 필요하다.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감이 안올 때는 뒤로 보내보는 거예요. So to write paper가 맞는지

펜이라고 하는 이 물건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니까, with라고 하는 전치사가, 아이고, 필요하구나. 그래서 잘 봤을 때, write, 그리고 with, 계속 이렇게 지워지네요. 그래서 write나 with가 필요하다. 도형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with라는 전치사가 필요한 이유는 의미상 펜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이렇게 with가 꼭 들어가야 한다. 이런 친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A house to live in. 살 집인데 안에서 사는 거니까 전치사 in이 필요하고, 위에 앉을 거니까 sit on.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말을 전달하는 거니까 이렇게 to. 그리고 함께 놀 거니까 with.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전치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교재에서 등장하고 뒤에 문제에서 또 전치사가 함께 있는 투부정사를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새 시험에 나올 만한 표현들은 다 공부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사는 우리 또 앞에서 배웠죠.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해 줄 때, 꾸며줄 때 우리는 부사라고 한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이렇게도 동사, 형용사를 꾸며주면 이를 부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사는 문장의 의미를 다채롭게 살려주는 조미료와 같은 역할을 한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역시나 꼭안 써도 되지만 썼을 때그 의미가 훨씬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다양하다. 그래서 동작의 목적이든지 감정의 원인이든지 판단의 근거 등등으로 의미가 쓰이는데 그 쓰임에 따라 알맞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맥을 잘 보면 돼요. 그래서 앞뒤 문맥과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구나라고 익히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동작의 목적.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이제 쭉 나올 텐데 생생 포인트 등장했어요. 투부정사는 정말 많은 경우에 부사적 용법으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동작을 하는 목적이요. 그래서 해석할 때 하기 위해 혹은 하려고라고 해석을 합니다. We went to the concert. 이렇게 문장 끝나도 돼요. 우리는 콘서트에 갔어요. 이래도 되는데 뒤에 말이 덧붙여졌어요. To see our favorite band. 가장 좋아하는 밴드를 보기 위해서 왜 갔을까요? 이렇게 보려고 보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을 뒤에 써주는 거다. 하나 더. 대니얼은요, climb the mountain 산에 올랐어요. 이렇게 문장 끝나도 된다. 근데 그 뒤에 to see the view 경관을 보기 위해라는 말을 써주면서 왜 산에 올라갔는지 그 이유를 뒤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이때 목적의 의미로 쓰일 때 in order라고 하는 걸 투부정사 앞에 써줄 수도 있다. 그래서 in order to see라고 해도 목적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in order라고 하는 말을 붙여 쓸 수가 있다. 다음 두 번째는 감정의 원인입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면 높은 확률로 요 감정을 느끼는 원인이 나온다. 그래서 해서나 하게 되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I'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Where? To meet you. 너를 만나게 돼서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surprised와 같이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고 그 뒤에 to hear the news. 그 소식을 듣게 돼서 놀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판단의 근거. 하기에 하다니 등과 같이 해석을 하는데요. The jacket is small. 그 재킷은 작은데요. To wear. 이렇게 형용사와 또 짝꿍이 돼서 입기에 작다. 뭐뭐 하기에. 혹은 Jason must be very hungry. 배고픔에 틀림없습니다. 몹시 배고플 거예요. To eat so fast. 그렇게 빨리 먹다니. 이렇게 판단의 근거로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문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뒤에 문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괄호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걸 고를 거예요. 5번 문제이고요. 1번, I need a chair. 나는요, 의자가 필요한데요. To sit on about. 일단 전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 깔고 가네요. 2, 3,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 위에 앉는 거잖아요. Sit on a chair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on이 맞아요. 2번, 그는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뭐할 친구들? 함께 놀 친구들. 같이 노는 거니까 이번에 전치사 with를 쓰면 되겠죠. To play with. 3번, Kelly는 has a pet. 반려동물을 한 마리 기르고 있는데요. To take care.
take care는 그 뒤에 of를 써요. 그래서 take care of는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돌볼 반려동물 한 마리가 있어요.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요. 다음 4번, we don't have a pen.

우리는 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펜 가지고 쓸 펜, with를 골라주셔야겠죠. 자, 6번 가볼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의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번. 나는 마실 물이 필요하다. 이때 마실이라고 하는 걸 to 부정사로 쓰는 겁니다. I need water. 마실 물. 명사와 짝꿍이 되죠.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to drink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짝꿍이 되는 명사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 2번. 앤서니는 건강해지기 위해 열심히 운동한다. 이번에는 건강해지기 위해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아하, 부사적 용법이구나. Anthony exercises hard. 뭐 하기 위해? 건강해지기 위해. 이번에는 be를 활용해서 to be healthy. 건강해지기 위해. 다음 3번. 너는 이야기할 친한 친구가 있니? Do you have a close friend? 이때 close는 가까운 친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친구 이야기할 이 부분을 이제 to 부정사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talk을 어떻게 쓴다? To talk. 그래서 to talk to. 다음 4번. 나는 보통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내 휴대폰을 사용한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아하 목적을 또 나타내주고 있죠. I usually use. usually 빈도부사 나왔네요. 그래서 일반 동사 또 앞에 쓰였습니다. 나는 내 휴대폰을요 사용합니다. 보통 뭐 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to send text messages라고 하면 되겠죠. 자, 7번입니다. Buy some milk, score three goals, hear the news. 이 보기의 어구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할 건데 분명히 to 부정사로 쓸 겁니다. 1번. Rachel은 was sad. 슬펐습니다. 아하, 감정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그 뒤에는 왜 슬펐는지 말을 덧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 끝나도 돼요. Rachel was sad. 하지만 그 뒤에 어떤 말을 덧붙여주면, 아하, 얘가 왜 슬펐는지 더알수 있겠죠. So, was sad to 가장 연결될 만한 말은 hear the news. 그 소식을 들어서가 되겠죠. So, to hear the news. 2번, 최근요 went to the grocery store. Grocery store는 식료품점입니다. 식료품점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To buy some milk.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So, buy some milk 활용해서 우유를 좀 사려고 갔습니다. 사기 위해서. 목적. 3번. They must be excited. 그들은 분명히 신이 났을 거야. 신이 날 거야. 왜 신이 난 걸까요? 그 축구 경기에서 score three goals. 세 골을 넣어서가 되겠죠. 그래서 score는 골을 넣다, 득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역시나 to 부정사 써서 to score three goals라고 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8번.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써보겠습니다. 1번. He bought me something. 그는 사줬습니다. 내게. 자, 뭘 사줬냐면 먹을 걸 사줬다는 거겠죠. 그러면 something을 이렇게 꾸며줘야 하니까 is을 to is로 바꿔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to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 이렇게 띵으로 끝나는 친구들과 많이 활용이 된다. 2번, Claire는 was happy. 감정이 나왔네요. 행복했습니다. 왜요? To seeing me. 나를 봐서 행복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친한 사이인 거겠죠? 그러면 to seeing, to 부정사야 되니까 see로 바꿔준다 해서 to는 이미 있으니까 빼고 그냥 seeing을 see로 써주시면 되겠죠. 3번. I have homework. 나는 숙제가 있대요. 근데 어떤 숙제? Due by tomorrow. 내일까지. 아이고, 보육이 나왔네요. 내일까지 해야 할 숙제가 있는 거였죠? 그러면 요렇게 homework랑 짝꿍인 거니까 do를 to do로 써주면 된다. 그다음에 4번. They practiced hard. 그들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For win a gold medal.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요. 목적을 나타내 줘야 되고요. 동사 원형 쓰였으니까 for를 to로 바꿔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리뷰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지금 to 부정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to 부정사는 형태가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형태이다. 그래서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자유롭게 써주기 위해서 우리는 to 부정사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to 부정사를 명사로 활용할 때는 해석을 하는 것, 하기. 그래서 우리가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과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그리고 to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할, 해야 할이라는 의미로 명사와 짝꿍이 돼서 명사를 꾸며준다. 그리고 마지막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는요, 하기 위해, 하려고 라고 하는 목적으로 쓰이고, 혹은 해에서 뭐뭐 하게 되어서 라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 준다. 그리고 또 하기에 하다니 해서 판단 근거로 또 활용이 되기도 한다. 자, 오늘의 생생 영어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책 읽는 것, 투부정사를 활용하면 명사로 쓸수 있는 거였죠. To read라고 하면 될 거고요. 나는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 이번에는 목적을 나타내주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을 활용해서 to learn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쓸수 있겠죠.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해서 to read books. 요 투부정사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I'll read books. 나는 책을 읽을 겁니다. To learn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요. 목적을 나타내주는 투부정사가 쓰였다. 자, 오늘의 리뷰 퀴즈입니다. 투부정사 다양하게 배웠죠. 그래서 투부정사를 활용하여 예시와 같이 여러분의 영어를 공부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써볼 텐데요. I study English. G가 포인트입니다. To travel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여행하기 위해서 나는 영어를 공부해요. 영어를 언어로 활용하기 위해서요. 이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영어 공부하는지 투부정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해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생생그래머 투부정사 마무리되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유닛 7부터 9까지 리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읽는 영어 생생독해 송현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목을 확인해 보면 사이버하고 어떤 단어가 나와 있어요. 사이버까지는 쉽게 읽을 것 같은데 이 뒤에 나와 있는 단어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tiquette. 다시 한번 etiquette. etiquette. 우리말로도 뭔가 쓰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단어 맞습니다. etiquette. 예의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이고요. 그러면 사이버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지켜야 할 예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인가 정도를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다. 오늘의 생생 포인트, 제목은 방금 읽은 것처럼 사이버 에티켓이고요. 내용은 온라인 에티켓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주요 어법은 조동사 should입니다. 조동사. 우리가 이전에도 몇번 배웠기 때문에 이 개념이 이제는 익숙할 겁니다. 잠깐 한번 개념을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음식의 맛이 부족할 때 첨가하는 게 있습니다. 소금이든 설탕이든 그 상황에 따라서 첨가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미료라고 부르죠. 영어의 조동사도 조미료와 같이 동사를 도와서 동사의 의미를 풍부하게,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이다. 그 중에서 should라고 하는 기본적인 조동사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내용은 온라인상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이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무언가 신나 보입니다. 그리고 잘 보면 무언가 쓰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질문 볼게요. What is the boy doing?

남자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때 비동사와 그리고 ing가 쓰였습니다. 이건 현재 진행이구나. 동명사를 정리하면서 ing 형태를 다시 한번 복습할 때 현재 진행을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름 그대로 현재 어떤 동작이 진행 중일 때 현재 진행형을 활용해 준다. 남자애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이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을 활용해서 영어로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He is writing an email.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65쪽으로 가서 이제 글을 한번 쭉 읽어볼 건데요. 글의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지문의 양이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좀 벅찰 수 있다. 괜찮습니다. 차분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 거고요. 중요한 표현과 어법도 챙겨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hese days, 우리말로 하면 요즘이란 말이에요. 요즘에요, 우리는요, 사용을 합니다. 인터넷을 매일 사용한대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죠?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많은 친구들이 EBS 사이트에 들어와서 인터넷을 활용해 강의를 듣고 있을 겁니다. 당연하게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요, communicate 합니다. 일단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가볼게요. 친구들과 communicate를 한대요. By email and messenger. 이메일과 메신저를 활용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communicate 한다. 우리말로도 왠지 쓸것 같은 이 communicate. 우리말로는 의사소통하다라는 말입니다. So communicate with friends.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메일과 메신저로 한대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메일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 어제였어요. 그 전날이었는데, 내 친구들에게,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었어요. 어떤 과제를 내주고 이메일로 보내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메일 계정이 아직도 없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여러분들은 메신저를 훨씬 더 많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post 합니다. Photos on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에 사진들을 post 한대요. 아마도 그런 메신저를 많이 활용,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친구들은 이 post라고 하는 단어를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을 뭐 하는 걸까요? 소셜 미디어에 올리다, 게시하다가 우리 영어로 post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시를 한대요. 어디에다가 방금 읽은 것처럼 소셜 미디어, 우리말로도 소셜 미디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런 다양한 어플들, 소셜 미디어에 해당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소셜 미디어에 사진들을 게시를 하는데 뭐할 때? When we go on a trip,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그렇죠. 여행 풍경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과 이렇게 사진을 찍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또 buy things, 삽니다. 물건들을 사는데 through internet shopping.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삽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색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앱을 활용해서 구매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이 문장, 별표 한번 치겠습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길고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배울 법한 문법이 쓰였습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정말 알찬 다양한 소재의 글을 준비한 건참 좋다. 그런데 일면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 문장인데 일단 문장의 주인공과 동사를 찾아보겠습니다. The space. Space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 공간인데 어떤 공간이냐면 where부터 networks까지 이만큼이 이제 space라고 하는 말을 설명해 주는 말인 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가 문장의 주인공, 여기가 동사겠구나. 근데 그냥 동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동사 뒤에 또 과거 분사가 쓰였어요. 수동태까지 쓰였습니다. 아주 난리 나는 문장이다. 그럼 일단 그 공간은 is called. call은 부르다란 말인데, call과 space라고 하는 이 동사와 주어의 의미 관계를 살펴보면, 공간이 부르는 게 아니라, 공간은 불리겠죠. 그래서, 공간은 불립니다. 사이버 공간이라고 불린대요. 근데,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건지, 이제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Where communication happens over computer networks. communication, 위에 나와 있는 communicate의 명사 형태입니다. So communication이 의사소통이

네, happens. happen은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는 건데 뭘 통해서 컴퓨터 통신망, 영어로는 networks라고 합니다. 통신망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공간? 다시 정리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일어나는 그런 공간을 사이버 스페이스, 사이버 공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불린다. 계속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 혹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사이버 공간에서요,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주 익숙한 문장 구조가 보여요. 강의를 잘 따라온 친구는 지금 이 문장 보고 되게 반가워야 합니다. 왜 그럴까? 문장의 주인공이 이신데요. 그리고 나서 to부 정사가 등장했습니다. 아, 이거 가주어 진주어이구나. 무엇하는 것은 무엇이다, 뭐뭐 하다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이 있어요. 혹시 기억할까요? 나름 귀여웠던 머리가 조금은 큰 친구를 제가 그렸었는데, 영어에서는 문장의 주어가 길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to부 정사구가 너무 길다 싶을 땐 이렇게 주어 자리에 it을 써주고 to 부정사구를 뒤로 밀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것은 뒤로 보내는 영어의 규칙, 나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은 어떻게 한다? it을 해석하지 않는다. 그게 뭐 기본적인 뭐 규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it을 해석하고 자연스럽게 뒤와 연결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데, polite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많이 해주는 말이기도 해요. polite는 우리말로 예의 바른이란 뜻입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에서요? 사이버 공간에서요. 물론 실제 현실 세계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데, 왜 사이버 공간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요, don't meet each other. 서로를 만나지 않습니다. face to face in cyberspace. 사이버 공간에서 face to face로 만나지 않는데요.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맞대고 직접 만나진 않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는 사실 익명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기 때문에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할수 있고 소통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대면에서 만나서 하는 건 아니죠. 그 특징을 왜 여기서 얘기를 할까? So, 그래서 it can be easy. 쉬울 수 있대요. 뭐가 쉽냐면 it 다음에 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서 to 부정사가 등장했습니다. 아, 이거 역시나 가주어 진주어이구나. forget. 이전에 등장했지만 우리말로는 잊다, 잊어버리다의 의미로 잊는 것이 쉬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뭘 잊는 거냐면 that you are talking to another person.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잊는 게 쉽대요. 왜 이런 말을 할까? 얼굴을 직접 대면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이 있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니까 내가 누군가와 말하고 있는 상황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걸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내가 상대를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소통하고 있다라는 걸 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글을 왜 쓰고 있는 걸까?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But 그렇지만 you should. 자, 이제 should라고 하는 어법에 쓰였어요. 먼저 여기 등장했으니까 밑줄 치고 별표.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는 어떤 의미로 쓰인다? 혹시 알고 있을까요? 일단 여기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You should respect and consider others. Respect는 존중하다, 존경하다라는 의미이고요. Consider, 무언가를 깊이 숙고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배려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존중합니다, 그리고 배려합니다, 다른 사람들을요. 이 should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걸 하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걸까요? 하라는 거겠죠. should는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의 의미로 무언가 의무를 나타내거나 누군가에게 하라고 충고하거나 제안하는 느낌의 조동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조동사가 must라든지 have to라든지 있는데, 그런 조동사들에 비해서 느낌이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드시

무조건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지. 그런 의미에서 해야 한다 하는 게 좋다라고 전달하는 게 should예요. 넣어서 해석해 보면 여러분은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누구를요? 다른 사람들을요. 또한 it is good. 역시 이번에도 또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좋대요. 그게 뭐냐면 to have an open mind.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뭐할 때? When expressing your thoughts. When이라고 하는 요말 뒤에 이렇게 동사의 ing가 붙으면 동사할 때라고 자연스럽게 합쳐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Express는 표현하다, 나타내다라는 뜻입니다. 표현할 때요, 여러분의 thoughts. 원래 thought는 think라는 동사의 과거 형태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s가 붙었죠? 그럼 얘는 명사로 쓰인 겁니다. 생각,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를 영어로는 thought이라고 해요. 우리의, 여기서는 your이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할 때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You should try to listen to others' ideas. Should. 앞에도 나왔었죠. 해야 합니다.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뭐 해야 하냐면요.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Listen to others' ideas.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냥 본인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죠. Also, 또한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should 뒤에 not이 쓰였어요. 조동사를 부정할 때는 조동사 뒤에 뭘 써주면 된다? not을 붙여주면 된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될까요? should는 해야 한다의 의미이니까 should not은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Say bad things about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쁜 것들을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험담하거나 비난하지 말아라. 어떤 나라들에서는요, it is a crime. 그것은 crime. Crime은 범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법을 어긴 거죠. 범죄입니다. 네, 무엇이 범죄냐면 to lie or say bad things on the internet. 인터넷 상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나쁜 말을 하는 건 범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주어 진주어가 여기서도 또 쓰였구나. Even in cyberspace. 심지어 사이버 공간에서도요. 우리는요. 해야 합니다. follow 해야 돼요. basic rules. 기본적인 규칙들을 follow 해야 됩니다. 따르다, 지키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따르다, 지키다의 의미로 기본적인 규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요, try.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not to가 쓰였어요. to 부정사 앞에 not이 쓰이면 to 부정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Not to hurt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키워드로 넘어가기 전에 이 글의 주제를 뽑아내라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뭘 지켜야 한다?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글의 핵심 주제이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대면하는 공간에서도 당연히 예의를 지켜야 하는데 사이버 공간에서 특히나 예절을 강조하는 이유는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사리 그런 걸 잊거나 혹은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각 그림에 어울리는 단어를 보기 위해서 찾아 써볼 건데, communicate, 우리말로는 어떤 의미? 의사소통하다.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는 consider입니다. consider. consider는 생각하다 혹은 배려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생각하다의 의미로 적어보겠습니다.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의 의미여서 think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consider라고 얘기를 하면 무언가 조금은 더 고민을 하고 시간을 드리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 follow. follow는 따르다, 따라가다의 의미죠. 자, 여기서는 따르다로 적어볼게요. 그 다음, respect. respect는 존중하다, 존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이제 넣을 수 있어요. 1번.

뭐 하고 있는 거죠? 서로 하하호호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어요. 넓은 개념에서 의사소통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1번은 첫 번째 단어, communicate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악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이든 어르신인 거 같죠? 그래서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존중하고 존경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번은 respect를 적어주면 됩니다. 흔히 respect 해야 한다라고 하고, 특히나 한창 유행했던 그런 래퍼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누구를 respect 한다, respect 하지 않는다, 우리말처럼 흔히 쓰곤 하는 바로 그 단어가 영어로는 respect이다. 3번입니다. 무언가 골똘히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사숙고하고 골똘히 생각하는 걸 영어로는 consider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consider. 그럼 마지막 4번은 뭘까? 앞에 이렇게 화살표를 들고 있으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다, 따르다, 영어로는 follow이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첫 번째, communicate, 그 다음 respect, consider, follow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유닛에서도 물론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이 communicate부터 consider, follow, respect는 정말 대화에서 그리고 글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after read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일단 A는 그림에 알맞은 단어의 기호를 보기에서 골라 써보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이메일, 그리고 메신저,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어플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 써주면 될까? 1에는 C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인터넷에 접속할 때 활용하는 어플인 것 같으니 A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소셜 미디어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D를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4번은 이메일을 보낼 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4번에는 B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바로 이어서 B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고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가상 공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문장을 완성해 보라고 합니다. 가상 공간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을 우리가 글에서 정리를 했고요. 다른 유닛의 글도 물론 정말 중요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글이지만 특히나 이번 유닛의 글은 여러분들이 꼭 다시 읽어보고 내용을 머릿속에 저장을 잘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도 실제로 사이버 공간에서 말을 하거나 누군가와 소통을 할때 조심스럽지 않게 행동하고 혹은 예의 바르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을 할때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잘 지키고 따르면 훨씬 더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1번 보겠습니다. It is important.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to be mean, polite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mean한 것은 또는 polite한 것은 중요하대요. 일단 polite의 의미는 알고 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의 바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정답은 뭘 골라야 할까? polite를 골라주면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은데. mean의 의미가 그럼 무엇일까? mean은 이전에 강의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표현이긴 해요. 그때는 동사로 등장했습니다. 기억할까요? mean은 의미하다라는 동사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어떤 상황을 했다고 예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냐면 여러분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같이 놀자고 하는데 무시하거나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You are so mean. 이때 mean은 어떤 의미일까? 너 정말 mean하구나. 그런 행동을 하는 친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때 mean은 못된, 심술궂은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지금 제가 말을 한 것처럼 you are so mean 이라고 이렇게 상대가 심술맞게, 심술궂게 행동을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mean은 동사로는 의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형용사로는 못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니 같이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면 안 되겠죠. 못되게 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의 바르게 구는 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polite를 골라주면 된다. 2번입니다. It is good. 그건 좋은데 그게 뭐냐면 to have a 혹은 an open closed mind when expressing your thoughts.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할 때뭐 하는 것은 좋다? 가지는 것은 좋다? 열린 마음을, 닫힌 마음을.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일 준비. 그래서 말 그대로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럼 반대로 닫혀 있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겠다, 안 듣겠다, 안 듣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open. 그래서 open mind.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3번으로 가볼게요. You should not 하면 안 된대요. 뭘 하면 안 되냐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bad things 혹은 good things about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해 나쁜 말들을 하면 안 될까요? 좋은 말들을 하면 안 될까요? 아, 좋은 말이 할수 있겠죠. 누군가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좋은 점을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말은 하면 안 되겠죠? bad를 골라주면 돼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3번은 bad. 4번. We should try.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요 낯을 잘 봐야 돼요. Help hurt others.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hurt를 써야겠죠. 낯이 나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답은 hurt이다. 이제 C입니다. 글을 읽고 각 학생이 가상 공간에서의 문제점과 조언을 나타내는 말을 완성해 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 I usually. 나는 자주 동사합니다. That I'm talking to another person. 내가 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종종 자주 잊는다. 그래서 usually는 보통, 대개, 주로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나는 주로 잊어버립니다. 잊다, 잊어버리다. 영어로는 forget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1번에 들어갈 말은 forget이다. 그럼 두 번째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 이에 대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You should respect. 너는 respect 해야 돼. 존중해야 돼,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돼. 배려하다, 생각하다, consider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어서 2번입니다. I don't listen to. 나는 듣지 않아, 귀를 기울이지 않아. 다른 사람들의 무엇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 혹은 의견. Others' ideas입니다. 이렇게 others 써주고 여기에 apostrophe를 또 써주셔야 된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조언을 할까요? You should have an open mind. 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해. 뭐할 때, 표현을 할 때, 너의 생각을 표현할 때 열린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 한다. 3번입니다. 나는 가끔 says bad things, 나쁜 말들을 한대요. On the internet. 인터넷 상에서 나쁜 말들을 가끔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Lie.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또는 say bad things. 나쁜 말들을 하지 말아라. 어떤 나라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다? 범죄라고 얘기를 했죠. 빈칸에 들어갈 말은 crime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을 보고 각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하여 가상 공간에서 무엇을 하는지 써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 3번이 있어요. 1번은 뭐 하는 거죠? 채팅을 하고 있는 거죠. 메신저로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한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의사소통하다, communicate.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communicate고 이 뒤에 with까지 써줘야 돼요. 누구누구와 의사소통한다고 할때 with를 뒤에 써준다. 2번은 뭐 하는 걸까요? 소셜 미디어를 보는 모습입니다. 내가 여행을 갈때 소셜 미디어에 무언가 사진을 올린다, 게시한다라고 써줄 수 있겠죠. 올리다, 게시하다,
post입니다. 그러면 이 post라고 하는 동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면 이렇게 완성할 수 있다. Post photos. 사진을 올립니다. 어디에? 소셜 미디어에.

다음 3번입니다. 뭐 하는 모습인가요? 인터넷상에서 옷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언가를 구매한다,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 I buy things. 이 문장의

공간이 어떤 곳인지 쭉 설명을 해주었고요. 이런 곳이 바로 사이버 공간이라고 불린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예의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심지어 사이버 공간에서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기본적인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뭐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글이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어법은 좀 만만한 조동사 should였습니다. 의무나 충고나 누군가에게 제안을 해줄 때쓸수 있는 조동사 표현이 바로 should이다. 그래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의 의미로 반드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강조하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 않는 게 좋겠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조동사 should를 공부해 보았으니 조동사 should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예절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써보는 겁니다. 근데 예문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나쁜 것들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should를 활용해서 문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예절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닛을 정리하는 워크북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네.
0: 시작입니다. 자, 오늘 가정 영어를 해볼 건데요.
1: 그쵸.
0: 아, 제목이요. 아들의 실력을 핑계 삼은 아빠라고 오. 해서
1: 예.
0: 남편이요. 기대되시죠? 자,
1: 네.
0: 상의도 없이 게임기를 샀습니다.
1: 아유.
0: 자, 이랬을 때 지금 굉장히 당황한 케이스인데.
1: 그쵸.
0: 이제 핑계를 댈 뭔가 돌릴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쵸?
1: 사실은 내가 갖고 싶어 샀지만 아들을 핑계 삼아 이제 게임기를 내세웠다.
0: 와. 굉장히 촉이 좋으시네요.
1: 아, 그럼요.
0: 만약에 봐도, 예. 상황이 남편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당장 저는 환불 조치.
0: 환불 조치.
1: 예, 환불 조치로 바로 들어가고요. 아, 왜냐면은 그 게임기를 아하. 사는 건 괜찮아요.
0: 아하.
1: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0: 맞아요.
1: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아하. 줄어들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생각이 드니까
0: 이 진지함을 들었을 때
1: 예.
0: 지금 보고 계시죠?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절대 안 됩니다.
0: All right. 자, 오늘도 이 표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실용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가져가실 겁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2: 오.
1: 오.
0: 글만 들어도, 이거 봐도 굉장히
1: 그렇죠.
0: 떨리네요. 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는가. 그래서 뭐뭐 하지 않고라는 부분이 좀 오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1: 그러네요.
0: 두 번째 미션은요. 걔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0: 지금 뭔가 변명이 들어왔는데
1: 네네네.
0: 바로 튕겨 나간 그런 느낌.
1: 그러네요. 이분의 그 이 최후가 어떨지. 이게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털이 쭈뼛쭈뼛 서는데요, 저는요.
0: 많은 아버지분들이 굉장히 떨고 계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Alright,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아, 좀 긴장됩니다. 과연 아들을 핑계 삼아 게임기를 산 아빠의 최후는 어떨지
0: Alright.
1: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2: What did you say, honey?
1: you buy 그 게임 플레이어.
2: 게임 플레이어?
1: Yes.
2: What's that?
1: 아니, 게임 머신.
2: 아, 게임 콘솔?
1: Yeah. You bought it.
2: Me?
1: Yeah, but without asking me.
2: Oh!
1: Yeah!
2: Oh, it wasn't me.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1: 또 핑계. Mayu 핑계.
2: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Please, daddy.
1: 아니, 걔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어, Mayu.
2: Yeah.
1: Mayu doesn't, Mayu don't like video game.
2: No! No, trust me.
1: What?
2: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1: No. No.
2: Trust me, ma'am.
1: You are a liar.
2: He is like a pro gamer, Mayu.
1: I don't believe it.
2: Really?
1: I can't believe.
2: No, really. Mayu begged for it. Not me. It wasn't me.
1: Mayu! 물어봐야지 안 되겠다. Mayu!
0: 아이고. 어떡합니까?
1: 빨리 벗어나고 싶네요.
0: 그러니까요.
1: 예, 원래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요.
0: 자, 남편의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저는 잘 활용해가지고 영어 네. 패턴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말 뼛속부터 영어 선생님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4: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3: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4: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일단 게임기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앞에.
1: 아유, 게임기가 또 이게 핸드폰 아니거든요.
0: 그러니까요. 그걸 딱 발견한 아내분이
1: 놀라시지.
0: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지금 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죠. 근데 말투가 굉장히 고분고분하거든요.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이런 느낌이죠.
0: 아, 그렇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1: 제가 또, 저는 사실 경험은 없지만, 아하. 주변에 막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하. 또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0: 이런 경우 있죠?
1: 네. 네. Did you buy your, without asking me?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여기서 끊을까봐요.
0: 오케이.
1: 예.
0: 그러면 did you buy your, 뭐가 돼야 되죠?
1: 게임기가 들어가야 돼요.
0: 게임기를 게임이에요? 샀냐.
1: 그죠. 그럼 게임기니까, mm-hmm. 게임이 일단은 영어잖아요.
0: Yes.
1: 그쵸. 게임, 진짜 게임은 우리가
0: 네.
1: 한글처럼 되게 많이 쓰네요.
0: 그럼요. 예. 그런 것들이 있죠. 완전히 들어와서 정착을 한 거죠. 그죠.
1: 그러게요.
0: Mm-hmm.
1: 게임, 게임 두 개 중에 고민이에요.
0: 네.
1: 게임 플레이어 아니면 게임 머신.
0: 오.
1: 근데 플레이어는 사람이잖아요.
0: 오.
1: 그쵸? 아유, 그 정도는 알죠. 그래서 저는 그럼 머신으로 갈게요.
0: 오케이.
1: 기계니까. 머시.
0: Uh-huh.
1: 이게 맞나요? 머신.
0: 예. So, did you buy a game machine without asking me?
1: Mm-hmm.
0: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Game console.
1: 아? 콘솔?
0: Yes.
1: 이거는 완전 콘솔. 방송국 용어인데요. 콘솔.
0: 네. 어떤 기계 장비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1: 지금 저희 PD님도 콘솔에 계시는
0: right,
1: 거거든요.
0: Right, right. 네. 이게 원래 사실은요. 콘솔이라고 하는 게 본체를 좀 얘기를 해요.
1: 아.
0: 그래서 뭔가 컨트롤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부분, 큰 거
1: 네.
0: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게임 콘솔을 샀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게임기가 이런 브랜드 프로덕트 네임스들이 있잖아요.
1: 네.
0: 뭐 숫자 들어가고 뭐 이런
1: 그쵸.
0: 게임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거로 많이 불러요.
1: 네.
0: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게임기라고 한다면 일반 명사는 이런 것들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Did you buy a game console? 여기까지는 그냥 샀냐예요.
1: 네.
0: 네, 여기서 더 이게 산 것 자체도 지금 제 생각에 마음에 안 드는데 더 중요한 건 without asking me.
1: 묻지도 않았어.
0: 물어보지도 않았다.
1: 아이고야.
0: 그냥 확 그랬다.
1: 아.
0: 근데 아무래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물어봤으면 무조건
1: 못 사게.

0: 그러니까.
1: 예, 예, 예.
0: Alright. 자, 일단은 without이라고 하는 거 하면 뭐뭐 없이예요. 그렇죠?
1: 맞아요.
0: with는 함께이지만 out이 들어가면서 뭐뭐 없이. So 예를 들어서 without you, without this car, right? Without their help 이런 식으로 명사 없이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1: 동명사 ing가 붙었네요.
0: 맞아요. 그래서 ing를 넣게 되면 뭐뭐 하지 않은 채 혹은 의역하면 뭐뭐 하지 않고 라는 느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 없이 뭘 했다잖아요, 사실은.
1: 그죠.
0: Right? 그런데 여기에 그냥 동사 원형으로 without go, without eat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1: 네.
0: 먹다 없이, 뭐 가다 없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사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먹지 않은 채 그러면 without eating으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1: 네.
0: 멈추지 않은 채, 뭐 멈추지 않고 그러면
1: without stopping
0: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나 있잖아, 먹지도 않고 일했어. 나 먹지도 않고 일했잖아.
1: I worked without eating.
0: 그렇죠. I worked without eating.
1: Oh.
0: Right? How about this? 그녀는 달렸대요.
1: 예.
0: 근데 멈추지 않고 달렸대요.
1: She ran without stopping.
0: Without stopping.
1: Oh.
0: You got it.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1: 네네.
0: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은 채라고 좀 되는데 이제 제가 사실은 뭐뭐 하지 않고라고 애당초에 해석을 좀 하고 싶기는 한데 의역 버전으로 이렇게.
1: 네.
0: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뭐뭐 하지 않고 하면 뭔가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이런 순서가 생각날 것 같아서.
1: 그러게, 완전 네. 넥스트 같아요.
0: 사실은 약간 동시성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은 채로 좀 직역으로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I worked without eating.
1: I worked without eating.
0: She ran without stopping.
1: She ran without stopping.
0: Alright. 자, 그리고 명령어로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볼게요. 틀려도
1: 네.
0: 됩니다.
1: 네.
0: 자, 그거 먹지 마. 너 손 씻지 않은 채로는 한마디로 손 씻고 먹어 너. 이런 느낌 있잖아요.
1: 네네네.
0: 자, 그거 먹지 마. 그럼 어때요?
1: Don't eat it.
0: Don't eat it, right? 너의 손을 씻지 않은 채로.
1: Without washing your hands.
0: 그렇죠. Without washing ing. Your hand. 오, 너무 잘해줬습니다.
1: 와우.
0: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읽어볼게요.
1: 네.
0: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1: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완전 당황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나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마유인 거예요.
1: 그럼 애 이름이군요.
0: 그러니까 마유가 그걸 사달라고 빌었어요. 약간 치사하네요.
1: 그러게요.
0: 그렇죠?
1: 네. 마유가 지금 이 자리에 없나 보죠?
0: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네. 이러고 있는데.
1: It was me. 나 아니었어요. 마유, for it. 아, 마유가 그거를 사달랬어요. 뭐 이런 거겠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0: 네.
1: 사달라고 빌었어요는
0: 빌었어요.
1: 너무... 마유 위시다. 아니야. 호프. 마유 호프트. 그쵸.
0: 그걸 희망했어요.
1: 예.
0: 아, 그게 뭐, hope 한다는 게 틀린 거는 아닌데, 저는 사실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 예.
0: 말 그대로 정말 빌었다라는 말을 쓰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동사를 한 번도 왕초보 영어에서 안 해봤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우리가 beg라고 하는 게 실제로 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비는 것도 있지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비는 거는 그만큼 정말 말 그대로 뭔가 싹싹 빌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그만큼 간절히 원했다라는 뜻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Alright? 그래서 우리가 그냥 beg 하는 거가 빌다 이렇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1: 예.
0: 뭐를 얻고 싶어서 비는 것 그래서 뒤에 전치사 뭐 썼을까요 제가?
1: For.
0: 다는 아닌데 for 뒤에 어떤 명사가 오잖아요.
1: 네.
0: 보통 그 명사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뉘앙스가 많이 들어가요.
1: 네네네.
0: Okay, so beg for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뭔가를 사달라고 빌다, 뭔가를 간청하다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1: Yes.
0: 그렇죠? So again, for 뒤에 있는 거 받으려고 내가 비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o 예를 들어서 Brian이라는 아이가
1: 네.
0: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빈 거예요. 아, 저 갖고 싶어요. 이런 느낌으로 과거형으로. 그러면 일단 Brian은 빌었다. 어떻게 해요?
1: Brian begged.
0: Begged. 그렇죠? 근데 토이를 얻으려고.
1: For toys.
0: For a toy. Or 여러 개면 toys 좋아요. 네. Okay.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용서를 빌었다. 자, 보세요. 이거 우리 얼마나 많이 써요. 용서를 빌다,
1: 그쵸.
0: right?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거를 받으려고 빈 거잖아요. 그렇죠?
1: 네네네.
0: So 그녀는 빌었다.
1: She begged.
0: Begged, right? 용서라는 명사가 뭘까요? 용서하다는 forgive인데요.
1: 그렇죠.
0: 명사는 뭘까요?
1: 명사가 있어요?
0: 아하.
1: 용서가요?
0: Forgiveness. Yes.
1: 아.
0: 그러면은 그녀는 forgiveness를 달라고 빌었대요.
1: She begged for forgiveness.
0: Exactly.
1: Oh.
0: She begged for forgiveness. Mm-hmm. She did something wrong and she begged for forgiveness.
1: 근데 여기 만약에 for forgiving 하면요?
0: For forgiving, I mean, give, forgiving도 용서함이 될 수는 있지만 에이. 일반적으로 얘는 거의 굳어져 있어요.
1: 아, okay?
0: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Brian begged for a toy.
1: Brian begged for a toy.
0: Uh-huh. She begged for forgiveness.
1: She begged for forgiveness.
0: 자, 그리고요. 사람에게 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for이라고 하는 걸 쓰지 않아요. 당신을 얻으려고 이렇게 쓰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I am begging you.
1: 어?
0: Alright, 이렇게 하면 나 너한테 비는 거야. 제발 봐줘. 이런 느낌이죠. I'm begging you. 이것도
1: I'm
0: 같이
1: begging.
0: 알아두시면
1: yes.
0: 좋겠습니다. 오케이.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n't me. My, you begged for it.
1: It was me. My, you begged for i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0: 자, 이랬을 때 그대로 넘어가지 않죠?
1: 네.
0: 걔는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1: 엄마가 네. 너무 잘 알아요.
0: 아, 그러니까.
1: 아들을 너무 잘 아는데 어디다 대고.
0: 아, 이거는 예, 안 되죠.
1: 예, 그치, 안 통하죠.
0: 네.
1: He doesn't like playing video games.
0: 아하. 아, 자, 일단은 얘가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그거, 읽어보세요. 쭉.
1: 그거 없어도 말 되잖아요, 지금.
0: Go ahead.
1: He doesn't like playing video games.
0: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없이 읽으면.
1: 그는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
0: 플레이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1: 에, 에, 에.
0: 그런데 자, 걔는 비디오 게임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제가 이거는 거의 양념을 살짝 친 겁니다. 그래서 힌트 좀 드릴게요.
1: 예.
0: 심지어 그것도 아니야.
1: 아,
0: 심지어.
1: 그 he doesn't even like인가 보다.
0: Okay.
1: 예.
0: 원어민들이 양념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1: 저는 just나 mm-hmm. only를 쓰려고 그랬어요.
0: Only?
1: 예.
0: Well, 그러면 의미가 좀 이상해지네요. 그렇죠?
1: 그는 오직 좋아하지 않았어.
0: 오직 좋아하지 않았어. 좀 이상하죠?
1: 이상하네요.
0: So, 예.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정답? 맞습니다. So, 심지어 뭐뭐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쓸 때 even을 좀 넣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면 I don't like fried chicken. 이러면은 나는 fried chicken 안 좋아해.
1: 네.
0: 이거죠.
1: 네.
0: 근데 I don't even like fried chicken.
1: 난 치킨도 안 좋아해.
0: 심지어 나 치킨 좋아하지도 않아.
1: 아.
0: 근데 무슨 뭐 너가 좋아하니까 그런 거겠지. 그래서 I don't even like fried chicken. 나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는다.
1: 네.
0: 이렇게 양념이 약간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하는 거 좋아한다라고 할 때 I like you. I like that. 명사 보통 나오잖아요.
1: 그쵸.
0: Like something, right?
1: 네.
0: 그런데 어떤 행동하는 걸 좋아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즐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like 뒤에
1: ing.
0: ing가 여기 지금 딱 보이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like ing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뭐 즐기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사실
1: 예.
0: like 대신에 enjoy도 가능해요. 그러면 그걸 즐기다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네.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나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거 좋아해.
1: 오.
0: 이거 굉장히 좋잖아요. So, 나는 좋아한다.
1: I like.
0: 배우는 게 뭐예요? 배우는 거?
1: Learning.
0: Learning. 새로운 것들.
1: New thing.
0: New things.
1: Z.
0: Right. So, I like learning new things. How about this? 운동하는 게 우리 무슨 out이었죠?
1: Workout.
0: Workout. Right. 그러면은. 그는 운동하는 걸 안 좋아해. 여기 주어가 거의 마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아, 그럼.
0: 자, 그는 워크아웃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1: He doesn't like working out.
0: 그렇죠.
1: Oh.
0: ing 넣어야 되니까.
1: Yes.
0: 그렇죠? So he doesn't like working out. 아, 좋아해야 되는데요.
1: 네.
0: 자, so 이렇게 like ing. Like ing.
1: 근데 워크아웃이 한 단어 아니었나요?
0: Workout?
1: 예.

0: 그거는 명사로 쓸 때, 운동으로 쓸 때는 그렇게 쓸수 있습니다. Right. 자, 이거는 그냥 동사기 때문에 work 뛰고
1: 아웃이군요.
0: out. Yes. 자, 읽어볼게요. I like learning new things.
1: I like learning new things.
0: He doesn't like working out.
1: He doesn't like working out.
0: 자, 그럼 질문형도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1: 네네.
0: 그러면 너 있잖아. 책 읽는 거 좋아해? 자, 책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너럴하게. 너
1: 네.
0: 책들 읽는 거 좋아하니?
1: Do you like reading books?
0: 그렇죠.
1: 오.
0: 질문형이지만 여전히 ing, right? So do you
1: 그러네요.
0: like reading books? Okay. 자,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1: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0: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알고 보니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1: 왜요?
0: 아이가 안 좋아한다고 엄마는 확신했잖아요.
1: 그쵸, 이 마지막 대사
0: 아,
1: 중요하거든요.
0: 중요합니다.
1: 예.
0: 절 믿으세요, 부인. 이거는 굉장히 겸손해진 거예요.
1: 예.
0: 걔는 마치 프로 게이머 같답니다.
1: 갑자기 무슨 집사처럼.
0: 아, 알고 보니까.
1: 예.
0: 저 뒤에서 아들이, 엄마 몰랐죠? 이러면서, 아이도
1: 그쵸.
0: 알고 보니 좋아했던 거예요.
1: 예. Trust me, ma'am. He's like a pro gamer. 게이머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진짜. 마유도 좋아하는 게 맞군요.
0: 아, 그럴 수도 있고,
1: 응.
0: 아니면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게될 수도 있죠.
1: 그러게요.
0: 이건
1: 약간 냄새가
0: 어차피,
1: 좋진 않아요.
0: 학교에서
1: 예.
0: 아이가 뭐 돌아오거나 하면은 다 들통이 날
1: 그쵸,
0: 텐데.
1: 그쵸.
0: 자, 보겠습니다. Right? So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Right? 정답. Gamer? 맞습니다.
1: Yes.
0: 비디오 게임 선수, 게이머. 요즘에는 이제 뭐, 그쵸. 게임 자체가 e스포츠로 완전히 자리를
1: 오, 너무
0: 잡았잖아요.
1: 사랑받죠. 뭐
0: 그렇죠.
1: 올림픽 종목에도
0: That's right.
1: 있으니까요.
0: 그렇기 때문에
1: 예.
0: 이 단어는 워낙 유명해졌죠. 그죠? 프로게이머, right? 자, 근데 그는 실제로 프로게이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뛰는 선수로 뛴다예요?
1: 아니요, 몸 같다고.
0: 같다.
1: 네,
0: 그러니까 진짜
1: 맞습니다.
0: 그건 아니지만 그만큼 뭔가 잘한다는 느낌?
1: 그쵸?
0: 그걸 느낌을 주려고 어떤 단어 썼을까요? Like, okay. So 여기서는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아니고요. 뭐뭐 같은이라는 뜻의 단어가 됩니다. So like. 명사 하면 명사 같은 뭐 명사처럼 뭐요 정도로 해석이
1: 오,
0: 가능하겠죠.
1: 네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진짜 벽을 굉장히 잘 타요. 이렇게
1: 그래요?
0: 갑자기 예문이 굉장히 특이한 게 생각이 나서 제가
1: 벽을 잘 탄다고?
0: 아, 그는 마치 스파이더맨 같아.
1: 아, he is like a
0: All right, he's
1: Spider-Man.
0: like Spider-Man. 이렇게 쓰면
1: 와.
0: 되겠고요. How about this?
1: 응.
0: 그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0: 성 같은 거.
1: 아.
0: 이런 거 있잖아요. 집을 봤는데, 진짜 그게 성이라는 게 아니라, 성처럼 화려한 집이 있잖아요.
1: 그쵸. 뭔가 웅장한 느낌의.
0: 해외에서 특히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1: 예.
0: 그래서, 그건 마치 성 같다.
1: 오.
0: C로 시작하는 성.
1: 그쵸. It is like a castle.
0: 오, it's like
1: 오.
0: a castle.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진짜 얘가 스파이더맨이다. 그게 진짜 캐슬이다는 아니지만, 아,
1: 아니고.
0: 진짜 그런 느낌이다. 그런 거. 같다. Yes, okay. So, 읽어보겠습니다. He is like Spider-Man.
1: He's like Spider-Man.
0: It's like a castle.
1: It's like a castle.
0: Alright.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1: 아,
0: 해볼게요.
1: 근데 여기 스파이더맨 앞에는 관사어가 안 들어가는군요.
0: Spider-Man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뭔가 특정한 형용사를 넣으면,
1: 예.
0: 뭐, 특이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맨 같다라고도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스파이더맨은 슈퍼맨 이런 것처럼 고유명사처럼
1: 그쵸,
0: 취급을 하게 됩니다.
1: 이름이니까.
0: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그렇죠?
1: 네.
0: 자, 여기서 참고로 추가를 한번 해본다면
1: 네.
0: 이런 말 많이 쓰죠.
1: 응?
0: 와, 너딱 너희 아버지 같다. 이런 거 있죠.
1: 너무 많이 쓰죠.
0: 말투, 뭐 생김새, right? 근데 like 말고 여기서 느낌 조금 더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뭐 같다가 아니라 딱 뭐뭐 같다 그러면
1: 그래요?
0: 무슨 like라고 할까요?
1: Just like.
0: Yes, yes, yes.
1: Yes.
0: 자, 한번 해볼게요.
1: 예.
0: 너는 진짜 딱 너의 아버지 같아.
1: You are just like your father.
0: 그렇죠. You are just like your father, right?
1: 오.
0: 근데 이거는 정말 너 행동이 비슷하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어머니가 화가 났을 때도 할 수도 있죠.
1: 그렇죠.
0: 너는 누구 닮았니? 막
1: 넌네
0: 이러면서.
1: 아빠 닮아가지고 하여튼간
0: 그렇죠.
1: 너는 하여튼간 그래.
0: 옆에서 아버지가 왜 갑자기 나는
1: 그러니까 가만히
0: 그렇죠.
1: 있었는데.
0: 네.
1: 그럼 이거는 you look like your father이랑은 좀
0: 오,
1: 다른 느낌이죠?
0: 그거는 생김새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1: 아.
0: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김새를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 그쵸.
0: 조금 성향이나 이런 거
1: 하는 행동.
0: 맞아요. 뭐
1: 아,
0: 말투 조금
1: 맞아.
0: 그런 느낌이 더 강하죠. 오케이.
1: 응.
0: 자, 그리고 trust me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나를 믿어라. 당신이 안 믿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거는
1: 네.
0: 진짜 자신 있게 뭔가를 에이. 사실 전달할 때 쓰는 취임새 같은 겁니다. So trust me. 아 진짜로 내가 얘기하는데

0: 뭐 이러면서 뭔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1: 잘 빠져나가시네요.
0: 그러니까요.
1: 이 아빠가 잘 그래서, 빠져나가셨어.
0: That's right. 네. 자, 마지막으로 ma'am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당연히 본인의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이 사람은 진지하게 얘기하는
1: 그쵸,
0: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여자를 존중하는 호칭을 남은 타인에게 말하는 것을 ma'am. 좀 재미 요소를 넣은 것뿐입니다.
1: 여기서 벌써 뭔가 사죄를 네. 하는 맞습니다. 듯한 느낌.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1: Trust me, ma'am. He's like a pro gamer.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0: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1: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0: Alright. 걔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1: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0: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2: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0: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2: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without ing 정말 핵심 패턴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1: 네.
0: 나 먹지도 않고 일했어. 나는 일했다 먹지도 않은 채 해보세요.
1: I worked without eating.
0: I worked without eating. 그녀는 멈추지 않고 달렸어.
1: She ran without stopping.
0: 그렇죠. Like that. 자,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자, 당신은 게임 콘솔을 샀나요? 일단.
1: Did you buy a game console?
0: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1: Without asking me?
0: 그렇죠.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I worked without eating. She ran without stopping.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자, 다음은요. Like ing.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죠. 목소리 크게요. 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해. 나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1: I like learning new things.
0: New things. 그는 운동하는 걸 안 좋아해.
1: He doesn't like
0: working out. Yes.
1: Yes.
0: 자, 그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는 심지어 좋아하지 않는다 비디오 게임들을 하는 것을
1: He doesn't even like video playing video games.
0: Okay. Wow, that's a long sentence right there. Okay. 자, 읽어 볼게요. I like learning new things. He doesn't like working out.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4: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3: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4: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2: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1: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2: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Really. He loves games.
0: Yes. 수고하셨습니다.
5: 어, 자랑스럽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5: 포크를 제게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ould you bring me a fork?
0: There you go. Could you bring me a fork?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이죠. Without ing.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웬디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5: 네.
0: 웬디는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 손을 씻지 않은 채 먹었다.
5: 저런.
0: 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5: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5: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 해볼 건데요. 네. 제목이 정말 무섭습니다.
1: 왜요?
0: 다래끼보다 무서운 의사 선생님, Part 1. 되겠습니다.
1: 맞아요. 한창 그 다래끼 있을 때 제가 옆에서 에, 얼른 병원 가보세요 하면서
0: 제가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때 슬기 씨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제가 놔뒀다가 이게 딱딱해져 버려가지고 와 이거는 정말 큰 작업이 됐습니다.
1: 나름 그 다래끼도 골든타임이 있나
0: 맞아요.
1: 보더라고요.
0: 아 이게 너무 아팠던 고통이 있어서 실제 그것을 기반으로 한번 써봤고요.
1: 재밌겠는데요.
0: 아, 오늘하고 또 내일 연결돼서 또 스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1: 네.
0: Alright, so 눈에 다래끼가 난 situation.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와. 자, 일단 눈꺼풀 알아야 되죠.
1: 네.
0: 다래끼 알아야 되죠. 아마 지금 머릿속이 좀 하얄 수도 있습니다.
1: 눈은 그냥 아이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오늘 다 배우게 될 거고요.
1: 야.
0: 두 번째 미션은요.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 저 진심 기절할 뻔했거든요.
1: 어, 그래요?
0: 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이 다래끼가 얼마나 큰지 저희가 직접 가서 영어로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2: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3: Swollen?
2: Yeah,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3: Swollen?
2: Swollen. You know, like big.
3: A big.

0: 미걸.
1: What happened?
0: 보지 마, 보지 마. 아니, 여기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1: What?
0: 어?
1: Sorry? Do you know
0: 그, 너,
1: English?
0: 넌, 이렇게, I, 그, 저기, I explain?
1: Yes, please.
0: 오케이. do you know 다래끼?
1: 다래끼?
0: Dareki,
1: Who's
0: no,
1: that? Your friend?
0: a little 그 problem in my eyes.
1: Oh, that's
0: Yeah.
1: called 다래끼.
0: Oh, yeah.
1: Oh, that.
0: 너무
1: Oh.
0: 아파, 너무 아파.
1: Ouch.
0: I'm so sick.
1: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0: See doctor?
1: Did you go and see a doctor?
0: 봤지, 의사.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요.
1: 하?
0: 의사가 이걸 꾹 짜잖아.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짜. 닥터?
1: 닥터?
0: touch this, 이거, dimple? 이거, 다래끼?
1: Oh yeah,
0: Yes,
1: he touched it.
0: so. I said,
1: It was painful.
0: yeah.
1: Oh, it looks really painful.
0: 너무
1: Oh my
0: 아파, 너무 아파.
1: God.
0: So, 그래서 빅, 그래서 빅이에요.
1: Wow.
0: Don't look at me.
1: 아, I don't want to.
0: Yes, 울마요, 울마.
2: 아우,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아픕니다. 아, 또 아파요.
3: 그러게요, 예.
2: 자, 오늘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휘를 정말 중요한 생활 영어로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3: 네.
2: 뭐, 부었다라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래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눈꺼풀이라든가, 이거는 진짜 무슨 어려운 시험 영어가 아니죠.
3: 네.
2: 무조건 알아야 되는 생활.
3: 일상 속에서. 네.
2: 그렇습니다. 그런 어휘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4: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5: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4: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5: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2: 오늘 대화문입니다. 자, 친구가 이제, 상대방을 봤더니, 오, 눈이 완전 부어 있는 거예요.
0: 저런 저런.
2: 네, 눈 어떻게 된 거야? 완전 부었네. 이거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0: What happened to your eye?
2: 어순대로 끌어볼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
0: What happened? 우리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2: 뭐가 벌어졌니?
0: 너의 눈에
2: 그렇죠.
0: It's all 부었다.
2: 네, 부은 거를 드디어 쓸 차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0: 부었다.
2: 네, 교재에 꼭 한번
0: 네.
2: 써보시고, 뭐 틀리면 지우면 되니까요, 그렇죠?
0: 그쵸, 그쵸. 근데 뭐, 부었다라는 말이 지금 딱 생각이 안 나잖아요.
2: 오케이.
0: 예.
2: 그럼.
0: 그럼 우리 어제 배운 거 있잖아요.
2: 네.
0: It's all like a balloon.
2: 오.
0: 풍선처럼. 그죠? Like a
2: 근데 여기서 본론 틀리면 안 됩니다. 대신에.
0: 오, 두 개일 것 같아요.
2: 와.
0: 와.
2: 와. 오케이. 자, 물론 아실 겁니다. 이게 답은 아니라는 거.
0: 네.
2: 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고
0: 아유,
2: 싶어요. 제가
0: 감사합니다.
2: 말했지만 어휘를 모르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없죠.
0: 의미만이라도.
2: 그럼요. 알수 있는 걸로 최대한 동원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웃음은 빵 터질 수도 있어요.
0: 네.
2: 풍선 같아. 가능하죠. Right? 하지만 오늘 부어 있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바로 swollen.
0: Swollen.
2: 들어본 적 있나요?
0: 저
2: swollen?
0: 좀 익숙한데요?
2: 오케이.
0: 네.
2: swollen이라고 하는 게 부은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 붓다라고 하는 동사 swell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한 형용사의 모양입니다.
0: 네.
2: swollen. 자,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 드릴 게 뭐냐면요. puffy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0: Puffy?
2: puffy.
0: Puffy 강아지한테 쓰는 말 아니에요?
2: 걔는 퍼피고요.
0: 아, 예.
2: PPY입니다. 퍼피.
0: 그렇군요.
2: So puffy 하다는 거는 얼굴이 붓거나 푸석푸석한 거 있죠. 보통 아침에 자다가 깼는데 그죠? 이렇게 뭐 새벽에 물을 많이 마셨든 뭐 전날 밤에 라면을 먹었든 그런 모습을 보통 퍼피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swollen 같은 경우에는 더 포괄적입니다. 그런 것도 가능은 하고 아니면 어디 뭐 벌에 쏘여서 그럴 수도 있고, 어디가
0: 그쵸.
2: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다 포함. 그런데 팔이 이렇게 무슨 뭐 다쳐서 팔이 이렇게 부었을 때 퍼피하다고는 하지 않아요. 얘는 보통
0: 네.
2: 그냥 얼굴이 이렇게 부은으로
0: 부었을 때.
2: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2: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it's all swelling이라고 돼 있잖아요.
0: 네.
2: 보통 여러분들, 이 all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 갖고 있죠?
0: 올은 모두 다.
2: 모두,
0: 네.
2: 다, right?
0: 네.
2: 물론 그런 뜻도 될 수도 있지만요, 회화체에서 완전히라는 뜻도 있어요.
0: 아, 완전히.
2: That's right.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들을 수도 있습니다. He's happy 대신에 He's all

0: All happy. Look at him. He's all happy.
1: 아, 완전 이러면, 행복해.
0: 네,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는 완전 행복해. 이렇게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완전이라는 느낌으로 쓰는 게 더 맞겠죠, 그렇죠? Alright, swollen이라고 했고요. 자, 앞부분에 이거는 사실 질문형으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1: 그렇죠.
0: What happened? 여기까지만 해서도 문장 완성되잖아요.
1: 무슨 일이야?
0: 그래, 뭐 What happened?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 무엇이 벌어졌냐? 그러면서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1: 네.
0: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끝내지 말고 What happened? 뒤에다가 to 뭐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명사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body part가 될 수도 있고
1: 네.
0: 하지만 그거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거기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어떻게 된 거니? 라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0: Right? 예를 들어 사람을 써볼 수 있고 정말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그날 왜 연락도 안 되고 그랬어? 그런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니? 그거는 결국에는 너에게 무엇이 벌어졌냐가
1: 네.
0: 되겠죠.
1: What happened to you?
0: 그렇죠. Hey, what happened to you?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제가 머리를 좀 스타일을 바꿔본다고
1: 네.
0: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다 탄 거예요.
1: 아.
0: 딱 나타났을 때 여러분과 슬기 씨가
1: 네.
0: 너의 머리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니?
1: 아이고 아이고.
0: 어떡할까요?
1: What happened to your hair?
0: 그죠? Hey, what happened to your hair?
1: 아,
0: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칭찬으로는 절대 쓰진 않아요.
1: 그렇죠.
0: 네,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할 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happened to you?
1: What happened to you?
0: What happened to your hair?
1: What happened to your hair?
0: 네. 자, happened는 근데 네. 과거형이죠?
1: 과거요.
0: 뭐가 벌어졌니?
1: 네.
0: 근데 이거 진행형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갑자기 초능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럴 때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진행형도 돼요.
1: 예.
0: So, 비동사랑 섞어서 하면 어떻게 할까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1: 왠지
0: 뭐가 벌어지고 있지 나에게 할까요?
1: What is happening to me?
0: What is happening to me? 좋아요. Very nice.
1: Yes.
0: 이거는 특히나 뭔가 그 슈퍼히어로에 관련되어 그쵸? 있는 얘기.
1: What's happening to me?
0: Yeah. Righ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Just like this. Okay,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1: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0: Alright. 자, 여기에서 일단은 부은이라는 형용사를 알게 됐고요.
1: 네.
0: 그 다음에 미션입니다. 아,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1: 아.
0: 네. 제가 두 개 다 비워두기는 양심에 찔려서.
1: 네네네.
0: 제가. 다래끼는 여기 이렇게 살짝 넣어놨어요.
1: 아, 이거 근데 예전에 우리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0: 아, 그렇습니까?
1: 왜, 왜 okay. 뭐, 본 것 같죠?
0: Alright.
1: 예. 이게 bad style가 그 아주 심한 다래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On my 눈꺼풀인데. 눈꺼풀.
0: 네.
1: 눈꺼풀. 그러면은. 그 이게 어쨌든 눈을 덮는 거잖아요.
0: 여기죠, 여기.
1: 그러면은
0: 여기.
1: 저는 뚜껑. I lead로 가볼까요?
0: 오!
1: 뚜껑이 lead예요. 맞죠?
0: 지금 뚜껑이라 그래서 막 다른 거 쓸 줄 알았거든요.
1: 아유.
0: 들어보셨어요? I lead?
1: I lead는 처음이에요.
0: 처음? 오케이.
1: lead는 그냥 뚜껑이라서
0: 자, 눈을 I랑... 덮는 거니까 뚜껑이다.
1: 네.
0: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1: 네.
0: 보도록 할게요.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정답? 맞아요. 저 그래서 지금 뭐야? 지금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 eyelid 맞아요.
1: 전 진짜 그냥 생각한 거예요.
0: Yes, lead가 진짜 뚜껑 맞잖아요.
1: 맞 뚜껑이에요.
0: Right? 그런데 네. 눈을 덮고 있으니까 그리고 one word인 거를 참고를 해 주셔야 돼요. Yes.
1: 우와.
0: 그리고 양쪽을 다 얘기할 때는 물론 눈처럼 eyelids라고 해서 s를 포함을 해 줘야겠죠. 자 그래서 eyelid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래끼는 여기 제가 아예 해놓고 써놨는데요. 이 다래끼 같은 경우에는 STYE, STY, 그리고 E를 제거해서 STY, 이렇게 STY라고도 씁니다.
1: 네.
0: Okay? So STY, 뭐 STYE, STY 있다라고 하면 다래끼가 되겠는데
1: 네.
0: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또 강조하지만
1: 예.
0: 이 명사, 뭐 형용사 이런 단어들 좋아요. Right? 그렇지만 이 친구들을 동사랑 묶을 줄 모르면 문장에 못 넣을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냥 나 단어만 많이 알아. 이게 되니까 다래끼가 나다라고 하는 거 엄청 간단하게 다래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1: 네.
0: Right?
1: 네.
0: 저 동사 못 썼어요.
1: Had.
0: Exactly. So have a sty. 얘를 알아야 돼요. 이왕 알 거 여기까지만 하면

0: 아깝잖아요.
1: 그쵸.
0: 조금만 더.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아, 스타이가 셀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렇죠?
1: 네.
0: So have a star라고 하면 다래끼가 나다. 특히나 다래끼가 아주 심하게 났으면 이런 거 뭐죠?
1: Bad
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Right, so 그녀는 아주 심한 다래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1: She had a bad style.
0: 그렇죠? 현재형으로 쓰면 she has a
1: bad style.
0: 이러면 지금 나 있는 거예요.
1: 그쵸,
0: She
1: 그쵸.
0: has a bad style. 자, how about this? 나는 다래끼가 있어요. 근데 양쪽에 있어요. 그럼 일단은 나는 다래끼 하나가 있어요.
1: I have a style.
0: 그리고 양쪽 눈꺼풀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1: Both eyelids.
0: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전치사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써주면 됩니다.
1: On.
0: 왜냐하면 그 eyelids 안쪽에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1: 네.
0: 거기 피부에 이렇게 나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올라오잖아요.
0: That's right. On both eyelids. 여기까지 하면 좀 많이 알게 되는 거고요. 사실 저는 그것보다도 have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 Alright.
0: 자, 읽어볼게요. She has a bad sty.
1: She has a bad sty.
0: I have a sty on both eyelids.
1: I have a sty on both eyelids.
0: 본문도 읽어볼게요.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1: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0: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빅토어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0: 네,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쿠, 의사는 만나봤어?
1: 오,
0: 걱정이 되는 거예요.
1: 네. 아이,
0: 너무 크게 났으니까.
1: 그쵸, 그쵸.
0: 슬기 씨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한테.
1: 예, 예, 예. 어이쿠. Did you go and see a doctor? 어, 이거 예전에 우리 배웠던 건데요.
0: 네. 네. 나눌 수 있을까요?
1: go. Did
0: 너는,
1: you go?
0: 너는 갔니?
1: 응.
0: 그리고 뭐 했니?
1: 봤니?
0: 아하.
1: 그리고 의사를.
0: Yes.
1: 네. 어이쿠, 또 이거 오만 가지 있잖아요, 우리.
0: 오만 가지.
1: 네, 오만 가지
0: 근데
1: 있는데.
0: 뭔가 아플 때,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도 그렇지만 남이 아픈 걸 볼 때도 이거 많이 쓴단 말이야. 아이고, 아야, 아야, 이런 거.
1: 그래요?
0: 네. 만약에 그래요? 제가 꼬집었어요.
1: 예.
0: 네. 그러면은
1: 아치.
0: 오, 아치.
1: 예. 네. 아치.
0: 재채기는 아니죠?
1: 아, 아니요, 아니요. 네. 그거 아추잖아요.
0: 그거 뭐라고 쓸까요?
1: 아우치. 아, 아치.
0: 어.
1: 이렇게 갈까요?
0: 오케이. 오케이.
1: 아이치.
0: 오케이. 그건 에이끼라고 원래는 사실 할 수가 있는데.
1: 아, 그래요?
0: 자, 스펠링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이겁니다.
1: 아.
0: 네. 여기서 오가 아니고요. out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아. ouch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이쿠 아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1: 아하.
0: 만약에 내가 다쳤다
1: 네.
0: 그러면 이제 내가 아프다 그러면 ouch 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남이 다친 거를 보거나 남이 굉장히 좀 고통을 겪을 만한 일을 당했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랬을 때 ouch 오히려 얘기를 하는
1: 끔찍해.
0: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밤에 길을 그 거실에서 발가락을 어디 찧었다 이 얘기를 아우.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제 일이 아닌데도 아우치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1: 아.
0: Right. 하지만 얘는 좀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엄청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을 때 거기에 절대로 아우치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1: 어쩌면은 약간 조롱하는 걸 수도
0: 그럼요.
1: 있겠네요.
0: 너무 진지한 상황에서는 쓰는 게 아닙니다.
1: 아하.
0: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그냥 친한 친구끼리 아우치
1: 귀엽게.
0: 이렇게 쓰는 거죠.
1: 네,
0: right?
1: 네,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go 하고 뭐가 같이 섞였죠?
1: And see.
0: See. Alright. So go and see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친구예요. 그래서 굉장히 같이 많이 씁니다.
1: 세트.
0: 전에도 yes. 한번 세트로 간다 했었죠.
1: 맞아요.
0: So go and see someone 이러면은 누군가를 정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의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담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1: 그렇죠.
0: Right?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명령어로 해보세요. 이거 그냥 거의 똑같아요. 명령어로 가서 의사를 만나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1: Go and see a doctor.
0: Go and see a doctor. Right? 이거는 정말 사용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왜냐면 상대방이 뭔가 표정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아 보이면 툭 하면

0: 던질 수 있는 말이니까 go 가봐야죠. and see the doctor. 예. Yes. 자, 이번에는 과거형으로 할 건데 하려면 go하고 see 둘 다 과거형으로 바꿔줘야겠죠.
1: 네.
0: 자, 나는 가서 그 선생님을 만나봤어. 그러면 나는 갔다니까 I go가 아니라
1: I went.
0: I went. 그 다음에 and
1: so,
0: saw the
1: doctor.
0: 선생님.
1: Teacher.
0: There you go. I went and saw the teacher.
1: Mm-hmm.
0: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좀 생각보다 빈도는 좀 떨어지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가서 봐라고 상대방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나 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쓸 때가
1: 네,
0: 많습니다.
1: 네, 네.
0: 오케이,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Go and see a doctor.
1: Go and see a doctor.
0: I went and saw the teacher.
1: I went and saw the teacher.
0: 자, 본문으로 갈게요.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1: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0: All right.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짜려고 할 때는 사실 짠 것도 아닌데
0: 네.
1: 예, 그때 벌써 기절을 할 뻔했다라는 게
0: 그 공포심 때문에 저도 그랬거든요.
1: 맞아요.
0: 왜냐하면 거기에 빛을 쫙 비치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면 공포심이 엄청나지고
1: 앞도 잘 안 보이고
0: 그리고
1: 막 이러니까.
0: 보통 원래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1: 네.
0: 따끔해요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1: 그쵸.
0: 근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아플 겁니다.
1: 오.
0: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1: 경고가 제대로 들어왔네요.
0: Right.
1: Yeah, when he tried to eat.
0: 나눠보세요.
1: 그가 여기서 끊어야겠는데요.
0: 오케이.
1: Okay. 예, 그거를 저기 짜려고 할 때.
0: 노력할 때.
1: 예.
0: 그렇죠. 아니 직역을 하면.
1: 그렇죠. I almost passed out. 나 거의 갈 뻔했어.
0: 갈 뻔했어.
1: 그 기절할
0: 뻔했어.
1: 예, 이건데 이게 짜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짜다.
0: 자, 이거는 제가 많이 의역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오케이. 원래는 쥐어 짜는 거는 스퀴즈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1: 아.
0: 근데 단순하게 그 스퀴즈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원래 다르기는 아시겠지만 터트려서 나와야 되거든요.
1: 맞아요.
0: 자, 그래서 저는 사실 터뜨리다.
1: 나는
0: 터뜨리다. 동사를 터뜨리다를 가져와 봤습니다.
1: 터뜨리다.
0: 근데 이제 보통 의사가 터뜨리라고 할 때라고는 안 하니까.
1: 그렇죠.
0: 네.
1: 예. 터뜨리다가 이거 아닌가요? 범. 이렇게 어떻게 쓰는 거지? 범. 범푼가?
0: 오케이, 오케이.
1: 범분가 뭐.
0: 제 생각에는
1: 예.
0: 그 BOMB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1: 아, 그건가요?
0: 폭탄.
1: 아, 그 폭.
0: 폭탄 할 때 자, 그게 아니고요.
1: 폭탄 터지잖아요.
0: Right, right.
1: 예.
0: 자, 보겠습니다. Yeah. When he tried 노력했죠.
1: 네.
0: to 그걸 터뜨려. 나는 거의 기절했다. 기절할 뻔했다. 정답은요?
1: 아, pop it.
0: Pop. Pop, pop, pop. Right?
1: 아, 너무 쉬운 말이었어요.
0: 네, 이 pop이라고 하는 게 터뜨리다라는 동사예요.
1: 네.
0: 근데 이게 사실 그거 말고도 갑작스럽게 뭔가 팍 벌어지는 일. 네, 관련된 거는 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팝업 스토어이라든가
1: 맞아요.
0: 뭔가 튀어나온다.
1: 익숙하죠.
0: Right?
1: 네.
0: Okay, so 팝은 여기서 터뜨리다 라고 했고요. 여기 지금 pass out 썼는데
1: 네.
0: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1: 완전히
0: 이렇게?
1: 그쵸. 해롱해롱
0: 해롱해롱
1: 넉다운
0: 기절하다라는
1: 네.
0: 뜻입니다. 진짜 pass에서 뒤로 넘어간 느낌인 거예요. Okay, so pass out은 기절하다 가 되겠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덜렁 동사 하나예요.
1: 네.
0: 동사인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모두가 기절했다. 이거는 기절했다는 뜻도 되지만 피곤했다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 네.
0: 우리도 피곤하면 나 완전 기절했잖아 라고 하죠.
1: 그죠.
0: 그래서 모두가 기절했다. 어떻게 할까요?
1: Everybody passed out.
0: Yes. Everybody or everyone passed ou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할지도 몰라 라고 할 때 우리 조동사 뭐 쓰죠?
1: Might.
0: 그러면 나 기절할지도 몰라.
1: I might passed out.
0: Pass out, right? Might 뒤에는 동사 원형입니다.
1: 아, 그렇죠.
0: I might pass out. 이거는 진짜 너무 피곤해서 기절할 수도 있다가 되겠지만 너무 무서워가지고 영화 보다가 I might pass out.
1: 그렇죠.
0: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1: 무서운 영화 볼 때.
0: That's right. So pass out은 뭐 피곤해서든 아니면은 뭐 you know 진짜로 뭐 실신하는 게 될 수도 있고
1: 네.
0: 이렇게 pass out 쓸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Everyone passed out.
1: Everyone passed out.
0: I might pass out.
1: Oh, I might pass out.
0: 자, 그리고요. 여기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단어를 먼저 아시더라고요.
1: Faint.
0: Faint라고 하는 것도 기절을 하는 건데요. 얘는 거의 실신하다라는 뜻입니다.
1: 아.
0: Faint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말 현기증이 나든가 이런
1: 예?
0: 식으로 할 때 보통 faint를 쓰고요. 피곤해서 faint 한다고는 쓰지는 않아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더 포괄적이라 볼 수 있죠.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패턴이 여기 almost 뒤에 과거 동사를 쓴 겁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거의 뭐뭐 했다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진 않은 거죠.
1: 그러네요.
0: 그래서 의역이 되면서 뭐뭐 할 뻔했다 정도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I almost forgot. 나 거의 잊었어. 그러면 아직 잊은 건 아니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잊을 뻔했다가 되는 거죠.
1: 나 완전 까먹을 뻔했다. 약간 이런 느낌.
0: 맞아요. She almost got an A라고 하면 A를 받을 뻔은 했지만
1: 못 받은 거죠.
0: 못 받은 거예요.
1: B 받았네. 딱
0: That's
1: 보니까.
0: That's right. 에이. Okay. 자, 읽어볼게요.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1: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예,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미션 정리할게요.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1: I had a bad style on my eyelid.
0: Right. 자, 두 번째.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
1: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Okay,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2: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3: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2: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Yeah,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덩어리 표현이죠. 네. Have a sty. 가봅니다. 걔는, 그녀는 심한 다래끼가 났어. 현재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1: She has a bad sty.
0: 그렇죠. Has. 이게 중요한 겁니다.
1: Yes.
0: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나는, 과거형으로, 예. 나는 심한 다래끼가 눈꺼풀에 났다.
1: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0: There you go. 세 번째, 난 두 눈꺼풀에 다래끼가 났어. 현재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다래끼가 있다.
1: I have a sty on both eyelids.
0: 그렇죠. 아직은 단어가 익숙하지 않죠.
1: 그렇죠, 그렇죠.
0: It's okay, it's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has a bad sty.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I have a sty on both eyelids. Very nice. 자, 다음은요. Pass out.
1: 아하.
0: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1: 네.
0: 자, 다들 기절했어. 모두가 기절했어.
1: Everyone passed out.
0: 그죠? Everyone passed out. 나 기절할지도 몰라. 나 무서운 거 못 보거든. 이러면서.
1: I might pass out.
0: 그렇죠. I might pass out.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좀 깁니다.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 제가 직역 버전 드릴게요. 그가 그걸 터뜨리려고 할 때.
1: When he tried to pop it.
0: 오케이. 난 거의 기절했어.
1: I almost passed out.
0: There you go. 자, 그래서 뭐 할 뻔했다라고 할 땐 almost를 쓰고 과거동사 쓰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1: 네.
0: 거 이해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1: 한번 읽어볼까요?
0: 그럴까요?
1: 네.
0: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Everyone passed out. I might pass out.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어우, 읽어주시니까
1: 아유.
0: 머릿속에 쏙 들어왔어요.
1: 아,
0: 네.
1: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0: It's all swollen.
1: Yeah.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0: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1: Yeah. When I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Oh, no.
2: Yes.
3: Wow.
2: 수고하셨습니다, you guys.
3: Hey.
2: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웬디는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 oh.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ndy ate without washing her hands.
2: 그렇죠. Without ing.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이거는 패턴이라기보다는 거의 덩어리 표현에 가까운데요.
3: 네.
2: Have a sty. 이걸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아들이 다래끼가 났어. 내 아들이 다래끼가 났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2: 네,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3: 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텐데요.
1: 어떤 직업?
0: 자, 어제와 관련이 밀접히 있습니다.
1: 오!
0: 다래끼 짰잖아요.
1: 네네.
0: 오늘은 다래끼보다 무서운 의사 선생님 파트 2에서 실제로 그 의사 선생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아, 의사 선생님이 정말 짜려고 할 때 정 기절할 뻔했다 그랬잖아요. 아,
0: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다래끼 때문에 병원에 간 상황. 이번에는 친구와의 대화가 아니라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과
1: 대화.
0: 나의 대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를 들은 거예요.
1: 그쵸, 그쵸.
0: 뭔가 나는 여기 와서 약을 먹을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미션.
1: 네.
0: 잠깐, 저 준비 안 됐어요. 아파요. 여기까지입니다.
1: 네.
0: 오늘 연기를 많이 해야 될것
1: 아,
0: 같아요.
1: 그러네요. 예, 정말 실감나게
0: 아하.
1: 뭔가 이 다래끼가 탁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0: 그런
1: 오늘
0: 느낌으로,
1: 한번
0: 뭐,
1: 접근을 해볼게요.
0: 낭독도 하고, 뭐,
1: 네.
0: 표현도 알아가고, 다 아는 거죠.
1: 사실 영어도 그렇고
0: 네.
1: 기세고 연기입니다. 네.
0: 그렇습니다.
1: 자, 다래끼, 나서 아픈 그런 연기 영어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2: 도전! I'm going to drain your sty. I'm going to drain your sty.
1: Drain? 이거?
2: Like take out the liquid. Okay, drain your sty.
1: 뭐, 테이크아웃 한다고, 이거를? 진짜. 커피만 테이크아웃 해봤지.
2: I'm going to drain it.
1: 이걸 짜서 터트린다고요? 이렇게?
2: Do you speak English, ma'am?
1: 예. 봄. 유?
2: I might pop it, yes, maybe.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It'll be over
1: Over
2: before you
1: before
2: know
1: you
2: it.
1: know. 내가 알기 전에 끝난다는
2: It'll be
1: 건가?
2: very quick. Okay?
1: 잠깐만. 저 준비 안 됐어요. 잠깐만요.
2: Is there a problem? Is there a problem?
1: 잠깐만. 네, yes. I'm not ready.
2: Oh.
1: No.
2: It's okay, man. Don't worry, don't worry.

0: 아이고, 다래끼 짰던 그날의 악몽이 밀려옵니다.
1: 네.
0: 아, 아픈 것 같은데요.
1: 아, 선생님,
0: 네,
1: 정말.
0: 오늘, 자, 단어 위주로 배우시겠어요? 아니면 덩어리 표현 위주로 배우시겠어요?
1: 저는 원래 꿩 먹고 알 먹고를 좋아해요.
0: 네.
1: 둘다 갈게요.
0: 알겠습니다. 다 알려드리도록
1: 네.
0: 할게요. 트레이닝 같이 볼게요.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m going to drain your sty.
3: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2: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3: Wait, I'm not read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1: 응.
0: 자, 지금 다래끼 짜내겠습니다. 와, 이 목소리 알죠?
1: 네.
0: 빛 비치고 있고요,
1: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0: 눈에.
1: 또.
0: 그럼요.
1: 아이고. 자, I'm going to, your sty.
0: 네.
1: 아, 이거는 또 어제 배웠던 거랑 연결을 해가지고 또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요.
0: Right.
1: 이제 당신의 다래끼를 터뜨리겠습니다. so,
0: 와.
1: 여기에 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0: 자.
1: I'm going to pop your sty.
0: 맞아요. 우리가 꼭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배우고 나서 금방 또 써먹으면
1: 네.
0: 이게 금방 굳어서 들어가 있게 돼요, 머리에.
1: 그거를 그래서 몇번더 반복하면 내게 되는
0: 아하.
1: 건데,
0: 오케이.
1: 그게 참 어려워요.
0: Alright. 자, 일단 오늘은요. 죄송하지만
1: 네.
0: 또 다른 단어를
1: 왜
0: 가져왔습니다.
1: 그러세요?
0: 그런데요. 그런데
1: 예.
0: 팝도 돼요. 왜?
1: 어.
0: 우리 어제 뭔가를 터뜨린다라고 할때팝 쓴다고 했었잖아요. So I'm
1: 네네.
0: going to pop your sty라고 해도 되는데
1: 으흠.
0: 의사 선생님이 팝을 쓰면 환자가 무섭지 않을까요?
1: 아,
0: 아,
1: 그러네요.
0: 잠시만요. 터뜨릴게요. 이러면은 무섭단 말이에요.
1: 그쵸.
0: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느낌이나 조금
1: 아.
0: 부드러운 느낌의 동사를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맞아요. 선생님, 만약에 팝
0: 네.
1: 하셨으면은 팝콘 생각 많이 났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상상을 할 거잖아요.
1: 그쵸,
0: 자,
1: 그쵸.
0: 그래서 이거 좋은데 오늘은요. 드레인을
1: 어머!
0: 써봤습니다. 자,
1: 오!
0: 전문용어로 조금 이렇게 더 많이 쓰는 편이인데요. 이 드레인이라고 하는 거, 물을 드레인한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1: 아!
0: Right.
1: 네네네.
0: 물이 빠지는 것을 사실 드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아.
0: 물 같은 액체가 어디 이렇게 배수구 같은 데로 빠지다도 되고요.
1: 예.
0: 그쪽으로 빼내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안에 있는 액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고름이
1: 있죠,
0: 있던가
1: 있죠.
0: 그런 것을 이렇게 빼낸다, 고갈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1: 아.
0: drain을 써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1: 그쵸.
0: Okay, so drain이라는 단어, 뭐물 등등을 빼내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자기가 뭐할 거라고 할때 이것을 썼죠.
1: 네.
0: I'm going to do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자, be going to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전에 계획을 했고 그걸 이룰 것이다라고 해서 계획을 이룬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be going to 동사 원형으로 입영자를 하고 나서 조금 더 extra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So I'm going to do something. We are going to do something. 원래 사전 계획 있었고 그리고 이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짜낼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은.
1: 네.
0: Alright. So 예를 들어서 청혼하다가 뭘까요?
1: Propose.
0: 그렇죠.
1: 네.
0: Propose to someone이에요. 자, 그러면 나 있잖아. 그녀에게 청혼할 거야.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걸 할 거라고 이렇게.
1: I'm going to propose to her.
0: 그렇죠. Propose도 to를 빼먹는 실수가 엄청 많아요.
1: 그러게요.
0: 주의하셔야 돼요.
1: 우리 그냥 항상 프로포즈라고만 쓰니까.
0: 맞아요. 그냥
1: 예.
0: propose her 쓰는데 그러면 안 돼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주어를 우리로 잡아볼게요.
1: Yep.
0: 자, 파티를 연다라고 할때그 열다, 개최하다, 이거 뭐 쓰는지 혹시 아세요?
1: 열다?
0: 네, 이거는 덩어리로 오늘 몰라도 오늘부터 알면 돼요.
1: behold, beheld.
0: 자. throw라는 게 있어요.
1: 아, 틀렸네요.
0: 희한하게 던진다라는 표현을 같이 써서
1: throw
0: throw a party.
1: party.
0: 이 표현 알아두면
1: 오.
0: 나중에 진짜 후회 없습니다. So,
1: throw 네.
0: a party라고 하는 게 파티를
1: throw
0: 연다.
1: party.
0: 자, 그러면은 우리 있잖아. 파티 열 거야. 우리 파티 열 거야.
1: We are going to throw a
0: There you
1: party.
0: go.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이거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우리 뭐 다음 달쯤에 그럴 것이다라고 계획을
1: 네.
0: 상대방한테 전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You got it right? Okay. So 이왕이면 이 패턴 안에서도 propose to 그리고 throw a party라는 표현까지 알아두면
1: 너무 좋은데요?
0: 최고입니다.
1: 네,
0: 자,
1: 기억하겠습니다.
0: alright,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I'm going to propose to her.
1: I'm going to propose to her.
0: We are going to

0: throw a party.
1: We're going to throw a party.
0: 네. 자, 그리고 이쯤 돼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이거는 제가 사실 나올 때마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익숙해질 수 있게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그런데 혹시 will 들어봤나요? Will?
1: 그럼요.
0: 우리 항상 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우리말로 하면 뭐뭐 할 것이다.
1: 것이다.
0: 아, 그러면 똑같네 라고 생각하실까 봐
1: 예.
0: 걱정이 돼서 제가 잠깐 조금 얘기를 더 하면 be going to는 내가 하려고 이미 계획했고 그거 진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1: 그쵸.
0: 하지만 will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계획성이 떨어져요. 하지만 의지는 강해요. 그래서 순간적인 의지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계획성은 떨어지지만 의지는 불타있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1: 네네.
0: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I will drain 이걸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의사선생님이 딱 원래 딱 다른 치료를 하려다가 아, 요 짜야겠다 하면서
1: 아.
0: 그 자리에서 의지를 확 보여주고 싶을 때는 I will drain. 이것도 괜찮습니다.
1: 예, 예.
0: Okay? So, 대표적인 케이스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레스토랑 같은 데서,
1: 네.
0: 스푼이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걸 딱 보고, 웨이터 분이,
1: 예.
0: 가져다 드릴게요.
1: 어?
0: 이건 순간적으로 의지를 얘기를 한 거죠.
1: 그쵸.
0: 이미, 아, 저 사람 떨어뜨릴 거니까, 떨어뜨릴 거야. 그러니까 계획하에서 이렇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보통, I'll get you a new spoon. 그때는 will 보통 많이 쓰는 거죠.
1: 네.
0: So again, 얘는 미리 계획한 걸 이룰 거다. 그리고 얘는 순간적으로 좀 정한 느낌.
1: 네.
0: 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going to drain your sty.
1: I'm going to drain your sty.
0: 자, 이랬을 때 이 얘기를 듣고 완전 기절하겠죠, 그렇죠?
1: 오,
0: 자, 그래서
1: 떨려요.
0: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이러면서
1: Are you saying? 여기서 왠지 끊어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0: Mm-hmm.
1: You are going to eat and pop it?
0: Yes.
1: 그걸 짜서
0: 뭐뭐 하고
1: 터뜨린다고요.
0: 이거는 그래도 우리 했었죠. 방금 얘기도 했지만.
1: 네네네. Pop it.
0: 아하. 여기는 그...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얘기했어요.
1: 아! 쥐어 짜는 거. Squeeze가 되겠네요, 요번이. 네, 이제 또 스펠링이. 스퀴즈.
0: 그럼 같이 교재에 써주세요.
1: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0: 오케이.
1: Okay. 네.
0: Squeeze.
1: S-Q-U-E-E-Z-E.
0: Is that right?
1: Yeah.
0: Okay. So,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정답? 맞습니다.
1: 맞았다.
0: 쥐어 짜다.
1: 네.
0: 라고 하는 것을 squeeze라고 씁니다.
1: 음?
0: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의사 선생님이 제가요 그걸 squeeze 한 다음에 pop it 할 겁니다.
1: 너무 뭔가 잔인하게 들릴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패닉하죠, 그렇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그거를 빼낸다라는 느낌으로 drain을 쓴 거고요.
1: 다른 단어가 이렇게 그 당사자에게는 뭔가 안도감도 줄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근데 이게 본인 얘기면 당황을 해버리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0: 이런 단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뭐 squeeze, 뭐 pop, drain
1: 예.
0: 다 나왔네요. 그렇죠?
1: 와우.
0: 오케이. 그리고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스퀴가 아니라 쿠이로 다 나눠서 하셔야 돼요. 스퀴즈 아니라 squeeze.
1: squeeze.
0: squeeze. 대신에 좀 빠르게 부드럽게 연결한다는 느낌이에요.
1: 네.
0: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queeze, squeeze.
1: Squeeze.
0: Uh-huh.
1: Squeeze.
0: 좋아요. 자, 비슷하게 이런 것도 같이 연습해보세요. 그러니까 모음이 이렇게 붙어있다고 우이니까 위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 아.
0: 그럼 퀸 이러잖아요.
1: 따로따로.
0: 퀸.
1: 퀸.
0: 대신에 그걸 빠르게 하는 것뿐이죠. 한번 해보실래요?
1: 퀸.
0: 한번 더?
1: 퀸.
0: 오,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이것도 question. I have a question. 이렇게 하지 마시고 퀘가 아니라 question. 하지만 빠르고 부드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1: question.
0: Yes.
1: Question.
0: question. 훨씬 좋아요. 이것도 quick 아니라 quick. Quick.
1: Quick. Quick.
0: 오, 훨씬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1: 어렵긴 하네요.
0: Right.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1: 오.
0: 분명 짠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느낌 주려고 어떻게 했어요?
1: Are you saying?
0: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말하고 있나요?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뭔가 믿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보는 느낌이 있죠?
1: 네.
0: 그래서 Are you saying? 하고 나서 뒤에도 질문형으로 가면 안 돼요.
1: 어허.
0: 평소문일 거라고 이렇게 만들면 이 행동을 할 거라고 당신 말하고 있는 건가요? 나 진짜 못 믿겠어요.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So, 예를 들어서 너 내가 싫다는 거야? 이거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너는 말하고 있니? 그럼 어떻게 해요?
1: Are you saying?
0: 넌 날 싫어한다. 평소

0: 소문으로.
1: You don't like me?
0: 오, 그것도 좋아요. Or 네. you hate me.
1: You hate
0: 더 과하게.
1: me?
0: 그러면 Are you saying you hate me? 이렇게. 그럼 상대가 No, no, no. I'm not saying that.
1: 네.
0: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예쁜 건 pretty인데 더 예쁜 건 뭐예요?
1: Prettier.
0: Prettier. Okay.
1: Yes.
0: 자기 지금 그녀가 더 예쁘다는 거야.
1: 와.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화가 났어요. 자,
1: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than me?
0: than me까지. 오케이. 저는 그냥 prettier까지 기대했는데 더 좋아요, 더 좋아요.
1: 예, 예.
0: 근데 이게 약간 화난 느낌으로 가는 거죠.
1: 그렇죠.
0: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이렇게
1: 아하.
0: 쓸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여기서 핵심은 이 뒤에 Are you saying 뒤에 질문형을 또 쓰지 말라는 거예요.
1: 평서문으로.
0: That's right. 읽어보겠습니다. Are you saying you hate me?
1: Are you saying you hate me?
0: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1: Are you saying she's prettier?
0: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1: Are you saying you we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going to drain your sty. I'm going to drain your sty.
0: 네, 자 의사 선생님이 네 순식간에 끝날 겁니다.
1: 오.
0: 참고로 저는 순식간이 아니었어요 느낌이.
1: 아, 그렇죠. Yes, it'll be before you know it.
0: 자, 나, 어순대로 한번 가볼게요.
1: 네,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그거는 뭐 할 거가 나와요?
1: 끝날 겁니다.
0: 끝날 거다. 그 뒤에는 뭐인 거예요?
1: 당신이 그걸? 알기 전에.
0: 오케이.
1: 그걸 알기도 전에.
0: 직역으로 일단은 갈게요.
1: 예, 그게 이제 뭐 굉장히 알아채기도 전에 뭐 끝난다. 순식간에 그런 의미인
0: 오케이.
1: 거예요. 그러면 it will be 저는
0: 끝나는 게 뭐죠?
1: Over.
0: Over. 오케이.
1: 끝난다.
0: Alright.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오, 깔끔한데요?
1: 네?
0: 정답?
1: 오!
0: 맞습니다. Over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특히나 완전히 끝났다는 거를 또 강조를 해줄 수가 있어요.
1: 아.
0: Okay? So it'll be over. 끝나버릴 것이다. Before you know it. 여기서 지금 아주 좋은 게스트였어요.
1: 예.
0: 아마 많은 분들도 아, 그 정도 추측이 되는데 생각하실 건데요.
1: 네.
0: Before you know it은 뗄 수 없는,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거의 관용적인 동어입니다.
1: 아, 네네.
0: 그래서 당신이 그걸 알기 전에라고 하는 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그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갑자기 띵!
1: 후다닥!
0: 끝나버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순식간에 정도로 쓸 수 있는 덩어리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
0: 이게 좀 길어서 그렇지 사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거 쓰는 거 좀 별로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자, 예를 들어서 아,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음?
0: 여름이 순식간에 여기에 올 거야.
1: 아.
0: 이거는 진짜 여름이 금방 찾아올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will be를 드릴게요. Will be
1: 예.
0: 힌트. 여름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해야겠죠.
1: Summer will be here.
0: 오케이. 순식간에.
1: Before you know it.
0: 그렇죠. 당신이 그거 알기도 전에 이거예요. 자, how about this? Surgery가 그 수술이죠.
1: 네.
0: 오케이. 그 수술은 끝날 겁니다. 순식간에 말이죠.
1: The surgery will be over,
0: over
1: before you know it.
0: 좋아요. Before you know it.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1: Yes.
0: 이거는 문장이 엄청 길어 보이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before이라고 하는 거는 확장형 패턴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 문장이 더 이상 짧을 수가 없어요. 두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라도 아, before 뭐뭐 이거를 연습을 좀 해두는 게 좋아요. 미리미리.
1: 네네.
0: Okay? So, 여러분, 낭독 한번 해볼게요. Summer will be here before you know it.
1: Summer will be here before you know it.
2: The surgery wi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1: The surgery wi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in no time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1: 오.
0: 네, 그래서 시간이 정말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Right? 원래 in 하고 어떤 기간을 쓰면 얼마 있다가잖아요.
1: 네네.
0: 근데 no time이니까 아예 그런 기간조차 없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Right? 그래서 in no time 얘도 굉장히 간편하게 또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있죠?
1: 네.
0: 이거 뭘 줄인 거죠?
1: It will.
0: It will. 이거 이렇게 줄여서 되어 있을 때 제가 추천하는 거는
1: 네.

0: 이 T 사운드가 약간 플랫이 나요. 그러니까 near 비슷하게 발음이 돼요.
1: 네.
0: 그래서 저는 it will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it'll be over 이런 식으로 이럴 수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읽어달라는 거예요.
1: 예.
0: It'll be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1: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마지막
1: 네.
0: 눈물의 문장.
1: 어떻게?
0: 잠깐, 저 준비 안 됐어요. 아,
1: 아!
0: 아파. 이미 시작됐어요?
1: 제 생각엔 아직 찌르기 전인 것
0: 아,
1: 같은데.
0: 그럴 수도 있... 아직 시작 안
1: 예,
0: 했어요. 이렇게.
1: 설레발이 좀 많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0: 오케이.
1: 예. Wait, I'm not, 아, that hurts. 아파요. 까지. 그럼 여기 준비가 안 됐다니까, I'm not ready겠네요.
0: 오케이.
1: 준비를 뜻하는 ready.
0: 오케이.
1: 네.
0: Alright, so, wait, I'm not ready. 아! That hurts.
1: 어이구.
0: 가보겠습니다. That's right.
1: Yes.
0: 비교적 그래도 쉬운 단어죠.
1: 네네.
0: 준비된이라는 형용사 썼고요. 아! 그러면서 that hurts라고 했습니다. 이 hurt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동사일까요? 뭐 형용사일까요? 명사일까요? 뭘까요?
1: 동사인데요?
0: 그게 아프다.
1: 그쵸?
0: 동사.
1: 네.
0: Right? 자, 맞습니다. hurt는 정말 아프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거 사실 왜 주의하셔야 되냐면요.
1: 예.
0: 이 sick 있죠, sick. 아픈 거. 그거는 형용사이고 의미도 사실은 달라요. 자, 일단은 hold on. hurt. 아픈 것을 활용을 해서 그냥 동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목이 아픈 거예요.
1: 오.
0: 나의 목이 아프다.
1: 오.
0: 현재형으로 어떻게 해요?
1: My neck hurts.
0: 그렇죠. My neck은 3인칭 단수니까 my
1: 네.
0: neck hurts.
1: hurts.
0: 자, 그리고 나의 손가락들이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해요?
1: My fingers hurt.
0: My fingers hurt. fingers는 복수니까요.
1: 네.
0: 혹은 이 hurt는 과거도 hurt이기 때문에 아팠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이
1: 네.
0: 상황에서는 이렇게 완성이 될수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y neck hurts.
1: My neck hurts.
0: My fingers hurt.
1: My fingers hurt.
0: Alright? 자, 그렇게 해서 주의해야 되는 거. hurt라는 동사를 아는 건 너무나 좋은데,
1: 네.
0: 제가 이거 두 번째 거는, 과거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거 꼭 알아야 돼야 됩니다. 현재 hurt고 과거형, 뭐라고요?
1: hurt.
0: 그리고, PP 형태도,
1: 아, 예. 힌트를, 큰 힌트를 주셔서
0: 음악수사.
1: 감사합니다.
0: 도라
1: 예.
0: 그랬군요.
1: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예.
0: 알겠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1: 예.
0: hurt, hurt, hurt. 아프다, 아팠다, 그리고 PP 형태.
1: 네.
0: 같이 세트로 알아두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헷갈려요. 말을 할 때. 오케이.
1: 맞아요.
0: 자, 마무리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거는, that hurts라고 했죠?
1: 네.
0: 제가 아까 sick이랑 좀 다르다고 하지 않았나요?
1: 그쵸.
0: 물론, hurt는 아프다라는 동사고,
1: 네.
0: sick은 뭐예요?
1: 씩도 아프단데.
0: 아프다, I sick 이러나요?
1: I'm sick.
0: 그러면은,
1: 아픈.
0: 아픈.
1: 예.
0: 얘는 형용사예요.
1: 아, 그러네.
0: 그런 차이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품사의 차이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hurt는 통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예.
0: 누가 여기를 딱 때렸어요. 아, hurt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sick은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를
1: 아,
0: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1: 컨디션이.
0: Exactly. 오케이.
1: 아.
0: 누가 여기를 딱 때렸는데, oh, I'm sick. 이거 이상하죠?
1: 이상하네.
0: 네, 그런
1: 아,
0: 차이가
1: 그렇군요.
0: 있습니다.
1: 네네.
0: Alright. So 여기서는 갑자기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저는 hurt는 통증이 있다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1: 그렇게 생각하면 좀더쓸때 편하겠다.
0: 그럼요.
1: 그죠?
0: Right? 자, 읽어볼게요. Wait, I'm not ready. 아, that hurts.
1: Wait, I'm not ready. 아, 아, that hurts.
0: 좋아요.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네, 미션 정리할게요.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1: Are you saying you a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0: Alright, 두 번째. 잠깐, 저 준비 안 됐어요. 아, 아파요.
1: Wait, I'm not ready.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m going to drain your sty. I'm going to drain your sty.
2: Are you saying you're

0: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1: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0: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1: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도부터 이제 벌써 연기가 좀 필요한데요.
2: 그렇죠.
1: Are you saying? 하고 평소문을 써서
2: 예.
1: 이렇다라는 말이야? 이렇다라는 거야?
2: 오케이. 예. 나는 배우다.
1: 들어가세요.
2: 나는 여배우다.
1: 오케이. 내가 싫다는 거야? 자, 넌 말하고 있니?
2: Are you saying?
1: 네가, 아, 내가 날 싫어한다고?
2: You hate me?
1: 합쳐서 어떻게 해요?
2: Are you saying you hate me?
1: 그렇죠. 와, 듣는 사람이 엄청 무서울 네.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걔가, 그녀가 더 예쁘다는 거야?
2: Hi.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1: Okay. 오, 이런 말 네. 듣지 않게 해야 됩니다.
2: 그렇죠.
1: 자, 세 번째는요. 좀 길어요.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이거 나눠드릴 거예요. 당신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2: Are you saying?
1: 당신이 그걸 이렇게 쥐어 짤 거라고
2: you are going to squeeze it
1: 그리고 그걸 터뜨릴 거라고
2: and pop it
1: yes 엄청 길긴 한데
2: 네.
1: 괜찮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Are you saying you hate me?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Are you saying you a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Alright. 자, 다음은요. Hurt.
2: Mm-hmm.
1: 아프다. 중요한 거. 동사고 3단이 완전히 다 똑같죠. Hurt, hurt, hurt.
2: 네.
1: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 아파요. 자, that을 주어로 잡아서. 아, 그거 아파요.
2: That hurts.
1: That hurts. That은 3인칭 단수니까요. 자, 아, 목이 아파. 내 목이 아, 아파.
2: My neck hurts.
1: My neck hurts. 세 번째. 손가락이 아파요. 내 손가락들이라고 해볼게요. 내 손가락들이 아파요.
2: My fingers hurt.
1: 그쵸, my fingers hurt. 복수니까요.
2: Mm-hmm.
1: 읽어볼게요. That hurts. My neck hurts. My fingers hurt.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네.
1: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going to drain your sty.
4: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3: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4: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1: 네, 어제 오늘 어휘를 많이 배웠는데요.
2: 맞아요.
1: 이거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2: 네.
1: 문장에 넣어서 꼭 복습하셔야 돼요.
2: Sty, eyelid. 생각 막 나는데요.
1: So many, so many.
2: 네, 네.
1: Alright. 자,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5: I'm going to drain your sty.
2: Are you saying you a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5: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2: I'm not ready. Ah, that hurts.
5: I didn't touch you yet.
2: Ah, hurts.
5: Just calm down.
1: Great job, you guys.
2: 항상 감동입니다.
1: 아, 여기가 좀 시원해요, 이제 눈이. 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내 아들이 달에 끼가 났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son has a sty.
1: 그렇습니다. 지금 있으면 has가 되는 거고요. 그냥
2: 네.
1: 과거 얘기를 하고 싶었다, 나는. 그러면 had로 쓰시면 되겠죠.
2: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Are you saying? 하고 뒤에 평소문 넣는 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지금. 내가 귀엽다는 거야? 친구가 갑자기 아니 뭐 나 있잖아 인기도 많고 막 이러면서 귀여운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귀엽다는 거니?
2: 오,
1: 이거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2: 많이 들어봤어요, 저. 예.
1: 확실해요. 네.
2: 영어 문장 여러분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2: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이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2: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 너 로밍은 했냐?
2: 당연하지. 봐.
1: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2: 어, 저파수인가?
4: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2: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어, 버스 온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Thursday.
1: 네.
0: 목요일입니다. 그쵸? 자, 오늘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베프가 왜 그랬을까라는 제목으로 part 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만히 있어봐. 베프는 왜 그렇지 않은데요. 아. 예, 이 두 가지의 말이 공존하는 게 조금 의미심장한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베프인데 어떤 좀 섭섭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런가 봐요.
0: 그러면 이 친구가 이럴 친구가 아닌데
1: 그쵸.
0: 라고 하면서 뭐 오해가 벌어질 수도 있고 친구끼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좀 자연스러운 네.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애니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1: 네.
0: 애니가 내돈 빌려서 빌려가서 안 갚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1: 아이고.
0: 제 3자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 상담 할수
0: 그것도
1: 있거든요.
0: 있고 또 그럴 애가 아닌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그랬지.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1: 아이고.
0: 오해가 벌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1: 이래서
0: 사실.
1: 진짜 친한 사이는 돈 관계에 맺는 거
0: 아, 그렇습니다.
1: 아니에요.
0: 그리고
1: 에이.
0: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말하는 게 낫긴 하거든요.
1: 차라리.
0: Right,
1: 그래,
0: right.
1: 맞아요,
0: Okay. 자,
1: 맞아요.
0: 하지만 현실적인 내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네.
0: 이것을 다 영어로 우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솔직히 얼마나 빌려가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상황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0: Okay.
1: 하겠습니다. 슬기롭게
0: Alright.
1: 도전!
0: 도전!
1: 애니가 내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0: 응?
1: 애니, do you know
0: 애니?
1: 애니?
0: What
1: 응.
0: about 애니?
1: 애니, my money. My money, 바로 my money.
0: She borrowed your money.
1: But she doesn't refund.
0: Refund?
1: Return.
0: Oh, she didn't.
1: Yeah.
0: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Isn't she one of your best
1: Yeah,
0: friends?
1: Annie is my best friend. 그랬지, 그랬지.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0: So she's your best friend, right?
1: Yeah, but I disappoint.

0: Ah, because she didn't give you.
1: Yeah. Wow.
0: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1: Call? 말이 쉽지 그거. It's too hard for me.
0: Just say, please,
1: Please, my money.
0: give me my money.
1: Come back my money.
0: Yeah, she's your friend.
1: But she, no, I 대신 좀 해줄래?
0: Sorry?
1: You call her.
0: Me?
1: Yeah, Annie. Yes, please, please.
0: What?
1: I didn't.
2: 아, 이번 에피소드가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1: 그쵸.
2: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드라마 보듯이 즐기시면 돼요.
1: 알겠습니다.
2: Alright.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4: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3: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4: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2: 자, 지금 뭔가 속상한 마음에 다른 제3자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그렇죠.
2: 애니가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 이게 진짜 또 돈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러면 또 주변에 빌려줬던 친구들 생각이 이렇게 나요.
2: That's right.
1: Annie,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2: 자, 이거는 너무 길어서 나눠야 될것 같아요.
1: 무조건 나눠야 되겠네요. 이게 어차피 and로 연결된 두 문장인 거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자, Annie가 내 돈을 빌려갔어. 빌려간 거잖아요, 이미. 그러면 여기가 그거겠네요. 그 빌리다. 를 과거로 borrowed예요.
2: 와, 보통 이거 동사 엄청 실수 많이 나오거든요.
1: 그죠, 뭐 랜드, 렌트 빌리는 거 엄청 많잖아요.
2: 오호호. 그러면 저 대신에 대신 티칭 가능합니다.
1: 거의.
2: 자, 여기는 and로 나누긴 했는데 완전한 문장이라기보다는요 주어를 any를 share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그런 거군요.
2: 오케이. 그래서 거의 완성된 문장이죠, 거의.
1: 네.
2: 자, 그래서 애니가 뭔가 아무튼 빌렸다, 나의 돈을. 그리고 절대 페이하지 않았다는 느낌 같은데.
1: 오, 그러네.
2: 자, 일단은 빌렸다라고 하는 동사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1: 네.
2: 정답? Perfect.
1: Okay.
2: Yes. So borrow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빌리다, borrow가 아닙니다.
1: 네.
2: Borrow, 빌리다가 되겠는데 이거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특히 사실은 뭐 rent 이런 단어랑 헷갈리는 건 그렇다 쳐도
1: 네.
2: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1: 랜드,
2: 많아요.
1: 맞아요.
2: Borrow와 lend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예 다른 겁니다. Borrow는 뭐라고요?
1: 빌리다.
2: Lend는 뭐예요?
1: 빌려주다.
2: 맞아요.
1: 아.
2: 이게 헷갈리죠, 그렇죠?
1: 예, 예, 예.
2: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서 잘못 반대로 쓰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1: 네네네.
2: So 조심하셔야 돼요. Okay, so Annie가 my money를 borrow 했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갚았대요, 안 갚았대요?
1: No, never.
2: No, never, right? 절대 갚은 적이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돈을 갚는다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2: 일단 돈이 나오니까 머니가 나와야 될 것 같고.
1: 그렇죠.
2: 자, 갚는다라는 동사가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1: 돌려줘야 되니까 리펀드 아니에요?
2: 아, 그럼 환불 맞는데.
1: 아, 환불이구나.
2: 그건 뭐 어디서 뭘 사가지고 물건 네. 한 것도 아니고요.
1: 에, 다르네요.
2: 그 친구가 무슨 뭐 내가 본인이 무슨 상점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1: 그건 아니죠.
2: 네, 그래서 무슨 돈. 이런 단어 아예 안 들어가요. 오히려 더 편합니다. 바로 뭐냐면 pay someone back. 끝이에요.
1: 돌려주는 거니까.
2: 머니 같은 거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 네.
2: back이라는 거 도로죠.
1: 네.
2: So 도로 페이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페이했다기보다는 돈을 빌려준 거니까
1: 네.
2: 그다음에 내가 다시 페이를 하는 거죠.
1: Okay?
2: So pay someone back. 그리고 목적어 모양으로 써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에게 돈을 갚아. 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money 이런 단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에게 도로 지불해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1: Pay him back.
2: That's it. Pay him back.
1: 목적어니까.
2: Right.
1: 네.
2: 자,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2: Pay의 과거가 뭐죠?
1: Paid.
2: Paid. 나는 이미 그들에게 돈을 갚았어. 나는 이미 그들에게 돈 갚았어.
1: I already paid them back.
2: 오, 그죠.
1: 아.
2: I already paid them back. 나 그 사람들한테 벌써 돈 갚았어요.
1: 오.
2: money란 단어 굳이 안 들어가죠?
1: 그러네요.
2: 훨씬 편합니다. Just like this.
1: Yes.
2: 그리고 pay 과거형도 여러분 스펠링도 그렇고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죠?
1: 네.
2: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Pay him back.
1: Pay him back.
2: I already paid them back.
1: I already

0: paid them back.
1: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repay라고 하는 단어를 또 나중에는 볼 수가 있어요.
0: 네.
1: 근데 이거는 사람에게 갚는다는 느낌보다는 repay 한 다음에 뭐를 repay 하는지 뭐 나의 뭐 빚을 졌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repay라는 동사가 우리 다이얼로그 어딘가에 나오면 제가 꼭 짚고 넘어갈게요.
0: 네.
1: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0: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1: 자, 그랬을 때 다른 친구가 듣고 근데 그 아이는 너의 베프 중 한 명 아니야? 근데 그럴 리가 있을까? 이러면서 친구가 좀 놀라는 거예요.
0: 그쵸. 네. 근데 이렇게 뒤에서 얘기할 친구가 아닌데 의아했던 거죠.
1: 그쵸.
0: Isn't she one of your, 그녀는
1: 뭐예요,
0: 한 명이야.
1: 한 명이 아니니? 이랬죠.
0: 한 명 아니니?
1: 왜냐면 isn't she? 이랬기
0: 그쵸?
1: 때문에.
0: 한 명이 아니니 너의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한 명 아니니? 그럼 여기에 베스트 프렌드가 나와야겠네요. 베스트 FRIEND.
1: 오케이.
0: 그러면 근데 베스트 프렌드가 여러 명이니까.
1: 오,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웃긴 게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면 한 명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0: 맞아요.
1: Right? 근데 그런 친구 여기 가선 너가 베프야. 여기 가선 너가 베프야.
0: 때에 따라 다른가요?
1: 네, 그렇죠.
0: 예.
1: So 너의 best friends 중에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 하나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정답. That's right. Okay. So best friends. 뭐 기본적으로는 가장 친한 친구. 줄여서 우리 그냥 사실 베프라고 베프. 많이 쓰게 되죠.
0: 네.
1: 자, 근데 이 best friend라고 하는 거가요. Bestie라고도 많이 해요.
0: 아, 네네.
1: 이거는 더 줄여서 하는 비격식 표현이고요. 실제로 완전 약자처럼 쓰는 거 있거든요.
0: 아,
1: 혹시 아세요?
0: 알죠. 아하. BF.
1: 오.
0: 예. Yeah.
1: 틀렸습니다.
0: 어? BF. 언제 바뀌었죠?
1: 한 3월 며칠부터 바뀐 게
0: 그래요?
1: 아니라 원래 BFF입니다.
0: 아, 그래요?
1: 이거는요, BFF는 Best Friends Forever.
0: 아.
1: 이러고는 살짝 오그라드는
0: 네네.
1: 그런 표현이고요. 아. BF는 Boyfriend. 줄인 거기 때문에
0: 아, 그렇군요.
1: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0: 네네.
1: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거 좀 오그라들어요.
0: 에이.
1: 그래서 그냥 best friend가 최고입니다. 이거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요.
0: 네.
1: Alright.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단어도 있지만 패턴이에요. 지금 one of your best friend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of가 있잖아요. 무엇에 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 소유권을 느끼게 해주는
0: 네.
1: 그것도 있지만 뭐뭐 중에 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of 자체가. 그래서 Isn't she 한 명 아니야? 누구 중에? 중에 your best friends.
0: 중에.
1: 이렇게 또 of를 쓸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중요한 거는 여러 중에 하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단수명사가 아니라 복수명사를 쓰는 건
0: 그쵸.
1: 당연한 겁니다.
0: 그러네요.
1: Right.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 직장 동료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그분 뭐라 그래야 돼요?
0: Co-worker.
1: 왜냐하면 여러 명이니까.
0: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니까.
1: 다시 한번. 나의 co-workers 중에 하나. 그러면은?
0: One of my co-workers.
1: 이렇게 돼야 돼요.
0: 아하.
1: 자, 그들 중에 한 명.
0: 네.
1: 그들 중에 한 명.
0: 그들 중에, one of them.
1: That's it. 자, 이것으로 문장 만들면 방금 그것들을 주어로 쓰면 돼요.
0: 네네.
1: 내 직장 동료들 중에 한 명은 한국인이야.
0: 오. 그, my, 아니죠.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1: 그렇죠. 자, 지금 왜 is 썼어요? are 안 쓰고.
0: 왜냐면 one이잖아요.
1: 맞아요. 중요한 건 한 명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0: 아, 그러네요.
1: 뭐 my Korean, 뭐 my 뭐 friends, my co-workers 상관없습니다.
0: 그 is all Korean 해야 되나요?
1: Korean은 형용사로 쓴 케이스입니다,
0: 아,
1: 지금.
0: 그러네요.
1: Okay? So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자, 이거 해볼게요. 그들 중에 한 명은 가수야.
0: 아, 그쵸.
1: 일단 그들 중 한 명이
0: one of them. One of them is a singer.
1: 얘는 singer. 어가 들어가야 되죠.
0: Singer.
1: 명사니까.
0: 네.
1: Just like this. So 여기서 너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얘 복수로 써주는 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단수 동사로 받는 거 하나.
0: 네.
1: 이거는 엄청 문법 책의 느낌 같고 딱딱할 수도 있지만요. 원어민들은 이거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0: 오.
1: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케이?
1: 물론 뭐 조금씩 실수하는 거는 괜찮은데 실수하면서 점점 나아질 수 있게 practice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0: 네.
1: 오케이. 읽어볼게요.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0: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1: One of

0: them is a singer.
1: One of them is a singer.
0: 자, 그리고 본문 가볼게요. 약간 의아한 느낌으로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1: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0: 자, 이랬을 때 아주 씁쓸한 말을 해요.
1: 네.
0: 그렇지가 아니에요.
1: 어?
0: 그랬지.
1: 그랬지.
0: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1: 어.
0: 과거로 쓴 이유 알겠어요.
1: 그러네,
0: 지금.
1: 그러네.
0: 이미 뭔가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베프였다.
1: 그렇게 됐네?
0: 과거 동사.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She was.
0: 약간 she, 이런 느낌이죠. She was. 이런 느낌.
1: She was my best friend.
0: Yes,
1: 이런
0: probably.
1: 느낌.
0: Yes.
1: I am really in her.
0: 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하지만 네. 스펠링이 헷갈리는 그 단어를 넣으셔야 되는데
1: 그렇죠.
0: 자, 걔한테 나는 정말 뭐 했다고요?
1: 실망했어.
0: 그걸 써야겠네요.
1: 실망, disappointed인데요. Disappointment인가요?
0: 아, appointment도 아니고요.
1: Disappointment.
0: Disappointment 이거는 그 명사가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1: I am really disappointed. 네, in her.
0: 아마도 그 문법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1: 네.
0: 이거 좀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So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정답 볼게요. 스펠링까지 let me check. Okay.
1: Oh, yes.
0: 아, 좋습니다. Okay. P가 두 개예요. 그리고 S가 하나인데. 어떤 분들은 S 두 개 쓰시고 P 하나 쓰는 케이스 제가
1: 너무
0: 많이 봤거든요. 어,
1: 맞아요.
0: 자, 그리고 disappointed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형용사로 실망한 이런 형용사인데 발음할 때 NT가 모음 사이에 붙어 있죠, 지금.
1: 네.
0: I와 E 사이에. 이런 경우에는 모음 사이에 N하고 T가 붙어 있으면 T가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isappointed 이렇게도 되지만 아예 소리 안 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So disappointed 이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한번 try 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Disappointed. Disappointed.
1: Disappointed.
0: Mm-hmm.
1: Disappointed.
0: Okay. 그거는 option일 뿐이다.
1: 네.
0: 라는 것이고요. 자, 덩어리 표현 아마 그냥, 계속 암기만 해왔다면 오늘 이제 쓸 수 있는 기회가 나왔는데, 바로 be disappointed 쓰고, 그 다음에 전체사 뭐 썼어요?
1: In
0: someone.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실망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1: 네.
0: 겁니다. Okay. So, 나 있잖아. 정말 그녀에게 실망한 상태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진짜 I hate you.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데요.
1: 그래요.
0: 나 너한테 실망이야. 와. I mean, it hurts so much more.
1: 진짜 듣기 싫은 말인데요, 근데. I am disappointed in you.
0: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죠. I am disappointed. 근데 어디에?
1: In you.
0: 자, how about this? 질문형도 가능하겠죠? 너 우리에게 실망했니? 너 우리한테 실망했어?
1: 그러면 are you disappointed in us?
0: 그렇죠. us가 돼야 되겠죠. 우리니까. 그리고 you are가 아니라
1: are you?
0: That's right. So, just like that. in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0: Alright, 읽어보도록 할게요. I am disappointed in you.
1: I am disappointed in you.
0: Are you disappointed in us?
1: Are you disappointed in us?
0: 네. 자, 여기서 뭐 하나 참고로 드릴 게 있는데요.
1: 네.
0: 주의하셔야 되는 게 read가 나올 때도 있어요.
1: 네.
0: 네. in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한테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1: 아.
0: 이 사람한테. 오케이? 그런데 with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1: 예.
0: 어떤 결과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1: 아.
0: 오케이? 그래서, I'm disappointed with the results.
1: 결과가
0: 네, 뭔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grades
1: 성적
0: 같은 성적 이런 거예요.
1: 그쵸, 그쵸.
0: 그러니까 그 너 성적 너 실망이야 그거 자체에 본질적으로 실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에
1: 그쵸.
0: 의해서 실망이 됐기 때문에 so 아, 어떤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실망이 들어갔다. 그래서 사람한테 보통 이렇게 어떤 결과에는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좋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미 언급하긴 했지만 여기서 she was는 she was
1: My best friend네요.
0: Okay. She was my best friend.
1: Yes.
0: 그래서 여기서는 그 동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1: 네네.
0: Well, she was 이렇게 쓴 거죠. Or she used to be 뭐뭐 하곤 했다. 이거 써도 되고요.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1: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자, 이랬을 때, 자, 보세요. 진짜 좋은 친구는 이런 것 같아요. 딱 듣고서, 아, 야, 말했지? 야, 별로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 맞아요.
0: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Right? So. 그냥 전화해서 물어봐.
1: 그치.
0: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1: 양쪽 사실. 입장을 다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쵸.
1: 혹시나 기억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Just give her a call. 여기서 또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그, 좀 전화를 그녀에게 해봐. And 물어봐. 물어보는 거는 ask겠네요.
0: 오케이.
1: Yep.
0: 굉장히 심플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1: 네.
0: So just give her a call. And what? And ask.
1: 아하.
0: 정답.
1: Yes.
0: 물어보다 물론 이제 ask는 뭐 맥락에 따라서 부탁하는 게 될 수도 있지만
1: 네.
0: 여기서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죠. Why didn't you pay me back?
1: 오,
0: 이렇게 물어보라.
1: 그렇죠.
0: 그리고 ask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발음할 때 실수하시는 분은 많은데요. Ask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스크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으 소리가 나는 순간 아 내가 강세 어딘가 잘못 줬구나.
1: 그렇죠.
0: 이 생각하셔야 돼요.
1: 네네.
0: 아 강세는 자음이 아니라 무조건 모음에 두셔야 돼요. So A, S, K 중에
1: A.
0: 그렇죠. 거기에 강세를 꽝 주면 sk 이게 굉장히 짧게 들어오기 때문에 ask 이렇게 안 됩니다.
1: 그러네요.
0: Ask, ask. So sk, sk. 짧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1: 그렇죠?
0: Right. 한번 해볼게요.
1: 네.
0: Okay. Ask, ask,
1: ask, ask.
0: 좋아요. 자, 누구에게 전화한다라고 할 때 call someone이라고 해도 되는데 오늘 못 썼죠?
1: Give her a call.
0: 그렇죠. 이거는 뭐 예전에 노래도 있었지만
1: Give me a call.
0: 네. Give someone a call. 이거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다, 걸다가 네. 되겠습니다. Okay? So 목적어를 중간에 넣는 거예요. Her, him 이런 식으로 중간에 들어가 주면 되겠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유경자 갑니다. 나한테 오늘 밤에 전화해. 나한테 전화를 한 통 넣어라. 오늘 밤에.
1: Give me a call tonight.
0: 그렇죠. Give me a call tonight.
1: Yeah.
0: 뭐, right. 자, 두 번째. 그에게 연락하자, 전화하자. 하자를 넣어서.
1: Let's give him a call.
0: 그렇죠. Let's give him a call. Let's call him.
1: Yes.
0: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Okay?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1: 네.
0: 계속 쓰면 쓸수록 give가 들어간다라는 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Give me a call tonight.
1: Give me a call tonight.
0: Hey, let's give him a call.
1: Let's give him a call.
0: 네. 자, 참고로요. Give someone a call 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1: 네.
0: 조금 더 비격식으로요. 이런 것도 많이 써요. Give someone a ring,
1: 응?
0: buzz.
1: 와우.
0: 이런 것들도 씁니다. Ring이라고 하는 게 진짜 띠링띠링띠링 울리는 거잖아요.
1: 전화 벨이죠.
0: 그걸 준다라는 느낌. Buzz도 buzz라고 하는 게 이렇게
1: 진동인가요?
0: 울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1: 아.
0: 그래서 이것도 조금 비격식으로 캐주얼하게 쓰실 수 있어요.
1: Yes. Okay.
0: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1: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뒤에서 너무 얘기가 많이 오가면은 서로 오해 있을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깔끔하게 정리되는 말인 것 같아요.
0: 오히려 좋습니다.
1: 네네.
0: Alright.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네, 다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미션은 애니가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1: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0: 그렇죠. 두 번째 미션은요? 그랬지.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1: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Okay,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0: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2: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0: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1: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역공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는 누구에게 돈을 갚는다라고 할 때 money라는 단어 굳이
2: 안 쓴다.
1: 네. Pay someone back. 이거 해주시면 되고요. 틀려도 됩니다.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2: 좋습니다.
1: Okay. 걔한테 돈 갚아. 자, 그에게 돈을 갚아라. 명령어로요.
2: Pay him back.
1: Pay him back. 이런 느낌.
2: 네.
1: 두 번째는 과거형으로 가볼게요. 나 벌써 걔네한테 그들에게 돈 갚았어.
2: I already paid them back.
1: 그렇죠. them으로도 바꿔야 되고 paid 과거형이 돼야 되겠죠.
2: 네.
1: 자, 이번에 Annie 갈게요. Annie가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제가 나누겠습니다. Annie는 내 돈을 빌렸다.
2: Annie borrowed my money.
1: 그리고 절대 나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
2: And never paid me back.
1: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결까지 해봤습니다.
2: 끊어서 하니까 훨씬 수월하네요.
1: 훨씬 나아요. 네. 네. 그리고 이 명작은요, 한 번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트레이닝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2: yes.
1: 괜찮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ay him back. I already paid them back.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Okay. 자, 다음은요. 아, 이거는 항상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표현이라면 네. 이 명작으로 가야죠. So, be disappointed in someone. 본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실망을 했다라는 느낌.
2: 네.
1: 그리고 이거 저는 실망을 했는데 나 실망했다? 이거 아니죠?
2: 연기해야 돼요.
1: 아, 이거 연기 들어가야 돼요.
2: 네.
1: 그래야 뇌에서 아, 이게 어떤 느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시켜버려요.
2: 맞습니다.
1: 네. 자, 갑니다. 나 너에게 실망했어. 이거 현재형으로 상대방한테 한다는 느낌으로 나 너에게 실망한 상태다.
2: 신기한 게 지금 시작 전부터 한숨이 나와요. 이 연기 들어간 거거든요. I am disappointed in you.
1: 오, 강력해요.
2: 예.
1: I am disappointed in you.
2: 진짜 I hate you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1: 더 무서운 거예요. 예. 이거요. 네. 자, 다음은요. 걔한테 그녀에게 진짜 실망했어. 이것도 지금 실망한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2: 네.
1: 난 정말로 그녀에게 실망한 상태다.
2: I am really disappointed in her.
1: 그렇죠.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2: Yes.
1: Okay? 자, 세 번째. 너 우리한테 실망했어? 현재형으로. 너 우리한테 실망한 상태야?
2: Are you disappointed in us?
1: In us? 아주 좋습니다. Okay.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I am disappointed in you.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Are you disappointed in us? Alright,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4: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3: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4: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1: All right,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5: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2: Mm-mm,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5: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Go on, it's okay.
1: Oh, great job, you guys. 오늘도 성공입니다.
2: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내가 귀엽다는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you saying you are cute?
1: 그렇죠.
2: 예.
1: Are you saying you are cute?
2: 약간 비아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1: 살짝 들어갔을 예. 수 있습니다. 자, 뒤에가 Are you cute? 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었죠.
2: 네.
1: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Pay someone back. Pay someone back. 이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나 너한테 돈 못 갚아.
2: 아이고.
1: 나 너한테 돈 못 갚아.

0: 좌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야, 한 주 동안도 정말 열심히 네. 달려온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0: 벌써 박수입니다.
1: 대단해요.
0: 네네네. 자, 마무리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1: 그럼요.
0: 자, 오늘 여행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자, 호텔에서 휠체어 빌리기라고 해서 같이 호텔에 간 뭐 가족, 뭐 친구, 아, 누가 됐든 간에 뭐 휠체어라든가 뭐 기타 등등.
1: 필요한 상황이죠.
0: 게, 그렇죠. 네, 그런 네네. 게 있을 때 가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1: 어, 멋있다.
0: Alright. 네. 자, 그런 상황을 우리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아, 이 문장을 써야 되겠죠. 특히 뭐
1: 네네.
0: 할아버지, 할머니 필요할 수 있겠죠.
1: 그쵸,
0: 그렇죠?
1: 그쵸.
0: 그래서 뭔가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를 빌릴 수 있을까? 자, 두
1: 네.
0: 번째 미션은요.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1: 오,
0: 어디에 있는지.
1: 네.
0: 왜냐면 거기서 그냥 갖다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그쵸,
0: 번호를
1: 그쵸.
0: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묵고 있는 숙소 룸 넘버를 꼭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왜냐면 투숙객 이미 확인이 되어야지 대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0: That's
1: 해서.
0: correct.
1: 아하, 어쨌든 간에 오늘
0: 네.
1: 휠체어를 영어로 한번 빌리는 것도 도전 가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네. 자,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할아버지가 쓰실 그 휠체어를 빌릴 수 있을까요?
2: Can I help you, ma'am?
1: Yes,
2: Yes.
1: I need your help.
2: How can I help?
1: My grandfather walk very uncomfortable, so he needs wheelchair.
2: Oh, wheelchair?
1: Yeah, do you have?
2: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Definitely, we have a wheelchair. I can bring it to his room.
1: 우리 룸으로?
2: Yes, to the
1: 오케이,
2: room.
1: 오케이, 오케이.
2: Okay?
1: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Grandfather and
2: Yep.
1: me is in the 800, 821
2: Oh, room
1: room.
2: number.
1: Yeah.
2: Room number.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1: Walker?
2: Yeah, do you need a walker?
1: Walker?
2: Yeah, do you need
1: Walker?
2: one as well?
1: Walker, who is
2: It's
1: it?
2: like, not a person, the
1: Person?
2: frame,
1: Frame!
2: the walker. Do you know?
1: Okay.
2: Let's get one too.
1: Thank you.
2: Okay, just one
0: Alright, 잘 봤습니다. 아,
1: 예.
0: 이거는 사실 좀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쵸?
1: 그쵸, 그쵸.
0: Right,
1: 우리가 왜냐면
0: right.
1: 여행 중에 항상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0: 그럼요, 그럼요.
1: 예.
0: 그리고 어디를 갔을

0: 들때꼭 그게 호텔이 아니어도요.
1: 네.
0: 이런 경우 같은 경우 휠체어를 빌려주는 곳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1: 백화점이나,
0: That's right.
1: 네,
0: 그럴 때
1: 맞아요.
0: 꼭 물어볼 수 있어야겠죠.
1: 그리고 뭐 휠체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아기들이 있으니까 유모차.
0: 그런 것도 다
1: 에.
0: 포함이 되는 겁니다.
1: 맞아요.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3: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2: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3: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Mm-hmm.
0: 자, 호텔에 가서
1: 네.
0: 1층에 내려가서 이제 물어봐야겠죠.
1: 그쵸?
0: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Can I get a for my grandfather? 아,
0: 앞에서부터 가보겠습니다.
1: 여기서 그냥 for로 하는군요.
0: 단순하죠, 그렇죠?
1: 내가 get 할수 있을까요?
0: Yes.
1: 휠체어를 우리 내 할아버지를 위한.
0: Yes.
1: 네. 그럼 여기 wheelchair가 들어가야겠네요. wheel은 그거예요. 바퀴. 휠체어. wheelchair인가 이거? 왜냐면 바퀴가 두 개잖아요.
0: 또 점점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1: 그쵸. 근데 그냥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0: 알겠습니다.
1: Wheelchair.
0: 자, wheelchair라고 했는데 one word로 썼네요. 그렇죠?
1: 네.
0: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이라고 했는데요. 정답
1: 오.
0: 맞습니다. 자, 일단은 one word라는 게 중요해요. 한
1: 네.
0: 단어로 써 주시고요. 오케이? 발음할 때 휠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1: 아, wheel.
0: Wheel, right?
1: 아.
0: 우리가 흰색도 화이트라고 안 하죠?
1: White.
0: White이라고 하죠. 그래서
1: 네.
0: H가 없는 느낌으로 발음할 때 wheel chair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1: Wheelchair.
0: Wheel
1: 근데 그
0: chair.
1: 있잖아요. WHOLE. 홀.
0: Hole.
1: 그건 홀이죠.
0: 그때그때 달라요.
1: 정말
0: 네.
1: 까다로워요.
0: 영어 발음. 그래서 그거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런
1: 네.
0: 재밌는 영상이 많이 돌더라고요.
1: 어.
0: 아니, 왜 이거는 똑같은 패턴인데 이 발음이고 이건
1: 맞아요.
0: 다르냐? 이럴 수가
1: 아.
0: 있어요.
1: 근데
0: 근데
1: 뭐 우리나라 말도 비슷할
0: 그쵸.
1: 거예요. 예.
0: 예외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너무 헷갈리죠.
1: 그쵸.
0: 그래서 wheelchair가 맞겠고요. 자, 참고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랑 같이 묶어두면 좋다. 아니면 적어도 덩어리로 묶어두면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wheelchair 앞에 인이라는 전치사만 또 추가적으로 알아둘게요.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1: 오.
0: In a wheelchair. 이렇게 쓰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1: 아.
0: 오케이, 뭐 내가 몸이 좀안 좋아서 나는 휠체어를 지금 타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원래 휠체어를 탑니다라고 할 때도 이걸 쓰시면 돼요.
1: 아,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비동사랑 왜냐면 있는이라는 느낌을 줬죠.
1: 네.
0: 그래서 비동사랑 같이 나중에 문장에 넣으실 때는 쓰시면 굉장히 편해져요, right? So, yeah, he is in a wheelchair.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참고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얘도 비동사랑 같이 섞어 쓰시는데
1: 예.
0: 목발 있죠?
1: 예.
0: 목발을 짚고 있다라고 할때 이런 상태를 강조하는 것을 써주시면 돼요. 이 crutch 자체가 목발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1: 네.
0: 양쪽을 얘기한다. 그러면 he is on crutches.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1: 네.
0: You got it, right? 오케이. 자, 여기서 보세요. 할아버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이랬잖아요.
1: 네.
0: 근데 저번에 빌리다라는 동사로 못 썼죠?
1: Borrow,
0: right? 여기서 can I borrow? 괜찮아요.
1: 오.
0: 완전히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치 음식 주문하듯이
1: 예.
0: 달라고 하는 느낌으로 조금 더 강조해 준 것뿐이고요.
1: 아.
0: 여기서 get을 써도 되고 borrow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can I get 명사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죠? Can I get? 직역을 하면 제가 명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역을 하면 결국에는 뭐 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 그걸 줄수 있나요?
1: 네.
0: 이건 사실 음식,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 주문할 때도 엄청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Right? So, Can I get something?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혹시 그거 아세요? 그 wheelchair 말고
1: 예.
0: 걸을 때좀 걸음 보조해주는 게 있어요.
1: 아, 우리
0: 연세
1: 어르신들
0: 있으신 분들
1: 많이
0: 특히
1: 예,
0: 많이 쓰는 거.
1: 쓰시죠.
0: 그거를 a walker. 이라고 합니다.
1: Walker.
0: Walker, okay? So a walker. So 제 아내를 위한 혹은
1: 예.
0: 제 아내가 쓸 워커를 빌릴 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0: 그렇죠.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죠?
1: 네.
0: 자, how about this? 슬기 씨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뭐 유아차 이런 네. 거 빌리는 것도 쓸 수 있어야 된다.
4: 그렇죠.
0: 뭐죠? 스트 뭐죠?
4: Stroller.
0: Stroller, right? 그러면 저 stroller

0: 수술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아기를 위한 어떻게 할까요?
1: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0: 그렇죠.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1: 맞아요.
0: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can I get을 알게 되면 빌릴 수 있는 거를 계속 바꿀 수도 있고요.
1: 계속 쓸 수가 있네.
0: 도대체 누가 쓸지도 뒤에 for someone.
1: 아하.
0: Right? So 누가 쓸지를 쓸 때 for이라는 전치사 너무 편하지 않아요?
1: 그러네요.
0: 너무 편하죠, 그렇죠?
1: 내 아내를 위한, 내 아기를 위한 그냥 이렇게 직역해도
0: That's
1: 편한
0: it.
1: 것 같아요.
0: So simple, right? Okay, so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1: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0: All right.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1: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0: All right. 자. 이거 읽어볼게요.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1: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0: Okay, very, very nice. 자, 이랬을 때, 오, 거기서 이제 얘기합니다.
1: 네.
0: 아, 물론이죠. 할아버님 방으로 가져다 드릴 수 있어요.
1: 네.
0: 어,
1: 일단 뒷문장부터 볼까요?
0: Okay.
1: I can bring it.
0: 뭐예요, 그게?
1: 여기서 끊어볼까요?
0: 내가 그것을?
1: 나는 그거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네. 어디로? To his room. 그의 방으로.
0: 그렇죠?
1: 예.
0: 네. 결국 그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1: 네. 그럼 물론이죠니까 또
0: 이거는
1: 왠지,
0: 뭐 그냥 그죠? 사실 뭐 물론이죠. 그럼요라는 건 많이 알고 있는 게 있지만
1: 또
0: D로
1: 다른
0: 시작하는 거 있습니다.
1: D. D. 아!
0: 확실히 그렇다.
1: D로 가는 아이고. 거면은 이거 definitely인데요.
0: 얘 D 맞죠?
1: 얘 D예요. 왜냐면 나 오브콜스 하려고 그랬어요. 예. Definitely.
0: 틀려도 돼요?
1: Definitely.
0: Okay.
1: Definitely.
0: All right.
1: Yes.
0: 자, 틀려도 된다고 했더니 바로 틀렸습니다.
1: 그래요?
0: 자, 그렇지만 스펠링 거의 맞아요.
1: 그래요? 아, 이게 헷갈리네요.
0: Definitely.
1: 아, I군요.
0: 네, 여기 A 아니고 I입니다.
1: Definitely.
0: 자,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물론이죠 하면 of course, sure. 한 1억 번 들어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새로운 걸 해보는 거죠.
1: 네.
0: Definitely. 이거는 원어민들이 거의 습관 수준이죠. 그래서 확실히, 물론, 당연히 라고 할 때 그것만 단독으로 definitely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자, definitely 앞쪽에 이거를 청취로 알아들으려면 강세를 알아야겠죠?
1: 예.
0: 바로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 이렇게 안 되게 빠르게 가야 되는 거죠. 약간 definitely, right? 자, 해보겠습니다. Definitely, definitely.
1: Definitely. Definitely.
0: 네, 이렇게 발음 연습을 하면 이게 소리가 들리네? 이거 경험하실 거예요.
1: 그쵸, 그쵸.
0: Alright, so definitely. 그러면서 I can bring it to his room 이라고 했어요. 자, br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요거 나온 김에 오랜만에 한번 여러분 필기해 놓겠습니다. bring의 과거형, PP 형태.
1: 자, bring의 과거는 brought이에요. brought. brought. brought. 그리고 얘는? 얘도 똑같은 것 같은데.
0: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똑같이 쓰더라고요.
1: 네, brought는 아닌 것 같아요. Bring, brought, brought.
0: Okay.
1: Yes.
0: 자, 정답. 맞습니다.
1: B-R-O-U-G-H-T.
0: Bring, brought, brought. 대신에 얘는 발음할 때 brought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마에 조금만 더 벌려주세요.
1: Brought.
0: 이런 느낌으로.
1: 예.
0: 자, 여기서는 I can bring it 이렇게 썼는데 잠깐만 봐주세요, 이거. 그것을, 이게 wheelchair가 되겠죠? The wheelchair, right?
1: 네.
0: 그것을 bring 하겠다. 그의 room으로.
1: 예.
0: 그러면 그쪽으로 가까이 가져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다는 얘기예요?
1: 가까이 가져가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이 wheelchair를 딱 집어서 그의 room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1: 네.
0: 그렇게 가까이 가져가게 만든다라고 할 때 우리가 bring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가져오다. 이렇게 픽스를 해놓을 수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0: 고정이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어쩔 때는 누구 기준이냐에 따라 가져오다가 될 수도 있고 가져가다가 될 수도 있거든요.
1: 아.
0: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하지 가져올게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1: 예.
0: Right?
1: 예.
0: 하지만 내가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거 좀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예.
0: So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한국어로는 가져가다가 될 수도 있고 가져오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근데 영어에서는 단순하게 bring은 뭔가와 뭔가가 가까이 간다. 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두 개 다 써놓은 겁니다.
1: 네.
0: Alright. So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의 룸과 wheelchair가, right?
1: 네.
0: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걸 나에게 가져와. 그러면 그거를 나에게 bring 해라. 명령어로 어떻게 해요?
1: Bring it to me.
0: 그렇죠. Bring it to me. 가져가다 오다. 우리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워진다는 거. 자, how about this? 저는 will 써볼게요. Will.
1: 네.
0: 수건이 영어로 뭐예요? 수건.
1: Towel.
0: Towel, right? 저는

0: 그 수건들을 당신의 방으로 가져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1: 아.
0: 수건들하고 당신의 방이 가까워질 거다. Right?
1: 네.
0: So 나는 그 수건들을 가져갈게요. I will
1: I will bring the
0: the
1: towels
0: towels. 자, 당신 방으로.
1: to your room.
0: To your room.
1: 예.
0: You got it.
1: 아.
0: 너무 심플하죠, 그렇죠?
1: 그러면 좀 멀어질 때는
0: 가까워진답니다.
1: bring 말고 뭘 써요?
0: Take를 하죠.
1: I
0: I'll take it
1: take.
0: from you. 너로부터
1: 아.
0: 멀리 가져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1: 네.
0: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Bring it to me.
1: Bring it to me.
0: I will bring the towels to your room.
1: I will bring the towels to your room.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Oh,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1: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0: 네. 자, 지금 호텔 측에서는 아, 할아버지가 다른 방에 묵으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놓은 거예요.
1: 네.
0: 알고 보니까 같이 계신 거죠.
1: 그쵸.
0: 그래서 아,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라고 했습니다.
1: 아하. Actually, he's with me. 여기까지 해볼까요?
0: 오케이. Okay. 그리고 뭐몇번 방에
1: In
0: 있다.
1: room 821.
0: Alright.
1: 자,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계신다. 그럼 저는 왠지 이걸 쓸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이게 staying.
0: 오,
1: 이렇게.
0: 왜 stay라고 안 하고 staying이라고 했어요?
1: 왜 그랬을까요?
0: 왜
1: 아,
0: 그랬을까요?
1: 왜냐면 여기 지금 비동사가 있잖아요.
0: 오.
1: 비동사가 있어서 왠지 같이 있어요. 진행형으로
0: 오,
1: 느낌이 왔어요.
0: 저기 자신감 가지세요. 맞아요.
1: 오!
0: 맞습니다. 자,
1: Yes.
0: so actually, he i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맞습니다.
1: 오.
0: staying이라고 했고요. 자, staying은 머물다, 뭐 지내다, 뭐 있다. 이거는
1: 네.
0: 계속 있다라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발음할 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게 stay보다는
1: 네.
0: st 뒤에 이렇게 모음이 나오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으로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된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stay가 아니라 stay처럼 가까이 사실은 나요.
1: 아.
0: Again, 이거는 의식하고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stay 이게 아니라
1: Stay.
0: stay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를
1: 아하.
0: 들어 이거 얼마 전에 했었죠?
1: 아,
0: 이거
1: 네네.
0: 뭐였죠?
1: 다래끼.
0: 다래끼. 이거 스타이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읽어보세요.
1: Style.
0: 그게 더
1: 오,
0: 편해요. 이게 왜
1: 그러네요.
0: 자동이라고 하냐면 이걸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혀가 입이 실제로 편해서 내는 거거든요. So, style, style. 스토리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1: Story.
0: story. Right?
1: Story.
0: 훔치다. 뭐 이거 할때 steal이 아니라
1: Steal.
0: steal.
1: 아.
0: 자기도 모르게 된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1: 오, 네네.
0: 또 같이 연습해 주시고요. 그래서 staying with me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몇 호실에라고 얘기를 했을 때그 방에 안에 들어가요? 아니면 그냥 바깥쪽에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1: 방에 안에 들어가야죠.
0: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몇 호실에 있어요, 머물러요 할 때는 전치사 in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in room 하고 나서 여기에 호실을 몇 호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몇 호실이었죠?
1: 821호실이요.
0: 그렇죠. 821호실이라고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요.
1: 네.
0: 하나는 room 821. 하나하나 읽는 것.
1: 네.
0: 또 하나는 뒤에 두 개를 묶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1: 오.
0: 따로 읽고. 그래서 821,
1: 821.
0: 821.
1: 아.
0: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4호예요. 그러면 1004. 이런 경우도 있지만
1: 네.
0: 어떤 경우는 104이라고 읽는 사람도
1: 오.
0: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뒤에를 두 개를 묶어버리는 케이스가 흔합니다.
1: 근데 104 하면 혹시 104호로 생각하진 않을까요?
0: 104?
1: 네.
0: 아니면 1004? 정확하게
1: 104.
0: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1: 예.
0: 오케이.
1: 아.
0: 자, 그런데 이렇게는 안 해요. 821.
1: 그렇게 나네요?
0: 1300. 이거는 너무 수학적인 느낌이고,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1: 오.
0: 룸 넘버를 읽을 때 누가 어렵게 하려고 하겠어요.
1: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읽잖아요. 821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국말로는.
0: 821호라고 하죠.
1: 네.
0: 근데 영어에선 보통 그렇습니다.
1: 아, 그렇게 하나, 하나,
0: 하나 해서

0: 각 디짓을 821 or 821. 네, 둘 다 가능합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14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Room?
1: Room 310.
0: 310. 오호, 자연스러워요. 310 or 310. 이런 식으로. 그리고 1943호요. 만약에 19층에 43호일 수도 있잖아요.
1: 그쵸, 그쵸.
0: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1943도 가능하지만
1: 네.
0: 1943호
1: 43
0: 그렇게도
1: 아하,
0: 부릅니다.
1: 네네.
0: Right. 사실 이거는 개인 차이기 때문에 뭐가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1: 자,
0: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저는 room 310에 있어요. 310에 있어요. 그러면
1: I'm staying in room 310.
0: Alright, I'm staying in room 310. Or 그냥 I am in 이라고 해도 돼요.
1: I'm in.
0: I'm in, right? 자, 그리고 이번에는 stay 써볼게요.
1: 네.
0: 저희는, 우리는 머물렀어. room 1943호에.
1: We stayed in room
0: 1943 or 1943.
1: Yes.
0: You know, it's fine. Okay? 중요한 거, 저는 사실은 이거라고 봐요.
1: 네.
0: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1: 네, 이 호텔은 객실이 너무 많네요.
0: 아, 굉장히 많아요.
1: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0: 아직 올라가지도 않은 거예요.
1: 그러게요.
0: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0: Alright, 자, 마지막입니다. 알겠어요. 보행 보조기도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1: 네. 자, let me know.
0: 이게 뭘까요?
1: Okay,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줘요.
0: Okay.
1: 예.
0: 뭐 하면요?
1: 그 if you need a to.
0: 이거 아까 했었죠?
1: 아, a worker.
0: That's what it is.
1: A worker. 자, a worker to. 보행 보조기도 필요하시다면 let me know.
0: Okay. 맞습니다. 그래도 한번 worker 바로 전에 봤다고 조금 더 나아졌죠?
1: 그죠.
0: 아, 이거 뭐 한 10번 문장에 쓰면요. 확 들어와요.
1: 정말.
0: Okay, so if you need a walker too,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걸을 때 보행, 보조를 해주는 기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여기 지금 let me know 뭐뭐 하다면 이런 거는 회화에서 기본 자세예요. 그렇죠? 뭐 하시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Tell me라고 하는 건 너무 직접적인 느낌이 들어요.
1: 네.
0: 그래서 let me know라고 하는 거 좀 부드럽고 예의 있는 느낌으로 바꿔버립니다. So, Let me know는 사실 직역하면 제가 알게 해주세요. 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알려주세요. If는 여기서 if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라기보다는 뭐뭐 하다면 뭐 이런 식으로. Okay? So, so 평소문이면 저에게 알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you need a walker 하다면.
1: 네.
0: Okay? 이것도 I mean, sort of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 예, 예.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당신이 그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알려주세요인데요. 그 어떤 도움은 any help입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1: Let me know.
0: 당신이 그 어떤 help라도,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1: If you need any help.
0: 그렇죠.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Right? 두 번째.
1: 네.
0: 당신이 얘기하고 싶다면 알려주세요. 이건 친구들끼리도요. 너 얘기하고 싶으면, 토크하고 싶으면 알려줘.
1: 네.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0: 그렇죠.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1: Yes.
0: 지금 너 약간 말할 상대가 필요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캐주얼하게도 쓸 수 있습니다.
1: Yes.
0: 자, 읽어볼게요.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1: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0: All right.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1: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0: All right. 자, 읽어볼게요.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1: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0: Alright,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0: 그렇죠. 두 번째는요.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Can
2: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0: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1: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0: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1: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2: Alright,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2: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굉장히 심플하죠. Can I get 뭐뭐뭐? 물론 borrow도 가능합니다.
3: 네.
2: 자, 아내가 쓸 보행 보조기 빌릴 수 있을까요? 제가요, 제 아내를 위한 워커를 빌릴 수 있을까요?
3: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2: 오, 좋아요. for까지 써서.
3: 네.
2: 자, 다음은요. 아기가 쓸 유모차 빌릴 수 있을까요?
3: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2: For my baby. 이런 식으로 세 번째입니다. 할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3: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2: For my grandfather.
3: Mm-hmm.
2: 읽어보겠습니다.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네, 다음은요. 아, in room 하고 몇 호실 이렇게 네. 숫자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310호실에 있어요. 그냥 비동사만 쓰시면 돼요. 나는 어디 안에 있다. 그래서 저는 310호실 안에 있다.
3: I'm in room 310.
2: All right. Very nice.
3: Mm-hmm.
2: 저희 1943호에서 묵었어요. 아. stayed 써서 과거형으로 갈게요. 자, 일단은 저희는 머물렀다.
3: We stayed.
2: 자, 1943호에서.
3: In room 1943.
2: Okay. 자, 다음은요.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자, 사실은요.
3: Actually.
2: 그는 저와 머물고 있어요.
3: He's staying with me.
2: 네, 821호에.
3: In room 821.
2: Alright, you got i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am in room 310. We stayed in room 1943.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Okay, 아유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5: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4: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5: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2: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Oh, yes.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1: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3: Oh,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1: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3: Mm.
1: Okay?
3: Yeah,
1: sure.
3: Thank you.
2: 아, 마무리 아, 깔끔합니다.
3: 정말.
2: 수고하셨습니다.
3: 네.
2: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영작 퀴즈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나 너한테 돈 못 갚아 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2: Yes.
3: I can't pay you back.
2: 누구에게 갚는다라고 할 때 굳이 money 안 써도 된다고 했었죠.
3: 네.
2: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인데요. Can I get 명사, 그렇죠? 이거 사용해서 다음 명작해 주세요. 저희 할머니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3: 네.
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냐라는 건데요. 저희 할머니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오케이,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동시에 약간의 리뷰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적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특강 영어독해하면서 공부와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오늘 마지막 긍정주문 같이 한번 가봅시다. 오늘의 긍정주문은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 선생님이 진짜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끝까지 아껴놨던 긍정주문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진짜 제일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건강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답니다. 선생님이 얘들아 건강이 최고다, 건강 챙겨라 라고 맨날 아이들한테 잔소리하면 아이들이 역으로 선생님한테 아 선생님도 챙기세요, 선생님도 건강 챙기세요 라고 말해주거든요. 선생님도 챙길게요. 건강 열심히 챙길 테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건강 챙기세요. 저번 시간에 밥 잘 먹고 잠 잘 자자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거의 연장선입니다. 자, 항상 1순위는 건강이다. 그쵸? 얘들아 우리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됩니다. 나중에요. 여러분 수능도 보시고 대학도 가고 꿈도 이뤄서 수강 후기 게시판 선생님 저 건강하게 꿈 이뤄서 잘 살고 있어요 라고 꼭 남겨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뿌듯한 마음으로 그래 건강하게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선생님도 더 열심히 멋지게 건강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자, 건강이 최고 마지막 긍정주문 꼭 평생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진짜로 마지막 수업 들어갑니다. 자, 미니 테스트 3에 21번부터 28번까지 문장 삽입 두 문항, 요약문에 1지문 2문항과 3문항에 해당하는 장문까지 함께 하러 가봅시다. 볼게요. 문장 삽입입니다. 우리 저번 순서도요. 앞순서가 뒷순서보다 더 어려웠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21번 삽입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답 찾는 것도 답 찾는 건데 어휘, 표현, 그리고 내용의 탄탄하고 꽉 찬 구성이 여러분을 굉장히 당황시켰을 것 같습니다. 자, 21번의 삽입, 뭐가 또 그렇게 어려웠던 걸까? 당연히 얘들아, 이 답 찾는 게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는 내용상의 해석이 기반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내용이 만만치 않았으니 당연히 어려웠겠죠. 좋은 연습이 되셨을 겁니다. 주어진 문장 분석부터 한번 가볼게요. The Roman laws, 로마의 법입니다. 근데 뭐 하는 법이냐면 prohibiting, 금지하는 법이랍니다. 뭐를 금지합니까? The separation, 분리를 금지할 겁니다. 농업, 노예를 그들이 일하는 땅으로부터 분리하는 걸 금지하는 법이랍니다. 그리고 그 로마법이 통과되었답니다. 뭐에 대한 반응으로 통과가 되었냐면은 the abandonment of the Roman countryside. countryside는 시골 지역이니까 로마의 시골 지역에 abandon이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잖아요. 버림. 즉 방치되겠습니다. 로마 시골 지역의 방치에 대한 반응으로 글쎄, 그 농업 노예들이 일하는 땅으로부터 그들을 분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와,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만만치가 않지요, 그치? 다시 한번 동그라미 갈까? 땅으로부터 농업 노예를 분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뭐에 대한 반응으로 통과가 된 것이다? 로마의 시골 지역을 방치하는 것에 대한, 즉 시골 지역이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통과가 된 것이다 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내용 다시 한번 크게 잡아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결국 뭐가 나와야 되는 거니? 결국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라고 하려면은 얘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앞에는 로마 시골 지역의 방치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주어진 문장에서는 그래서 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땅으로부터 농업 노예를 분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까지 이렇게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문장 갑니다. Some historians, 몇몇 역사가들은 여깁니다. 무엇을? The growing, 증가하는 indebtedness라고 해서 빚이죠, 빚. 이 로마 농부들의 증가하는 빚을 갖다가 뭐라고 여겼냐면 원인이라고 여겼습니다. Contribute to는 뭐뭐에 기여하다는 뜻도 있지만 무언가의 원인이 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이겠죠. 제국의 어떤 내부적인 instability, 불안정성의 원인으로 보았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내부적으로 불안정해.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로마 농부들의 증가하는
빚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일단 크게 한번 잡아봅시다. 로마 농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로마 농부들 빚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여기까지 잘 잡아주셨고 또 가봅시다. Farm debt, 이 농가의 부채, 빚은요. Can come from,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냐면은 borrowing은 빌리는 거니까 차용하는 거죠. 뭐 하려고, 마련하려고 차용을 한 겁니다. 뭐를 마련하려고? 그 농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마련하려고 차용을 한 거야. 거기에서도 빚이 발생할 수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뭐 때문에 또 빚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자, 이 농가의 소득이, 즉 농사지어서 얻는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fails to meet the needs of the farmer's family. 그 농부 가족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실패를 한 거야. 충족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빚을 진 걸 수도 있다더라. 어쨌든 빚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크게 요 정도만 잡아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1번 동그라미 뒷문장 갑니다. The low capital requirements of Roman farming. 자, 이 로마에서 농사 짓는 것이 요구하는 자본이 low capital이니까 굉장히 적었답니다. 아, 그러니까 로마에서 농사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의 규모가 굉장히 작았어요. 이렇게 자본의 규모가 작은 것은 시사하는데요. Farmers working the Republic's traditional small farms, 이 공화국의 전통적인 소규모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were having a hard time.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Feeding themselves, 스스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시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뭔 문장이냐면 딱 읽었을 때 다 뭔 소리야 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로마에서 농사 짓는 데에는 자본이 별로 안 든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그렇다고요. 원래는 먹고 살는 데 충분해야 된다고 농사를 지으면서. 근데 지금 로마의 농부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워서 계속 빌리고 빚을 지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농사 짓기가 수월해야 되고 농사 지어서 먹고 살기가 쉬워야 되는데 지금 농부들이 이렇게 빚을 많이 진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먹고 사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아, 뭔가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을 느끼게 하는 문장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이 농부들은요 스스로 먹고 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제시가 됩니다. 자, 빚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이러한 현실인 겁니다. 괜찮으시죠? 넘어갈게요. 자, 2번 다음 문장. Large estate owners. 갑자기 누구 등장합니까? 이번엔 농부들이 아니라 large estate owners니까 대규모의 토지 소유자들, 즉 대토지 소유주들이 등장합니다. 아하, 이 대토지 소유주들이 등장을 하면서 지금 내용의 전환이 일어나죠. 자, 대토지 소유주들은요, took advantage of, 이용한 거야. Their distressed neighbors, 이 곤궁에 처한 이웃들, 누구야? 농부들이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곤궁에 처한 이웃, 농부들을 갖다가 이용한 겁니다. 이용해서 bought up, 사들이는 거죠. Huge tracts of land, track은 넓은 지역입니다. 즉, 엄청난 대규모의 토지를 갖다가, 거대한 토지를 갖다가 사들인 겁니다. 자, 내용이 전환됐다고 해서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했다고 해서 단절은 아니고요. 그쵸? 어떻게 흐름이 뻗어나가고 있는 겁니까? 제 먹고 살기 어려운 농부들을 갖다가 이용했어. 누가? 대토지 소유주들이.

이 농부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대규모의 토지를 사들입니다. 얘들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유주들이 땅을 다 사들이니까 농부는 자기 땅을 잃고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3번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contrary to 뭐와는 반대로, conventional wisdom은 통념, 일반적인 생각이지요. 시민 충돌이나 전쟁이 had depopulated, 인구를 감소시켰다. 로마 시골 지역의 인구를 감소시킨 거야라고 하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the disappearance of small farms, 소규모 농장의 사라짐은 발생했는데, 어느 기간 동안 전례 없는 평화의 기간 동안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전쟁 같은 것이, 무력 충돌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얘들아, 소규모 농장의 사라짐, 즉 소규모 농장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용 이어받는 거죠. 대토지 소유주들이 이 곤궁에 빠진 농부들을 이용해서 대규모의 토지를 사들였다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소규모의 농장이 사라지는 거야, 그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규모의 농장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로마의 시골 지역이 방치되고 있는 거죠, 그치? 소규모의 농장은 다 사라지고 있어. 농부들이 이제 빚이 많으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자기 땅을 팔고 떠난다고. 로마의 시골 지역이 방치되는 이야기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는 확실한 단절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4번 뒷문장까지 보셔야 됩니다. Eventually, 결국에 the problem, 그 문제는요, became so acute, 너무 심각해져서 so 대꾸문입니다. Even, 심지어 free tenant farmers, 자유소작농 농부들도 were decreed, 법으로 규정받았습니다. tie to, 묶이도록, 어디에 묶이도록, 그들이 경작하는 토양에 묶이도록, 따라서 어디에 묶이도록, 토지의 소유주한테 묶이도록 법으로 규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거다. 지금 even, 심지어 자유소작농조차도 법으로 규정을 받았습니다. 묶이도록 규정을 받았어요. 자, 묶이도록 규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땅, 토지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분리를 금지당한 겁니다. 법으로 금지당했는데, 심지어 자유소작농조차도 누구에 더해서? 노예에 더해서. 즉, 이 농업 노예에 더해서 자유소작농조차도 법으로 분리를 금지당했구나. 그러니까 내용이 심화되는 요 even이라고 하는 표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주어진 문장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4번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내용 어떻게 이어봤습니까? 자, 이 로마 시골 지역의 방치. 소규모의 농장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뭐 해야 되겠다. 야, 자꾸 농부들이 땅 팔고 떠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법으로 금지하자. 못 떠나게 아예 그 땅이랑 농부랑 묶어버리자란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자, 소규모의 농장이 사라지면서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법이 통과되죠. 자, 지금 농업 노예들도 그 땅과 묶여 있게 되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4번 뒷문장, 심지어 누구조차도, 자유, 소작농조차도 자기들이 경작하는 땅과 묶여버리게 되었습니다.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용의 심화 표현으로 단절이 더잘 느낄 수 있었어요. 다시 갑니다. 결국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 어떤 문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땅을 팔고 떠나요. 그럼 농사지을 인력도 없고 식량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심지어 자유소작농조차 법으로 규정받았습니다. 그들이 경작하는 토양에 묶이도록, 따라서 토지의 소유주한테 묶이도록 법으로 규정을 받았다. 요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으로 정리 갑니다. 사회적 합의입니다. Between farmer serfs and landowning nobles. 자, farmer serfs는 농부이자 농노입니다. 농노는 어쨌든
영속되어 있는 그 묶여 있는 사람을 갖다가 농노라고 부르는 건데, 농부이자 농노 그리고 토지를 소유한 이 귀족들 간의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에 의해 확립된 것입니까? 이 법에 의해서 확립이 된 것이죠. 얘가 주어 survived가 동사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언제 이후에도 제국이 붕괴된 이후에도 봉건제로 계속 지속되었죠. 그렇죠? 봉건적인 사회구조를 떠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은 4번으로. 아, 굉장히 어려웠어요. 내용도 어렵고 어휘랑 표현도 어렵고 답 찾는 단서를 잡는 데 있어서 굉장한 논리적 추론이 필요했었던 굉장히 변별력 높은 문제였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어서 22번입니다. 아, 얘는 조금 한숨 돌릴까 얘들아? 아, 얘는 할만하지요. 그렇지? 가볍게 한번 가봅시다. 자, 주어진 문장이요. Try comparing 한번 비교해보자 라고 합니다. 오렌지랑 자몽을 갖다가 비교를 한번 해보는데, 자, 무엇을 기준으로? 특성을 기준으로 비교해보자 라고 합니다. 어떠한 특성을 기준으로? Sunny vs. cloudy. 화창한 것인가 흐린 것인가 아니면 intimate versus distance 친밀한 것인가 소원한 거리가 먼 것인가 faster versus slower 더 빠른 것인가 더 느린 것인가 older versus younger 더 나이가 있는 것인가 젊은 것인가 and more intellectual 더 지적인 것인가 less intellectual 덜 지적인 것인가 지금 다 잡을 필요는 없고요 사실 지금 뭐 해보자고 오렌지랑 자몽을 비교해 보는데 화창한가 흐린가와 같은 특성을 기준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좋습니다. 비교할 거예요. 오렌지와 자몽을 비교를 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화창한가 흐린가 뭐 이러한 특성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내용상의 단서밖에 없으나 그 주변 문장에서 단서 확실히 잡을 수 있었죠. 가봅니다. Humans form 인간들을 형성합니다. All types of associations to objects 사물에 대한 온갖 종류 associations 연상을 형성합니다. 자, 연상이 뭡니까? 하나의 생각을 떠올리면 다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하면 여행 이런 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게 연상이거든. 자, 인간들은 무엇을 형성한다고요? 사물에 대한 연상을 형성을 한다고요. 자, 몇몇 것은 의식적이고 몇몇 것은 무의식적이다라고 합니다. Interferences about people, 사람에 대한 추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좋아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요. 사물에 대한 연상을 형성하고요. 인간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추론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아직 1분 동그라미 안 등장했고요. 앞부분의 내용 상당히 많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에서 이 안나의 남편은요. Unimpressed, 감명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The lawyer, 변호사입니다. 추천받은 변호사에 대해서 감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뭐 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이거 하고 나서야 비로소 감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 뭐 하고 나서야 글쎄 그 변호사가요. Without looking from his desk, 책상에서 위를 올려다보지도 않고 suddenly snatches the house fly in mid-air, 공중에서 팔을 갖다가 snatch, 확 채간 겁니다. 확 채간 다음에 and crosses, 지디긴 거예요. In his hand. 그의 손으로 지디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한테 별로 감명을 받지 못했었는데 글쎄 그 변호사가 책상에서 고개를 위로 들지도 않고 팔을 쫙 잡아채서 손에서 지지겼다. 이러한 걸 보자마자 감명을 받게 되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즉 이것으로 이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추론을 한 것이 되겠지. 그치? 인간에 대한 추론, 이 예시가 등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1번 동그라미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Interferences of this type, 이러한 종류의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are often, 흔히, spontaneous, 어떠합니까? 즉흥적이고요. And automatic, 자동적입니다. 즉흥적이고 자동적입니다. 자, 그리고요. They are by no means. By no means는 결코 무엇 무엇이 아닌이라는 뜻이니까. 자, 그리고 이것들은요, 결코 confined to,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추론이 어떤 추론이랍니까? 즉흥적이고
자동적인 추론이다라고 합니다. 즉흥적이고 자동적인 추론인데, 근데 이게 인간에 대한 판단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잖아? 즉흥적이고 자동적인 판단,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사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쵸? 아, 사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즉흥적이고 자동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자, 2번 뒷문장 갑니다. Don't think about the task very much. Just let your mind go. 라고 하면서 the task. 요거죠, 요거. 단서입니다. 그 과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랍니다. Just let your mind go.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둬라. 라고 하네요. 자, 그 과제가 뭔데? 과제가 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과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과제 뭐겠습니까? 주어지글에 나왔었던 오렌지와 자몽을 비교하는 과제 아니겠어요? 그럼 주어진 문장 어디에? 2번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앞이랑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아까 앞에서 이런 즉흥적이고 자동적인 추론은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사물에 대해서도 즉흥적, 자동적 추론을 할 수가 있나 봐. 그리고 그 사물에 대한 추론을 하는 과제, 예시로 오렌지와 자몽의 비교 과제가 등장하는 거지. 그치? 좋습니다. 오케이? 어떤 과제? 오렌지와 자몽을 비교하는 과제 등장했어요. 자, 여러 가지 특성이 나열됐던 거는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이 과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랍니다. 즉, 우리의 직관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또 가봅시다. 3번 뒷문장입니다. Students confronted with this task. 이 과제를 마주한 학생들은요, 자주 불평합니다. The task is meaningless. 아, 이 과제 좀 의미 없지 않아요? 아니, 오렌지 자몽에다가 이러한 특성을 붙여보라고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라고 학생들은 불평을 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Why should Sunny attach to orange any more than to grapefruit? 왜 Sunny, 화창한이라고 하는 것이 자몽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왜 오렌지에 갖다 붙여야 되는 것입니까? Attach to는 어디에 붙이는 거니까 결국 무언가의 특성이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sunny, 화창한이라고 하는 특성이 왜 자몽이 아니라 오렌지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학생들이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진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에 등장합니다. Yet,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overwhelming numbers of respondents, 정말 압도적인 수의 응답자들이 report, 말을 한답니다. 압도적인 수의 사람들이요. 자, 뭐라고 말을 하냐면 doing the orange, 오렌지를 갖다가 어떠하다? 더 화창하다, 더 친밀하다, 더 빠르다라고 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몽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이가 들었다, 더 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압도적인 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창한이란 특성은 오렌지에 갖다 붙이고 지적인이란 특성은 자몽에다가 붙이더라. 그러면 이 압도적인 수의 사람들이 지금 뭘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지요? 어허, 오렌지와 자몽에 대해서 즉흥적이고 자동적인 추론을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요. 그치? 좋습니다. 오렌지는 화창한 특성, 자몽은 지적인 특성,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즉흥적, 자동적 추론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경 쓴 사람? 아, 뭔가 지적이고 공부 잘할 것 같아. 근데 머리를 노란색, 핑크색으로 염색한 사람은 뭔가 활발하고 끼가 많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즉흥적이고 자동적인 추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오렌지와 자몽을 비교하는 과제의 예시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괜찮죠? 이건 답 조금은 수월하게 찾을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약문 갑니다. 요약문은 요약문 먼저 읽고 우리가 찾아야 하는 A, B를 잡아서 전략적 읽기를 진행해야 하는 유형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Western Investors A, 서구 투자자들의 A입니다. 뭐에 대한? 1997년에서 98년 아시아의 경제 위기에 대한 서구 투자자들의 A는 arose from, 이건 arise from의 과거형이니까 뭐뭐로부터 발생한다 라는 뜻인데, 즉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면 the limited B with the region, 그 지역에 대한, 그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제한된 B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에 A, B 다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끔 했냐면 그 위기의 영향을 misinterpret, 잘못 해석하게끔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시아의 경제 위기에 대한 서구 투자자들의 A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면 그 지역에 대한 제한된 B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위기의 영향은 잘못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하고 가야죠. 1990,

97년에서 98년. 아시아의 경제 위기에 대한. 서구. 투자자들의 A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지역에 대한 제한된 B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 위기의 영향을 잘못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빈칸에서도 부정어가 나오면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도 the limited B라고 해서 제한된. 이거 제한된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제한된이 뭡니까? 부정적인 마이너스의 어감을 가지고 있는 어휘입니다. 따라서 이 존재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제한된 B. 이거 기억해서 B를 골라줘야 됩니다. 이거 놓쳐서 오답 고른 친구들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지문 속에서 단서 잡으러 갑니다. The speedy withdrawal of many new investors from Asia. 자, 지금 아시아로부터 많은 새로운 투자자들이 speedy withdrawal, 신속하게 철수를 했답니다. 신속한 철수예요, 그치? 자, 어느 기간 동안에 그 지역에 1997에서 98년 경제 위기와 그 여파, aftermath는 여파란 뜻이거든요. 그 여파 동안에 지금 뭐 했습니까? 많은 새로운 투자자들이 신속하게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체로 뭐 때문인가 봤더니 지금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ignorance,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 벌써 A에 대한 단서, B에 대한 단서가 큼지막하게 하나씩 등장했거든요. 자, 아시아 경제 위기 때 서구 투자자들 지금 뭐 했습니까? 신속한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요? 그 지역에 대한 제한된 B. 근데 이 제한된 B가 통틀어서 무지잖아요, 무지. 결국 뭡니까? 제한된 지식. 제한된 지식 때문에 신속하게 철수하는 것이구나. 사실 중요한 단서 이미 하나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시장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있는 다른 시장은요. Might be 뭡니까? 변동성이 큰 거예요. 변동성이 클 수도 있고요. And go through periods of recession. Recession은 경기 침체기니까 경기 침체기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서구의 관리자들은 are well informed,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이 시장과 그것의 경제 주기에 대해서, 경기가 돌아가는 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The fate, 신념을 줍니다. Ride out the bad periods, 그 불황기, 불황기를 ride out은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신념을 갖다가 준다고 결국 자기네들이 잘 알고 있는, 즉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시장에 대해서는 그게 불황기를 겪고 있을 때에도 견뎌내고자 하는 신념이 있었는데, 아시아 지역은 잘 모르니까 그냥 신속하게 철수를 해버린 거라고요. 그쵸? 우리가 아까 잡은 A, B의 단서가 여기에도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단서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Lacking the same experience or knowledge of Asia. 이 아시아에 대한 똑같은 경험, 지식의 부족은요. 즉, 이 지식이 부족되어 있는 것 때문에, 결여되어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어떠하다고 아시아에 대한 경험,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고요. 부족하다고요. 저 없는 것 때문에, the majority, 다수의 사람들은요, fail to balance, 균형을 맞추는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이 표현이요. balance 나오고, against 나와서 여기에 견주어 평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시험장에서 딱 봤을 때 balance against 여기에 견주어 평가하다 이 해석이 불가능했을 거니까 대강 균형을 잡는 데 실패했다 뭐 이렇게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볼게요. 뭐에 실패했다고요?
The underlying strengths of the region, 그 지역이죠. 아시아의 어떤 잠재적인, 근본적인 강점을 뭐에 견주어 평가를 하는 겁니까? 이 심각하지만 일시적인 위기의 시기에 견주어 평가하는 것. 즉, 둘의 균형을 잘 맞춰놓고 봐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아시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식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지식도 경험도 제한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just as 뭐뭐와 마찬가지로 뭐뭐처럼이란 뜻이니까

또한 was equally extreme, 똑같이 극단적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이 어떠했다고? 과장되어 있었고 극단적이었다고요. 지금 뭐에 대한? A에 대한 더 직접적인 단서가 나온 거지요. 서구 투자자들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에는 과장돼. 그리고 극단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뭐 때문에? 그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제한된 지식과 경험, 즉 무지 때문에. 괜찮으시죠? 그쵸? 좋습니다. 이어서 또 한번 가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줄 건데요. An economist, 경제학자입니다. 한 기관에 있는 경제학자예요. 그리고 그 기관은 홍콩에 있는 건데, 그 경제학자가 observed,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웨어가 이끄는 덩어리가 크게 하나 나올 겁니다. 이렇게 괄호 묶어주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A 했는데, 반면에 다른 상황에서는 B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끌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한때 어떤 기간 동안에 the boom years니까 호황기 경제가 잘 돌아가는 시기네요. 자, 이 호황기 동안에는요,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관리자들이 had often asked him 그에게, 즉그 기관의 경제학자인 이 사람한테 요청을 했답니다. Give a talk to visitors. 방문객들한테 강연 좀 해달라고요. 근데 어떤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냐면, would lower, 낮추는 거죠. 그들의 비현실적으로 높은 그 사업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강연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무슨 상황인 거야? 예를 들어서, 미국에 본사가 있고, 홍콩에 지사가 있는데, 지금 그 미국 사람이 홍콩 지사에 와가지고 일을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 왔어요. 본사에서 왔는데, 지금 그 홍콩 그 지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이 없이, 그냥 그 상황, 이 호황기의 상황만 딱 보고는, 와, 여기 완전 대박인데? 우리 투자를 두 배, 아니 열 배로 늘려야겠다라고 하는 거야. 너무 낙관적이니까 이제, 워워 진정시키는 거지. 그치? 그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치? 근데 이러했던 반면에 they were now, 그들은 이제는 뭐 하고 있냐면 convince, 설득하고 있습니다. head office가 본사예요. 본사한테 뭐 해달라고? 투부정사 해달라고. stay in the region, 남아달라고. 아, 제발 철수하지 마세요. 남아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지금 설득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와가지고 막 너무 호황기에는 좋다 좋다 투자를 늘리자라고 했으면서 뭔가 좀안 좋아 보이니까 불황기, 경제 위기의 시기에는 야, 여기 안 되겠다. 위험하다. 당장 철수하자. 떠나자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아니에요. 남아주세요라고 설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지요. 너무 비관적인 거지. 그치? 좋습니다. 자, both positions 두 입장 다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Fundamental lack of knowledge. 뭐라고? 지식의 부족. 지식의 부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구나. 지식의 부족, 제한된 지식,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선택지 분석 한번 가볼까요? 일단 A 자리에 뭐 들어갑니까? 신속한 철수, 과장된 시각, 그리고 극단적인 시각.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 찾아주시면 되겠거든요. 자, 1, 2번의 contributions, 기여입니다. 기여. 아니고요. 자, 3번, 4번의 overreactions, 뭐죠? 과잉 반응. 자, 과잉 반응 어떠합니까? 신속하게 철수하면서 너무 낙관적이거나 너무 비관적이거나 그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는 너무 비관적, 과장된 시각이라든지 극단적 시각이라든지 과잉 반응이겠어요. 그쵸? 좋습니다. 자, 5번에 adjustment는 조정하는 거니까 가장 적절한 거는 3, 4번이 되겠습니다. 자, B 자리에 뭐 들어갑니까? 얘 챙겨야 된다고 했어요? 제한돼. 자, 그러니까 제한된 B, 요 자체가 무지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B에 들어가야 될 것은 지식이나 경험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요. 그치? 자, 볼게요. 3번, familiarity, 익숙합니다. 자, 4번, concern, 우려예요. 앞에 있는 제한된을 넣어보자. 제한된 익숙함. 어떠니? 제한된 익숙함이 뭐야? 그 지역에 대해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치? 따라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의 concern, 제한된 우려라고 하는 것은 우려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제한된을 놓쳤으면은 우려 때문에 과하게 반응했구나라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야기를 지어냈을 거라고요. 그래서 4번의 함정에 빠진 친구도 많을 건데.

limited, 제한된. 요 부정 표현 반드시 챙겨주셨어야 되겠습니다. 어휘 체크할게요. affection은 애정, satisfaction 만족, relationship 관계, 관계성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잘 하셨어요. 자, 1지문 2문항 갑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다뤄주고 있는 장문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바로 갈게요. consider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합니다. 소재가 바로 등장하죠. the practice, 관행인데 negative option marketing, negative option marketing이라고 하는 관행을 생각해보자 라고 합니다. 얘가 소재예요. negative option marketing, 얘가 소재입니다. 소재.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negative option marketing의 정의.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죠. 이러한 관행이 발생합니다. 언제 발생하냐면 얘 정의 나올 거야.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accept, 수락합니다. a free product, 무료 제품을 수락한 사람들이 are automatically enrolled,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어떤 플랜이나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데 글쎄 이 플랜이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they carry some monthly fee, 뭐가 들어요? 월별 요금이 들어요. 월별 요금이 들어요.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 they explicitly opt out. opt는 뭐뭐 하기로 택하는 건데 나가기로 택하는 거니까 탈퇴하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탈퇴하지 않는다면 월별 요금이 따라오는 플랜이나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등록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게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봐봐 얘들아. A의 어휘 바로 갈 건데 명시적으로 탈퇴하지 않으면 월별 요금을 청구하는 플랜에 자동으로 가입이 될 거래. 등록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에는 무료로 받겠습니다라고 수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탈퇴하지 않으면 요금이 청구되는구나. 요 소리 아니겠어요? 그쵸? 그럼 A의 어휘는 무리 없이 괜찮다라는 판단이 서는 거지요. 좋습니다. 정리 갈게요. 뭐에 관한 글?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에 관한 글입니다. 자, 이거 언제 발생하는 거라고요? 자, 일단 사람들이 무료 제품을 수락을 했는데 명시적으로 탈퇴하지 않으면 월 요금을 내는 플랜이나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이라고 부르는구나 가는 겁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소재거든요. 그치? 이런 경험 다들 있을 겁니다. 자, 1개월 무료, 3개월 체험판. 근데 결제 수단은 등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나중에 그 전에 탈퇴하지 않으면,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 플랜에 가입이 돼서 계속 결제가 되는 거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좋습니다. 자, customers might,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고객들은요, 받을 수 있어요. 호텔 객실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좋지만 그 결과, they might find themselves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enrolled, 등록된 거지. 프로그램에 등록이 된 겁니다. The charges, 부과하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a non-trivial sum per month, 매달 non-trivial은 하찮지 않은 거죠. 사소하지 않은 거니까 상당한 양의 금액을 청구하는, 부과하는 그 프로그램에 등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선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의 예시가 등장하는 거니까 가볍게 넘기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the monthly charge, 그 월별 요금, 매달 청구되는 그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might be mentioned, 언급될 수 있습니다. quietly, 조용하게, 즉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obscurely, 모호하게 언급될 수 있습니다. 언급이 되더라도요. 그리고 이것이 언급이 된다면 사람들은요, might be given, 받을 것인데 quietly, 눈에 띄지 않게 the option to opt out, 탈퇴 선택지를 받을 것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월별 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될 건데 굉장히 눈에 띄지 않거나 모호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언급이 되더라도 이 탈퇴 옵션 자체도 굉장히 숨겨져 있는 겁니다. 다들 경험 있으시죠? 그렇죠? 그런 얘기 추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Alternatively, 아니면 또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어요. Some kind of gift. 어떤 종류의 선물을 받은 다음에 be told that 들을 수 있습니다. Unless they return it, 그것을 반품하지 않으면.
반품하지 않으면

They will be enrolled in 등록될 것이라고요. A program of some kind, 일종의 프로그램인데 for which they have to pay, 그것에 지불해야 하는 거지, 그치? 지금 선행사가 누굽니까? A program of some kind, 얘가 선행사입니다, 그치?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지불을 해야 하는 거죠, 그쵸? 지금 pay for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뭐뭐에 대해 지불하다, 비용을 지불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붙은 거예요. 이러한 방법도 있구나. 자, be에 unless라고 하는 어휘 없다 합니까? 이거 해서 어떻게 하죠? 뭐뭐 하지 않으면. if not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반품하지 않으면, 반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탈퇴를 하지 않는 거잖아. 반품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등록되는 겁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프로그램에 등록되게 되는 겁니다. 앞선 상황이랑 같은 상황, 비슷한 예시 들어주고 있는 거니까 비의 어휘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단락 전환되면서 새로운 이야기 꺼내줄 건데 이 새로운 얘기까지 종합해서 제목 찾아주셔야 되겠고요. 아직 어휘에 대한 답도 안 나왔으니까 이 두 번째 단락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In some cases, 몇몇 경우에 negative option marketing이라고 하는 건 has an unfortunate effect, 굉장히 불행한, 불운한 effect,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결과? 이 부연 설명에 도움받아서 C의 어휘 판단합니다. It exploits. 이용합니다. People's tendency toward inertia. Inertia, 관성. 관성이 뭐니? 계속 하던 걸 하고자 하는 성질입니다. 정지에 있었으면 정지 상태, 운동 상태였으면 운동 상태를 계속 하고자 하는 성질이 관성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의 관성적인 성향을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That can cost them a great deal of money. 사람들한테 엄청난 양의 돈을 내게끔 하는 방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돈 엄청 많이 내야 돼. 엄청 많이 내게 하는 방식으로 관성적인 성향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이니까 이건 지금 불운한 결과 맞아요. 사람들이 돈 엄청 많이 내야 된대. 당연히 unfortunate, 불운한, 불행한 결과지요. 그치? 좋습니다. 자, 그럼 추가 정보. 이건 지금 뭐를 이용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성적인 성향을 이용을 하는 거라고요. 그쵸? 가보겠습니다. 자, 고객들은요. might not always 항상 들여다보지 않을 겁니다. 무엇을요? The details of their monthly credit card statement, 그들의 월별 신용카드 명세서의 세부 내역을 갖다가 항상 살펴보는 거는 아닐 거라고.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봅니다. 관련 항목을 볼지라도 they might assume that 아마 all is well. 아, 다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they might not cancel the plan. 그 플랜을 갖다가 약정을 갖다가 취소하지 않을 것인데 뭐 할 때까지? They have automatically paid a great deal. 엄청난 양의 돈을 자동으로 내기 전까지는 취소하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해서는 자동으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나서야 그 약정을 취소할 것입니다. 이미 돈이 다 빠져나간 뒤에야 취소할 거야. 뭐 때문이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성적 성향 때문이야. 하던 거 계속하는 거지. 아, 귀찮으니까 냅둬. 신용카드 세부 내역도 잘 안 봐. 그냥 냅둬. 이러한 성향 때문에 엄청난 돈을 내고 나서야 이거 뭐야? 탈퇴? 취소하게 되더라. 지금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좋습니다. 어휘는 기호 C번까지 판단하셨어요. 자, 이어서 또 가봅니다.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inertia, 이 관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apparently, 겉보기에 뭐인 거. A kind of effort tax, 일종의 노력세인 거.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관성. 그러니까 관성이 뭐였죠? 하던 것을 계속 하고자 하는 성질이었습니다. 내가 한번 거기에 가입을 했으니까 그냥 계속 두는 거야. 그치? 거기에 겉보기에 뭐처럼 보이는 거? 일종의 노력세. 자, 노력세가 뭐겠니? 결국에 그거 탈퇴하려면, 그거 비용 안 내려면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 그게 노력세인 거야. 그치? 관세와 일종의 노력세처럼 보이는 것은 are working, 작동하고 있는데 for customer's interest, 이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였지요? 사람들이 돈을 엄청 많이 내고 나서야 취소하는 경우였는데 이게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는 경우입니까? 아니죠. 고객의 이익에 반해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for가 아니라 반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against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against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companies, 회사들은요, are aware of the fact,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쵸? 사람들의 관성적인 성향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노력세라고 하는 것도 같이 뭐 하는 거라고? 결국에는 고객의 이익에 반하여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요.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하는 것이라고. 왜? 고객들 돈 엄청나게 쓰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회사가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기호 2번까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미국에서는요. 연방거래위원회가 has expressed, 표명했습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This kind of marketing, 이러한 종류의 마케팅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몇몇은요. have required, 요구하고 있습니다. clear, disclosure, 분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할 수 있도록? People do not get full.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분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개의 반대는 폐쇄인데 지금 꽁꽁 싸매라가 아니죠. 공개해라. 분명하게 공개해라를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 기호 2번까지 괜찮은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 고르러 갑니다. 제목도 선택지가 엄청나게 길어요. 자, 제목은 어떻게 가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이 무엇인지 얘도 포함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관성적 성향과 노력세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고객의 이익에 반하여 작동하는 것이다. 이 두 단락의 내용을 다 압축한 선택지를 고르는 게 관건이에요. 1번 갑니다. From inaction to engagement, 무행동에서 참여까지 변화하는 고객의 역할. 지금 고객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행동을 안 하다가 참여한다. 이런 얘기 아니었죠. 그쵸? 2번 갑니다. How marketing can adapt to changing customer habits. 어떻게 마케팅이 변화하는 고객의 습관에 적응할 수 있는지. 마케팅이 변화하는 고객의 습관에 적응하는 방법도 아니죠. 3번 갑니다. Helping customers, 고객들이 decide faster, 더 빨리 결정하는 걸 도와준답니다.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으로 지금 지문의 소재는 들어가 있으나 이것이 고객이 더 빨리 결정하는 걸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죠. 그쵸? 자, 4번 갑니다. The moral side of marketing, 마케팅의 도덕적인 측면, core values companies should strive for. strive for는 추구하는 거거든요. 회사가 추구해야 하는 핵심 가치, 마케팅의 도덕적 측면 아니잖아. 그럼 답은 5번인가? The price of inaction, inaction. 이게 뭡니까? 액션에 in이 붙어서 반대말이 된 겁니까? 무행동. 자, 무행동의 대가예요. 무행동,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관성입니다, 관성. 하, 귀찮아, 그냥 냅둬, 하던 대로 해, 관성. 그게 무행동이죠. 무행동의 대가가 뭡니까? How negative option marketing catches customers. 자, 이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consumers, consumer네요. 이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consumers, 소비자들을 사로잡는지, 끌어들이는지. 무행동의 대가가 뭐였습니까? 지금 이 관성을 이용해서 회사가 고객이 자동으로 등록해서 돈을 내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대가 아니겠어요? 그치? 내가 자동으로 등록돼서 돈을 내게 되는 그 대가니까 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곤 하는구나 살펴주시고요. 자, 어휘는 몘 번이었습니까? 지금 4번에 for, 무언가를 위해서를 against, 무언가에 반하여로 바꿔줬으니까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최근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 작년에 어떤 특정 수업에 활용하려고 구독했던 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1년이 다 됐고 그 수업도 올해는 안 가르쳐서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일단 그 어플에 들어갔는데
막 나의 계정도 들어가 보고 내가 구독 중인 플랜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취소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하기 위해서 또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앱이 아니라 웹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또 웹사이트 컴퓨터로 접속을 해가지고 로그인을 했어. 로그인을 하려면 또 막 인증번호 받아야 되고 인증번호 받아서 겨우겨우 로그인했더니 취소하려면 고객센터에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왜 취소하는지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막 이런 것들을 다 대답해야지만 취소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느낌 아닐까 싶어요. 물론 하다가 귀찮아서 그냥 하지 말까 냅둘까 그냥 1년 더 쓸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약간 오기가 생겨서 취소하게 되더라고. 결국 취소는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마케팅의 한 방법이었구나. 이건 또 몰랐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찐 마지막 1쯤은 3문항으로 마무리를 장식을 한번 해볼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지요. 소설책 읽듯이 빠르게 크게 크게 순서 먼저 잡으시고 그 과정에서 지칭출음 판단하시고 마지막에 내용 불일치까지 해결 가겠습니다. One day, 어느 날. Early in her pregnancy, 임신 초기에 우리 엄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재봉틀 앞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의 머신은 기계인데 뒤에 있는 맥락을 따졌을 때 이거는 결국 재봉틀이니까 재봉틀 앞에서 일을 하고 계셨답니다. 자, my mom이라고 하는 등장인물 일단 나왔습니다. 자, she was just one dressmaker sitting in a line. 그녀는 그 줄에 앉아있는 재봉사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 줄은요. 이 많고 많은 줄들 중에 하나의 줄에 불과했습니다. 그 줄에서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죠. 비좁고 숨막히는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굉장히 숨막히는 환경 속에서 재봉틀 앞에서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일단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The stress of her situation, 그녀의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got to her,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사실 그녀 누구겠습니까? My mom, 엄마겠지요? M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지칭추론 같이 갑니다. A, B, C, D에서 A가 가리키는 거는 my mom, M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요, 그녀는 울었어요. 아하, why he so? 이 재봉질을 하면서, 바느질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어요? Her boss Emma asked as she walked up to her. 자, 그녀에게 다가오면서 상사, 엠마라는 상사가 다가와서 왜 울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등장인물 또 나왔습니다. 자, 엠마는요, 그 가게를 갔다가 지금 그 재봉틀이 이루어지는 그 작업장이겠죠? 작업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조와 함께요. 좋아요. 지칭추론 우리가 또 고려해야 할 대상이 등장했고 이제 BCD 앞부분 읽으면서 순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비달라기요.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이것 또한 단서겠지. 자, 우리 엄마는 came to see 여기게 되었습니다. The pregnancy, 임신을 as a blessing, 축복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봐봐, 지금 상사가 다가와서 왜 울어요? 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임신을 축복 축복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아, B는 탈락이다. 그쵸? 아하, C 탈락 가봅니다. My mom glanced up at Emma. 우리 엄마는 Emma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슬쩍 쳐다봤어요. 그리고 tears trickling down her cheeks.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Emma가 왜 울어요? 라고 해서 올려다보았고요. 눈물이 흘려내렸습니다. C 완전 괜찮은데? 자, D 탈락까지 확실하게 확인할까요? Emma's words came out so fast. Emma의 말이 매우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의 속은 죄었어요. At the thought of 어떤 생각에 속이 막 죄는 기분이 들었냐면 losing the baby inside her, 그녀 안에 있는 아기를 forever, 평생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속이 죄인 겁니다. 자, 엠마가 뭔가 말을 빠르게 하고요. 엄마가 속에 있는 아기를 평생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막 속이 아파요. 지금 그 상황이 나올 건 아닙니다. 엠마가 뭐라고 막 말을 한 다음에 이 상황이 전개가 되어야 할 것 같으니 순서는 C, B, D거나 C, D, B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her forever, inside her니까요. 지금 우리 엄마 안에 있는 아기잖아요. 그럼 기호 D번이 가리키는 것도 일단 M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네. 그쵸? 첫 번째 순서로 예측했던 C달락 다시 갑니다. 자, M마를 쳐다보면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녀는 더 많은 눈물이 눈에 가득 찬 채로 울었습니다.
We have a baby coming. 곧 아기가 나오는데 and we have no money. 우리는 돈이 없어요. We are not young. 우리는

어리지도 않아요. How will we do it?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My mom wiped her eyes on her sleeve and tried to stop herself. 자, 지금 소매로 눈물을 닦으면서 이제 그녀의 흐느낌을 멈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녀의 흐느낌 누가 울었어? 엄마가 울었으니까 M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그녀는 결국에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것은 그러한 대화를 나누기에 편안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저는 평생 동안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 상사인 엠마의 말입니다. 할 수 없었어. If you want.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you can give it to me. 좀 충격적이야. 아기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아기를 데려다가 떠날게요. 사라질게요. 엠마가 막 이제 속사포로 말을 한 거야. 그치? 엠마가 속사포로 말을 하니까 자, 이 순간에 임신을 축복으로 여겼다라기보다는 이제 온갖 생각이 들면서 속이 죗겠죠. 그쵸? 어디로 갑니까? 기호 D번으로 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기호 D번으로 가면서 순서는 정해졌습니다. 말이 빠르게 나오면서 자, 아기를 평생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속이 죗습니다. 자, 우리 엄마는요. 그녀의 상사의 얼굴을 봤는데 자, 봐서 뭘 느낄 수 있었냐면 아, 이거 진심이구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whether my mom kept her beautiful baby that she didn't yet know how she would take care of. 자, 그녀가 아직 어떻게 돌봐야 할지를 모르는 그 아름다운 아기를 갖다가 계속 지킬 것인가의 여부는 came down to one word, 한 가지 단어에 이르렀습니다. Yes or no. 지금 네인지 아니오인지로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그녀의 아름다운 아기를 지킬 것인가의 여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자, 엠마는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What she had always wanted. 그녀가 항상 원했던 거, 아기를 갖고 싶어 했잖아요. 그쵸? 거기에 가까워졌다. 그것을 갖기 직전이라고요. 자, 아기를 평생 원했던 그녀는 엠마가 되는 거니까 기호 2번의 엠마. 답은 얘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것을, 아기를 엠마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 기호 B번으로 갑니다. 자, 그 순간에 우리 엄마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임신은 축복이었구나. 아하. 자, 그녀는 깨달았어요. How lucky she was. 얼마나 행운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녀가 받은 기회를 갖기 위해 무엇까지 내어줄 수 있는지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놀랍게도 just changing her perspective and her mindset. 그녀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changed her entire world. 그녀의 전체 세상, 온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I came into this world. 나는, 즉 글쓴이는요, 엄마의 아기겠지요. 요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받고 원함을 받은 채로 나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was able to see, 볼 수 있었거든요. What she had as a blessing. 그녀가 가진 것을 축복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엄마를 가리키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M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 삶의 교훈이랍니다. 관점을 바꾸면 삶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좋습니다. 자, 순서 C, D, B로 잡아주시고요. 지칭추로는 기호 2번이니까 5번이고요. 자, 내용 브릿지 갑니다. 어머니는 임신 초기에 재봉사로 일했다. 울고 있을 때 엠마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고요. 대화 이후에 임신을 축복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엠마는 어머니에게 아기를 직접 키우라고 설득한 게 아니라 나에게 줘라 라고 했으니까 답 4번이고요. 5번, 어머니는 엠마의 말이 진심임을 느꼈습니다. 답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오늘의 긍정주문 건강이 최고, 앞으로 계속 기억을 하셔서 우리 앞으로도 평생 동안 건강 챙기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수강후기 게시판에 잘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45강 동안 공부한 이 경험이 앞으로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서 꽃길만 걸으실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 또 응원하겠습니다. 자,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수고한 자신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오늘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한번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이번 여행길의 첫 여정은 6.2 공방입니다. 안성하면 6.2를 빼놓을 수 없죠. 안성에는 아직도 전통 방식대로 6.2를 만드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인의 솜씨를 엿볼 수 있습니다.
1: 저희가 그 아버님 때부터 지금까지 저기 역사가 그래도 한 70년 되는데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게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뭐 각종 어려움도 많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전통을 계승한다는 그 고집으로 꾸준히 해왔습니다.
0: 6.2는 구리와 주석을 합금한 놋을 거푸집에 붙거나 두들겨 만드는데요. 이때 쇳물을 일정한 틀에 부어 형태를 잡는 방식이 주물 6.2입니다. 여기에 장식을 달고 광택을 내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그릇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6.2는 정성어린 손길 없이는 불가능한데요. 특히 안성의 주물 6.2는 그 솜씨가 정교해 안성 맞춤이란 말이 유래될 정도로 유명합니다.
1: 안성 인근의 뭐 수원이나 서울에 이제 그 뭐 양반댁 뭐 이렇게 또 종갓집이나 뭐 그런 집에서 안성까지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6.2를 이렇게 맞추면 나중에 이제 그 그릇이 완성된 걸 보고 흡족해가지고 역시 그 6.2 하면 안성 맞춤이다. 그래가지고 안성 맞춤이라는 말까지 이렇게 고유명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알려진 거죠.
0: 임금님의 수라상에 사용될 만큼 최상의 식기로 인정받은 안성 6.2. 그 전통은 오늘날에도 장인의 손끝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성은 예로부터 예인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예술혼이 전해지는 장소로 발길을 옮깁니다. 청룡사는 고려 공민왕 때 나홍화상이 크게 중창한 절인데요. 조선 후기에 와서 남사당패의 근거지가 됐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전국을 떠돌며 공연을 펼쳤던 남사당패는 날씨가 추워지면 순회 공연을 멈추고 안성 청룡사로 돌아와 겨울을 났다고 합니다. 안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바로 바우덕이입니다. 청룡사 인근에는 남사당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여성 우두머리였던 바우덕이 사당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윈 바우덕이는 여자임에도 남사당패에 맡겨져 이들과 생활하며 온갖 기회를 익히는데요. 안성 청룡 바우덕이 줄 위에 오르니 돈 나온다라는 노래가 유행할 정도로 바우덕이는 출중한 기회를 지닌 재주꾼이었습니다. 한발 한발 내딛는 것이 두려움의 연속인 줄타기는 그녀만의 특기였다고 하지요. 더 이상 줄 위에 선 바우덕이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안성에는 바우덕이를 기리는 축제가 있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조선 최초의 연예인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이 남사당의 단체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된 꼭두새, 여성 최초의 꼭두새였어요. 이 줄타기를 보시면 저희가 이 외줄 위에서 다양한 재주를 펼쳐요. 그런 기회들도 되게 볼만한데 또 이 줄타다 중간중간에 재담이라고 관객분들이랑 이런 소통을 하는 부분도 많아요.
0: 매년 가을 열리는 바우덕이 축제는 안성 바우덕이 남사당패의 전통을 이어가는 흥겨운 놀이판입니다.
3: 옛날에 조선 후기 때 마을이나 장터를 유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또 행복을 안겨줬던 패가

0: 남사당 팬인데요. 남사당 놀이는 여섯 마당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꽹과리 친 장구, 우리의 사물 악기를 치는 풍물 놀이, 그리고 접시를 돌리는 번화 놀이, 그리고 땅재주를 하는 살팔, 그리고 탈 쓰고 탈춤을 추는 덧배기, 그리고 인형을 가지고 노는 덜미, 그리고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렇게 해서 다양한 놀이를 지금 연희를 하고 있습니다.
1: 남사당 여섯 마당을 재현한 공연은 전통을 따르면서도 현대적인 재담을 더해 재미를 전해주는데요. 세대를 떠나 공감을 받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예인을 아끼고 그들의 전통을 발전시켜온 안성. 더 이상 예전 모습 그대로일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는 오래전 기억을 불러내고 그것들을 추억하게 합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의 김승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온 영화 시리즈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스타워즈를 보면요, 아주 멋진 우주 기사들, 제다이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 제다이들이 서로 헤어질 때마다 하는 말이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문장 바로 이겁니다. May the force be with you. May the force be with you. 이 문장 과연 어떤 뜻이기에 그렇게 제다이들이 서로 헤어질 때 주고받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장의 핵심은요, 바로 조동사 may에 있습니다. 조동사 may,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조동사예요. 특히나 허락을 구할 때 우리가 이 조동사 may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런 문장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연습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May I borrow your phone? 한 번 더. May I borrow your phone? 해석을 해보자면 May I borrow? 내가 빌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죠. 뭘 빌리는 거예요? Your phone, 당신의 핸드폰. 내가 당신의 핸드폰 좀 써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된다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문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외 나가서 이 문장 말할 줄 모르면 정말 크게 낭패를 보는 수가 생겨요. 자, 같이 두 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May I use the bathroom? 한 번 더. May I use the bathroom? 해석해보자면 제가 화장실을 좀 써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조동사 may, 허락을 구할 때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may는요, 그 쓰임과 뜻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그 쓰임을 보도록 할게요. may가 문장 제일 앞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 순으로 단어들이 나열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해석할 때는요, 뭐뭐 이기를 이란 뜻으로써 기원문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원문이라는 거, 뭔가를 내가 바란다는 거고 빌어준다는 거잖아요. 요 맥락을 생각해서 다음 문장들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바로 이겁니다. 먼저 두 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요. 시작! May your journey be safe. 한 번 더. May your journey be safe. May 가장 앞에 쓰여 있죠. 요걸 보고서는 이 문장이 기원문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힌트만 딱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그냥 나머지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Your journey, 당신의 여행이 자 어떻게 되기를 바란답니까? Be safe. Be safe. 안전하기를 바래요 라는 뜻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먼 길을 떠나는 어떤 그런 사람에게 May your journey be safe. 당신의 여행이 안전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라는 그런 뜻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be safe. 동사가 비동사 원형, 원형으로 쓰여 있다는 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조동사 may가 이제 쓰였기 때문에 may 뒤에 나오는 동사는 동사 원형의 형태를 취하는구나라는 거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장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두 번 읽어봅니다. 가요. 시작. May you stay forever young. 한 번 더. May you stay forever young. may는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may를 보고 이게 기원문일 수도 있어. 힌트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자, may you stay. 그 나머지 내용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되겠는데 you stay. 당신이 머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당신이 머물기를 바란답니다. 어떤 상태로 머물기를 바란대요? forever young. 영원히 젊은 상태로 머물기를 바란다는 거죠. 당신이 영원히 젊기를, 나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의 문장이 완성됐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죠? 메일을 가지고 이런 기원문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오늘의 문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장 바로 이거였습니다. May the force be with you. May the force be with you. 자, may는 기원문이니까 제일 앞에 위치한 거예요. 뜻 자체는 크게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에만 집중을 해주면 되겠는데 자, may the force, the force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 힘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 힘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대요? be with you,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뭔가 해석은 한 것 같아요. 근데 The force, 그 힘이 뭐지? 라고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물음표들이 뽕뽕뽕뽕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스타워즈 시리즈를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다이들이 보면요, 광선검을 가지고 막 이렇게 칼 싸움도 하지만 초능력도 쓰고는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스타워즈 시리즈의 어떤 그, 아, 뭐랄까요.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The Force라는 것이 존재해요. 여기서 말하는 The Force는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섭리라고.

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제다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초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스타워즈에 말하자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요거예요 라고 딱 한 단어로 정리해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May the force be with you. 우주의 기운이 우주의 기운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래요 정도의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나 스타워즈스러운 그런 문장이고 평소에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 그냥 good luck 행운을 빌게 정도의 뜻으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스타워즈 시리즈가 워낙 큰 사랑을 받다 보니까요. 일상생활에서도 May the force be with you. 스타워즈의 대사인데 그냥 이거를 많이 말하는 것, 원어민들이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의 스타워즈 지식과 함께 기원문을 만드는 메이의 쓰임을 알고 계시면 이 문장 절대 헷갈리실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 활용해서 몇 가지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이란 문장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자, 별 하나예요. 쉽다는 거죠. 기원문이고요. 기원문은 may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넣어주면 되죠. 당신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May you. 당신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죠. Become.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자인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Rich까지 넣어줘서. 자, 문장 완성이 됐어요. 두 번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May you become rich. May you become rich.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이라는 기원문 간단하게 완성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 문장은 어떻습니까? 별 두 개요. 조금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먼저 우리말을 보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건강하기를 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기원문입니다. may로 시작해요. 이거는 이제 잊지 않으시겠죠? may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어 넣어 볼게요. 누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해서 may you and your family. 자,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남기를 바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become healthy,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지금도 건강한 거고 앞으로도 그냥 쭉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써 stay healthy 이렇게 문장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두 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May you and your family stay healthy. 한 번 더. 시작. May you and your family stay healthy.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연습 문장들도 함께 해봤습니다. 자, Grammar Inside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 저와 함께 재밌게 영문법 공부해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비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의 문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해드리고 싶어요. May the force be with you. 지금까지 저는 김승규였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0: 짓밟은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1: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2: 아, 뭐야 이거?
1: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Yep, that was Virasana for today, and you guys did so well. I hope you sleep better. 네, 오늘 비라사나 자세 같이 해봤고요. 조금 숙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표현은 우리 lit 표현 같이 배워봤어요. It's so lit, it was lit 이렇게 다양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bye. Have a good night's sleep, okay?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느려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행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welcome back to Beige 분요. 신학팀의 Go Go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신학팀.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진행자가 서커스 극장에서 나오니까 날씨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날씨가 어떤지 화면 보면서 여러분들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0: Watching the performers and the audience members enjoy themselves makes me feel happy.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1: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눈이 오기 시작하네요.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이렇게 지어지죠. 뭐뭐를 동반한 짜릿한 공연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자, 서커스 극장에서 나오는 중에, 나오는 동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좀 길었죠.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2: 2.
3: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1: 네, 잘 캐치 하셨겠죠? 자, 그럼 음이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4: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1: 관객들이요, 흥겨운 음악과 함께 이 짜릿한 공연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4: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1: 서커스 극장에서 나오는 도중에 하바롭스크에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의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나오는 중에 보니 눈이 오네 이런 느낌인 거죠. Alright. 자, 전체 이야기 중에 이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가 우리 귀에 이렇게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전체 이야기 이번엔 자막과 함께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0: Interesting point, that is.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While, 빨리 발음하게 되면 while 이렇게도 들릴 수가 있고요. While I am, 전부 다 내 기능어에 속하죠. on도 마찬가지, my까지요. 그래서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이렇게 강세를 주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때 while I'm 이렇게 발음되는 이유는 while 이 자체가 빨리 발음되어져서 을 소리와 뒤에 나오는 I와 연결되다 보니 while I'm 이렇게 들릴 수가 있고요. 모두 다 기능어인지라 하나의 청크로 덩어리로 발음이 되고 있죠.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네, 천천히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2.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되시나요? Okay. Google listening 3.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캐쳐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2: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1: 2.
2: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0: 자, 그럼 이제 내용 파악 들어갑니다. The audience blank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blank upbeat music 했습니다. 첫 번째 빈칸에 seems to be 뭐뭐한 모양이다, 뭐뭐한 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됐죠. 자, 그 audience 관중들이요.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e thrilling performance, 짜릿한 공연을요. 모아 함께 a bit music 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네 표현이죠. Accompanied by 하게 되면 뭐뭐를 동반한 즉 경쾌한 음악을 동반한 공연을 즐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어떤 공연이에요? 앞에 thrilling이 쓰였으니까 짜릿한 공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Watching the performance and the audience members. 자, 공연하는 사람들과 또 관중들을 보는 것. Blank makes me feel happy 했는데 빈칸에 enjoy themselves. Enjoy oneself 하게 되면 즐기다 라는 뜻이죠. 즐겁게 보내는 것을 보니 makes me feel happy. 저를 행복하게 하네요.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자, 그 서커스 극장에서 나오는 동안 it begins snowing.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요? In Khabarovsk.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어렵지 않으셨죠? 한번 100%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And, of course, we are going to work together. 자, 우리는 같이 출근을 할 겁니다. And while we're there, we're also going to speak some English. 네, 영어로 한번 해봐요. So, 자, 오늘은 이렇게 뭔가 그 뭐 팀장님 윗분한테 뭔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 지금 여쭤봐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Okay, I don't know what to do. Is it a good time? 네. 그런 내용입니다. So, why don't we first take a look at our main dialogue for the day? Here we go. 지금이 사장님과 대화하기에 좋을 때인가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그런 것 같아요. 바쁘지 않은 것 같아요. I think so. He doesn't seem busy. 사장님의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Great.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dialogue. Okay, so 물어볼까요? 아니면 뭐 할까요? I don't know. Okay, so here we go. 자, 지금이 사장님과 대화하기에 좋을 때인가요? Alright, so how would we say this in English? Is this a good time to talk to the boss? Is this a good time to talk to the boss? 네, 이 good time, 여기서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 이 시간이 is this a good time, 좋은 시간 to talk to the boss. 네, 다 이해하시죠? Right.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표현은 a good time, a bad time. 이 표현이 사실 business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is this a good time? Is this a bad time? 그냥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던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 지금 좀 잠깐 시간 얘기할 수 있어? 아니면 바빠? 막 이런 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So, is this a good time? 뭐 보통 우리는 I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I had a good time on the trip. 이렇게 많이 쓰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아 이게 좀 적절한 시간인가? 네, 그런 뜻입니다. Alright, so is this a good time? 지금 사장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이 때인가요? 아닌가요? 네, 그런 뜻이에요. Alright, I think so. He doesn't seem busy. I think so. He doesn't seem busy. 그런 것 같아요. 바쁘지 않은 것 같아요. Alright,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자, 사장님의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So, very important word, and maybe you know this word, interrupt. 네, interrupt는 정말 business에서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바쁘게 일하니까 방해하면은 안 되겠죠. So, interrupt means 방해하다. So, 이런 표현도 많이 해요. Sorry to interrupt. Sorry, 아,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쁘니까 항상 I don't want to interrupt, 뭐 sorry to interrupt, I don't want to interrupt you,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무실에서. Alright, so let's look at the whole dialogue. Is this a good time to talk to the boss? I think so. He doesn't seem busy. Oh,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Al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Okay, good time. 자, good time. 좋은 시간. 네, 아시죠? 그렇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쓸 때는 뭐, I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I had a good time, you know, 뭐, in 제주도. 뭐, 이렇게 많이 쓰죠? 네, business에서는 이게 적절한 시간인지, 이 때가 좋은지 그런 뜻입니다. So, it's not a good time to talk. I'm really busy. 조금 강하죠? It's not a good time to talk. I'm really busy. 조금 뭐랄까 조금 strong해요. 네, 지금 말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바빠요. 그래서 보통 이제 boss가 이렇게 윗분이 아, 나 지금 바쁘니까 지금 안 돼 시간 안 돼 이런 뜻입니다. So it's not a good time to talk. I'm really busy. Let's talk later. 이렇게 나오죠. 자, I think.

it's a good time to talk about your promotion. I think it's a good time to talk about your promotion. 자, 승진에 대해 얘기하기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승진에 대해서 좀 말이 나왔는데 이제 지금 이때 right now is a good time to talk about your promotion. So, this is a good time in terms of not just the time, 근데 때죠. Like the circumstances, the situation, the environment is all included in this expression. Okay,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Interrupt or interrupt. 이렇게 되죠. Interrupt or interrupt. 자, 방해하다. 그래서 특히 이게 왜냐하면은 business 상황에서는 굉장히 방해를 하면은 안 되겠죠. So this is something that we must not do. Am I interrupting? Am I interrupting? 제가 방해하고 됐나요? 근데 꼭 방해를 하는 것보다 지금 좀 좋은 시간이 아닌가요? 딱 문을 열어서 Am I interrupting?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Am I interrupting? 뭔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방해하나요? 네, 그런 의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Alright, please don't interrupt the meeting. Please don't interrupt the meeting. 자, 회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야말로 회의, don't interrupt the meeting. No one. Don't let anyone interrupt the meeting. 자, we have an important meeting. Don't let anyone interrupt the meeting. 우리 중요한 회의를 있으니까 누구라도 지금 방해 못하게 해. 이렇게 이제 윗분이 그래 말할 수 있죠. Okay? So, interrupt, interrupt. Am I interrupting? Sorry, am I interrupting? Sorry to interrupt. 막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In the office. All right, I think now we're ready to move on to shadowing. It's time for shadowing, everyone. All right, I want you to practice out loud. 크게도 하지만 뭐 꼭 굳이 크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만 하면 됩니다. Let's take a look. Is this a good time to talk to the boss? I think so. He doesn't seem busy.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Okay. 거의 이거는 막 아주 잘 흐르는 거예요.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이렇게 됩니다. Let's do that one more time. Is this a good time to talk to the boss? I think so. He doesn't seem busy.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Oh, it sounds like one long word. Okay, let's go ahead and take that little quiz. 지금이 사장님과 대화하기에 좋을 때인가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바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사장님의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그 미드를 보면은 뭐 is this a good time? Is this a bad time?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 지금 말할 너무 바빠 지금 좀 시간 있어. 네, that's basically what this means. Is 좋은 시간. Yes, 좋은 시간이지만 아. 바쁘지 않고 좀 잠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네, 시간을 좀 줄 수 있어? 그런 뜻도 있습니다. And of course, interrupt or interrupt, 방해하다. So, 그냥 당연히 interrupt 하면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죄송한데 좀 잠깐 이렇게 sorry to interrupt, but 네,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또 쓰기도 합니다. Alright, very good.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And of course, I'll be back for some more great 출근 영어. So until then, take care and we'll see you soon. Bye-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Place versus location. Place versus location.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place 그리고 location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place입니다. place는 장소를 뜻하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where요식으로 이제 place 뭐 이렇게 나는데요. 영어로는 그냥 이름절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소리들 place 연결해서 이름절 place. 그리고 마지막에 으 소리를 안 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네, 스 소리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place. place가 아니고요. place.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방, 건물, 도시 등의 특정 장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공간 안에서의 특정 위치, 지점, 그리고 구역을 뜻합니다. So place not only refers to a particular location, but it can also refer to a building, it can refer to a city, it can refer to a home or a house or a room in a house, or even a spot inside a room as well,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I can't find a place to sit.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플레이스, 장소. place, 장소인데 지점하고 공간도 됩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이곳은 너무 좋고 아늑해.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그래서 place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빌딩일 수도 있고 어떤 방일 수도 있고 어떤 카페일 수도 있어요. Okay? 이곳은 너무 좋고 아늑해.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can't find a place to sit.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I can't find a place to sit.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자리를 뜻합니다. 자리 같은 경우도 place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앉을 자리를 못 찾겠어. I can't find a place to sit.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 can't find a place to sit.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네, 여기 같은 경우는 place가 집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의 집이라고 하면 my place라고도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표현해요. 당신의 집, your place, his place, her place, their place. Okay? 그래서 나는 내 새로운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다음 단어 location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location은 장소라는 뜻을 잇지만 좀 더 위치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Location, location. 오케이, 같이 해볼게요. Location. Shun. 마지막 T-I-O-N 발음은 S-H-U-N으로 한번 해볼게요. Location. Location.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Okay, location 같은 경우는 사람이나 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는 특정한 장소입니다. Okay, 그래서 location 같은 경우는 뭔가 건물뿐만 아니고 사람의 위치도 location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점유되었거나 점유가 가능한 위치 또는 부지를 location.

Location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place하고 다르게 좀 더 위치를 뜻하겠죠. 네, 문장도 한번 볼게요.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We're moving to a different location. What's the exact location? 로케이션, 장소, 위치, 로케이션.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그 식당은 새로운 지점을 열었어.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네,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위치의 지점을 열었으니까 location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Okay,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여기서 place라고 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We're moving to a different location.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거야. We're moving to a different location. 그래서 여기서도 위치라는 뜻을 강한 어감이 있으니까 We're moving to a different location. 마지막으로 What's the exact location? 정확한 위치가 어디야? 정확한 위치를 달라고 하면 정확한 뭐 주소 달라는 얘기죠. What's the exact location? 그래서 이거는 뭐 건물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What's your exact location? 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야? What's your exact location? Okay?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What's the exact location? What's the exact location? 네, 정리해 드릴게요. Place는 장소, 보통 지점하고 공간. 공간은 참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 뭐 집도 되고 방도 되고 방에 있는 어떤 공간이 되겠죠. Place. 그리고 location은 조금 더 딱딱한 단어죠. 어떤 장소인데 위치의 뜻에 더 강합니다. Location.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Great job, everyone!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www.evse.co.kr. All right,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뭔가 좀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요. 여러분도 좀 산뜻한 느낌을 받기 위해서 저희 배경도 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새단장한 어떤 모습으로 또 힘차게 저희 또 출발해보니까, 매일 10분 영어 저희 정면 돌파 스피킹과 꾸준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아주 좋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입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등교 수업이나 아니면 대면 수업이 좀 어려웠던 경우가 지난 1년간 있었죠. 실제 지금도 그렇고요. 이렇게 환자 수가 막 많아지거나 확진자 수가 많이 낮으면, 그리고 학교에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등교 수업을 좀 중단한다든가 이런 게

0: 필요를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준비 과정, 진행 과정,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과제도 많습니다. 장점이 많습니다. 이 온라인 그 수업이라는 게, e-learning이라는 게 원격 화상 수업을 해도 얼마든지 수업 효과가 날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디지털 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수업의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면 수업에 비해서는. 자, 첫 번째 하나씩 정리를 해볼 건데, 온라인 수업 준비 과정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하다 보면 자료도 만들어야 되죠. 뭐, 이렇게 연수도 받아야 되죠. 그 실제 툴 쓰는 연습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었고 적응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첫 번째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뭐, 외국 유력 그 뉴스 매체에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학교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얘기하면 등교 수업, 온라인 수업, 뭐, 비대면 수업, 대면 수업, 거리두기 학습, 이런 말들이 수시로 나옵니다. 우리도 배워서 쓰자 이거죠. 등교 수업은 학교적 school, in을 붙이세요. In school classes. 이게 뭡니까? 우리말의 약간 등교 수업 느낌입니다. person을 붙이잖아요. in-person classes. 이게 우리말의 약간 대면 수업 느낌입니다. 직접 가서 하는 수업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접할 일이 없었던 단어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워낙 대면 수업, 등교 수업, 비대면 수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부각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요즘 필요한 단어들이죠? 들어보세요.
1: In school classes, in school classes, in person classes, in person classes.
0: 그렇죠? 수업은 classes, 그냥 S 붙여서 일반화시킨 겁니다. 자, 그렇다면 등교 대면 수업이 있을 것이고 온라인 수업은 그냥 online classes, online classes, online learning 말 그대로 비대면 학습이나 온라인 학습 같은 걸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온라인 클래스 하면 수업 자체를 말하는 거고 학습 자체는 그냥 러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도 비슷한 의미로 쓰듯이 온라인 수업이 뭐예요? 비대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그냥 온라인 클래스, 온라인 러닝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Online classes, online classes, online learning,
0: 이것도 종종 외국 매체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CNN이나 BBC나 CNBC 이런 방송들을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좀 보는데요. 이거 보면 socially distance learning 이런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었더니 social distancing은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socially distance 하면 사회적으로 거리가 두어진 학습, 즉 비대면 학습을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걸 많이 접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는 겁니다. Socially distanced learning 들어보세요.
1: Socially distanced learning. Socially distanced learning.
0: 자, 그러면 문장에 넣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당연히 넣어서 연습을 해보면 좋겠죠? COVID-19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 등교 수업이 중단되어야 했다. 그죠? 자, 그러면 등교 수업은 아까 in-person classes or in-school classes로 하면 될것 같고, 중단은 그냥 stopped, 중단되었다.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 이 부분을 영작해야겠네요. 자, 일단 등교 수업부터 갑시다. In-school classes had to be stopped. Had to be stopped. 중단되어야 했다. 언제요? When coronavirus cases, 확진자 사례가 spiked. 급증, spiked. 느낌 오세요? 느낌이 중요합니다. 자, 등교 수업이 중단돼야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급증할 때. 자, 다시 한번. In school classes had to be stopped when coronavirus cases spiked. 들어보세요.
1: In school classes had to be stopped when coronavirus cases spiked. In school cases had to be stopped when coronavirus cases spiked.
0: 자, 원격은 일단 원격이란 단어, remote. 화상은 뭐라고 그래요? video classes. 여러분하고 적어도 지금 remote한 거죠. 저는 지금 스튜디오에서 찍고 있고, 여러분은 어딘가, 댁에서 혹은 뭐 어디선가 보고 계시죠. remote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죠? 영상이니까 video classes. remote video classes. 들어보세요.
1: Remote video classes. Remote video classes.
0: 훈련 연수 받다. 훈련 연수는 그냥 training이라고 합니다. training. 훈련이든 연수든 receive training. receive training. Teachers had to receive training. 우리 선생님들도 일선 학교에서 원격 화상 수업이나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익숙치 않은 툴들이었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화상회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연수도 받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receive training 들어보세요.
1: Receive training. Receive training.

0: 그 다음에 교수 자료 그냥 teaching material 이런 거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평상시 교실 수업에서 준비 안 하던 뭐 그런 자료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북이라든가 뭐 PPT를 만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teaching material, 그렇죠? 뭔가 가르칠 때 써야 되는 자료. 들어보세요.
1: Teaching material. Teaching material.
0: 선생님들은 원격 화상 수업 연수를 받았다. Receive training. 뭐에 대해서 remote video class를 하기 위한 연수도 받고 모의 수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공개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있었거든요. 일산학교에서도 teachers receive training for remote video classes. Receive training 뭘 위해서? For remote video classes. 간단합니다. 들어보세요.
1: Teachers received training for remote video classes. Teachers received training for remote video classes.
0: 자, 그러면 모의 수업 자체를 영어로 부르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이 모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mock입니다. 이거 생소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mock session. mock session. 물론 이제 session은 수업에만 쓰는 단어는 아닌데요. mock class 할 수도 있어요. mock class. 그러면 모의 수업입니다. 근데 session이란 건 웬만한 뭐한 회차 모를 session이라고 하니까 mock session.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시험 이제 한번 보는 거. 예비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걸 mock test라고 해요. mock test. 그러니까 요거를 약간 모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1: Mock session. Mock session.
0: 모의 수업 이런 경우는 모의 수업을 해봤다. 공개 수업은 그냥 open classroom이라고 그래요. open classroom. 이건 교실이라는 단어 씁니다. I have an open classroom session today. 그럼 또 오늘 공개 수업이 있다. 즉뭐 학부모님들 오시고. 근데 원격 화상 수업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보지만 집에서 하니까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잖아요. 약간 공개 수업하는 느낌이죠. open classroom, open classroom. 들어보세요.
1: Open classroom. Open classroom.
0: 적응하다는 그냥 쉬운 단어 쓸게요. 오늘 단어들 많이 나왔으니까. Get used to. 다 아시는 단어? Get used to. 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겠죠. Get used to.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자, 들어볼게요.
1: Get used to. Get used to.
0: 여기 힘 살짝 들어가죠? 자, 모의 수업은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지게 도와줬다. 그럼 이제 아까 mock session을 주어로 잡아보고, 온라인 수업, 그거에 익숙해지다. Get used to 하면 될것 같은데요. 자, mock sessions, S부터 일반화시키고, helps teachers, 또 일반화, Get used to, 적응하다, online classes, 또 S붙여서 일반화. 자, 모의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 익숙하게 됐다. 들어보세요.
1: Mock sessions helped teachers get used to online classes. Mock sessions helped teachers get used to online classes.
0: Okay. 자, 온라인 수업 주제 첫 번째, 준비 과정에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첫째, 등교 수업과 대면 수업, in-school classes, In-person classes. 들어보세요.
1: In-school classes. In-school classes. In-person classes. In-person classes.
0: 원격 화상 수업, remote video classes. 강세 잘 주시고, remote video classes. 들어보세요.
1: Remote video classes. Remote video classes.
0: 마지막으로 모의 수업, mock session. mock session, or mock class 하셔도 돼요. 모의 수업을 그냥 하려면. 들어보세요.
1: Mock session. Mock session.
0: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수업 첫 번째 시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온라인 수업 관련된 장단점 이런 이야기 계속 해갈 겁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거나 예전 방송 복습하거나 그러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보기 무료로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는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되고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패턴 잉글리시에서는요, 앞으로 영어 단어는 좀 아는데 이거를 문장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을 위해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매일 10분 영어, 메이슨의 패턴 잉글리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워볼 첫 번째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혹은 뭐 할래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싶으실 때는요. 바로 do you want to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 할래요? 뭐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문장 구조부터 한번 익혀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물어볼 수 있죠? 그쵸? 바로 do you 동사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하시나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동사 자리에 원하시나요? 라는 want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요, do you want 하고 나서 원하는 것을 넣어주시면은, 그쵸? 그 것을 원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원하는 것을요, 구체적인 행동을 가지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떤 얘기가 될까요? 그쵸? 그 행동하는 것을 원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럴 때는요, do you want 하고 나서 to 동사를 넣어주시면은요, 그 행동하는 것을 원하시나요? 혹은 상대방에게 그거 하고 싶으세요? 할래요? 라는 질문들을 바로 do you want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to 동사를 가지고 넣어서 do you want to 동사, 뭐 하기를 원하시나요? 할래요?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저녁 먹고 싶으세요? 혹은 저녁 먹을래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일단 우리가 저녁을 먹다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저녁 먹다, 바로 eat dinner 혹은 have dinner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요, do you want to 동사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do you want to have dinner 이렇게 물어보면, 그쵸, 바로 저녁을 먹고 싶으신가요? 저녁 먹을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Do you want to have dinner? 저녁 먹고 싶어요? 저녁 먹을래요? 라는 질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want to have dinner?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want to have dinner? 저녁 먹을래요? 저녁 먹고 싶으세요? 라는 표현 Do you want to have dinner?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커피 드실래요? 커피 마시고 싶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커피를 마시다 라는 표현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시다 라는 이 drink라는 동사를 넣으세요. drink coffee 혹은 drink some coffe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커피를 마시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do you want to drink some coffee? 이렇게 물어보면, 그쵸, 커피 마시고 싶으신가요? 혹은 커피 드실래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 you want to drink some coffee?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want to drink some coffee?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바로 커피를 마시고 싶으신가요? 혹은 커피 드실래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살을 빼고 싶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을 빼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동사를 lose를 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살을 빼다 라는 표현을 lose weight라고 쓰고요. 살을 찌우는 거는 gain weight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살 빼고 싶으세요? 살 뺄래요? 이런 얘기들 할 때, 그쵸, 바로 do you want to lose weight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Do you want to lose weight? 살 빼고 싶나요? 라는 질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want to lose weight?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want to lose weight? 라고 얘기를 해서 살 빼고 싶어요? Do you want to lose weight? 라는 표현으로 연습 한번 해봤고요.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뉴스를 볼래요? 혹은 뉴스 보고 싶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여러분이 전광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쵸, 브라운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 어떤 것을 시청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watch라는 동사 많이 씁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다라는 표현을요, 바로 watch the
뉴스로

0: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뉴스 볼래요? 뉴스 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는 그렇죠. 바로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로 물어보시면 되겠죠.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뉴스 보고 싶으세요? 뉴스 볼래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라고 얘기를 해서 뉴스 보고 싶으세요? 혹은 뉴스 볼래요? 라는 질문.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Do you want to 동사를 통해서 뭐 할래요? 뭐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그럼 머릿속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음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Do you want to have dinner? Do you want to have dinner? Do you want to drink some coffee? Do you want to drink some coffee? Do you want to lose weight? Do you want to lose weight?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변형을 좀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거 배웠었어요. 저녁 먹을래요? 혹은 저녁 먹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바로 Do you want to? 하고 나선 have dinner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녁 먹는 장소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저녁 먹을래요? 어디서 저녁 먹고 싶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되게 장소를 물어보는 거는 그렇죠. 바로 where 가지고 물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where do you want to have dinner?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어디서 저녁 먹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where 넣어서 장소를 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do you want to have dinner? 한 번만 더. 시작! Where do you want to have dinner?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 더 응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Where do you want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쵸? 어디에서 그 행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도 여러분이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는 문장 한번 살펴봤고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뉴스 볼래요? 그쵸, 바로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라고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뭐를 보고 싶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뭘 넣어서 물어보면 될까요? 그쵸?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항상 떠올리는 그 what을 넣어서요. What do you want to watch?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어떤 것을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것을 보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 do you want to watch? 한 번만 더. 시작! What do you want to watch?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여러분이 또 그쵸? 바로 What do you want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응용의 문장도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뭐 할래요? 뭐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 그쵸? 바로 Do you want to 동사라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에 바로 딱 하루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Try again의 이벤트입니다. 이게 모든 행복의 출발점은 persuading yourself, self-persuasion, 자기 설득인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마음을 100%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항상 뭐

0: 24시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짧은 순간에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 연습을 많이 하면 바로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행복과 영어 배우기에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행복해야 그렇죠. 즐거운 에너지로 오랫동안 영어를 배우고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강박관념이나 힘들면 그다음부터는 오래 할수 없잖아요. It's the same thing, right? So, persuading yourself. Okay, now you're really happy. We're all happy right now.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시고 출발합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상황 설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글자만을 보시면 자꾸만 영작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난밤, 때가 바로 지난밤이죠. 근데 우리 주인공 제니가 기차를 놓쳤어요. 이거는 100% 사실인 거죠. 알고 있는. 근데 그게 아니고 놓쳤음에 틀림없어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건데 가능성이 꽤 높은 90% 정도 되는 거죠. 뭐뭐 함에 틀림없어. 뭐뭐 했음에 틀림없어. 그러니까 지난 일에 대한 거니까. 자, 영어로는 must have 했습니다. must have 다음에 동작 지나간 걸 쓰시면 돼요. 자, 이걸 달랑 외워봐야 의미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서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핵심은 뭐뭐 했음에 틀림없어. 지나간 일을 추측하는 거죠. 지금 그럼에 틀림없어가 아니고요. 했었음에 혹은 했음에 뭐 같은 느낌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놓쳤음에 틀림없어. 알고 있었음에, 사랑이었음에, 피곤했음에 여러 가지만 있지만 뒤에는 다 틀림없어가 됐죠. 자, 그것을 놓쳤음에 틀림없다. 그럼 아까 제니 대신에 she를 쓰셔도 돼요. She must have missed. M-I-S-S-E-D. M-I-S-S-E-D. 그래서 must have 이렇게 뒤에 ed가 붙어줘야 느낌이 얘네가 우리말에 했었음에, 놓쳤었음에, 놓쳤음에 must, 틀림없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게 뭔지 모르겠죠. 뭐 must have missed her chance,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는 거고요. opportunity, 좋은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train, 기차를 놓쳤을 수도 있는 거고, 다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가 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 틀림없어. 알다가 뭐예요? know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음에가 아니고 있었음에니까 known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He must have known.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about it. He must have known이 중요한 거고 to about it은 붙이시면 되는 거죠. 발음도 must have known about it 이렇게 안 들리고요. about it 하고 붙이시고요. must have known은 must have known. must have known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이었으면 틀림없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것이란 얘기죠. It must have been, 그렇죠? It must have been love. 그래서 it must have been love. 그렇죠? 됐죠? 이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must have been love 그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너는 피곤했으면 틀림없어. 그러면 똑같이 비동사 쓰시면 돼요. 느낌이. 비동사란 말이 어려우면 느낌이 뭐냐면 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다. 그래서 예, 바로 you must have been 그다음에 tired. You must have been tired. You must have been tired. 빨리 하면 Hey, you must have been tired. 이렇게 들립니다. 자, 네 가지예요. 보고 읽지 마시고 장면 떠올리면서 놓쳤으면 틀림없어. Your turn. 네, she must have missed it. 네, 그것을 놓쳤으면 틀림없다.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알고 있었으면 틀림없다니까. 100%는 아니지만 90% 넘게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he must have 네, he must have known about it. He must have known about it. 됐죠? 자, 세 번째는요. 바로 사랑이었음에 틀림없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 알겠네. 이런 식의 느낌으로 your turn. 네, it must have been love. It must have been love. 됐죠? It must have been love. 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렇게 네, 뭐였어요? 피곤함에 틀림없구나. 지금이 아니고 피곤했었음에. 그러면 your turn. 네, you must have been tired. You must have been tired. 지금 피곤하면 틀림없구나. 그러면 you must be tired 돼요. 그래서 have

been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했었음에 이라는 식의 느낌이니까 넌 피곤했음에 틀림없구나 라는 뜻입니다. 했었음에 틀림없다. 됐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제니가 지난밤에 타야 할 기차를 놓쳤음에 틀림없어. 타야 할 기차, 이거 어려운 거 같잖아요. 근데 발상전환을 해보세요. 자기가 타야 될 기차니까 her train 없으시면 돼요. She must have missed. Jenny must have missed. 뭘요? Her train. 언제요? Last night. 보니까 너무 쉽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그것이 연습이 돼서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모르게 나왔을 때도 추려하실 수 있습니다. Jenny must have missed her train last night. 그는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음에 틀림없어. 예,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죠? 또. 그래서 he must have known. 뭘 알았을까요? He must have known. 뭐라는 사실을 뒤에 it was a lie. 두 부분이 붙은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얘는 사실인 거고, 알았음에 틀림없다가 must have known. 됐죠? 자, 맨 마지막으로요. 사랑이었음에 틀림없어. 하지만 이제는 끝난 일이니까 뭐 어찌하겠어. 지나간 일이란 얘기했죠. 그래서 it must have been love. 그죠? It must have been love. 하지만 but it's over now. 그래서 but it's over now. 실제 노래입니다. Must have been love, but it's over now. It must have been good. But I lost it somehow. 그런 노래니까 나중에 락셋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노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웨덴 출신의 락셋. 아시겠죠, 여러분? 자, 바로 이어집니다.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제니가 지난밤에 기차를 놓쳤음에 틀림없어. 강한 추측이죠. 그 근거는 뭐라 합니까? B가 이렇게 얘기하죠. 안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겠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바로 바꿔볼게요. Jenny must have missed her train last night. 그러면 반응이 뭐예요? 그렇지 않다면 or she would be here by now. By now는 지금에는, 지금쯤은 She would be here. 여기 있을 would가 텐데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놓쳤으면 틀림없다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아니면 무한 반복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You know where to come. Visit our website here. 됐죠, 여러분? 자, 몸과 마음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항상 즐거운 에너지 가득 채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Have a beautiful and wonderful day.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love, and good energy.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냄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신의 김의 go-go. Let's see.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의 김. 여러분, 이번 시간의 이야기는요, 극동 러시아의 여행의 마지막 길입니다.

0: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이야기 끝까지 길지 않아요. Try 해보시기 바래요. Take a listen.
1: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It was a time that was more precious because it was short.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0: Wow, that was pretty short, huh? 좀 짤막한 그런 마무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극동 러시아의 마지막 여정을 그린,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부분을 맨 마지막 부분에서 캐치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부터 드립니다.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which is Autumn was short this year. 올해는 가을이 짧았다. 이런 뜻이에요. Okay,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주세요. I won't forget the memories. 추억을 잊지 않을 것이다. Okay,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자, 각각의 문장 속에서는 또 다른 단어들과 이어져서 어떻게 들리게 되는지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2: 2.
3: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0: Did you catch them well? Good, excellent. 자, 그럼 이제 뜻 파악해볼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자, 문장이 좀 길지만 올해는요, 가을이 짧았어요. 긴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 is gone, 사라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4: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0: 러시아 극동에서 만든 추억들을 네,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쓰였고요. 이렇게 우리 귀에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전체 이야기 네, 정말 짧아요. 100%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다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one more time.
1: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It was a time that was more precious because it was short.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0: All right, you know what to do now. That's right. We're going to enjoy our practicing our pronunciation part.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Autumn was short this year. 제가 발음 안 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일단은 was의 z, short의 s, 겹자음입니다. 이런 경우에 첫 번째 자음의 소리를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래서 was you short 할 필요 없이 was short, was short. 그리고 어찌됐건 was는 비동사인지라 기능어에 속하죠. 그래서 강세가 없어요. 그래서 short의 강세를 줘야 되니까 was short, was shor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autumn 같은 경우에는 autumn 하셔도 되고 영국식 발음이겠죠. 북미권에서는 그래도 t 사운드를 조금 네 약하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지라 autumn 이렇게 들리게 되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Autumn was short, 그리고 this year 하시면 되겠죠. 자, 역시 this year 스 자음이고 이열의 e 모음의 소리예요. 철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설명은 발음이에요. This year 스 사운드와 이열의 e라는 모음의 소리가 만났으니 there's a liaison, 연우 현상이 또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this year라기보다는 this year, this year 이렇게 연결해서 소리 내시면 훨씬 발음하기가 편하죠. 그렇게 Be a Coffee Cat, Google Listening 1. Autumn was short this year. Alright, Google Listening 2. Autumn was short this year. Good job. Google Listening 3. Autumn was short this year. 되시나요? Alrighty then,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One more time.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the, 기능어요. 이번에 will not에서 will은 사실 주동사인지라 역시 기능어지만 뒤에 not이 붙어서 이와 같이 축약이 되는 경우에는 won't 강세를 받게 되는 내용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내용을 전달하잖아요. 아닐 것이다. 기억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I won't forget 이게 아니라 I won't forget the memories 라는 식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때 W-A-N-T와 W-O-N-T 이걸 구분하실 때 W-O-N-T는 won't 조금 더 동그랗게 입을 모아서 발음하시면 원하다 라는 동사 want와 구분하실 수 있어요. I won't forget the memories.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I won't forget the memories.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2. I won't forget the memories. Okay, Google listening 3. I won't forget the memories.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try it.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한 번 더.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Excellent. 자, 과연 또 영국식 발음은 어떨지 함께 들어보죠.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3: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2: 2.
3: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Autumn was short this year. 올해 가을이 짧았어요. And the season, 계절은 계절인데 어떤 계절? Preparing for. 자, 긴 어떤 무엇이다 라고 이어졌는데 계절은 계절인데 준비하는 계절이죠. 뭐를 준비해요? For a long winter. 긴 겨울을 준비하던 그 계절이요. It's gone. 사라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Blank that was blank because it was short 했죠.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It was a time. 자, 어떤 시간이었느냐? That was blank. 두 번째 빈칸에는 more precious, 더 귀중한, 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요, it was short. 네, 짧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되겠네요.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극동 러시아에서 내가 만든 추억들을 저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쉬워하는 내용이네요. 이렇게 전체 이야기 짧았지만 모두 이해하셨다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It was a time that was more precious because it was short.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0: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캐치하셨겠죠? 내용이 짧다 하더라도 들리지 않는 부분은 반복적으로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배경 지식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저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저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하면서 내용 파악하시면서 들어보는 연습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www.ebse.co.kr로 오셔서 반복적으로 청취하시고 시청하시면서 연습 많이 많이 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See you later. Bye-by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Tall versus high. Tall versus high. Tall 그리고 high 매우 비슷한 단어들이죠. 네, 언제 어디에 써야 되나요? 네, tall부터 시작해 볼게요. Tall 키가 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외래어로도 우리가 tall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국식 발음이고 영어로 사용하실 거면 이 입술이 동그랗게 되면 안 되고 턱 내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tall. Tall. Very good. Okay? 그리고 중간 모음 소리를 조금 더 길게요. 네, 전체적으로 영어 모음 소리들이 좀 더 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Tall 그리고 tall. Tall, tall. Okay, that's the difference.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nuance difference. Okay, tall은 이 사람, 건물, 나무가 수직으로 가늘고 높을 때 주로 t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word tall to refer to people or buildings and trees that where the height is very high, righ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y friend is quite tall. What tall buildings! She's tall for her age. Tall. 키가 큰. Tall.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My friend is quite tall. 내 친구는 키가 꽤 커. 여기서는 quite는 꽤라는 말이죠. 꽤 키가 크다.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네, 여기서는 사람의 키를 얘기를 하니까 tall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문장이요. What tall buildings? 뭐 뉴욕에 와가지고 oh, What tall buildings? 정말 높은 건물들이야. 이거는 감탄사식으로 말하는 거죠. What 뭐뭐 이거는 감탄사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패턴은 What tall buildings? 그래서 빌딩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tall가 적합하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She's tall for her age. 자, she's tall. 그녀는 키가 커. For her age. For her age는 나이 비해. She's tall for her age. She's tall for her age.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She's tall for her age. She's tall for her age. 네, tall 이해 잘 하셨죠? 다음은 high로 넘어갈게요. 네, high는 높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High 그리고 이거는 high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연결해서 high, high 하고 발음 똑같아요. High, high. Okay, very good. 네, high. Tall 하고 tall이 아니고 tall 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네. High 같은 경우는 산, 절벽, 벽이 바닥을 기준으로 전체 높이가 높을 때 high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Okay, so we use the word high to refer to the overall height of something starting from the ground. And usually we refer to things like walls or mountains and things like that.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house has high ceilings. My kite flies high in the sky. They went up the high mountain. High, 높은. High.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house has high ceilings. 네, 천장 같은 경우는 tall보다 high가 적합합니다. 그 집엔 천장이 높아. The house has high ceilings. 네, 그래서 키가 큰 보다는 높은, 네, 더 가깝죠. 두 번째 문장이요. My kite flies high in the sky. 네, 이것도 키가 큰 것보다는 뭔가 높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my kite flies high in the sky. My kite flies high in the sky.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들은 높은 산에 올라갔어. 네, 터보다 high, 산, 특히나 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high를 더 많이 사용해요. They went up the high mountain.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y went up the high mountain. They went up the high mountain. 네, 정리해 드릴게요. tall, 키가 클 때 t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tall 많이 사용하고 거기다가 나무 혹은 건물 같은 것도 tall라고 합니다. high 같은 경우는 벽 혹은 산 혹은 절벽 같은 거를 high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더 높을 때, 키가 클 때 높을 때는 high, okay?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My friend is quite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The house has high ceilings. The house has high ceilings. The house has high ceilings. The house has high ceilings. The house has high ceilings. Well done, everyone!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at www.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our program,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Okay? The more you practice, the better. 그래서 시간 되시면 다시 보시면서 같이 노트도 이제 필기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Okay? Remember, practice makes perfect. Okay?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온라인 수업에 관련된 주제들을 쭉 정리해서 하나하나 소주제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온라인 수업 준비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다면 오늘은 온라인 수업 진행입니다. 이 주제들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0: 시스템에 많이 하게 되는 비대면 수업, 원격 화상 수업 이 주제 때문에 저희가 하나씩 정리를 해보고 있는 거죠. 자, 진행 단계에서 또쓸수 있는 표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 단계는 지난 시간에 좀 정리가 됐고요. 자, 수업을 듣는다는 내용을 곧장 해야겠죠? 수업,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집에서 수업을 듣다. 화상회의로 수업에 참여하다. 진행 자체니까. 그죠? 그러면 수업을 듣다라는 표현은 뭐, take classes. 그죠? take classes. 수업 듣다라는 얘기죠?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attend. 저것은 참석 동사거든요. attend a wedding 하면 결혼식에 참석하다는 뜻인데, attend classes 해도 수업 참석, 즉 수업 참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온라인만 붙이면 돼요. attend classes online 하면 온라인상에서 수업에 참여하다. take classes online 이것도 온라인상으로 수업에 참여하다, 수업을 듣다 이런 얘기죠. 들어보세요.
1: Attend classes online. Attend classes online. Take classes online. Take classes online.
0: Very good. 자, 집에서 수업 듣는 건 재택근무 때도 저희가 from home을 썼던 기억 혹시 나시나요? Work from home.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저희가 표현 정리를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재택근무 work from home. Attend classes from home. 집으로부터의 의미로 from을 관용적으로 많이 씁니다. Attend classes from home. A lot of students had to attend classes from home. 이렇게 from의 의미로 들어보세요.
1: Attend classes from home. Attend classes from home.
0: 오케이? 재택의 의미는 from home, 집에서 수업 듣다. 화상회의, video conferencing이라고 소개를 한번 해드렸거든요. 뭐뭐로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야기할 때이 단어 상당히 유용합니다. 전치사인데요. via라고 읽어요. via. 중고등학교 때 좀처럼 잘못 봤던 전치사입니다. via video conferencing. 화상회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로 붙였었어요, 심지어. via video conferences. A lot of students attend classes from home via video conferencing. 붙이면 돼요. 화상회의 프로그램 같은 걸로 집에서 수업을 많이 듣는다. 들었다, 듣는다, 그래 왔다. 이런 식으로 들어보세요.
1: Via video conferencing. Via video conferencing.
0: 이 자리에는 via email, via text 이런 식으로 이메일로 문자 메시지로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자, 많은 대학생들이 집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다. 자, 대학생들은 진짜 거의 두 학기를 거의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집에서 수업을 계속 들었다, 그런 얘기할 때 아까 attend classes 해도 될것 같고, 대학생들이니까 many college students had to attend classes, 이 부분만 잘 처리하세요. From home. Many college students had to attend classes from home. From home. 집에서 수업을 많은 대학생들이 들어야 했다. 항세 네 군데 들어보세요.
1: Many college students had to attend classes from home. Many college students had to attend classes from home.
0: 오케이. 자, 뭔가 이제 화상회의 프로그램이나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업을 다 같이 참여를 하려면 제일 먼저 계정을 세팅을 해야 되겠죠. 뭐 계정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도 많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계정 세팅을 많이 하죠. 그거부터 시작해볼까요? 단체 채팅방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링크를 또 공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수업 링크도 공유해야 되죠. 부가자료 링크도 공유해야 되죠. 서로 링크로 공유를 많이 해야 이제 아무래도 그게 수업이 잘 진행이 되겠죠. 계정. account라고 하죠. account. 자, set은 그냥 영어 단어니까 set up an account. 여기다 up을 붙이면 훨씬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세팅한다는 얘기예요. set up an account. You have to set up an account. 본인의 어떤 계정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1: Set up an account. Set up an account.
0: 회원 등록을 안 한다 하더라도 회의방에 들어갈 때뭘 세팅해야 돼요? 본인 아이디 세팅해야 되죠? 뭐 얼굴도 세팅해야 되죠? 이런 것들. Set up an account. 수업 참여 account. 계정을 세팅해야 되고. 그 다음, 단체 채팅방. 많이 들어보신다는데? 단체가 뭐예요? Group. Chat room. Group chat room. 그죠? 그러니까 뭐 화상 프로그램 플랫폼과 별도로, 그죠? 그냥 단체 채팅방 같은 데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수업도 잘 진행이 되는 거고, 소통이 매우 중요하죠. 원거리에서 해야 되니까. Group chat room. 단톡방 운영 거의 필수라고 봐야 되겠죠? Group chat room. 들어보세요.
1: Group chat room. Group chat room.
0: 그 다음에, 링크 공유는 되게 쉬워요. 그냥 여러 링크를 공유하죠. 그럼 뭐 예를 들어 수업 링크, 그것을 공유하다. Share 다음에 link인데 중간에 관사하나 넣어줄게요. Share the link. Share the link. Teacher, share the link. in group chat rooms. 이렇게 가도 되겠네요. 단체 채팅방에 링크를 공유한다. 들어보세요.
1: Share the link. Share the link.
0: 자, 그 문장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요 두 개 합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링크를 일반적으로 공유한다. 일반화 시킬게요. 복수형 붙여서. 선생님들, 예를 들어 뭐 teachers 앞에 더 붙여서 the teachers, 선생님들이 share the link, 링크를 공유한다. in 어디서? group chat rooms 에서 붙여서 일반화.

0: teachers share the link in group chat rooms. The teachers share the link in group chat rooms.
1: 일반화시킨 문장이니까 S를 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되죠. 선생님 말씀에. 아무래도 진행, 수업 진행을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화상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선생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과제 제출 같은 것도 이제 다 채팅방에 한다든가 이메일로 한다든가 어디에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과제 제출도 다 온라인상에서 하게 됩니다. 집중하다 영어로 집중하다. Attention, 그죠?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강세. Attention. Pay attention to. 자, 요 말은 집중하다의 의미로 여러분이 그냥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 고민하지 마시고 요거 쓰세요. 들어보세요.
0: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1: 선생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Teachers 뭐뭐뭐 이렇게 가기보다는 What the teacher is saying. 의문사 절습시다. 이게 훨씬 더 세련된 영작입니다. What the teacher is saying.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영어에선 풀어줍니다. 그게 정말 진정한 영어예요. What the teacher is saying. What the teacher is saying.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 들어보세요.
0: What the teacher is saying. What the teacher is saying.
1: 마지막으로 과제 제출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제출. 구동사 하나 필요하거든요. 제출하다. 뭐로 제출해요? 손으로 제출하죠. Hand in assignments. Hand in assignments. 손이 주어예요. 저기 동사예요. Hand in 강세 뒤에 assignments 혹은 turn in assignments. Turn in 힘 뒤에 assignments. 과제에다 복수 붙여서 과제를 제출하다. Students have to turn in assignments. Students have to hand in assignments. 제출하다. 들어보세요.
0: Turn in assignments. Turn in assignments. Hand in assignments. Hand in assignments.
1: 문장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해. 비대면 수업 때, 원격 화상 수업 때 선생님 말씀 잘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what the teacher is saying. 선생님 말씀 이렇게 풀었죠?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집중해야 된다. What the teacher is saying. 들어보세요.
0: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what the teacher is saying.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what the teacher is saying.
1: 좋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온라인 수업 진행 관련된 단어들 오늘 정리를 해보고 표현으로 만들어서 문장에 넣어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자, 동사 두 개죠. Attend도 좋고 take도 좋고요. Attend classes online. Attend classes online. 복수형 붙여주고 표현으로 들어보세요.
0: Attend classes online. Attend classes online.
1: 자, 필수적인 게 단체 채팅방이죠. Group chat room. Group chat room. 두 개 단어의 조합은 앞에 힘 줍니다. Group chat room. 들어보세요.
0: Group chat room. Group chat room.
1: 마지막, 집중하다.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교실 수업 때보다 더 집중해야 되죠? 화면으로만 딱 보이니까 집중을 해야 선생님 말씀이 잘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들어보세요.
0: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1: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온라인 수업 진행 관련된 표현들과 단어들을 정리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자, 오늘 방송이나 그 전 방송들 혹시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오픈 단톡방에 저희 방송 제목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EBS 1004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제가 질문 답변 직접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살펴볼 표현은요,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앞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How was? 하고 나서 궁금한 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날씨가 어떤지 혹은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How was? 궁금한 일 혹은 여기처럼 궁금한 대상을 얘기를 해서 그 대상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안부의 표현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핵심 문장으로 주말 잘 보내셨나요? 라는 질문을 바로 How was? 궁금한 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어떻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의문사가 뭐가 떠오르죠? 그쵸, 바로 How가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어 배웠을 때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How 하고 나서 비동사 궁금한 대상 혹은 궁금한 일이었습니다. How are you가 여기에서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궁금한 것 혹은 궁금한 일에 대해서 현재로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is나 혹은 are 넣어서 How is 궁금한 일 혹은 How are 궁금한 대상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현재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어땠는지에 대한 과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is가 뭘로 달라지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how was 하고 나서 궁금한 대상이나 일을 말씀해 주시면은 그 대상이 어땠나요? 라는 안부의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궁금한 대상 혹은 궁금한 일을 바꿔가지고 How was 궁금한 일, 궁금한 대상으로 그게 어땠었나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어땠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럼 주말, 그쵸? 바로 weeke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주말이 어땠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바로 How was? 하고 나서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주말 잘 보내셨어요? 주말 어땠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was your weekend?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your weekend?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주말 잘 보냈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하루를 마무리했었을 때에 오늘 별일 없었어요? 하루 잘 보냈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당신의 하루가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당신의 하루는요, 바로 How was your day?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ow was your day?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오늘 별일 없었어요? 라는 안부의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was your day?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your day?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오늘 별일 없었어요? 오늘 하루 잘 보냈나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시험 가지고 물어보도록 하죠. 시험을 치고 나왔을 때, 그쵸? 시험 잘 봤어요? 시험 잘 보셨나요? 라는 질문은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시험은 테스트나 혹은 exam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ow was your test? 혹은 How was your exam?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쵸? 시험 어땠어요? 시험 잘 봤어요? 라는 안부의 질문 How was your test?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was your test?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your test?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발음적인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How was your test보다 어떤 게 조금 더 익숙하세요? 그렇죠? How was your test? 이렇게 연결되는 게 조금 더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How was를 How was your 이렇게 조금 연결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was your test? 해서 시험 잘 보셨나요? 라는 안부의 질문 한번 해봤고요.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면접 잘 봤어요? 면접은 어땠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이라는 거는요, job
interview 혹은 그냥 interview.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운 레이슨의 패턴 잉글리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접 잘 봤어요? 바로 How was your interview? 혹은 How was the interview?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렇죠. 면접은 어땠어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번에도 How was your 혹은 How was the interview?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How was the interview?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the interview? 라고 얘기를 해서 면접 어땠어요? 잘 봤어요? 라는 안부의 질문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한 일이나 혹은 궁금한 대상을요. 어땠어요? 라고 안부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How was 궁금한 대상 혹은 궁금한 일을 넣어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그거 어땠어요? 잘했어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test? How was your test? How was the interview? How was the interview?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문장 한번 살펴봤어요. 주말 잘 보냈어요? 그렇죠. 바로 How was your weekend?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또 물어볼 수 있는 질문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지금 잘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How is your weekend? 혹은 거기에다가 뒤에 going까지 붙여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How is your weekend going?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going 빼고 How is your weeken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주말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잘 보내고 있어요? 라고 지금 잘 보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응용이 또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How is 궁금한 일 going?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그 일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라는 문장을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 떠올려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is your weekend going?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your weekend go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주말 잘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응용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하죠. 하루 잘 보냈어요? 혹은 어떻게 하루 보냈어요? 별일 없었어요? 라는 질문을 How was your day?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회사에서 라는 장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장소를 얘기를 할 때는요. at이나 혹은 in을 얘기를 하는데요. 대개 회사에서 라고 얘기를 할 땐 이 표현 떠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바로 at work. 이것이 바로 회사에서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How was your day at work?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요? 라는 안부의 질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was your day at work?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your day at work? 라고 얘기를 해서 회사에서 별일 없었는지 라는 장소까지 넣어서 질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안부를 물어볼 때 그거 어땠어요? 그거 잘했어요? How was 궁금한 일 혹은 궁금한 대상으로 물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program.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근철입니다. 매일 10분 영어고요. 그 중에서도 하루 딱 한 문장으로, 그렇죠?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거죠. Try again.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지체 없이 바로 출발합니다. 단,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즐거운 도전부터 가겠습니다. 빰빰빠람빰빰,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네,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내용은 머릿속에 장면 떠올리시면서 야, 내 손금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한 명 알고 있어. 손금을 보다 막 어렵잖아요, 느낌이.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네,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알다. I know someone. 되게 쉽죠? 근데 뭐하는 사람일까 여기 나온 것처럼 who 쓰시면 돼요. 이거의 어감은요. 어느 상황에서 필요할까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누구다라고 적시하진 않지만 거기에 내가 이런 사람 알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어?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볍게 던질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coming up, try it out. Step 1. 자, 뭐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 해서 뒤에 다 똑같고요. 앞에 독서, 기금을 조성하는, 사람을 돕는, 작곡을 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I know someone까지는 쓰세요. 그냥 그죠? 그런데 who 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되는 거죠. 독서를 많이 하다. 그러면 책을 읽는 게 뭐예요? read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읽는 거니까 someone read가 아니고 someone reads죠. 그래서 I know someone who reads, 그 다음에 많이니까 a lot. 그래서 I know someone who reads a lot. 이렇게 쓰시면 돼요. I know someone who reads a lot. 동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어. 이렇게 뭐 경제적인 것도 쓸 수 있잖아요. 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I know someone까지 똑같이 쓰세요. 3분의 2가 해결됐고요. 기금을 조성하다가 되게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 바로 동사, 기금이 쌓이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동사 raise를 쓴다는 거 하나 알아두세요. 그래서 I know someone who raises funds라고 합니다. 그래서 F-U-N-D가 우리가 fund라고 하잖아요. 거기다 보통 복수형태를 많이 쓰니까 who raises funds. 아니면 이거 대신에 who raises money. 돈을 그렇게 기금을 조성하다라고 funds 대신에 쉬운 단어 money, money, money. 예, 뭐니 해도 그걸 쓰시면 되겠죠.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람을 돕는 사람을 예, 나는 한 명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I know someone who helps people. 그런데 만약에 poor people, 그렇죠? 예, 힘든 사람들을 돕는다. People in need,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다. 이렇게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 쓰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I know someone 다음에 동작만 쓰시면 돼요. 작곡하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어 라고 할 때요. I know someone. 작곡하다 뭐예요? 그렇죠. compose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쉬운 단어가 쓰는 거잖아요. 노래를. 우리가 노래를 작곡. 그래서 write songs 아니면 who write 다 좋습니다. write songs 아니면 music이라고 쓰셔도 되겠네요. who writes music. 자, 네 가지는 여러분 다 이제 연습하실 수 있겠죠. 보고 읽는 거 의미 없더라. totally meaningless. 그러니까 바로 you'll be given your own chance to speak it out loud. Then repeat it after me. 가볼까요? 첫 번째, 나 독서 많이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your turn. 네, I know someone who reads a lot. 됐죠? 자, 두 번째는요. 기금을 모으는 사람, 조성하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your turn. 그렇죠? Who raises funds. 이런 식으로 I know someone who raises funds. 자, 세 번째는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니까. 자, your turn. 네, 그래서 I know someone who helps other people. 아니면 그냥 people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요. 그렇죠? 네, 작곡하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어요. 라고 해서 your turn. 네, I know someone who writes music 하시면 딱 어울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확장시켜 볼게요. Here we go. Step 2. 내 손금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어. 이거 어려운 것 같지만 핵심은요. 내가 알고 있다. I know someone까지 하세요. 그렇죠? 근데 손금을 보다는 뜻은 뭐예요? 손에 난 금을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어에도 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who reads라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쓰는 어감은 who can이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Someone who can, C-A-N. 그래서 I know someone who can read your palm. PALM이요. L이 묵음이에요. 이거 팔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palm 하면 바로, 예, 바로 손바닥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예, 물론 손등은 뭐라고 합니까? 또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그러면 the back of your hand. 그렇죠? 손등은 back of your hand. 손의 뒷부분이니까. 손바닥은 따로 이름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palm이라고 씁니다. P-A-L-M. 됐죠? 뭐 여러 번 읽을 거면, 여러 손을 읽을 거면 read your palms 하고 S 붙여도 상관없고요. 됐죠? 자, 고양이 10마리를 키우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어. 자, 한번 가볼까요? I know someone. 그렇죠? 예, 현재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who's raising. raising이 바로 아까처럼 올리다, 모으다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키우다. 왜? 동물이 점점 크면은 올리는 거잖아요. 식물도 이제 키가 크는 거고 동물도 키가 크니까 그래서 raise라는 단어가 키우다는 뜻이 있습니다. 10 cats. 10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실제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사람이 작곡가예요. 드라마 작곡가. 그래서 예, 진호야, 프로그램 잘 보고 있지? 자, 우리 조진호 씨, 저희 프로그램 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 cats. Isn't that amazing? 그 문제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어. 그러면 I know someone.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Who can help you? 그죠? 바로 help you. 근데 그것의 그런 문제, 그럴 때는 바로 with that이라고 쓰시면 돼요. I know someone who can help you with that. With that problem. 다 상관없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 두 번 더 마무리 깔끔하게 해보는 시간이죠. Try it again.

Alright,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상대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네 손금 봐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랬더니, 정말? 나는 네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한술 더 뜨네요, 그죠? 자, 한번 가볼까요? I know someone who can read your palm. 됐죠? 네, 그랬더니 바로 얘기합니다. Really? I know someone who can read your mind. 그래서 마음을 읽다는 read your mind. Read your palm은 손금을 보다. 전부 다 read를 쓴다는 게 신기하죠? 이것도 한번 연결고리에서 만들어 드렸고요.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you know what to do. Visit our website, ebse.co.kr. 함께 해주시고요. 주위에 함께 나누면서 또 행복한 시간, 뭐 스터디 그룹을 만드셔도 좋고요. 가족끼리 하루 한 문장씩 던져주면서 네, 연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Thanks a lot. See you next time.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영문법 기초, Grammar Inside의 김승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방인, 그리고 패스트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죠. 알베르 까미가 했다라고 전해지는 아이들이 원하는 좋은 부모의 모습을 그리는 그런 문장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문장 만나보도록 할게요.

Don't walk behind me, I may not lead. Don't walk in front of me, I may not follow. Just walk beside me and be my friend. 자, 과연 이 문장들이 어떤 뜻이기에 아이가 원하는 좋은 부모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걸까요? 그 내용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의 문장의 핵심은 다시 한번 조동사 may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조동사 may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자,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may를 가지고 우리가 허락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예문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ay I borrow your phone? May I borrow your phone? 내가 당신의 핸드폰을 빌려도 될까요? 라는 허락을 구하는 문장. 이럴 때 may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살펴봤죠. may를 가지고 우리가 기원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뭐 이기를 바래요와 같은 뜻을 전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살펴봤던 예문 중에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 가요. 시작. May your journey be safe. May your journey be safe. 당신의 여행이, 당신의 여정이 be safe, 안전하기를 이란 뜻이라는 거 살펴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may의 쓰임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의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may의 조금 다른 쓰임에 대해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자, 쓰임 자체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may 다음에 동사 원형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사실 may는 원래부터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포인트는 이 may가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 할 수도 있다와 같은 추측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뭐뭐 할 수도 있다, 뭐뭐 일 수도 있다라는 우리말 그 해석 자체에 집중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추측을 표현한다라는 그 뉘앙스를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상황에 따라서 뭐뭐 할 수도 있다와 같이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메이가 추측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는 거 아주 유용할 겁니다. 자, 그 점 생각해 보시면서 몇 가지 예문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리내서 읽어보죠. 자, 갑니다. 시작! She may attend the meeting on Tuesday. She may attend the meeting on Tuesday. She may attend. 그녀가 참석할 수도 있어 라고 지금 우리는 추측한다는 거예요. 자, she will attend라고 조동사 will을 써버리면요, 그녀는 참석할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녀가 참석할 수도 있어, 참석할지도 몰라 정도의 그 추측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살려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She may attend the meeting. 그녀는 그 회의를 on Tuesday, 화요일날 하는 그 회의잖아요. 아, 거기 참석할지도 몰라, 참석할 수도 있어요 정도로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추측의 뉘앙스 이거 잡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문장도 같이 볼게요. 두 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I may need some time to think about it. I may need some time to think about it. 자, may를 빼고 I need some time 이라고 하면 난 시간이 필요해 라고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시간이 좀 필요해. 근데 거기 may를 넣었죠. 살짝 어떤 그런 추측의 뉘앙스를 더해주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렇게 살짝 뉘앙스가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죠. I may need some time. 근데 뭐 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To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라는 뜻이 됩니다. 뭔가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하나 보죠. 근데 아, 저 좀 시간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와 같은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문장 그대로 I may need some time to think about it 활용해 주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may가 이런 추측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구나, 갖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문장 돌아가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정이입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on't walk behind me. 내

귀에서 걷지 말아주세요. 왜? 왜? I may not lead. lead가 이제 앞장서다인데, I may not. 내가 앞장서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너무 나를 믿고, 네가 그냥 알아서 가봐. 라고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왜? 내가 앞장서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Don't walk in front of me. 내 앞에서도 걷지 말아주세요. 왜요? I may not follow. 내가 따라가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말하자면 길을 다 정해놓고 나한테 따라와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안 따라갈지도 모르니까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인 겁니다. Just walk beside me. 그냥 제 옆에서 걸어주세요. And be my friend. 그리고 제 친구가 되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느껴야 되는 거. 아, 그래. 옆에서 같이 걸으면서 친구가 되는 게 좋은 부모의 자세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점이 되겠고요. 아, 보통 이게 이제 이 명언, 알베르 까미가 했다라고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요, 까미가 한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 자체, 아주 좋은 뜻을 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되새겨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여기 사용된 추측의 의미 may 생각해보시면서 다음 문장들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런 말 우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이거 난이도가 꽤 높은 게요. 왜냐면 문제가 좀 있어요라는 우리나라 말에는 주어가 없어요. 그때 그냥 we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may have 써주시면 되는 거죠. 뭘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문제를 a problem을. We may have a problem. We may have a problem. 이렇게 말해주시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그게 의역돼서 우리말로 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많이 쓰는 말이니까 이 문장 그대로 외워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장도 말해볼게요. 그 음식 먹기 전에 유통기한을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라는 말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누가 먼저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겁니까? 뭐 누가 됐든 상관없는데, we, 우리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필요할지도 몰라요. 뭘 필요할지도 몰라요. 자, 차근차근 만들어 볼게요. We may need. 우리가 필요로 할지도 몰라요. 뭘 하는 걸 필요로 할지도 몰라요.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To check the expiration date. To check the expiration date. 뭐 하기 전에? 그 음식 먹기 전에. Before eating that food. Before eating that food. 문장 그래서 어떻게 완성이 됐어요? We may need to check the expiration date before eating that food. 완성된 거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긴 문장이었지만,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습니다. 좋은 부모의 자세 기억하는 의미에서 오늘의 문장 잊지 마시고요. 저는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0: Hi guys, it's the second day of the last week of our show. But that's okay. We'll do more fun stuff later, I guess. 안녕하세요. 우리 피트비핏의 두 번째, 마지막 주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역시 숙면에 좋은 요가 자세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어 먼저 배우고 가겠습니다. Let's go!
1: I love your loafers. Thanks, I got it for $50. That's such a ripoff.

Yep, that was the flipped frog. I hope you can sleep better with that pose. All right. 네, 오늘 뒤집은 개구리 자세 같이 해봤습니다. 숙면에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어 표현은 우리 rip off 같이 배워봤습니다. 아, 너무 바가지야. 저 너무너무 비싸. 저렇게 비싸 보이는데 저렇게 비쌀 게 아닌데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딱그 표현이니까 rip off 잘 활용해 주시고 그럼 우리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매간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우리가 쭉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바로
1: Planning입니다.
0: 네,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오늘의 핵심 내용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like to plan and be spontaneous.
0: 저는 계획을

0: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and be spontaneous,
1: right.
0: 즉흥적인 것도 좋아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Richard 씨입니다.
0: 네, 리차드 씨의 이야기가 1분 정도 되는 분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짧은 요약 문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 That's right. Let's take a look at his speaking summary. Richard 씨,
0: 나와주세요.
2: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0: 네, 리차드 씨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한다는 말을 이 요약 문장에서 먼저 하고 있는데요.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So Richard said,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0: 네. 마지막에 나오는 at a time 하면은 한 번에 라는 뜻인데
1: yes.
0: 네. 그래서 뭐 one at a time 하면 한 번에 하나씩 아니면 one person at a time 하면
1: yes.
0: 한 번에 한 명씩 뭐 말하세요, 나오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한 번에 몇 주씩, 몇 달씩 업무 일정을 계획 짜 놓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1: Wow. That's a lot in advance.
0: Mm-hmm. That's very organized.
1: I go from day to day.
0: 그날 그날 계획을 세우신다는 분과 네, 몇 주, 몇 달 계획 세우신다는 분이 있네요.
1: All right. Let's hope we can get some encouragement from Richard to okay. be more prepared. Let's take a look at his speaking summary once again.
2: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1: 네. Let's move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그래서 중간에 and가 but 이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Yes,
0: 네.
1: in this case.
0: But also.
1: Yeah. 네. I think but would be a little bit better.
0: 네. Yeah. 의미 전달을 할 때는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and I like making a solid plan for what's going to happen today.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solid plan. Solid라는 것은 여러 뜻 중에 고체가 있어요. 고체. Liquid, 액체 말고.
1: Oh, yeah.
0: 고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계획인 거예요.
1: Yeah. So a good plan. It doesn't have holes, right? 네. It's going to work. Mm-hmm. It's thorough.
0: 네. 그래서 제대로 세운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만드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고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what's going to happen this week.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일에 대한 탄탄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아한대요.
1: Yes. And not just this week though. He says And actually, what's going to happen this year, next year, what's my five-year plan?
0: 네, 오늘 이번 주까지 갔다가, and actually, 사실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what's going to happen this year? 올해 일어날 일, next year, 내년에 일어날 일,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구조를 살짝 바꿔서, what's my five-year plan? 5년 계획이 뭔지까지도 생각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That's great.
1: That is awesome. Let's take a look at it at the next part.
2: I don't know why I'm so organized, and I also like being really spontaneous, but I just enjoy life and want to have the most exciting experience possible. I began really meticulously planning out my work schedule.
1: I don't know why I'm so organized, and I also like being really spontaneous.
0: I don't know why I am so 뭐뭐뭐.
1: So organized.
0: 네, organized는 정리된 체계적인 계획성이 있는 이란 뜻인데, organized를 빼고도 이 문장 정말 응용하기 좋습니다. I don't know why I am so lazy.
1: Lazy.
0: 제일 먼저 저도 떠올랐는데요, 지금 즉흥적으로. I don't know why I am so smart 뭐 이런 거
1: oh.
0: 밖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I don't know why I am so 뒤에 이제 내가 왜 이런지 왜 이렇게 뭐뭐한지 모르겠다라는 yep. 건데요. 계획성이 좋으면서도 and I also like being really spontaneous. 계획성이 이렇게 좋으면서도 5년씩 생각을 하면서도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I think he can afford to be spontaneous from time to time because yeah. he's organized.
1: Yeah, because his schedule is so organized, I'm sure every minute of every day isn't scheduled, but during those free times, yeah. something happens, yeah. it's nice.
0: So it's a nice balance.
1: Yeah, it is a great balance. So next he says, but I just enjoy life and want to have the most exciting experience possible.
0: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I just enjoy life. 저는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인생이 즐겁습니다. And want to have the most exciting experience possible. 그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나는 즐거운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1: And he says next, I began really meticulously planning out my work schedule.
0: 문장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요. 언제라는 부분이 뒤에 나올 겁니다.
1: Yep.
0: 그래서 저는 began really meticulously.
1: Yes, meticulously, meticulously.
0: 꼼꼼하게 세부적인 것까지 놓치지 않고 챙기면서 planning out my work schedule. 업무 일정을 꼼꼼하게 짜기 시작한 건 언제였냐면 하면서 다음 문장에서 when으로 시작할 거예요.
1: Yes, so when he says next.
2: When my wife and I started working on the internet regularly, that's when I was able to look out months at a time, 6 months at a time.
1: When my wife and I started working on the internet regularly.
0: 언제였냐면 제 아내와 제가 started working on the internet regularly. 인터넷으로 정기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Work 뒤에 이제 on the internet이 왔기 때문에 on the internet이라는 것은 정말 그 다음에 online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videos on the internet, making videos online 이런 표현도 예전에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1: Yeah.
0: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그냥 요즘에 making videos online처럼 말을 하잖아요.
1: Yeah.
0: 그래서 일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 인터넷 상에서 실제로 뭔가 일을 하는 것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Yeah. Basically, just on the internet, it could be anything.
0: 인터넷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1: Yeah, anything.
0: Yeah.
1: Right.
0: All right.
1: Perfect. And he says, That's when I was able to look out months at a time, 6 months at a time.
0: 네, that's when. That's 다음에 이런 의문사들. That's when. That's why. That's what. That's
1: where?
0: 네, 나머지
1: 있죠. I don't know. That's where?
0: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붙이면은 그거야말로 바로 이겁니다. 라고 mm-hmm. 해서 that's when 그때 이렇게 한 겁니다. That's mm-hmm. why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Mm-hmm. That's what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런 mm-hmm. 흐름인데요. That's when I was able to look out months

0: 볼 수 있게 되었대요.
1: Perfect.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his clip.
2: Plan what sort of video we were going to do during Christmas, even if it was summertime. So planning is a really useful tool, but I think living by the spur of the moment is also really good.
1: Plan what sort of video we were going to do during Christmas, even if it was summertime.
0: 6 months, look out 6 months at a time. Mm-hmm. 이렇게 하는 그 행동의 예를 들고 있죠. Mm-hmm. 그래서 6개월씩 미리 내다보는 행동의 예로 plan what sort of video we were going to do during Christmas. 크리스마스 때 어떤 비디오를 여기서 두라고 했지만 make. 그죠? Mm-hmm.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even if it was summertime. 여름이어도 크리스마스 때 어떤 비디오 만들지 계획을 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요.
1: So, planning is a really useful tool, but I think living by the spur of the moment is also really good.
0: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planning, 계획을 짜는 것은 is a really useful tool, mm-hmm. 정말 유용한 tool, 도구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1: yes.
0: 진짜 어떤 도구를 막 뭐 hammers, rulers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1: No, it's not that.
0: 그냥 어떤 행동 자체를 tool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Yeah.
0: But I think living by the
1: spur of the moment.
0: 네.
1: Spur of the moment
0: is also really good. 그래서 즉석 그런 즉흥적인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즉석의 충동이라고 그냥 번역은 했지만 spur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물건의 이름이죠.
1: Yeah.
0: 말을 타는 사람 그 신발 뒤에
1: Yeah, there's like a spiky around spike thing
0: 네.
1: and they use it to spur the horses to move forward.
0: 네. 그래서 그 뾰족한 부분으로 말에게 말을 차면 말이 그걸 맞고 앞으로 달려 나가는데 말 입장에서는 이 스포가 찌르는 것이 예상됐던 행동은 아니잖아요.
1: Yeah.
0: 갑자기 뭐 앞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1: yeah.
0: 즉석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 yeah.
0: spur of the moment, 그 순간의 충동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1: That's a great example that you had with the horses.
0: Thank you.
1: Perfect. Let's review his clip once again.
2: Let me ask you something. Do you like spontaneous activities or do you like planning out your day and planning out events in the future? I actually like both. I like spontaneity and I like making a solid plan for what's going to happen today, what's going to happen this week, and actually what's going to happen this year, next year, what's my five-year plan. I don't know why I'm so organized and I also like being really spontaneous, but I just enjoy life and want to have the most exciting experience possible. I began really meticulously planning out my work schedule when my wife and I started working on the internet regularly. That's when I was able to look out months at a time, 6 months at a time, plan what sort of video we were going to do during Christmas, even if it was summertime. So planning is a really useful tool, but I think living by the spur of the moment is also really good.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패턴도 준비했는데요. 먼저 5-year 뭐뭐뭐 뒤에 명사가 붙어요. 그래서 5, 보통 이제 5년이라고 하면은 5 한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고 years, s까지 붙죠. 그런데 붙여쓰고 하이픈 사용을 해서 s를 빼고 형용사로 쓰기 때문에 s가 마지막에 필요가 없습니다. 5년간의, 5년짜리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뭐뭐뭐 at a time이라고 하면은 한 번에 몇 개씩, 몇 명씩 이런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영어 문장 4개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미리 며칠 전에 계획을 이제는 세워야 하는데
1: yeah.
0: 대학 때는 안 그랬다는 이야기죠.
1: That's right.
0: 그다음
1: Annabeth says
0: I have a love-hate relationship. 애증관계예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데 with spontaneous plans, 즉흥적인 계획과 애증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Like,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es, 네, 물론입니다. I want to be surprised.
1: Yes.
0: 물론 이렇게 가끔씩 예상 못했던 거를 겪는 거 좋아요.
1: Of course.
0: But then I also want a head start.
1: Head start
0: 하면은 뭐 달리기 시합 같은 거 할 때 먼저 출발하게 해주는 게 이제 head start.
1: Yeah.
0: 아니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를
1: yeah.
0: 말하는데요.
1: To be able to start or plan in advance a
0: 네.
1: bit.
0: 그래서 미리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좀 계획 짤 수 있게
1: mm-hmm.
0: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애증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1: Alright,
0: that's it.
1: Great. Those were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And I hope that you guys were able to learn a lot today. Thank you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0: 감사합니다.
1: time.
0: 감사합니다.

0: 자원순환 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2: 리튬 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1: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2: 리튬 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0: welcome to my kitchen.
1: 폴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배고파요?
0: I hope so, because today I have a special sandwich for you.
1: 네, 오늘은 BLT, 와플 샌드위치 있습니다.
0: I'm making a BLT waffle sandwich. And it's not just any sandwich, it's an open sandwich.

0: First, we need to make our waffle mix.
1: 아, 맞다. 한국어는 와플.
0: 하지만 영어는 waffle. 우리 풀 말고 푸. Waffle sandwich. For our waffle, we need hotcake mix. 우리 hotcake mix 볼 안에 넣을 거예요. First, we put the waffle mix, the hotcake mix, in the bowl. Then we need two eggs. 우리 계란 딸기알 두 개 넣을 거예요. 하나, 두 개. Eggs are very good for you. If you want a good sort of source of protein, 그 좋은 단백질, 바로 계란. It's a superfood. 네. And we need milk. 마지막 우유 넣어야 돼요. Now we need the milk. And now we whisk.
1: 이제 믹스해야 해.
0: 솔직히 재료 이렇게 많이 들어갔을 때, 아, 뭐 파워 많이 쓰는 거예요. Mix, mix, mix, mix, mix. All done. Now it's time to make the waffle. 이제 waffle 만든 시간이요. We open up the waffle maker. Waffle maker 열어요. 그리고 butter 필요해요. We need butter. 아, 하지만 냉장고 바로 베지 말고 요리 10분 전에 뱄을 때 버터도 부드럽게 생겨요. We brush the butter all over the waffle maker. 우리 waffle maker 밑에하고 위에 버터 발라요. 이제 우리 반죽은 필요해요. Waffle 반죽 한 큰 숟가락. 이렇게 waffle maker 왼쪽 하고 오른쪽 넣을 거예요.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왜냐면 이렇게 됐을 때 waffle은 이적 저적은 나올 것 같아요. When you're done, close the waffle maker. 이제 waffle maker 달았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요. 얼마 정도? 6분 정도.
2: 6 minutes later.
0: We waited 6 minutes and 30 seconds. 6분 30초 기다렸어요. 이제는 하나, 둘, 셋. 와플 잘 됐네. Now we take them out. 1, 2, and we let them rest for 2 minutes. 우리 2분 동안 cool down 필요해요. 왜냐하면 안 했을 때 너무 뜨거워요. Let's fry an egg. We put in the oil. 우리 카놀라유. 그리고 한번 쓱. 저 이거 제일 재밌어요. And one egg. 딸기알 하나. 우리 여기 예쁘게 해야 해. When you fry an egg, don't touch it. 만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쁜 모양 원하시면 만지면 안 돼. Now we can fry the bacon. 우리 베이컨 두 장 할 거예요. 오, 베이컨 냄새 바로 나오는 거예요. You can already smell the delicious bacon. 베이컨 어떤 고기 아세요? 돼지 고기. 네. Bacon is made from pork. Let's turn. Oh, good. And this one, oh, 색깔이 살짝 변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베이컨 말랑말랑 좋아해요. 어떤 사람 자기 베이컨 crunchy crunchy 바삭바삭 좋아해요. How do you like your bacon? Let's take it out. Be careful. 조심하세요. 그 기름 조심하세요. One piece of bacon. Two pieces of bacon. We can cut the tomato into slices. 우리 토마토 잘라도 돼요. You can cut thin slices or thick slices. 얇게 잘라도 돼 아니면 두껍게 잘라도 돼요. 이렇게.

0: Now we're ready to make our open sandwich. 우리 BLT 와플 샌드위치 만들었어요. First, we take our waffle. 우리 와플 플레이트에서 넣어요. And then, a knife and some mayonnaise. 우리 마요 와플 위에서 발라요. 네, 많이 넣어도 돼? 조금 넣어도 돼. 아니면 마요 대신 버터 넣어도 돼요. Then we take a slice of tomato. We have a slice of cheese. Now we need lettuce.
1: 이거 그냥 정상주요. 이거 조금 잘라요. 왜냐면 좀 커요.
0: Now the bacon.
1: 오, 혹시 베이컨 한 장 먹을까요? 아니면 두 장 먹을까요? 두 장? 오케이.
0: One, two. 그리고 마지막 위에 계란 프라이. 다.
1: And we have a special sauce, honey mustard.
2: 너무 맵지 않나요? 걱정 안 해드려요. 우리 honey mustard 이렇게 싹싹싹싹싹. 완성됐습니다.
0: BLT Open Waffle Sandwich 완성 만들었습니다.
1: Let's try it. 이제 맛보기.
0: You can taste the sweetness of the waffle. 그 달콤한 와플. And then the freshness of the tomato and the lettuce. 그 싱싱한 토마토와 상추.
2: 그리고 고소한 달걀 프라이. 그리고 소금 많은 베이컨. 그리고 살짝 달콤한 매운 honey mustard.
0: Wonderful. Delicious.
2: 오늘은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0: Thank you for cooking with me. And I hope I can find you something even more delicious and interesting to eat next time.
2: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맛있는 거 찾아볼게요.
0: See you next time. Bye-bye.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하세요. Fun Reading Step of a Korean Papa 성기용입니다. 우리 오늘도 아주 재밌는 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제가 재밌는 책을 한 권을 선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책을 시작하는 날인 만큼 많은 친구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새로운 책입니다.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가 되겠네요. 유니콘은 전설의 그런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뿔이 달려있죠. 과연 이 유니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가 최근에 다뤘던 그 간접의 문문을 한번 응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 이게 이래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초 버전부터 복습을 한번 해드리 이해도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 책을 펼쳐볼까요?
1: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 written by Claire Philip, illustrated by Sandra Aguilar. Luna the Unicorn lived with a herd of wild horses. She had appeared during a flurry of shooting stars.

0: "She'll bring trouble," grumbled some of the horses. Yet one of the older mares said Luna could stay. As she was growing up, the other foals teased Luna. They would make fun of her horn. Luna didn't understand why they were so mean. She spent most of her time on her own. Luna daydreamed about what it would be like to find a herd of horses just like her.
1: 자, 오늘은 새로운 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 라는 책인데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기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이 책도 참 재밌더라고요. 함께 한번 시작해 볼까요? Luna, the Unicorn. Luna라는 유니콘은 lived, 살았습니다. With a herd of wild horses. 무엇과 함께 살았냐면 with a herd. Herd라는 것은 바로 떼.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무리, 어떤 무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무슨 무리와 함께 살았냐면 of wild horses. wild라는 것은 야생의라는 의미가 있죠. 야생마의 한 무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즉,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루나라는 유니콘이 있는데 물론 루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내야 되겠죠. 혹은 그 책에 보면은 있잖아요. 펀리딩 탭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우리가 교재를 쓰고 있는 이 책들이 모두 다 전자책으로 들어가 있죠. 아, 이 루나가 그래서 그 루나를 떠올리시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루나가 어떤 친구들과 함께 있냐면 야생의 말들과 함께 있는데 큰 차이가 있겠죠. 루나는 지금 여기서 유니콘이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쭉 이 이야기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계속 보도록 할까요? She had appeared during a flurry of shooting stars. 그녀는 나타났습니다. 언제 나타났냐면 During이라는 것은 뭐뭐 하는 동안에. 뭐 하는 동안에 나타났냐면 a flurry. 자, 아까 여기 있는 appear부터 볼까요? appear은 나타나다, 출현하다 라는 의미고요. During a flurry. flurry라는 것은 소동, 한바탕 부는 것. 뭐 비가 이렇게 한바탕 샥 온다. 눈이 한 차례 샥 내렸다 라는 것. 그런 것 flurry라고 하는데요. flurry of shooting stars. shooting star라는 것은 이 star, 별이 shoot, 막 이렇게 쏘는 것처럼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유성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별똥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 She had appeared. Luna라는 이 유니콘이라는 친구는 나타났습니다. 언제 나타났냐면 뭐 하는 동안에요. 이 유성, 별똥별이 한 차례 쫙 지나갈 때 그 동안에 유니콘, 이 루나가 나타났습니다. 출연했다라는 것이죠. She'll bring trouble. 그녀는 문제들을 가지고 올 거야. 이거 안 좋은 의미네요. 맞죠? She'll bring trouble. 그녀는 문제를 가지고 올 거야. 라는 것이죠. Grumbled some of the horses. 아, 이렇게 됐군요. Grumbled, 투덜거렸다. 맞죠? 투덜거리다 라는 게 grumble이고요. Grumbled라고 했으니까 투덜거렸습니다. 누가 투덜거렸냐면 some of the horses. 그 야생 말들 중에서 몇몇이 투덜거렸습니다. 유니콘이 있으니까 뭔가 약간 시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뭔가 자신들과 다르니까 아, 저 유니콘은 문제를 가지고 올 것 같아. 저 유니콘 때문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안 좋은 것을 예견하고 예언하는 것이죠. Yet, 그러나, yet이라는 것은 아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나, one of the older mares said Luna could stay. 그러나, one of the older mares. mare이라고 하면 바로 암말입니다. 암컷인 말이죠. 그래서 좀 더 나이가 많은 암컷인 말들 중 one. 하나가 말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Luna could stay. Luna가 그 야생의 말들과 함께 지내도 된다고 여기 있어도 돼. 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함께 하자. 있어도 돼. 안 쫓아낼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Luna는 함께 있을 수는 있겠죠. 같은 무리에 있을 수는 있겠죠. 자, 뭔가 이 첫 페이지부터 뭔가 약간 삐그덕삐그덕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기대, 우리 이런 것들이 또 재밌잖아요. 이게 또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이 스토리가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될지 기대도 해보시고요. 상상해보면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원을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갈까요?
0: Luna the Unicorn lived with a herd of wild horses. She had appeared during a flurry of shooting stars. She'll bring trouble, grumbled some of the horses. Yet one of the older mares said Luna could stay.
1: 계속 보도록 할까요? As she was growing up, 그녀가 자라나면서 the other foals teased Luna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Luna가 자라나면서 the other foals, 다른 foal이라고 하면 바로 망아지들입니다. 새끼 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망아지들이 또 다른 망아지들이 teased Luna. Luna를 어떻게 했냐면 놀렸습니다. Tease라고 하면 괴롭히다도 되고요. 놀리다도 되거든요. 괴롭히거나 놀렸습니다. They would make fun of her horn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들은 무엇을 하곤 했냐면 would make fun of her horn. 그녀의 뿔에 대해서 뿔을 가지고 make fun of 뭔가 재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뿔을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놀리는 것이죠. 유니콘에만 뿔이 있잖아요. 야생의 말들에는 뿔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야생의 말들이 자신이 안 가진 것이다 보니까 저 뿔을 가지고 계속해서 놀리는 것이죠. 그래서 make fun of라는 것은 funny, 재밌는 것, 재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재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이거를 조금 더 말을 가다듬어서 놀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Luna didn't understand. Luna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Why they were so mean? 그들이 왜 저렇게 mean, mean이라고 하면 의미하다? 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들이 어떤 왜 의미? 이게 아니잖아요. 맞죠? 왜 의미가 아니라 바로 못된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저렇게 못됐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더라고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 제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무슨 의문문이라고 하죠? 우리 최근에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간접 의문문을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바로 넘어가 봅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간접 의문문 응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접 의문문 아직까지 전 잘 모르는데 기초부터 다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복습할 겸 처음부터 쭉 한번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응용할 부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y were they so mean?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문장이죠. 그들이 왜 저렇게 못된 거야? mean이라는 것은 못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Why were they so mean? 저들이 왜 저렇게 못된 거야?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일 앞에 의문사가 있고요. 바로 지금 제일 끝에 의문, 이 부어, 물음표가 붙어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직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직접 의문문은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why는 의문사고요. were they 할 때 원래는 they were이잖아요.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were이 먼저 나왔어요. 바로 의문문임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동사를 앞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why were they so mean이라고 하면 직접 의문문인데 이제 간접 의문문이 무엇이냐면 제가 예문을 보여드리기 전에요. 간접 의문문은 언제 쓰냐면 직접 의문문은 그냥 홀로 쓰이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쓰이지만 간접 의문문은 바로 이 직접 의문문이 또 다른 문장에 얹혀 있는 것, 또 다른 문장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말로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왜 그들이 못된 거야? 왜 그들이 그렇게 못된 거야? 라고 하면 직접 의문문이에요. 근데 간접 의문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이 되겠죠. 루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못됐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직접 묻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 루나 didn't understand, 그 다음에 이 이해하는 내용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내용 안에 의문문이 얹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문장 안에 들어가 있죠. 이런 것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why they were so mean. 자, 그런데 간접 의문문의 특징은 바로 주어와 동사 자리를 샥 바꿔준다라는 게 간접 의문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직접 의문문에서는 were they, 동사가 먼저 나왔다면 간접 의문문에서는 they were, 주어 동사 순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예문 한번 볼까요? Where do you live? 피디님. 어디에 사세요? 라고 이제 친분이 좀 생겨서 피디님 근데 댁이 어디세요? 어디에 사세요? 라고 여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Where do you live?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do라는 이 도와주는 동사인 do가 지금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그 다음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동사 주어 순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게 간접 의문문이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0: I wonder where you live가 되겠죠. 아, 나는 궁금하다. 아, 저참 궁금하네요. Where you live.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피디님께서 어디 사시는지 참 궁금합니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니까, 아, 그냥 직접 의문문은 홀로 독립적으로 쓰였다면 간접 의문문은 어떤 문장 안에 얹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do you가 왜 you live가 되었냐면은 바로 do라는 것은 의문문을 만들 때 원래는 동사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where live you가 돼야 되는데 이 일반 동사라는 친구는 자신이 움직이지 않아요. 도도하기 때문에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그림자 같은 do라는 친구를 대신 보냅니다. 그래서 where do you live가 된 것이고요. 이제는 이 do를 다시 그 live로 집어넣어주면 주어 동사 순이 되겠죠. 그래서 I wonder where you live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간접 의문은 주어 동사 순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응용할 포인트 한 가지. 간접 의문은 응용. 자, 아까 전에 나왔던 것과 이 지금 여긴 is she coming? 그녀가 오고 있습니까? 내용상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아까 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why랑 where 같은 의문사라는 친구가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is she coming? 그녀가 오고 있습니까? 의문사가 없죠. 맞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간접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I don't know. 그 다음에 if 혹은 whether 이라는 친구를 집어넣어 줍니다. 만들어 줍니다. I don't know. 나잘 모르겠다. If she is coming. 그녀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뭐뭐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아, 의문사가 없을 때는 우리가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 아, 단순히 그냥 주어 동사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뭐뭐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의미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장이 만들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그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if나 whether를 집어넣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I don't know if she's coming 혹은 I don't know whether she's coming이 되겠죠. 자,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Did it rain? 비가 왔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간접 의문문은 비가 왔나? 안 왔나? 난참 궁금하네. 자, 이거를 우리가 간접 의문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PD님, 밖에 비가 왔습니까? 그러면 이걸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보면은 아, 저는 PD님 참 궁금합니다. 밖에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가 참 궁금하네요. 그래서 왔는지 안 왔는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면은 그거를 영어로 적어줄 때도 he asked, 그는 물었습니다. If it rained,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아까 동사 주어 순이었죠. 직접 의문문. 그런데 이제는 그두 동사가 바로 원래 있던 동사로 들어가면서 원래 있었던 it rained 주어 동사 순으로 바꿔줬는데 거기에 뭐가 추가된다고요?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나 whether를 추가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he asked if it rained 혹은 he asked whether it rained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간접 의문문의 응용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나오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복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She spent. 그녀는 보냈습니다. Most of her time on her own. 그녀 스스로, 그녀 자신, 그녀 홀로 그녀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요? 다른 친구들 자꾸 놀리고 괴롭히니까. 그래서 루나는 혼자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루나 daydreamed. 루나는 daydream. daydream이라는 것은 바로 공상에 잠기다라는 거예요. 공상이라는 것은 바로 day. 낮 동안, day가 낮이거든요. 낮 동안 dream, 꿈 꾸는 것이죠. 낮 동안 어떤 사물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상에 잠기는 것이죠. 루나는 공상에 잠겼습니다. About 뭐에 대해서, what it would be like, 뭐처럼 같을지, 뭐 같을지, to find a herd of horses just like her, 마치 그녀와 같은 말의 무리를 발견한다면 어떤 것과 같을지에 대해서 공상에 잠겼다는 거죠. 나도 나와 비슷한 그런 무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과연 그런 무리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음원을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게요.
1: As she was growing up, the other foals teased Luna. They would make fun of her horn. Luna didn't understand why they were so mean. She spent most of her time on her own. Luna daydreamed about what it would be like to find a herd of horses just like her.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2: Herd. Herd. Luna the unicorn lived with a herd of wild horses. Tease. Tease.

0: As she was growing up, the other foals teased Luna. Make fun of. Make fun of. They would make fun of her horn. Mean. Mean. Luna didn't understand why they were so mean. Daydream. Daydream. Luna daydreamed about what it would be like to find a herd of horses just like her.
1: Fun reading tips.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는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확장을 하는데 오늘은 구동사라는 것을 다뤄볼까요? 동사가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구동사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세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거 일상에서 많이 쓰는 거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시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Make fun of. Hold on to, look forward to. 우리 친구들 이거 외운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의미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뭐를 놀리다, 뭐뭐를 붙잡다, 고수하다, 뭔가를 기대하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게 나오면 바로바로 1대1로 탁탁탁 영어, 우리말 의미 이렇게 외우곤 하는데 이것보다는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한번 이해해보는 건 어떨까요? 빠르게 한번 볼까요? Make fun of, 재미를 만들다. 무언가에 대해서 재미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뭔가 하하하 너를 재미있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놀리다. 그래서 뭔가를 놀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고요. Hold on to라는 것은 to는 어딘가에, on은 이렇게 접촉, 어딘가에 닿여있다. 이렇게 접촉을 의미하거든요. hold는 잡다이고. 그래서 어딘가에 접촉하면서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붙잡다 혹은 입장이나 어떤 의견을 바꾸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이죠. 계속.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런 게 고수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는 어딘가에 앞으로 보는 것이죠. 뒤나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는 것이니까 기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어휘를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혈액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우리 영어 독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저와 함께 느껴가고 있죠. 오늘도 우리 영어책을 탁 펼쳐서 재밌게 한번 즐겨보도록 할까요? 즐기다 보면 영어를 잘할 수 있거든요. 함께 시작해봅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라는 책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아, 이거 어떡하죠? 루나라는 친구,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루나거든요. 루나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자신의 무리에서 떨어져 가고 있는데요. 과연 루나에게 별일이 없어야 될 텐데 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막 몰입을 하면서 읽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몰입해볼까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영어는 반복을 싫어한다 라는 것을 주제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이상한 문장이 있네? 그런데 반복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었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펼쳐볼까요?

0: One day, Luna wandered far from her herd. It was winter and snowing heavily. Unlike the other horses, Luna didn't feel the cold. She lay down and fell asleep. As Luna slept, the herd left the plains to cross the snowy mountain pass to look for food. The horses set off, and poor Luna was left behind. Luna had a dream about a beautiful forest. She knew she was asleep, yet it felt so real. In her dream, a blue hummingbird hovered in front of her before darting off. She also saw a trail of sparkling fireflies in between the trees. In her dream, Luna walked over to them. She saw that the fireflies lit up a path. Slowly, she walked along it. Quite soon, she heard neighing.
1: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 있었던 루나라는 유니콘, 여기 루나가 있죠. 루나라는 유니콘이 자기 무리와 잘 못 어울리고 있어요. 사실 루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루나를 좀 놀리고 있죠. 뭔가 뿔이 있고 이러니까 좀 다른 그런 측면들 때문에 놀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뭔가 나와 유사하게 생긴, 나와 똑같이 생긴 그런 무리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바로 보도록 할까요? One day, 어느 날, Luna wandered far from her herd. Luna는 wander. Wander이라는 것은 돌아다니다, 방황하다, 정처없이 돌아다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Far from, 뭐로부터 멀리, her herd. 그녀의 herd라는 것은 들었다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A가 있는데요. H-E-A-R-D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H-E-R-D가 되겠죠. herd는 무리, 때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난 강의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그녀의 무리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좀 고민이 되나 봐요. It was winter. 겨울이었고요. And snowing heavily. 그리고 snowing heavily. 무겁게 눈이 오는 중이었습니다. 무겁게 눈이 오는 중이었다라는 것은 눈이 많이 왔다.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이상하냐면 It was winter이라고 하면은 겨울이었다. It was라는 게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snowing 앞에는 it was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바로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it was가 있어야 되나? 그런데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아, 이 정도는 생략해도 저기 앞에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잠깐 빼두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반복 때문에 생략이 되는 그런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한번 Fun Reading Grammar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un Reading Grammar, 영어는 반복을 싫어한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We went to the beach in June and we went to the mountains in July가 되겠네요. 우리는 6월에 해변에 갔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디에? 7월에는 산에 갔다. 산들을 탔다. 산에 갔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we went to가 한번 처음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니까 we went to the mountains in July가 되겠죠.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we went to를 당연히 생략을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표현, 반복이 되는 표현이 있다면 없애도 된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연습하는 것입니다. I need to finish my homework. 나는 나의 숙제를 끝낼 필요가 있다. 끝내야만 한다. 그리고 또 무엇도 할 필요가 있냐면 And I need to clean my room. 그리고 무엇도 해야 되냐면 나의 방도 치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I need to finish, I need to clean. 이렇게 I need to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문장이 되냐면 뒤에 있었던 저 파란색이 없어지는 것이죠. I need to finish my homework and clean my room. 이런 표현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어는 반복을 싫어해서 조금 더 짧은 것을 좋아하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아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She likes coffee and he tea. 이게 뭐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She likes coffee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아. And he tea. 근데 그 차, 이게 뭐죠? 네, 이것도 반복 때문에 생략이 된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반복이

0: 되었고 반복적으로 쓰이고 그것을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띠게 된 것일까요? 바로 앞에 보면 있겠죠. likes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바로 이것이 되겠죠. She likes coffee and he likes tea가 되는데 likes가 그 앞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단어들은 모두 다 다른데 likes는 동일한 단어고 반복이 되고 구조까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위험이 아주 낮아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likes를 생략하고 위에 있었던 이런 문장이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 있는 he, t가 좀 뭔가 어색해 보이더라도 아, 앞에 있던 likes가 생략이 되어 있구나. 어쩌면 훨씬 더 스타일리시한 그런 표현이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작문할 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 can play the piano. 나는 피아노를 칠수 있어. And my sister, the violin. 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피아노를 칠수 있고, 그리고 나의 여자 형제는 바이올린을 켤수 있어.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의 여자 형제, 나의 여 형제, 바이올린. 이렇게 중간에 어떤 동작이 없습니다. 저기 앞에는 있었잖아요. I can play라는 그게 있었잖아요. can play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어요? 바로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서서히 영어 문장을 보는 눈이 서서히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 앞에 저기 can play가 있네. 그래서 여기에 이걸 여기에 이 지점에 쏙 집어넣어야 되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I can play the piano and my sister can play the violin 인데 이 can play를 생략해서 이런 문장이 탄생했다가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뭔가 좀 어색해 보이는 문장이 있다면 아 이게 반복이 되어서 생략이 되었진 않을까라고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을 때가 아주 많거든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이야기 이어나가 볼까요? Unlike the other horses, 다른 말들과는 다르게 Luna didn't feel the cold. 그런데 다른, 왜냐면 겨울이었으니까 지금 추울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른 말들과는 다르게 Luna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She lay down. 그녀는 누웠고요. And fell asleep.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As Luna slept, Luna가 잘 때, the herd left the plains. 이럴 수가. To cross the snowy mountain pass to look for food가 되겠네요. 루나가 자고 있을 때, 지금 루나가 그 무리에서 좀 떨어져서 걷고 있긴 했지만, 그런데 루나가 자고 있을 때, the herd, 루나가 있었던 그 무리는 left the plains. plain이라는 것은 바로 평원이 됩니다. 그 평원을 떠났고요. 떠나서 어떻게 했냐면, to cross the snowy mountain pass. pass라는 것은 산길이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덮인 산길을 지나갔습니다. 건너 가로질러서 갔고요. To look for food,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음식물,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눈 덮인 산길을 가로질러서 평원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나를 데리고 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갔네요. 이거 어떡하죠? The horses set off. 그 말들은 set off라는 것은 출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off라는 것의 원래 의미가 어딘가에 있다가 분리되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set off가 출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들은 출발했고, and poor Luna, 아이고, 불쌍한 루나는 was left behind, 뒤에 남겨졌습니다. 과연 루나가 자신의 무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나 루나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One day, Luna wandered far from her herd. It was winter and snowing heavily. Unlike the other horses, Luna didn't feel the cold. She lay down and fell asleep. As Luna slept, the herd left the plains to cross the snowy mountain pass to look for food. The horses set off, and poor Luna was left behind.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루나는 괜찮을까요? Luna had a dream about a beautiful forest. 루나는 꿈을 꿨습니다. 무엇에 대한 꿈을 꿨냐면 about a beautiful forest. 아름다운 숲에 대한 꿈을 와, 숲이야. 이렇게 꿈을 꾸는 것이죠. 아름다운 숲에 대해서 꿈을 꿨고요. She knew she was asleep.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잠든 것을 알았지만 Yet, 그러나 it felt so real. 이게 잠에서 꿈꾸는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런데 그게 너무나 진짜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게 꿈이었을지라도요. In her dream, 그녀의 꿈 안에서 a blue hummingbird, a blue, 파란색 벌새, 이 새의 종류입니다. 파란색 벌새가 hovered, hover이라는 것은 맴돌았습니다.

0: in front of her before darting off. 그녀 앞에서 맴돌았고요. Before darting off. 뭐 하기 전에요? Dart off. Dart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친구들 혹시 이 보드게임 같은 거 중에 다트라는 거 아시나요? 다트가 뭔가 이 관형에다가 이 침이 달린 거 이렇게 톡톡 던져서 거기에 꽂히면 거기에 대한 점수를 받는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그런 놀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dart라는 것은 이 다트를 슉 던지면은 그 우리 침 달린 화살 같은 요 작은 것을 어떻게 던집니까? 천천히 던지는 게 아니라 휙! 휙 이렇게 날아가지 않나요? 휙휙 휙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dart라는 것은 쏜살같이 움직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쏜살같이 움직이면서 off 어딘가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아까 전에 set off 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쏜살같이 움직여서 가버리기 전에 그녀 앞에서 a blue hummingbird가 맴돌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짓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으면서 아 한번 상상해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 이 scene, 이 장면이 그림이 그려져야지 이해가 훨씬 더 잘 되거든요.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She also saw a trail of sparkling fireflies in between the trees. 그녀는 역시나 보았습니다. A trail. Trail이라는 것은 자국이나 흔적이 됩니다. 무엇을, 어떤 자국이나 흔적을 보았냐면 A sparkling firefly. Sparkling이라고 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바로 fireflies는 반딧불이가 되겠죠.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이의 자국들, 흔적들을 보았습니다. In between the trees, 나무들 사이에서 반딧불이가 아, 그 자국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In her dream, 그녀의 꿈속에서 Luna walked over to them. Luna는 걸어갔습니다. Walked over to them, 그들에게 걸어갔습니다. She saw that, 그녀는 보았습니다. That the fireflies lit up a path. 그 반딧불이가 a path, 길을 밝혀줬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반딧불이가 있는데 막 마구잡이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오솔길이나 길이 있었는데 나무들 사이에요. 그 길을 따라서 쭉 반딧불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밝히고 있는 것을 그녀가 봤다라는 것이죠. Slowly, 천천히, she walked along it. 그래서 이 루나는 천천히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Quite soon, 조만간, 맞죠? Quite soon, 바로 그 다음에 she heard neighing. 그리고 그녀는 무엇을 들었는데요? Neighing, neigh라는 것은 바로 울다, 말들이 우는 거, neigh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녀는 말이 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연 누가 울고 있었을까요? 사실 말이 아닐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울고 있었겠죠. 누가 울고 있었을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음원을 들어보고요. 우리 단어 정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 Luna had a dream about a beautiful forest. She knew she was asleep, yet it felt so real. In her dream, a blue hummingbird hovered in front of her before darting off. She also saw a trail of sparkling fireflies in between the trees. In her dream, Luna walked over to them. She saw that the fireflies lit up a path. Slowly, she walked along it. Quite soon, she heard neighing.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이 있었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2: Wander. Wander. One day, Luna wandered far from her herd. Plain. Plain. As Luna slept, the herd left the plains to cross the snowy mountain pass to look for food. Set off. Set off. The horses set off, and poor Luna was left behind. Hover. Hover. In her dream, a blue hummingbird hovered in front of her before darting off. Trail. Trail. She also saw a trail of sparkling fireflies in between the tree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를 확장해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휘들, 조금 일상적인 어휘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말로 했을 때는 다 동일한데 영어로 했을 때는 다 의미가 다른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개의 어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look for, search.

search for, find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말로 하면 전부 다 찾다예요. 찾다, 찾다, 찾다, 찾다. 무언가를 찾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네 개가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자, 일단 look for. 가장 흔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피디님, 제 휴대폰 혹시 보셨습니까?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찾는 것. 정말로 찾는 행동 있잖아요. 어딘가를 쳐다보고, 아, 이게 어디 갔지? 아, 네, 집에서 가지고 왔나? 손

그냥 여기 있는 search는 수색하는 것입니다. 수색하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약간 더 비격식, 비공식적이라긴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공식적이고 격식이 있는 표현에 속하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휴대폰을 찾잖아요. 근데 어디를 찾아야 됩니까? 방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I searched the room. 나는 방을 찾아보았다. 수색했다. 그래서 휴대폰을 위해서 어디를 수색하고 있는지 수색하다, 둘러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earch는 어떤 한 가지를 찾는다기보다는 그 찾는 그 지역이나 그 장소, 그걸 수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earch for는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위해서 수식하는 것이니까 바로 search for는 여기 있는 look for와 거의 동일한 의미인데 약간의 격의 차이가 있겠죠. look for는 조금 더 일상적인 표현이라면 search for는 조금 더 격식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저기 있네. 아, 저기 제가 놔뒀네요. 제 휴대폰이 저기 있었네요. I found it. 그래서 지금 여기 일부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기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find는 실제로 이런 찾는 행위가 아니라 찾았다, 못 찾았다, 그 결과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ind는 찾았다는 그 결과, 아, 발견했다, 찾았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찾는 행위는 look for나 search for가 되겠죠. 그럼 find는, 아,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찾았는 그 상태 혹은 못 찾았는 그 상태가 되겠죠. 그게 바로 find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혼동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잘쓸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력 발표했습니다. 바이바이!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실력을 키워가고 있죠. 제가 그 과정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우리가 계속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라는 이 책의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읽어보았는데요. 아, 이 루나가 점점 행복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정말 흔히 나오는 이 as를 사용하여 어떤 것을 비교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요.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친절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 She entered a clearing and saw a group of horses that looked like her. Welcome, Luna, one called. We are your true herd. You aren't a horse. You are a unicorn. What do you mean? Asked Luna. Well, you are 100 times as strong as a horse. Your horn can send out beams of sunlight too. And you can also arrive in a new place simply by imagining you are already there.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 and imagine them burning, said one of the unicorns. Luna did this and

0: suddenly the wood began to burn. "Wow!" Luna cried.
1: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 강의까지는 이 루나라는 유니콘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놀리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좋은 일이 생기겠죠? She entered a clearing and saw a group of horses that looked like her. She, 루나는 entered. 자, 지난 강의에서 어떻게 끝났습니까? 바로 그 반딧불이가 어떤 길을 밝혀주고 있었죠.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갔는데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She entered the clearing. Clear이라는 게 원래는 치우다 혹은 청소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치워진 것, 청소가 된 것, 뭔가가 아무 어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다 치워진 것,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빈터가 되겠습니다. 아, 빈터. 실제로 청소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그런 곳이 되겠죠. 그래서 빈터에 들어갔고요. And saw. 그리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A group of horses. 한 무리의 말들을 보았는데요. That looked like her. 아, 이제 누구를 만났냐면 그녀와 똑같이 생긴, 그녀처럼 보이는, 즉 이제 유니콘. 전부 다 뿔을 달고 있었겠죠. 이 뿔을 달고 있는, 그녀처럼 보이는 그런 한 무리의 말들을 만났습니다. Welcome, Luna, one called. 그래서 그 무리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혹은 말을 했습니다. Welcome, Luna. 루나야, 반가워. 잘 왔다. 라고 하는 것이죠. We are your true herd. 우리는 너의 진정한 herd라는 것은 떼, 무리가 되겠죠. 우리가 너의 진정한 무리란다. 아, 이제 루나가 정말 반갑겠네요. 이때까지는 원래 있었던 그 야생 말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잖아요. You aren't a horse. 너는 말이 아니란다. You are a unicorn.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근데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What do you mean? asked Luna. 루나가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 바로 앞에서 You aren't a horse. You are a unicorn.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너는 말이 아니야. 넌 유니콘이야. 라고 유니콘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What do you mean? 그게 무슨 말이에요? 루나가 다시 되묻는 거예요.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루나는 본인이 말인 줄 알았던 거예요. 본인이 유니콘이라는 다른 종류의 말이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Well, 이런 것은 You are 100 times as strong as a horse. 너는 100배나 더 times라는 것은 뭐뭐 몇 배의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as는 조금 있다가 제가 fun reading grammar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만큼이나 강한데 몇 배만큼이나 강하냐면 100배만큼이나 강하다. 100배나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보통의 말이 아니다. 너는 말보다 100배나 더 강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Your horn can send out. Send는 뭔가 어디에 보내다, 뿜어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end out, 밖으로 뿜어내다. 너의 뿔은 뿜어낼 수 있다. Beams. Beam이라는 것은 빛줄기가 되겠죠. Of sunlight. 햇빛의 빛줄기. 이 햇빛으로 된 그런 광선을 뿜어낼 수도 있다. Your horn can send out beams of sunlight too. 그래서 위에 100배나 더 강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할 수 있다. 라고 너는 확실히 말이 아니야. 너는 유니콘이야. 라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루나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때까지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아, 나만 따로야. 나는 뭔가 좀 달라. 그리고 친구들이 자꾸 나를 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소속감을 좀 덜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는 동질감. 아, 나도 이 친구들과 한 무리구나. 이 소속감이나 동질감을 느끼겠죠.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겠습니까? 자, 그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기 전에, 그것을 이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우리 아주 재미있는 fun reading grammar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기 있는 as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s를 사용하여서 비교하기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as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 수준에서, 고등학생 그런 문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포인트들이 결국은 나중에 복잡한 문장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교 수준에서 자세하게 파헤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보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 기본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는 as가 들어가 있는 그 문장을 제가 예문을 써드리겠습니다. She is as tall as her brother. 자, as가 나오면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교하는 것인데요. 뒤에 것만큼이나 as 중간에 거 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다시요. She is, 그녀는 마지막에 있는 as 있죠. 뒤에 것. 이 뒤에 있는 as, 이 뒤에 것만큼이나 저기 있는 중간에 거 한, 이라는 의미를 가

0: 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키가 크긴 큰데 어떻게 뭐만큼이나 그녀의 남자 형제만큼이나 중간에 거한 키가 크다. 토한이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남자 형제만큼이나 키가 크다. 아, 그녀의 남자 형제. 즉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오빠 혹은 남동생만큼이나 키가 크다. 즉 두 사람의 키가 유사하다, 비슷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This book is as interesting as a movie. 이 책은 어떻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두 번째 있는 as 이 뒤에 것만큼이나 중간에 거 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 책은 영화만큼이나 재밌다. 아, 영화와 책이 있는데 동일한 내용인데 영화 버전도 있고 책 버전도 있는데 이 책은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책은 영화만큼이나 재밌다. 와, 영화도 재밌는데 이 책을 정말 잘 써서 진짜 영화만큼이나 재밌네. 즉 영화와 책을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한 재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조금씩 응용해 볼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따라만 오세요잖아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이제 부정어를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응용을 하게 되니까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이 되는 거죠. 응용. 자, 한번 볼까요? It is not as cold as yesterday.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아닌, 아니다만 넣어주면 됩니다. It is not as cold as yesterday. 어제만큼이나 어떻다? 춥다. 만약에 not이 없었으면은 어제만큼이나 춥다가 될 건데요. 그런데 춥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다? 원래 낮이 없었으면 어제만큼이나 오늘이 춥다가 될 것인데 그러면 어제와 오늘의 기온차가 거의 없다. 유사하게 춥다가 되는데 It is not as cold as yesterday. 어제만큼이나 춥지 않다가 되니까 어때요? 바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따뜻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He is not as tall as Tom. 만약에 낮이 없었으면 He is as tall as Tom이 되겠죠. 그는 Tom만큼이나 키가 크다. 그런데 그게 not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는 탑만큼이나 키가 큰 게 아니라 탑만큼 크지 않다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안타 아닌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응용입니다. 오늘 문장에서 나왔던 그것을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 사용, 양의 비교인데 몇 배는 더 어떻다 하다라는 것, 배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tree, 이 나무는, 자 여기 있는 저 빨간색이 배수인데요. 이것을 일단은 빼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This tree is as high as that one. 이 나무는 저것만큼이나 저 나무만큼이나 높다. 라는 것이죠. 저 나무만큼이나 키가 크다인데 그런데 얼마나 키가 크다고요? 두 배나 키가 크다. 아, 그래서 이 배수를 마지막에 붙여주면 됩니다. 의미를 파악할 때는요. 이 나무가 저것만큼이나 크다. 동일한데 그런데 twice, 두 배만큼이나 키가 크다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that house is five times as big as that car. 저 집은 자, 여기 일단은 five times가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읽어볼까요? 저 집은 어떻다고요? As big as that car. 저 자동차만큼이나 크다. 그러면 여기 저 집이 있고요. 저쪽에 저 집이 있겠죠. 저 집과 저 자동차가 있는데 저 집이 얼마나냐 하면은 저기 있는 저 자동차만큼이나 크다. 저 자동차와 저 집의 크기가 거의 유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 배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five times를 넣어주는 것이죠. 저기 있는 저 집은 저 자동차보다 어떻다고요? 크긴 큰데 다섯 배나 더 크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배수가 있었다면 배수를 넣어서 비교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as는 실제로 알고 보면 아주 쉬운 친구랍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앞에 not을 붙일 수도 있고 배수를 넣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살짝 터치만 해주면 이해가 아주 쉬워지고요. 해석도 깔끔해지니까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오늘 했던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은 필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음원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She entered a clearing and saw a group of horses that looked like her. Welcome, Luna, one called. We are your true herd. You aren't a horse. You are a unicorn. What do you mean? Asked Luna. Well, you are 100 times as strong as a horse. Your horn can send out beams of sunlight, too.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And you can also arrive in a new place simply by imagining you are already there.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다른

0: 이 다른 유니콘들이 지금 루나에게 너는 참 특별해. 너는 말이 아니야. 너는 유니콘이라니까. 유니콘은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저런 것도 할수 있어.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나열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you can also arrive in a new place. 너는 새로운 장소에 도착할 수 있어. Simply by 단순히 뭘 함으로써 imagining, imagine이라고 하면은 상상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상상함으로써 you are already there. 네가 만약에 루나야. 네가 만약에 어떤 성에 가고 싶으면 성을 상상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네가 거기에 있다. 이미 거기에 도착해 있다라는 것을 상상함으로써, 단순히 상상함으로써 새로운 장소에 도착할 수 있어. 너무나 좋은 능력인데요. 그러면 거기에 진짜로 도착하나 봐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할수 있냐면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 log라고 하면은 그 통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포인트 뭐죠? 포인트, 이런 점도 포인트라고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5 소수를 나타낼 때 1.25라고 포인트는 이 점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점이 아니잖아요. 포인트는 가리키다. 그래서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 이 통나무를 한번 가리켜봐. 너의 뿔로 한번 가리켜봐. And imagine them burning. 그리고 나서 그 통나무들이 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봐. said one of the unicorns. 그리고 나서 그 유니콘들 중한 마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Luna did this. 루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and suddenly 그리고 갑자기 the wood began to burn. 그리고 그 나무들이 갑자기 타기 시작했습니다. Wow, Luna cried. 와라고 루나가 울었습니다. cry가 원래는 울다로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문맥, 맥락, 이 흐름, 내용상의 흐름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cry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울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나무가 타는 걸 상상해봐. 그래서 상상하니까 그 나무가 막 탔어요. 그러니까 막 기쁨에 차서 울었을까요? 조금 너무나 투머치하죠. 그래서 cry는 여기서는 외쳤다. 와라고 루나가 외쳤다. 이 정도로 말을 조금 깔끔하게 이걸 의역이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의 말로 바꾸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해석도 되고요. 이해도 잘 된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1: And you can also arrive in a new place simply by imagining you are already there.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 and imagine them burning, said one of the unicorns. Luna did this, and suddenly the wood began to burn. Wow! Luna cried.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이 있었죠. 그 새로운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2: Clearing. Clearing. She entered a clearing and saw a group of horses that looked like her. Herd. Herd. We are your true herd. You aren't a horse. You are a unicorn. Times. Times. Well, you are 100 times as strong as a horse. Imagine. Imagine. And you can also arrive in a new place simply by imagining you are already there. Point. Point.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 and imagine them burning, said one of the unicorn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의 fun reading tips는 사전을 찾으며 어휘를 학습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목격하였거든요.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챙겨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그 문장 두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What do you mean, asked Luna? 여기서 mean은 의미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라는 거.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서 mean과 point를 몰랐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mean은 이 문장에서는 의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아래 문장에서는 포인트는 가리키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사전을 찾다 보면 어떤 사전에는 mean이 못된이 먼저 나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혹은 포인트가 점이라고 먼저 나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단어들을 가지고 이 문장에 넣어서 의미를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문장에 어울리는 단어이구나 의미 파악도 잘될 뿐더러 혹은 이게 못된이 아닌데 what do you mean? 의미를 묻는 건데 as Luna, 루나가 말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못된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한데 이걸 어서 알아채고 그 사전에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 체크를 해보니까 아, 여기 의미하다라는 게 있네. 포인트도 마찬가지죠. 점? 너의 뿔을 이 통나무에 점?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아, 가리키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문맥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뜻을 보고 거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어휘 학습이 일어나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력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장준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장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 리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책을 펼쳐서 영어를 한번 느끼고 즐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도 공부가 필요하지만 상당한 시간에 이렇게 영어를 느끼고 즐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도 영어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재미를 느껴보러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한번 읽어보니까요. 이 루나가 이제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 과거에 있었던 그 야생의 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뭔가 해피엔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 친구들, ly, 단어에 ly가 붙으면 무조건 부사가 되나요? 를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아닌 경우도 있으니 저와 함께 정리를 해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음원을 통해서 미리 한번 들어보고 글을 쭉 한번 훑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원 들으러 출발해 볼까요?
1: Now lift this fallen tree with your horn. Luna placed her horn just under the tree, and as she stood up, the tree moved too.
2: Can I live here? Luna asked. She felt very happy. You can come here each night, but during the day, you must protect your herd, said the friendly unicorn.
3: But they are unkind to me, said Luna sadly.
4: They need your help right now, Luna. They are trapped by heavy snow,